그래서 빈두르 신앙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더라. 그리고 그 빈두르 신앙이 우리나라로 오면서 약간 변형되는 게 나반존자라더라. 이렇게 독성, 나반존자라더라.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두르 오파라타라고 하는 사람이 안 죽어. 그 다음에 가서 안 죽습니다. 마하 가서. 피팔라라고 제가 이름 얘기해줬었잖아요. 피팔라 나무 밑에서 태어나서 피팔라하다. 그 전 시간쯤에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저 마하 가서 안 죽죠. 개족산에 들어가서 부처님, 미륵 부처님에게 가사 전달해야 되죠. 바톤 타치 하려고 지금 선정에 들어있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뒤에 개족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륵 부처님이 오시면 그 가사를 주는 거고, 그 가사가 이모인 대도한테 받은 가사예요. 대도한테 받은 거예요. 내가 그거 다 알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가사 나오고 이러면 내가 다 진품 이거 검사하고 이럴 거야. 그때 그 가사가 되게 좋은 가사입니다. 그거 보면 부처님이 뭐라고, 그게 금난 가사인데 촥 해갖고 엄청나게 공이 들어간 가사인가 봐. 그래갖고 이제 이모가 다 그 가사를 주거든, 부처님한테. 딱 부처님 가사 중에서 최고의 가사는 그 가사하고 지박하한테 받은 가사, 엄청나게 좋은 거 있어요. 이 두 개가 최고거든. 그래가지고 가사를 딱 보니까 가사에서 막 빛이 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그 가사를 딱 대도한테 받아가지고 이모한테 받아서 딱 이렇게 딱 수하니까 그 가사가 빛을 잃더라 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 명품은 안에서 나오는 거지. 연장빨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명품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걸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가 이런 거 진짜 되게 궁금해요. 이게 누구 가사를 주라고 한 건지 내가 그래서 이런 걸 다 찾았다니까. 되게 재밌어요. 이런 걸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아구들을 맞추잖아. 그러면 요 재미가 생각보다 아주 쏠쏠합니다. 물론 이제 못 찾는 사람은 머리 터집니다. 그리고 또 누구냐면 라울 안 죽습니다. 그리고 안 죽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왜 네 명이냐? 사진법을 썼기 때문에 네 명인데 저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군도바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제자인데 안 죽습니다. 저 네 사람은 안 죽어요. 그리고 대당서역기나 이런 데 보면 현장 저 자은전이나 이런 데 보면 라우라를 만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뭐 100년도 더 지나서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니까 나 라우라야 뭐 이러면서 했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그래서 라우라는 안 죽는데 마치 중국 도교의 여동빈 같은 캐릭터입니다. 천둥권법을 쓰는 여동빈. 각 시대마다 나옵니다. 시대마다 이렇게 한번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신선인데 당나라 때 사람인데 그 뒤로도 계속 나와요. 뭐 모르겠어요. 나한테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라우라는 안 죽는 거고, 그러니까 잘게 계속 하는데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라우라가 약간 특이한, 굉장히 좀 특이한 캐릭터긴 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라우라와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자, 라우라를 부처님 아들로 볼 거냐, 아나들로 볼 거냐. 이게 지금 되게 재밌는 문제고 이게 나중까지 영향을 미쳐요. 나중까지 영향을 미쳐요. 자, 전에 얘기했었던 거 여기에 라우라도 강제 출가입니다. 난타 강제 출가고 라우라 강제 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고 이게 라우라, 아니 그 야쇼다라. 이 앞에 라우라 지금 키워보면 여기 라우라 아잔타 석굴에 있는. 그래서 당신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세요 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 아들로 인정해 주세요 뭐 이런 뜻으로 해석.

돼요. 그래서 재산을 물려달라니까 그러면 강제 출가. 이렇게 해서 강제 출가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리불에 의해서 강제 출가가 되는 거고, 그때 야시오다라로 충격을 받고 정반왕도 충격을 받고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조그만 애로서 손자인데 얼마나 좋았겠어. 유목문화에서는 다 손자입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정반왕과 대도가 이모가 한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어린애를 출가시킬 때는 꼭 부모의 동의를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조항이 나옵니다. 이것도 뭘알수 있냐면 라우라가 어렸구나. 라우라 어렸다. 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배경이 인지할 수 있는 방증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라우라. 보여요, 라우라? 라우라 이렇게 있네. 곱슬머리네, 라우라 곱슬머리구나. 그래서 야쇼다라가 이제 데려가는 거죠. 그랬더니 아빠 이러면서. 그래서 재산을 상속해달라니까 내 재산은 출가야 이러면서 출가시켰다라고 하는 그거고. 라우라가 아들이면서 아들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부처님은 자식을 낳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상대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왜 부처님이 29살까지 자식이 없을까? 요 문제하고 부처님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 문제, 그게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논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두 논점은 진짜 오랫동안 불교를 끌고 왔었던, 어떻게 보면 상대 종교 입장에서는 계속 씹는 논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또 다른 제자들, 아나율. 그 다음에 가전년 수보리는 뭐 그렇게까지 별로 할건 없고 저번에 잠깐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아나율 이야기 조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이제 확장되는, 불교가 확장되는, 그래서 사위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들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타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스님입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달라서 큰 스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증폭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상에게 어떻게 널리 알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역을 다니는 어떠한 법문을 하시고 말을 타고 다니고, 실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말을 타고 법문하러 다니는 그런 스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스님들과 비교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BTN, 불교TV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ARS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후원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한국불교, 그 다음에 미래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한국불교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맑히고 행복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침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천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보천 관등 문화축제 및 봉축 점등식을 봉행합니다. 문화체험 부스, 축하 공연, 봉축 점등식까지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0: 바랍니다. 문의는 010-2952-6363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 2570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등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66-331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상월언각 대조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대한불교천태종 마읍포교당입니다. 이곳은 한국불교 중흥의 큰 별, 상월언각 대조사께서 태어나신 성스러운 곳입니다. 대조사께서는 이곳에서 구도의 길을 나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큰 뜻을 품으셨습니다. 마읍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뜻을 기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선격화불사를 진행합니다. 마읍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깨달음과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026년 평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평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간을 품은 곳 군이 계절이 흐르고 자연의 빛이 머무는 순간 시간이 쌓이며 일상이 깊어지는 공간 대구 경북 민군통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전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혜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신조어 중 노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비관하는 말로 쓰인다고 하죠. 사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늘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부딪혀 살다 보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해서 꼭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할 때가 있죠. 하지만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인생을 살아가기가 좀 더 수월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손자병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우리 인생의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 보일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손자는 역으로 바위로 계란치듯 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쉽게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바위로 계란치듯 쉽게 이기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했죠. 그런데 사실 말이 쉽지, 최소의 노력을 들여 최대 성과를 발휘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 저는 한 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지렛대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렛대야말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렛대의 원리는 지금도 우리 주변 곳곳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위와 시소, 병따개, 손수레까지 많은 것들이 지렛대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죠. 손자병법에서 제시된 방법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는 지렛대 원리에서 지뢰목에 해당합니다. 바로 목표, 수단, 방법, 시간, 장소, 심리인데요. 전략의 6요소, 그 첫 번째는 목표입니다. 이때 목표는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것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이 해도 해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지금 상황이 너무나 불리하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묵묵히 실패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그럴 땐 과감히 목표를 바꾸면 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목표를 적절히 수정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한번 세운 목표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상향 혹은 하향 조정하게 되면 경쟁의 판은 확대되거나 축소되며 변화하게 됩니다. 또 그 변화의 틈 사이로 나를 둘러싼 상황을 유리하게 바꿀 묘안이 떠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수단입니다. 경쟁하는 수단을

바꿔서 내게 유리한 판을 만드는 건데요. 역사를 통해 전쟁을 분석해 보면 바로 이 수단을 바꿔서 승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신무기를 적용해 유리한 판을 끌어낸 것이죠. 창과 활을 쓰던 전쟁의 판에서 신무기인 소총을 사용함으로써 전쟁에 승리한 군대가 그 예이죠. 경영계에서도 새로운 수단을 통해 성공의 발판을 마련한 기업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민 배달 앱, 배달의 민족으로 유명한 우한 형제들입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은 그 이름 그대로 배달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앱이 개발되기 전까지 우리가 배달 음식을 어떻게 주문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가게에 직접 전화해서 일일이 주소를 말하고 메뉴를 주문한 후 나중에 음식을 받은 후에 결제를 해야 했습니다. 배달을 시킬 때마다 가게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전단지를 일일이 찾아야 하고 매번 집 주소를 불러줘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야만 했었죠. 주변에 흔히 널려 있던 전화번호와 전단지에 신기술을 입힘으로써 새로운 수단을 개발한 건데요. 바로 이를 통해 배달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죠. 이후 배달의 민족은 국민 앱으로 성장해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스타트업이 약 4조 원의 기업 가치를 지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배달 앱이라는 새로운 수단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적절한 시기에 수단만 잘 바꿔도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의 세 번째 요소, 방법입니다. 전략에 있어서 방법적인 요소는 싸우는 방법이나 전술을 뜻합니다. 이를 제목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이제까지 적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개념이나 전술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웅진그룹인데요. 웅진그룹은 처음엔 출판산업으로 시작해 1990년부터 정수기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정수기 시장은 약 300여 개의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레드오션이었는데요. 웅진그룹이 뒤늦게 웅진코웨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후발주자로 뛰어든 것이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웅진코웨이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브랜드 파워를 자랑했는데요. 곧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정수기 판매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실업자가 속출하기 시작하면서 100만 원 넘었던 고가 정수기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이때 웅진그룹은 고심을 거듭하다 새로운 전략을 짜게 됩니다. 바로 판매 방식을 바꾼 건데요. 고가의 정수기를 구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고객들에게 렌탈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 겁니다. 웅진이 9년 동안 판매했던 정수기 숫자가 몇 대였을까요? 약 40만 대가량이었다는데요.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20만 대를 IMF가 터진 후 불과 1년 반 만에 팔았을 정도라고 하죠. 렌탈 방식 판매가 폭발적인 수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경영 전략에 있어서 방법적인 요소만 적절히 바꿔서 지렛대로 활용해도 보다 쉽게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왜 나는 안 될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완전히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적 요소, 바로 장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공간은 저마다 특성을 갖는데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크고 작은 영향을 받습니다. 장소만 잘 바꿔도 경쟁의 판을 내게 유리한 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손자 역시 공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장소를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예를 들어 내가 힘이 강할 때 전장이 넓고 트인 지역, 내가
약할 땐

험하거나 좁은 지역이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또 손자는 나는 승제 이때 적은 사지로 몰아야 쉽게 이긴다고 했습니다. 손자가 말한 생지란 동식물이 살 수 있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게 유리한 장소를 말하며 사지는 머무를수록 동식물이 살지 못하고 내게도 불리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학생에게 있어서 도서관이나 학교는 생지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점점 발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공부가 방해되는 지역은 사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지를 활용해 유리한 판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략의 다섯 번째 요소는 다름 아닌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로 이루어져 있고 하루 단위는 낮과 밤의 변화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사람의 컨디션도 바뀌고 체력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이치죠. 손자 또한 적국을 상대할 때는 내가 유리한 시간에 싸워서 적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기업이나 개인 역시 어떤 전략이나 계획을 세울 때 무엇보다 시간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주변에도 흔히 시간의 요소를 지렛대 삼은 기업들을 볼 수 있죠. 바로 남들보다 빠른 로켓 배송 서비스로 시장을 평정한 쿠팡이나 남들이 배달하지 않는 시간에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를 시작해 시장을 선도한 마켓컬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모두 시간이라는 전략적인 요소를 지뢰목으로 잘 사용한 케이스라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여섯 번째 요소는 심리입니다. 심리가 편안할 때는 보다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는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손자도 전쟁을 할 때 심리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놀란 병사는 총을 떨어뜨린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전쟁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적의 병사들의 사기를 흔들고 적 장수의 심리를 흔들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심리적으로 공황이 발생한 부대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침착하고 이성적이라면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보다 전투적으로 싸울 확률이 높죠. 그래서 우리는 적의 심리를 흔들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실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승산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략 6요소를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게 수단과 방법을 고안한 다음 시간과 장소, 심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실전에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략 6요소를 지렛대로 사용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전쟁이나 기업 경영, 개인의 업무 전략 수립 시 문제 사항에 봉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전략 6요소 중 한두 개 요소만 바꾸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고정된 틀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니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6요소 중 한두 요소만 바꿔도 문제가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한두 개의 요소가 실제로 최소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내게끔 하는 지뢰목이 되는 것입니다. 후지필름과 코닥의 사례도 그런 사례 중 하나라 할 수 있죠. 후지필름은 코닥과 함께 필름 시장을 주름잡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필름 카메라는 시대의 유물로 전락했고 필름을 판매하던 후지필름과 코닥 역시 매출 하락의 위기를 겪게 됐는데요. 변화의 파도 속에서 코닥은 실패하고 후지필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목표라는 지뢰목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후지필름은 1980년부터

필름 카메라가 사양 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자 목표를 바꾸기로 합니다. 경쟁사 코닥을 타도하겠다는 기존 목표에서 필름 산업에서 탈피하자는 것으로 목표를 전면 수정한 것이죠. 실제로 후지필름은 그동안 필름 산업을 하며 축적해온 화학 물질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얇은 막을 균질하게 여러 급 쌓아 올려야 하는 필름 제조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산업에 접목하기 시작했는데요. 필름 산업과 전혀 무관할 것 같은 LCD 패널롱 편광판, 화학합성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제약 산업을 전개하는가 하면 화장품 산업에도 뛰어들었는데요. 필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색되기 마련이죠. 필름이 변색되면 최초의 필름과 같은 사진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후지필름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실시했고, 그 덕에 항산화 물질에 대한 핵심 기술과 능력을 보유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것을 노화를 막는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한 겁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기존 필름 산업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후지필름은 목표 수정에 이어 방법을 바꾸는 지렛대를 이용해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반면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를 가장 먼저 만들어 놓고도 시장의 변화를 무시했습니다. 한 번 큰 성공을 거둔 기업이라도 늘 전략 6요소를 염두에 두고 이를 지렛대 삼아 새로운 성공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렛대 원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강점이 있는 반면 약점이 있습니다. 나에겐 부족하지만 상대방에게는 넘치는 것이 있기 마련이죠. 또 나는 하기 싫지만 상대방은 좋아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상대방의 장점을 지렛대 삼아 어떤 일을 도모한다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렛대 원리의 범위를 더 넓혀보면 부부 사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전혀 싸우지 않고 사는 부부가 있을까요? 전혀 다르게 살아왔던 두 남녀가 함께 만나 살다 보면 이래저래 가끔 싸우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는 것보다 싸운 후에 잘 화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사과로 배우자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집에서 사과를 해도 안 통한다면 장소를 바꿔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새로운 장소에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겠죠. 혹은 사과하는 수단을 바꿔 평소처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손편지로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해로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요? 전략의 6요소 중 한두 가지 요소만 바꿔도 사과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가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방법은 생각만큼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목표, 수단, 방법, 시간, 장소, 심리 등을 바꾸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이길 수 있고 또 쉽게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여섯 가지 요소 중에서 한두 가지만 변화시킨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그 전략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가성비를 높여서 보다 쉽게 성공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리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나만의 그릇을 핍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TN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부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 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부터 이어온 마음 평안의 달 캠페인 성과를 조명하고 임기 중 가장 큰 보람으로 불교 호감도 상승을 꼽았습니다. 동국대학교가 건학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과 정관계 인사, 동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의 등불이었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향한 원력을 모았습니다. 승낙 25년 이상으로 조계종 1급 승가고시를 통과한 스님들이 종덕과 정덕, 법계를 품수했습니다. 법계증과 가사를 받아든 스님들은 불패전의 신심으로 정진할 것을 부처님전에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지경 요양병원으로 전환한 지 3주년을 맞은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이 기념법회로 새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은 후원금 1억 원을 약정하며 병원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억불숭유의 시대인 조선에서 진관사가 당대 학자들을 위한 지성의 거점이었다는 걸 밝힌 책이 발간됐습니다. 박혜진 작가의 책 '시로짓다 조선'에서 당시 불교의 또 다른 역할을 짚어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교에 대한 국민적 호감 상승을 임기 중 가장 보람 있는 일로 꼽으며 부처님 오신 날까지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I를 포교화 전법에 적극 활용하고 선명상 등 불교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해 사회와의 소통을 한층 더 높여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제불교 박람회를 시작으로 국제선명상 대회와 담선법회 등 올해 마음 평안의 달 캠페인의 성과와 방향을 짚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하고 있는 마음 평안의 달 캠페인이 올해는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소통했습니다.
2: 지금 한국불교는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청년들과 소통하는 젊고 활기찬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에 대한 많은 관심은 시대와 호흡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생동감 있는 언어로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1: 진우 스님은 이런 활기찬 기운을 소외된 이웃에게로 이어가겠다며 연등회 등 남은 마음 평안의 달 행사가 불자에게는 자긍심을 국민에게는 치유의 시간이 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연등행렬에 참여하는 로봇 스님 등을 예로 들며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순 없지만 방편은 될 수 있다며 AI를 교육하고 전법 포교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2: 오히려 인공지능 AI를 이제 포교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참다운 불자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AI가 고통을 없애주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제 그

0: 그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AI를 우리는 열심히 불교적으로 학습을 시켜줘야 된다.
1: 또 한국 불교 수행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체감하고 있다며 이에 호응하는 노력을 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 수행에 입문할 수 있도록 선명상 복음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0: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많이 제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불자 내지는 출가자까지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포교의 일환으로는 선명상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적절하다.
1: 종교를 초월해 선명상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MZ세대를 중심으로 불교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한국 불교에 대한 국민적 호감도가 상승한 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임기 4년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0: 불교 전반적인 것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좀 팽배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으나 그래도 4년 임기 동안 그런 게 보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1: 불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애정이 그 어느 해보다 높은 가운데 오는 16일 연등 행렬에는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로봇 등 AI 시대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시도를 더하며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렵고 고리타분하다는 이미지를 벗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시대 변화를 적극 도입하는 불교의 변화. 올해 연등회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1906년 명진학교로 첫 걸음을 뗀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건학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는 동국인이 한자리에 모여 유구한 역사 속 시대의 등불이 된 동국 정신을 되새기고 미래 10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한 현장에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AI로 재탄생한 만해 한용운 선사와 제자 범산 김범린, 미랑 서정주 등 동국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120년의 역사를 이어온 후배 동국인들에게 감사와 축하를 전합니다. 동국대가 건학 120주년을 맞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기념식.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과 총무원 부실장스님, 교내 불교동아리 회장, 전법특임교수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700여 동국인이 모인 자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학교 발전이 곧 불교 중흥이라는 의미를 담아 발전기금 1억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스님과 윤재웅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스님은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을 넘어 사회가 마주한 아픔을 치유하고 상생의 길을 제시하는 정신적 등불이 되주길 기대했습니다.
4: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을 불교적 가치와 융합하는 창의적 혁신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3: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등 종단을 뛰어넘은 스님들의 축원도 이어졌습니다. 정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족의 암흑기, 구국의 정신으로 탄생한 동국대는 단연 민족의 등불이었다며 그 정신을 이어 더 나은 대학으로 성장하길 기대했습니다.
5: 이러한 동국대의 저력이 전쟁과 갈등의 시대에 다시 다가올 100년 민족의 미래를 밝혀주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3: 섭전 박한영 스님 전서 편찬위원장 윤재용 총장은 건학 120년을 맞아 출판한 스님의 전서 10권을 간행위원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120주년을 기념해 코끼리의 상서로운 기상을 표현한 새 엠블럼도 공개했습니다. 돈관 스님과 윤 총장은 새로운 동국 100년을 향해 더 큰 지혜와 실천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6: 청년이 희망이고 교육이 미래이며 불교의 정신은 그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기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을 넘어 세계 속에서 존경받는 대학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7: 동국에서 일어나는 전법의 불길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종립대학교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3: 조계종 원로의장 세계적인 대학으로 뻗어나가겠다는 원력을 모았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조계종이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 2570년 종덕과 현덕,

0: 중덕과 정덕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습니다. 이 오랜 수행과 정진 끝에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은 부처님의 혜명
1: 개불보살께 없어는 정명하여 주옵소서.
2: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가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덕과 현덕 법계 품서식의 시작을 부처님께 고합니다. 비구 스님 64명과 비구니 스님 45명이 장괘 합장한 채 종덕과 현덕 법계의 서원을 받듭니다. 종덕을 대표한 해공 스님과 현덕 대표 해심 스님이 법계증을 받고 이어 도심 스님과 덕유 스님이 수행자의 상징인 가사를 전달받습니다. 가사를 이마에 정대한 스님들의 눈빛에는 수행의 무게와 전법의 원력이 설입니다. 오랜 수행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종덕과 현덕 법계를 품수하는 순간입니다.
3: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위대하고 올바른 길임을 선포하며 시방 삼계를 부처님의 도량으로 장음하겠나이다.
2: 조계종이 어제 불기 2570년 1급 승가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며 쌓아온 수행과 헌신의 공덕이 담긴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승가는 자비와 지혜로 중생의 아픔을 보듬는 의지처가 돼야 한다며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진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 부처님의 정법을 바탕으로 청정한 승가 공동체를 구현하고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불교,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불교, 중생의 아픔을 보듬는 자비의 불교를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2: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에서 높은 지위와 권한에는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며 출가 초발심을 잊지 않고 법 등을 밝혀나가길 당부했습니다.
5: 법계를 품서받는 수행자들이여 출가할 때 세웠던 그 서원대로 위로는 생사해탈의 본분사를 해결하고 법등을 전성하며 불태전의 신심으로 정진해야 할 것이로다.
2: 이날 오후 3급 승가고시를 합격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중덕과 정덕 법계 품서식도 봉행됐습니다. 비구 스님 85명이 중덕 법계를, 비구니 스님 46명이 정덕 법계를 품수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정치와 행정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넓은 지역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책임감이 무겁겠지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큰 장점으로 활용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축원했습니다. 특히 전남에는 송광사, 화엄사, 백양사 등 교구 본사들이 대거 자리 잡고 있다며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에도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민영배 후보는 단점을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행보를 걷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스님들의 전문 요양시설인 아미타불교 요양병원이 개원 3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스님들이 노후에도 수행과 포교의 원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아미타불교 요양병원은 지난 3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기념법회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양육은 기자입니다.
6: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아미타불교 요양병원 법당에 청아한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2023년 5월 조계종 직영의료기관으로 첫 발을 뗐던 아미타불교 요양병원이 문을 연 지 어느덧 3년. 지난 6일 열린 기념법회에는 의료법인 대표이사 호산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종책특보단장 성화 스님,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해 병원의 세 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호산 스님은 개원 초기 4명에 불과했던 이번 스님이 현재 22명으로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종단 숙원 사업이었던 승가 요양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7: 우리 요양병원이 있음으로 해서 스님들이 몸이 안 좋고 힘들 때는 병원에 와서 입원을 했다가 또 건강을 많이 찾으셔가지고 다시 또 퇴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 요양병원은 늘 우리 종단에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은 병원이었는데 3년 전에 그렇게 개원을 하게 돼서
6: 나눔의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병원 이사이기도 한 지강 스님은 개원 3주년을 축하하며 후원금 1억 원을 약정해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지강 스님은 나홍선사의 선실을 노래로 읊으며

0: 병원이 한층 더 발전해서 우리 스님들뿐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모든 분들도 함께 혜택을 받는 그러한 병원이 될 것을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1: 지난 3년간 병원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감염병실과 치매 전담병실을 확충하고 친환경 원예치료장을 조성하는 등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였습니다. 또한 조계종 승려복지회와의 협력을 통해 입원 스님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2: 병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는데 공단 승려복지에서 이제 많은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또 어른 스님들이 많이 이 병원에 또 입원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아마 모실 그런 예정입니다.
1: 병원 측은 향후 제2병동 신축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명실상부한 승가복지의 성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출가에서 열반까지 스님들의 건강과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의 원력이 한국 불교 승가복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조계종 고시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승가고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스님들을 표창하며 격려했습니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1급 승가고시 수석 회공 스님과 혜신 스님, 3급 수석 자오 스님과 도현 스님, 4급 수석 광조 스님과 선혜 스님에게 표창과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수진 스님은 수행자는 위로 부처님의 법을 구하고 아래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존재라며 수행자가 건강해야 불교가 건강해지고 세상도 건강해진다고 꾸준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수석 합격자 스님들은 출가 본연의 자세를 되새기며 종단의 가치와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농협이 올해도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자비 나눔 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2024년 취임 이후 올해 세 번째 기금 전달에 나선 강호동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이 어제 이영우 공공금융부문장, 정지선 농협불자회장 등 주요 임원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조계종의 자비 나눔 활동에 정성을 보탰습니다. 진우 스님은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 자비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 농협의 사회적 역할에 감사를 표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함께하자고 독려했습니다. 강호동 위원장은 은행 가운데 공익적 가치와 역할이 가장 큰 기관으로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지역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유교 국가로 알려진 조선, 하지만 조선의 지적 토대에는 불교와 시문 전통이 함께 작용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연구가 나와 주목됩니다. 특히 진관사를 중심으로 조선 전기 시문화와 불교계 역할을 재조명한 책, 시로짓다 조선이 출간됐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4: 조선을 흔히 숭유역불의 유교 국가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조선 사회에서 시와 문장은 과거 시험과 정책, 외교 문서 등을 좌우하는 통치의 언어였고, 이런 문화 속 국가 운영과 지식 체계에 불교 지성 역시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신미대사의 생애와 활동을 추적하며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 역할 가능성을 꾸준히 연구해온 박혜진 작가가 펴낸 책 시로짓다 조선입니다. 특히 최근 조선 전기 진관사가 단순한 수행 공간을 넘어 문장과 사유가 축적된 지성의 거점이었다고 밝힙니다.
5: 유불 통섭이었고 그리고 훈민정음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 가장 중심에 선 절이 진관사였고 문장으로 나라를 빛낸다라고 하는 것이 세종의 메인 프로젝트의 타이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수한 인재들이 양성이 됐고
4: 세종은 젊은 학자들이 학문에 전념하도록 사가독서 제도를 시행했는데 집현전 학자들이 머물며 공부한 곳중 하나가 진관사입니다.

0: 사와 이람 학전대사의 행적을 복원해 스님들이 당대 문인들과 교류하며 시문 활동을 펼쳤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1: 당대 최고의 문장가들과 천재들로 팀을 꾸려가지고 진관사의 사가 독서를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진관사에서 주지로 있었던 분이 이람 학전이셨고
0: 그 과정에서 두 스님이 억불정책 속 밀려난 존재가 아닌 당대 유학자들과 교류하며 시문을 남긴 명문장가였다는 점도 주목합니다. 이를 통해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역시 성리학자들과 스님들이 함께 작동한 결과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책은 동시에 과제도 제시합니다. 사찰에 축적된 시문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학술 연구, 지역 사찰 간 시향 네트워크 복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훈민정음 580주년을 맞는 올해, 책은 조선을 유교국가라는 시선에서 벗어나 시문과 불교 지성이 함께한 문명으로 다시 읽어보려고 시도합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빛고을 광주의 관문 KTX 송정역 광장에 정림사지 5층석탑 형상에 봉축 장엄 등이 자비광명의 불을 밝혔습니다. 지난 6일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스님, 광산구 불교협의회장 도재스님을 비롯한 사암스님과 지자체 관계자, 신행단체, 시민, 불자 등이 동참한 가운데 송정역 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이 봉행됐습니다. 광산구 불교협의회장 도재스님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혜와 자비의 빛을 밝혀 광산 구민의 화합과 안정을 기원했습니다. 삐뚤어 풍물단의 길놀이로 시작된 점등식은 보은사와 빛골 포교원 합창단의 찬불가, 광주 전광고 힙합댄스 동아리 공연 등으로 흥겨운 무대를 펼쳤습니다. 천태종 울산 전광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혜의 등불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봉축 점등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전광사는 지난 5일 대불보전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자 등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정광사 주지 경혜스님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스스로 불성을 깨닫고 부처가 될 수 있음을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라며 탐진치 삼독을 멀리할 때 비로소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광사는 점등식을 시작으로 철야정진 법회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이어갑니다. 동해지방경찰청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기념 법회를 봉행하고 경승위원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동해청 4층 경승실에서 열린 법회에는 경승실장 삼화사 주지 임법스님과 김인창 청장을 비롯한 대중이 참석해 동해바다 수호와 해양경찰관들의 안녕을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동해청은 이날 강릉 노규사 주지 성인 스님과 월정사 사회국장 지철 스님을 경승위원으로 재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경승실장 임법스님은 동해바다 수호의 노고가 큰 해양경찰관들을 격려하며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축원했습니다. 김인창 청장은 스님들께서 해경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해양 영토 주권과 해상 안전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국대가 개교 120주년을 맞아 중국 항저우 불화건과 함께 불교 문화 교류 특별전 제4회 불법 동원을 개최했습니다. 불법 동원은 불교의 가르침이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로 양국을 대표하는 불교 미술 교육기관의 성과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시에선 독창성, 창의성이 드러나는 동국대 불교 미술 전공생들의 작품과 전통 화법을 고수한 항저우 불화건 소속 작가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시는 오는 11일까지 동국대 문화관 지하 1층 갤러리 동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을 업고 거대한 수미산을 수천 번 돌아도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만큼 부모님의 큰 사랑에 우리가 해야 할 보답은 어쩌면 사랑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오늘 그 진심을 전하는 따뜻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5월 8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삼보대승야 종진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법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안무종약 칭담인월 시

충성 금정 총인 모모사 총인 내중 노소

인등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리자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망중중 무진산보자존훈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홍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 우순풍조 만민안락 천하태평불일정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 제업 실계소멸 불법문종 신심경고 발보리심영불 대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 삼재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봇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 수 있잖아요.
6: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7: 네!
8: 대무릎도?
6: 관절 복음!
8: 걸을 때도?
6: 관절 복음!
9: 일할 때도?
6: 관절 복음!
9: 내 어깨도?
6: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0: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11: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2: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11: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13: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4: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5: 선택하길 잘했어요.
11: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6: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0: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0: 간지마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감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8: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2570 부산 연등회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빛의 향연, 부산 연등문화제가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송상현 광장을 화려한 전통 등의 불빛으로 밝힙니다. 5월 16일 토요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는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연등 행렬이 펼쳐집니다. 희망과 화합의 등을 밝히는 2570 부산연등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9: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0: 상주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봉축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상주불교 사암연합회는 상주시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양평군 불교 사암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2026년 양평 관등 문화축집 5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겐마시라선 무상성 아자비신바수밀 비실지라그사엔 원자지존여정세정 대천안조조제시엔 마삼바연주야시엔 보덕정광주야시엔 회목권철중생시엔 부구중생요덕신 적점험매주야신 소일체주야신

구벼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과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홀려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더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짜마다 좋은 국토

귀와 눈이 청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정정 범행 같고 닦아쓰리 같이 음한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0: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2: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구철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법화 겸 수행 도량 정예서원에서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양과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 참법 천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 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 겸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 겸 대강댁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 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님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예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하몰산 백양선원에서 오련 포단 거일념 홀로 좌복 위에 우뚝한 모양으로 앉아 화두에 일념 집중하니 의단 동로 방광해 화두 의심 덩어리만 홀로 드러나고 지혜 광명 나타나네. 제조 경성 활금조 우는 새 소리 풍경 소리로 오늘 아침 도량이 활발하고 일조 청풍 자왕래

0: 선빵에 한 줄기 청풍이 스스로 불어오고 불어가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유럽의 화학자들이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발견된 화학 물질이 몇 종류가 있는가를 한번 카운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화학물은 무기물하고 유기물로 나눠줘요. 저 유기물은 카본을 포함한 탄소가 들어가 있는 물질이요. 그래서 탄소야말로 생명의 물질이요. 산소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 당시 학자들이 연구했던 유기물의 종류가 몇 가지였나 하면 100종류 정도밖에 없었어요. 100개, 100종류. 우리가 쓰는 유기물, 화학자들이 만들어낸 유기물의 개수가 몇 개쯤 될까요? 1억 가지가 넘습니다. 이걸, 이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수십 년이 걸린 사건입니다. 그래,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분자식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니히비 벨레가 있고 그 다음에 디마의 요 니히비의 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케쿨로고 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요 사람을 따라와야 돼요. 게르 하르트라는 사람이에요. 자, 독일 사람이겠죠. 이 게르 하르트가 뭘 했는가를 보여주면 이렇게 쓰는 게 기적 같다는 걸 여러분들 알게 될 겁니다. 게르 하르트가 그때 당시 이게 언제냐면 1853년에 게르 하르트가 유형론 이론을 펼치면서 이 유형론이 시작은 듀마였습니다. 듀마 유형론. 이 과정이 이제 이런 화학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1813년 그 다음이 1820년에 요거 하나만 지표를 아시면 아 이게 이런 상황을 알 거예요. 이때 화학자들이 수백 명의 화학자들이 유럽에 유럽밖에 없었죠. 뭐 과학이 유럽밖에 없으니까요. 유럽의 화학자들이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발견된 화학 물질이 몇 종류가 있는 걸 한번 카운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화학물은 무기물하고 유기물로 나눠줘요. 우리 중학교 배웠죠. 유기물은 카본을 포함한 탄소가 들어가 있는 물질이요. 그래서 탄소야말로 생명의 물질이요. 산소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탄소가 생명입니다. 산소가 생명이 아닙니다. 탄소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유기물이란 말은 바로 뭐냐면 생물이란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탄소가 들어가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무기물은 뭐냐 하면 무기물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기물은 그냥 암석입니다. 광물입니다. 돌가루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 1820년에 밝혀진 광물이 몇 종류냐 그런 질문이 되죠. 무기물이 얼마냐 하면 천 종류쯤 됐어요. 천 가지. 자, 무기물은 간단히 말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런 걸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이게 모여갖고 모여서 이거 하고 플러스 산소를 딱 붙이면 이게 광물이 돼버립니다. 수업이 제가 강의했죠? 이게 광물이 되니까 광물이 대략 생명하고 관계없는 이때 무기란 말은 생명하고 관계없는 자연에 있는 물질이 몇 개냐? 천 개 정도 있대요. 그러면 생명하고 관계 있는 건 몇 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겠죠. 뭐 예를 들면 뭐 피부에 있을 때 나는 각질, 그 다음에 방구끼에 있을 때 나오는 기체, 또 생명관계 있잖아요. 넙지도 않은 메탄, 그 다음에 온갖 기름 종류, 들기름, 참기름, 오일기름 모든 게 유기물이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몇 종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한 만 종류 안 되겠어? 옛날부터 올리브 팔았고 뭐 온갖 있잖아. 포도주 하면 뭐 있고 술찌꺼기에도 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나무 떼면 뭐 많이 나오잖아. 그거 다 유기물이잖아. 식물에서 나왔으니까 네. 그럼 거의 수만 종이 되지.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 학자들이 연구했던 유기물의 종류가 몇 가지였나 하면 100종류 정도밖에 없었어요. 100개. 100종류. 지금 우리가 쓰는 유기물, 화학자들이 만들어낸 유기물의 개수가 몇 개쯤 될까요? 우리 PD님 한번 계세요 보세요. 몇 가지 될 것 같아요? 유기물, 생명에 관련되는 물질, 유기물이 몇 가지냐? 몇 가지냐 하면요? 1억 가지가 넘습니다. 지금은, 그때는 100개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억 개가 넘습니다. 1억 종류가 넘습니다. 1억 개니까 종류죠, 종류. 1억 종류가 넘습니다. 1억 종이 넘습니다. 1억 개. 그럼 반드시 해야 돼요. 뭐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플라스틱부터 비닐, 그 다음에 석유에서 나오는 게 수만 종류가 돼요. 약품 생각해보세요. 전부 다 그 카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야, 약품. 지구상에서는 우리 의약품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 말고 전부 다 합성한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많아진 걸 뭐라 그러냐면 합성화학이라고 그래요. 합성화합물입니다. 이걸 그냥 대규모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석유 나프타라든지 뭐 에틸렌이라든지 테플론이라든지 들어보셨죠? 모든 우리 생활 주변에 쓰는 물질들이
그게 저

뭡니까? 뭐 화재 나면 뭐 다 스티로폼이든 다 타잖아요. 그럼 까만 재가 남잖아요. 타고 까만 재가 남는 모든 물질을 유기물이라 부릅니다. 그 종류가 1억 종류가 넘습니다. 그게 대부분 합성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요거밖에 없었으니까. 자, 그게 그 흐름을 이해하셔야 현대 우리가 물질 문명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이 게르하르트라는 사람이 요때만 해도 수백 가지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53년. 이때 되면 이제 수천 종류가 생겼겠죠. 그럼 게르하르트는 수천 종류가 넘는 유기물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가를 처음으로 작성해 본 사람이요. 요 계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이 사람이 했는 뒤마하고 이 게르하르트가 어떻게 세계에 있는 이 많은 물질을 분류를 했나 하면 이 유형론입니다. 이 유형론이 모든 유기물 분자는 요 네 가지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되게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소하고 수소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소하고 수소인데 요렇게 잘 그려야 돼요. 요렇게 해갖고 요거에 O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려줄게요. 수소하고 수소인데 대괄호 요렇게 있죠. 요 O가 있는 형태. 세 번째는 어떠냐 하면 수소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요렇게 묶여져 있는 형태. 그 다음에는 어떤 형태가 있나 하면 질소하고 아니 수소하고 수소하고 수소가 있는데 요게 질소로 묶여 있는 형태. 수천 종류의 유기분자는 요 네 형태에서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유형론입니다. 자,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왜 그래야 되냐 보세요. 요렇게 된 걸 뭐라 그랬어요? 이거 말고 우리가 지금 알죠.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이걸 H2로 적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수소죠. 이걸 수소형이라 불렀어요. 그다음에 이게 뭐 되죠? 이게 물형이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H2O 쓰면 물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겠어요? 이건 HCl이 되잖아요. 이거는 염산형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감자 먹겠죠. 분자식을 쓰면 NH3죠. 이게 암모니아형이요. 그래서 유기분자 수천 종류도 넘는 유기분자를 요 네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이 수천 종류를 만드는 방식은 이렇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한번 보세요. 요거다가 요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수소형에서 염산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 분자를 진짜 묘한 개념입니다. 요 분자를 띠내고 대신 여기다가 염소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형이 되잖아요. 요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형론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걸 어디로 바뀌느냐 하면 이제 이 캘쿨러가 1800 리비가 원래 그 계리사학 괴리사학하고 리비를 만나게 해준 사람이 훔볼트입니다. 그리고 이 리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리비 제자가 지금 두 사람 이야기했죠. 리비 제자 중에 이제 캘쿨러 제자가 반트호퍼. 이 사람이 1901년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연도를 대체 기억하죠? 이 말 왜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연구해놓은 그 공식이 바로 삼투압입니다. 삼투압이야말로 생명현상의 가장 중요한 작용이잖아요. 삼투압을 해갖고 노벨상 받고 그보다 많은 연구를 했는데 예, 이 사람이 또 주장한 게 뭐냐. 이 사람 제자잖아요. 그럼 캘쿨러는 이 카본이 있다면 이게 평면에 있다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캘쿨러예요. 그런데 반트호프는 이게 입체 구조를 갖는다는 거예요. 입체 구조. 같은 평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하는 바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편히 이런 분자식을 쓸 수 있는 이걸 기적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과정이 거의 100년 걸렸습니다. 어떻게 걸렸나 하면, 캘쿨러가 1854년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어쩌면 산소는 팔이 두 개일 거다. 그 다음에 수소는 팔이 한 개일 거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질소는 팔이 세 개일 거다. 이런 개념까지 왔어요. 84년에. 이것도 좀 복잡합니다. 갈라져 있어요. 그 다음에 4년 동안 더 고민을 합니다. 1858년에. 예, 1858년에 가장 위대한 도약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분자 중에, 원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카본이잖아요, 카본. 카본이 팔이 몇 개인가? 다시 말하면 몇 개의 원자나 라디칼하고 결합할 수 있는가? 이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유기농 분자가 이제 수천 개 이상 막 생기니까 이걸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입체 구조를 보고 이제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유기물 분자에는 탄소가 들어있는데 탄소가 팔이 몇 개인가? 몇 개의 원자하고 결합할 수 있는가? 이걸 1858년까지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케플러가 그게 팔이 네 개일 거라는 생각을 최초로 한 사람입니다. 이 연도를 기억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쓰는 겁니다. 혁명이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60년에 무슨 사건이 있냐 하면, 카를 스루에 학회가 열립니다. 이때, 이 역사적으로 화학에서, 이게 화학이 통일해야 됩니다. 요 회의를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140명의 화학자가 모입니다. 유럽에. 140명이 모여갖고, 뭘 했나 하면,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860년도까지도 뭘 몰랐나 하면, 1860년도까지도 뭘 몰랐나 하면, 인류는 분자하고 분자를 혼용했었습니다. 구별 못했습니다. 혼용했었습니다. 구분 불가, 구별 못했습니다. 과학사에서 이만큼 중요한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 분자, 원자 지금 우리가 편하게 쓰잖아. 초등학생도 안 헷갈리잖아, 지금은. 근데 그때 유럽의 학자들이 분자하고 원자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 분자라는 개념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 1811년에 분자라는 개념을 지구에서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보가드로. 1811년에 분자란 개념을 만들었고, 원자란 개념은 대략 1800년 초에 달토니. 이 원자란 개념은 달토니 다시 만들었어요. 그전에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분자란 개념을 부르짖어도 이게 원자하고 분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몰랐어요. 1850년까지. 지금은 이게 다 원자고 이게 분자잖아요. 그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카를 스루에 헤이, 이게 지명입니다. 이게 화학사에서 항상 나오는, 예, 화학, 바로, 예, 이어서 바로 원자량이란 개념하고, 다시 뭐 원자하고 분자란 개념을 분리합니다. 명확히 합니다. 자, 그때, 이 카를 스루 학회에서 이 회의를 주관한 사람이 케쿨러입니다. 케쿨러고 또이 회의에서 명연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카니자로라는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카니자로가 이 학회에서 그 학회가 140명 엄청 모였는데 카니자로가 뒷부분에 이제 회의, 자기가 딱 나와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보가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이 뭐냐면 이 카니자로 주장이 다시 말하면 게르하르트 이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니자로 조금 어렵습니다. 결론만 하면 지금까지 유럽에서는 이 모든 이 전체를 장악했던 사람이 예를 들면 베르셀리우스 체제인데 여기에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아보가드로의

맨델레예프가 바로 1869년에 주기율표를 만들어버리죠. 다 아시죠? 이 흐름을, 큰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포도당 이 분자식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지난한 과정을 겪어서 유럽에서 100년 동안 1860년도까지도 분자하고 원자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전문학자들이. 그래서 이 케쿨로가 썼는 그 자료를 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 케쿨로가 이런 한탄을 합니다. 자기가 썼는 1861년에 우리 초산, 식초입니다. 초산. 초산의 식초의 분자식이 학자마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19개인가 16개인가 다른 종류의 분자식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종식시킨 회의가 카를스루헤고 이 학회가 1860년이고 마무리해드릴게요. 거기서 2년 후에 1862년에 바로 런던 만국 박람회가 일어납니다. 이때 메인이 바로 예, 타르에서 나온 바로 화학, 그 다음에 그 모버, 염색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사적 배경을 철저히 조금이라도 지금 뭐 좀 시간이 있으면 이걸 제가 과학사만 한 두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빠뜨리고 이걸 계속 설명을 하면 이거는 당연히 쓰는 거예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 거의 200년 지난 지금 이걸 보면 여기서 이 분자식 자체가 엄청난 많은 정보를 산수 계산하지 그냥 쭉쭉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전자공학을 했는데 이쪽으로 분자식을 좋아해갖고 이쪽으로 오면서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면서 분자식만 알면 화학을 거의 90% 장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자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핵심이, 예, 케쿨로라는 사람이 카본이 8이 4개라는 걸 1858년 했고, 케쿨로는 또 뭐죠? 그 유명한 이 벤젠 고리를 육각형을 했던 게 바로 케쿨로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게 이중결합, 공명. 바로 공명현상을 이 사람이 선언하면서부터 화학이 완전히 한 단계 도약을 해버리죠. 예. 예,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우리 세포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늙어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세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산소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른바 대사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걸 제가 강의를 쭉 해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전체를, 이 과정은 단계가 얼추 해당작용 10단계, TC사이클 럽하게 한 10단계, 그 다음에 전자전달 시스템, 그 다음에 5탄당 인산회로, 예, 이런 백본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전부 다 그 어떤 분자가 단백질하고 인택션하는 과정이요. 그 지금 이야기했던 해당작용의 10개 분자, TC사이클의 한 8개 분자, 그 다음에 5탄당 인산회로의 한 5개 정도 분자, 뭐 이번에도 얼추 한 20개 정도 분자가 되잖아요. 이 분자하고 누가 작용을 하느냐 하면 거대한 단백질. 이 거대한 단백질을 뭐라 부르냐면 효소라 부릅니다. 그럼 질량차가 얼마쯤 되느냐 하면 지금 이야기했던 뭐 글루코스라든지 피루브산이라든지 뭐 아스틸 코엔자임이라든지 이런 분자들은 수소 원자로 따져보면 대략 한 뭐 한 200개 미만입니다. 질량이. 수소 원자에 한 200개 정도 오다. 근데 이 단백질은 그거에 적어도 100배 이상, 대략 150배.

해서 많게는 한 1,100가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전체적인 그 스케일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세포 내에 일어나는 모든 작용을 부를 때 뭐라 부르느냐 하면 대사작용이라 그래요. 대사작용은 또 다르게 어떻게 부르냐 하면 산화하는 반응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떤 분자하고 단백질하고 충돌하는 과정이에요. 어떤 분자는 뭐냐 하면 지금 이야기했던 해당 작용의 10개 분자, TCA 사이클의 8개 분자, 뭐 이런 분자들이요. 그러니까 분자 크기가 요만하다면 부딪히는 이 효소는 크기가 이만하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주먹만한 게 와서 이 몸체만한 거, 예. 그리고 100배 이상, 150배에서 뭐 한 1,100까지 되는 거대한 덩어리하고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겠어. 약자로 씁니다. 이제, 글루코스. 그러면 GLUCOSE. 6자를 써야 되잖아. 그래서 너무, 그게 수백 번 반복이 되니까, 네. 생화학자들이 글루코스를 안 적고 GLC. 약자로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 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자로 적습니다. G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G에 글루코스에 인산이 붙었다 하면 G6P. 글루코스가 카본이 6개니까 여섯 번째 카본에 인산이 붙었다 했을 때 G6P라고 불렀죠. 그래서 외자를 쓴다는 거. 글루코스도 첫 번째 축약 해갖고 세자 GLC라 적었다가 그것도 번거로우니까 G란 한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모든 한 20개 분자를 외자로 알파벳 한자로 표시하고 단백질도 효소도 가능한 축약에서 써서 가능한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가장 출발점은 어디냐 하면 해당 작용, 해당 글루코스를 분해하는 거.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아니고. 그래서 글루코스를 분해하는 단계가 한 10단계 됩니다. 그럼 글루코스는 6탄당이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약자를 어떻게 적느냐 요새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글루코스니까 제가 G라 적겠습니다. G, 글루코스. 그 다음에 글루코스에서 인산이 붙었는 요 단계도 그냥 G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요 순서가 있을까요? 요걸 먼저 적었을 때 요거하고 다르다는 걸 알겠죠. 굳이 다르게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요 G는 뭐냐 하면 요 글루코스에 인산이 붙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자로 쓰기, 쓰면서 번거로워서 처음부터 한 자로 쓰는 거예요. 이것도 G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과당이라 부르는 프룩투스. 프룩투스 6 포스파이드인데, 그것도 그냥 F라 적는 거예요. 예. 거의 한 6배 이상 압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오케이. 요거는 과당. 여러분들, 사과나, 그 배나 이런 과일에 많은 당, 그게 과당이고 요걸 약자로 F라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인산이 원래 하나인데 인산이 하나 더 두 개 붙어갖고 두라는 두 개라는 그 라틴 말이 뭐냐면 비스란 말 씁니다. 조금 어려운다는데 그래서 그걸 B라 적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뭐냐면 카본이 여섯 개인 카본이 여섯 개 그대로 붙었는 글루코스에서 카본이 여섯 개인 그대로 갖고 있는 당입니다. 그 육탄당이라고 부르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육탄당인데 여기서 톡 하고 쪼개집니다. 여섯 개가 몇 개 몇 개 쪼개지느냐 하면 세 개하고 두 세 개로 작게 돼요. 첫 번째 세 개가 뭐냐 하면 디아세톤 디하이드록실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파이드라는 카본 세 개로 되어 있는 분자입니다. 그걸 D라 적겠습니다. 그럼 여섯 개, 카본이 여섯 개가 세 개, 세 개 쪼개졌으니까, 첫 토막은 D라 적고, 나머지 세 개 카본은 G라고 적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카본이 여섯 개고, 여기서부터는 세 개 잘라진 거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거의 비슷해요. 금방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백으로. 이렇게 하는 거. 화살표조차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 B입니다. 오이. 여기 아주 묘미입니다. 이제 암기를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쓰면 이 자리에 오면 다시 B를 쓰면 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뭔가는 나중에 따로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그건 이전 강의에 제가 수도 없이 반복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B가 뭐냐 하면 요도 B, 요 B도 두 개란 말이에요. 뭐가 두 개냐 하면 인산이 두 개 붙었다는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근데 요거하고 요 B 차이는 이 B는 카본이 여섯 개 있다는 거예요. 요 B는 카본이 세 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B는 뭐냐면 인산이 두 개, 비스 두 개 붙었다는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3-phosphoglycerate, 3-PG라는 분자입니다. 해당 작용의 분자입니다. 3-PG. 요 3이란 말은 인산이 카본, 세 번째 카본에 붙었다. 이 말이요. 요건 카본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2-PG. 2란 말은 뭐냐 하면 세 번째 인산이 붙었는 걸 위치를 이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2PG 이렇게 적습니다. 2PG.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 하면 포스포에놀 피루브레이트라고 좀 어려운 분자가 있어요. 이것도 카본이 세 개예요. 예, 네. 어쨌든 곧 바뀌어진 분자가 또 와요. 그 다음에 이 P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오는 분자가 뭐냐 하면 이것도 P예요. 이게 바로 피루브산이에요. 네. 자, 얼마나 간단합니까? 네, 이전 강의 기억나시죠? 근데 요거는 그걸 한 6분의 1로 딱 축약해갖고, 이니셜만 갖고 다니는 거, 이제. 그래서 요 과정을, 지금 요거 한 10단계를 뭐라 부르냐 하면, 해당작용이라 불러요. 당을 분해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러면 요 과정을 해당작용이라 부르고, 이때 요거 등장하는 효소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요 각각 요 물질이 이 분자가 이 분자로 바뀔 때 하는 요 작동해주는 머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효소라 불러요. 그 효소는 이 분자보다 적어도 150배 이상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덩어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쭉 적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딱딱 넘어갈 때 효소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 효소를 정하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첫 번째 효소가 헥사키나제라는 효소예요. HK, 헥사키나제. 헥사키나제. 네. 두 번째 효소가 뭐냐 하면, 요 넘어가는 효소가 포스포 프룩투소, 포스포 글루코스 이스모라제라는 효소예요. 네. 요 세 번째 넘어가는, 요 단계 넘어가는 효소가 뭐냐 하면, 포스포 프룩투스 키나제예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요 B에서 요게 6탄당이 딱 쪼개질 때 들어가는 효소가 예, 굉장히 유명한 알돌라제라는 효소인데 제가 약자로 ALE라고 적겠습니다. 알돌라제요. 오케이? 예. 네. 자, 그 다음에 요 D하고 요 G를 왔다 갔다 서로 변환시켜 주는 효소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트리오스 포스파이드 이소무라제라 불러요. IPT라는 효소예요. 그 다음에 요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포스파이드 요 G라는 요 분자를 B로 바꿔주는 이 효소가 뭐냐 하면 GAPT라 적겠습니다. 요 정하기는 DH까지 적어야 돼요. 근데 복잡하잖아요. 무조건 추격할 수 있는 데까지 추격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는 GAP, 요 G라는 요 분자가 정한 이름이 GAP입니다. 뭐냐면 글리세라드, 알데하이드, 포스파이드라는 분자예요. 그거에서 디하이드로게나제라는 그 약자를 내가 D라 적은 거예요. 수소를 띠낸다는 거예요. 전자 두 개하고 양성자 하나를 띠내는 과정이에요. 그걸 대학교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요리 가는 걸 뭐라 그러냐 하면 글리세라드, 포스포 글리세라드 키나제라 그래요. 요거는 인산을 붙여주는 거예요. 인산을 붙여주거나 띄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인산을 붙여줬다 띄줬다는 말은 뭐냐면 ATP가 들어가서 ATP로 바뀌거나 그 반대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포스포 글리세라드 무타제라는 거예요. 무타제란 말은 뭐냐면 요 인산이 붙었는 인산의 위치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3번 카본에 붙어있는 인산을 2번 카본으로 바꿔주는

그 자리 옮김 효소 됐죠. 자, 그다음에 요 요게 2PG에서 포스포인 피룹으로 바뀌질 때 들어가는 효소를 에놀라제라 불러요. 에놀라제. 그건 산소 이중결합이 있고 NOL이란 말은 그 N이란 말은 이중결합이란 말이고 OL이란 말은 뭐죠? 알코올, 술이란 말입니다. 알코올하고 그 술, 술에 OH기가 들어있습니다. 알코올에 그 OH하고 산소 이중결합 있을 때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효소를 에놀라제라 불러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요피 이름이 요걸 알면 요 이름을 알수 있어. 포스포 에놀 피루부테. 다시 한번. 포스포 에놀 피루브레이트. 이때 에놀이란 말이 들어가요. 그 에놀, 여기서 에놀이를 작용을 해갖고 만들어진 분자기 때문에 이 분자 속에는 에놀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포스포 에놀 피루브레이트. 포스포란 거는 PO3이가 이온이요. 그 다음에 에놀. 에놀은 카본하고 산소 이중결합이 있고 또 옆에는 OH기가 있다. 이런 걸또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P는 뭐냐 하면 포스페이트. 자, 요 분자 이름이 뭐냐면 포스포, 에놀, 피루브레이트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는 요 분자가 뭐냐 하면 요 분자가 피루부산입니다. 요 피루부산으로 같은 P인데 약자를 딱 축약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요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요거는 PEP라는 분자고 요거는 피루부산이라는 분자예요. 그래서 이 넘어가는 데는 뭐냐 하면 피루부산, 피루브레이트 키나제 타입 M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 M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근육이라 할때 머슬이란 말 쓰잖아요. 거기서 온 겁니다. 자, 이제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셔야 돼요. 요게 해당 작용입니다. 그러면 분자가 몇개 있나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분자예요. 덤으로 하나 있고 효소가 몇 개요? 효소도 10개 들어갔죠. 효소가 10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데? 우리가 전신을 보면 밥을 먹고 고구마 감자를 먹었을 때 우리가 소장에서 흡수해갖고 세포 속에 들어가서 맨첫 단계로 이 10단계를 통과한다. 이걸 해당 작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생명작용이 가장 백본 구조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호흡을 하고, 호흡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을 불태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소각로입니다. 용각로입니다.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이 마지막 불태우는데, 저 불태울 때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호흡한 산소가 이 세포질에서 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온다.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동물은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먹는 거는 뭐냐면 주로 탄수화물이라 부르잖아요. 삼겹살, 탄수화물 이런 거 먹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는 단백질 이게 아니고 먹는데 가장 핵심은 우리가 먹는 녹말입니다. 그 녹말은 누가 만들었죠? 고구마, 감자, 벼, 보리, 밀 모든 거잖아요. 우리 인류는 다섯 개그 식물한테 평생 매달려 있잖아요. 돼지고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 소고기를 많이 먹어도 힘이 곧장 나지 않잖아요. 한참 시간 지나서 힘이 나는데 설탕이나 단 거를 먹으면 뭐 30분 내로 힘이 나잖아요. 그럼 탄수화물이라는 고구마, 감자 그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식물이 만들었죠. 그 식물이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광합성이라고 불러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와 하나 되는 연등회. 5월 16일 오후 4시 30분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7시 연등불의 빛이 흥인지문 종로 조계사를 밝히고 오후 9시 30분부터는 국적을 넘어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합의 장을 나누는 대동 한마당이 종각 사거리에서 펼쳐집니다. 5월 17일 한국의 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통 문화마당과 공연마당이 이어지고 오후 7시에는 신나는 무대들로 이루어진 연등놀이로 화려한 연등회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펼쳐지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연등회. 평안과 화합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세계 1화 하나인 세상은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서로 등지고 공격하며 미워하는 세상은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화합과 협력으로 행복한 하나인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날개가 있어 하늘을 날고, 부리가 있어 먹이를 먹으며, 발톱이 있어 가지에 앉습니다. 그중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없으면 새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모두 나의 일부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그 모습 그대로가 수행의 출발입니다. 부처님은 자기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고 법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고 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온전한 새처럼 하늘을 나는 존재입니다. 하늘로 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어떻게 내려놓아야 합니까?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버림에서 시작되지 않고 품는 데서 시작됩니다. 분노를 보고도 미워하지 않고 슬픔을 알아차리고도 숨기지 않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일체 중생은 본래 부처니라. 하엄경에서 부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중생의 어둠 속에서 눈을 감지 말고 그 속에서 빛을 보세요. 있는 그대로 안아줄 때 자비는 꽃처럼 피어납니다. 죄와 악 사라져야 할 것인가요? 죄가 사라지면 이곳은 극락이 될까요? 악이 사라지면 우리는 부처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악을 없애려는 순간 그것은 그림자가 되어 따라옵니다. 번뇌는 즉 보리다. 번뇌는 즉 깨달음이다. 능엄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찰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죄를 없애기보다 그 속에서 자비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를 믿고 천천히 가면 자기가 성장하고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자랍니다. 자신을 향한 신뢰가 가치를 탄생시키고 자기를 변신시켜 갑니다.

0: 나만의 그릇을 핏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 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1: 시간을 품은 곳, 군이. 계절이 흐르고 자연의 빛이 머무는 순간, 시간이 쌓이며 일상이 깊어지는 공간, 대구 경북 민군통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2: 우리나라 관음 성지 중 으뜸으로 꼽히는 강화도 낙가산 보문사. 보문사에서는 매년 용의 날을 시작으로 국태민안과 안시민명 성취를 기원하고 선망부모 영가 및 일체 고혼을 천도하는 장엄한 불교의식인 용왕대제를 봉행합니다. 4월 24일 금요일 입제해 49일간 간절한 마음으로 채워가는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봉행되는 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문. 큰 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행해지는 장엄의식, 범패와 방생. 낙가산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1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1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1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026년 5월 9일 송광사와 광화남에서 남은당 현봉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제 및 탑비 제막식을 봉행합니다. 스님의 삶과 수행,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추모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비서, 부도탑 조성, 서적 발간 등 추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등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광원암 061-755-5330번입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시 망월사대 중 각각 등부채 울산 중구의 박복자 권용기 박선영 박경림 박순재 부채 인천 부평구의 배희봉 송선옥 배상익 최윤지 배상문 임선미 부채 경기도 용인시의 신경순 조경태 함영아 조원준 조윤아 조경남 부채 경기도 성남시 안영자 황철상 조문영 황희창 황혜준 황경애 장순우 장순표 부채 경기도 화성시의 양철준 홍정미 양현지 양은지 양민지 부채 강원도 화천군에 염덕인 부채 경북 문경시의 윤상철 최서영 윤성규 한민혜 윤창희 윤창은 윤재현 황승연 황지연 부채 미국 텍사스 거주 윤희성 마크성 분위김 핸드르성 엘리성 엘란성 부채 서울 구로구의 정경의 김수환 김지영 김지 희 형수 부채 전남 순천시의

김정림, 정현준, 정현진, 보채, 전남, 해남군에, 조영대, 정경엽, 조상범, 보채, 대구, 남구야. 주석희, 박상호, 박성환, 박도환, 서해서, 한명규, 보채, 서울 강동구에, 주영희, 주영주, 조범내, 최윤희, 조연서, 조현우, 조현재, 조봉내, 유주연. 조현성 보채 서울 용산구에 추원출 장은자 추효 박민영 추다현 김재영 추정아 김여정 김지연 주희경 김하연 보채 가족 건강 발언 경기도 부천시에 김재현 보채 제주 제주시에 장정신 보채 대구 수성구에 조수옥 보채 사업 번창 발언 광주 광산구에 조용주 김미경 보채 부산 해운대구에 조윤재 보채 학업 성취 발언 대구 수성구에 한태웅 한도연 보채 업장 소멸 발언 미국 플로리다에 필릭스 라나 물론 나나 보채 삼재 소멸 발언 서울 양천구에 남명대 보채 가족 기상 발언 중

번창 경기도 시흥시 김석영 박상규 김정경 윤소라 김도경 박승규 보채 인스턴트 필름 사업번창 서울 서초구에 김순만 장순자 김민창 김지은 김두현 보채 서울 중구에 김정자 박경률 보채 유양열 영가 서울 성동구에 김태근, 황윤주, 김동국, 김순민, 보채, 대구, 동구에, 노재현, 이태선, 노영교, 김수진도, 은우, 보채, 대구, 서구에, 도영호, 이상희, 도경석, 이지연, 도현지, 도유진, 김, 박나영, 박재성, 보채, 서울, 용산구에, 은상훈, 강영순, 문대니, 문앤디, 보채, 서울, 강남구에, 백일랑 권민자 배재숙 보채 서울 은평구에 배재건 김희진 배유준 보채 서울 강남구에 배재성 이정은 배서연 보채 서울 강남구에

진시에 수현 스님 부채 김전량 조선영 김기범 김경애 이동욱 김현주 이상규 강푸름 김지은 이도현 부채 충북 청주시 연하경 정영아 정달영 장원덕 정미화 김은옥 하성호 부채

정보체 대준산업 사업본창 서울 강동구에 유경남 이상환 이강희 이설아 이설이 부채 서울 구로구에 윤인순 임희재 부채 서울 도봉구에 이

부채 경기도 하남시 이병호 장유정 이다경 이다연 부채 경남 거창군 이점수 연병삼 연병덕 연동훈 부채 경기도 화성시 이진 성시원 홍예리 성기현 성기찬 박중영 성다원 성지훈 부채 품명산업 사업본창 경기도 시흥시 이진순 김양순 남택민 남택진 남윤석 부채 전북 정읍시 이찬훈 손선희 부채 경기도 부천시에 이현승 김민선 부채 반려견 김국지 영가 서울 송파구에 이현정

임재여 임충호보채 서울 구로구에 임종환 소소미 임재민 임수연보채 서울 송파구에 임희찬 권담회 임성현 임태연보채 경기도 수원시 정은우 허민숙 정철아 윤주영 정현희 정대화 윤종호 보채 경기도 고양시 정차

정숙 부채 넥서스 환경 디자인 연구원 진산 환경 연구원 사업 본창 발원 경기도 수원시 조사

제태구달서구에 최인덕 조영복 최호수부 최경기도 화성시 피덕열 의영선 피선암 피웅안 차수영이 말씀 피경준부 최태구서구에 한일랑주금태 한병치 조수옥부채 서울관악구에 한정수 안춘자 한재훈 한재민 연규순부채 경남고성군에 허준이 미숙 허상욱 김경훈 허소영청 화룡 최욱 이용석 허찬영 허가윤 허동원부채 극락왕생발언 권민자부기 한동건씨 일체조상령과 한동건씨 대아령령과 김병순부기 김선석 장소래영과 김재윤부기 이용순영과 수자령 일체영과 백일남부기 안동배씨 일체조상령과 안동배씨 대아령령과 상명스님부기 곽호

보기 이연순 염창수 영가 이진순 보기 남덕현 영가 조경태 보기 조광선 영가 조동길 보기 조광열 김정순 영가 차수영 보기 차병환 이재용 영가 허준 보기 허보

주님의 가호하는 힘을 입어 몸에는 일체의 병고와 행난이 없어지고 마음은 일체의 탐망과 어리석음이 영원히 사라지며 사대가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해지고 악인은 멀어지고 귀인을 만나며 자손은 창성해지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한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포천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포천 관등문화축제 및 봉축점등식을 봉행합니다. 문화체험부스, 축하공연, 봉축점등식까지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952-6363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0: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 2570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등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66-331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아마 이분께서는 우리가 만났던 분 누구시죠? 첫 명장이로.
1: 선제 스님.
0: 예, 선제 스님 제자이고요.
2: 수행과 사찰 음식을 따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행을 완성해주는 최고의 조건?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거든요.
0: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오 진짜 재밌는데요. 이렇게 인상을 주면서
1: 진짜 궁금한 게 사찰 음식에서 이렇게 뭔가 재료를 때려서 하는 조리법이 있는 건가요?
2: 아주 즐겁게 이렇게 두드리는 재미를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깊이가 남다르고
0: 네. 정말 남다라요.
2: 먹는 즐거움?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수확했던 열무도 들어있으니까 네.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가에서 채공을 살면 지혜가 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 번의 배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한 18번에 걸친 항암을 하고 저는 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했던 음식이 사절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0: 아파트와 빌딩이 빼곡한 도심. 숨가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한복판에 숨겨진 작은 보석 같은 비밀의 정원이 있습니다. 바로 천안 정안사입니다.
1: 지인의 49제 날 절에 갔다가 지금 현재 저희 은사스님을 만났어요. 은사스님께서 절을 보더니 밖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본인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셔서 생각을 해보니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남은 인생 스님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출가하게

0: 됐습니다.
1: 정한사 주지 도겸 스님은 9년째 홀로 이 비밀의 정원을 가꾸면서 스님만의 방식으로 부처님법을 전하고 있는데요. 정한사는 수행 도량인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힐링 공간입니다. 혼자서 1인 다역을 하며 정한사를 가꾸고 있는 도겸 스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도겸 스님이 우리를 맞아준 곳은 전각이 아니라 텃밭이었습니다. 이곳은 스님에게 또 하나의 수행처인 모양입니다.
2: 스님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정한사 주지 도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스님의 텃밭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채소들이 한가득입니다.
3: 농사는 힘들기도 하지만 저는 이 싹이 막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싹이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힐링이 돼요. 너무 예쁘고 신기하고 또 이것으로 또 이제 우리가 맛있는 반찬을 해서 신도분들이 먹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행복해요.
1: 수행자와 농사꾼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려다 보니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스님을 돕기 위해서 PD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주니 더 할 나위 없이 고맙습니다.
3: 야, 그쪽에 잡고.
4: 네.
3: 오, 두리하니까 훨씬 낫네요.
1: 도겸 스님은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신도수가 적은 작은 사찰이다 보니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농사를 또 하나의 수행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텃밭 한쪽에서는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왜 꽃을 따시는 거예요?
3: 이 매화차가 이때가 제일 맛있거든요. 이때 막 몽우리진 거, 이렇게 몽우리진 게 맛있어요. 필듯 말듯 이런 몽우리진 걸로 따야 돼요. 그래야 향이 좋아요.
1: 내일 찾아올 도반 스님들에게 매화꽃차를 대접할 모양입니다. 바구니 가득 갖가지 나물과 매화꽃을 따서 돌아오는 스님. 향긋하고 넉넉한 수확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스님이 이곳 정한사에 주석한 지 9년째인데요. 9년 전, 도겸 스님이 이곳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정한사 풍경은 지금과 사뭇 달랐습니다.
3: 처음 정한사 왔을 때는 법회를 한 10년 동안 안 하셔가지고 완전 폐허였어요. 그래서 아, 내가 와서 할 수 있을까? 아, 부처님 저는 어찌합니까? 이랬는데 아, 처음에는 포기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용기를 주시는 스님이 계셔서 스님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곳에 정착을 하면서 불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법당에 전기도 안 들어왔던 정한사는 9년 사이 환골탈태했습니다. 길 하나를 건너오면 너무나 아름다운 사찰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틈만 나면 정한사를 찾는데요. 언제 찾아와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신도 수는 많지 않지만 예불을 올리는데 소홀함은 없습니다.
5: 법회 때도 오고 심심하면 오고 시간 날 때마다 와요. 우리는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신도들하고 스님하고는 거리가 없어요.
6: 산 속에 있다 보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그럴까?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 일단은 부처님 뵙고 신중님 뵙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고요해지고 그래서 더우는 것 같아요.
1: 봄볕 따스한 곳에 스님과 신도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아침에 캐온 나무를 손질하고 있는데요. 웃음과 감탄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3: 아, 냉이 향이 끝내준다. 응? 진짜 좋아요, 냉이 향. 피디님 냉이 향 맡아볼래요?
5: 자기가
7: 진짜 좋아요.
3: 아니, 그죠?
2: 오, 냉이 너무 향긋해요.
3: 네, 이거잖아요. 이 나물 국물에도 이 향이 그냥 나야. 엄청 맛있어.

0: 땅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봄나물은 최고의 건강식인데요. 나물을 무치려면 장이 필요합니다. 스님의 보물창고 장독대. 크고 작은 장독 속에는 스님이 직접 담근 간장, 된장, 고추장이 한가득입니다.
1: 제가 정월달에 말날에 저희는 말날에 메주를 담아요. 그래서 이제 한 40일 정도 되면 메주를 건져서 메주는 된장이 되고 그 물은 요 간장이 되는 거예요.
0: 정안산은 스님의 정성과 자연의 기운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공양 시간이 다가오자 재료를 손질하는 스님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스님은 선재 스님에게 사찰 음식을 배웠는데요. 나물을 무칠 때 조금 특별한 양념을 사용합니다.
1: 간장, 개복숭아청. 저는 개복숭아청을 넣습니다.
0: 사찰에서 즐겨 먹는 고수나물.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서 무쳐냅니다.
1: 제가 해준 이 음식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건강한 밥상. 아, 그리고 건강해야 하루하루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배로도 오고. 그래서 저는 신도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으로 맛있는 보약이 되라. 그런 마음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0: 추위를 이겨낸 보약 같은 냉이와 약된장이 만난 냉이 된장국까지. 스님의 손끝에서 뚝딱 맛있는 음식들이 만들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갑니다.
1: 잘 먹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고생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0: 맛있는 음식과 좋은 사람들, 그리고 편안한 공간. 더 바랄 것이 없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3: 맛이 양념 맛은 배제하고 원재료, 나물 그 주재료 맛을 살려서 해주시니까 맛이 정말 깨끗한 맛이에요. 건강한 맛. 참 행복합니다.
4: 예, 너무너무 맛있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았는데 여기 절에 다니면서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와요, 여기.
0: 정안산은 신도들의 신행생활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책임지는데요. 덕분에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정안산은 정말 마법 같은 공간입니다. 텅 비어 있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 정안사 마당. 오늘은 미술교실입니다. 그림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고민하는 신도를 보고 스님은 기꺼이 사찰 마당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5: 일단은 저희 공간이니까 고요하고 마음이 가라앉고
6: 뭐랄까 몸이 이게 순화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게 같이 이제 좋으신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그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행복감을 느껴요.
0: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자세히 관찰하고 몰입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이 또 하나의 수행이 됩니다.
1: 우리 저기 스님들은 꼭 뭐 염불 수행, 뭐 참선 수행 이런 거를 떠나서 일하는 때도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도 하고 이런 그림 자체도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 마음에 닦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그림 하나하나 그릴 때마다. 그래서 저도 이거 하나의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있어요.
0: 그림을 그리면서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도 섬세하게 관찰합니다. 자세히 바라보고 오래 바라보면서 스쳐 지날 때는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0: 됩니다. 그림 수업이 끝나자마자 스님은 또다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스님, 또 뭐 하시는 거예요?
1: 요 주변에 참나무가 많아서 거의 다 도토리 나무예요. 그래서 가을에 주워갖고 물에다 한 3일 정도 담궈놨다가 빻아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누구 손님 올 때마다 도토리를 목을 쑤어서 대접을 합니다.
0: 도토리를 줍고 불리고 말리고 빻고 가마솥에서 끓여 묵을 쑤기까지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먹긴 쉽지만 만들기는 간단치 않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며 음식을 준비하는 걸 보니 오늘은 귀한 손님이 오려나 봅니다. 도토리 반죽으로 만든 배추전에 향긋한 쑥전까지 스님과 자연의 합작품이 오감을 깨웁니다. 이번에는 두부를 으깨서 볶는데요. 뭘 만들려는 걸까요? 아, 월남쌈이군요. 오늘의 귀빈, 도반 스님들이 도착하셨나 봅니다.
2: 도견사님, 우리 왔어요.
3: 스님.
2: 아이고.
1: 먼 길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2: 오래간만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3: 예. 잘 지내셨어요?
1: 네. 아우, 오늘 내가 바쁜 줄 어떻게 알고 오셨대?
2: 그러게 네? 말이야.
1: 이제 봄이라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좀 도와주고 가셔.
3: 예, 알겠습니다.
2: 아이고, 맛있는 거나 많이 해주십시오.
1: 네. 예.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놨어요.
0: 허물없이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오랜 도반은 언제 찾아와도 반갑습니다.
2: 한 5, 6년? 네, 그 정도 됐는데 강원에서 이제 우리가 4년 동안 성가대학에서 4년 동안 함께 이제 공부를 하는 시기에 뭐 같은 뭐 식구나 다름없고 형제나 좋다름이 없죠.
0: 오랜만에 도반 스님들이 오셨는데 스님은 차를 내오는 것이 아니라 호미와 목장갑부터 챙깁니다. 부산과 창원에서 찾아온 도반 스님들은 피곤한 내색도 없이 장갑 끼고 빗자루부터 잡습니다. 가족 같은 도반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을 닦듯이 마당을 쓰는 것. 스님들에게는 일상인데요.
1: 아우, 여럿이 하는 게 금방 하네요. 예?
2: 다 했어요, 그냥.
1: 아, 선대 스님 폼 나네요.
3: 스님 여기 가마.
1: 해가 뚝 나네, 빗자루질한테.
2: 네. 아니, 찰중 사람 효과가 있구만.
1: 그러게요. 아, 우리 강원회 때 그 도량 쓰던 그 모습이 딱 나오네요. 예?
2: 네.
0: 사찰의 일은 끝이 없습니다. 마당을 쓸고 나니 이제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봄부터 시작된 풀과의 전쟁은 겨울이 올 때까지 계속될 텐데요. 무슨 일이든 정성스럽게 매일 반복하면 그게 곧 수행일 겁니다.
1: 스님 천중 살 때
0: 울력을 끝내고 오는 스님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걸으며 정진할 것입니다. 정안사 마당이 이번엔 다이닝룸으로 변신했습니다.
2: 잘 먹겠습니다.
1: 네, 차린 건 없지만 스님들 오느라 고생하셨는데 많이 드세요.
3: 네. 스님 너무 많이 차리셨어요.
1: 저기 도토리 배추전이에요.
2: 네.
0: 맛있는 음식을 울력하고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는데요. 입안에서 봄 향기가 폭발합니다.
2: 불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님.
3: 스님 지금 오신지는 지금
2: 9년 됐어요.
3: 9년 동안 이거 불사 다 하신 거잖아요. 대단해요, 네. 대단해. 신심이 너무 장하다, 스님.
2: 고생하셨죠. 박수 한번 치십시오.
1: 부처님 가피로 그래도 불사하는데 그렇게 막 어렵지 않게. 그래서
3: 그게 스님 원력 아니겠어요? 네. 스님 원력이 있으니까.
1: 부처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부처님.
3: 처음에 여기
4: 그 도겸 스님이

0: 여기 절을 맡을 때 망설였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절이 비어있던 절이다 보니까 10년 정도 비어있으면 거의 폐사 정도 되는 수준의 절인데 들어가기가 솔직히 겁난다. 내가 가서 할수 있을지 많이 겁난다고 해서 들어가서 3년만 목탁 치면 아마 불사할 수 있을 것이라라고 전화 통화를 많이 했어요, 그때. 그래서 고민 상담을 조금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1: 9년 만에 정한사가 도심 속 비밀의 정원 같은 아늑한 도량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가피와 신도들의 노력, 그리고 도반 스님들의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식사의 마무리는 어제 따두었던 매화꽃으로 만든 매화차입니다.
2: 향기 좋네.
3: 진짜 좋다.
0: 진짜 매화 향기 좋은데?
1: 도겸 스님이 늘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신도들에게, 도반 스님들에게, 그리고 정한사를 찾아오는 모두에게 이렇게 편안한 시간, 향기로운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서입니다.
4: 정한사가 고요할 정자에다 편안한 안자예요. 힘들고 지치고 할 때마다 오셔서 쉴 수 있는 그런 힐링 공간, 그런 산사가 되어서 도움이 되게, 사는 데에 도움, 어려울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1: 스님의 일상은 한결같습니다. 매일 예불을 올리고 밭에나가 농사를 짓고, 신도들이 찾아오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는데요. 누가 찾아와도, 언제 찾아와도 따뜻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스님은 오늘도 정성껏 도량을 가꿉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읽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태국사 범종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백무릎도?
0: 관절 복응!
2: 걸을 때도?
0: 관절 복응!
3: 일할 때도?
0: 관절 복응!
4: 내 어깨도?
0: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5: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6: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7: 관절 복응 정말 좋아요.
6: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8: 관절 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9: 아빠 최고.
10: 관절 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1: 선택하길 잘했어요.
6: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한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져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하반냐 바라미.
1: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찰 음식의 인기가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건강한 음식을 찾다 보니까 사찰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0: 스님.
1: 네.
0: 아니, 스님 모자가.
1: 네.
0: 아, 이거. 저희 작년 12월에 만났는데 그때는 무슨 모자 쓰고 오셨어요? 털 모자.
2: 털 모자.
0: 예. 근데 오늘 쓰고 오신 모자는?
2: 예, 풀 모자.
0: 풀 모자.
2: 네. 아, 드셔 보실래요?
0: 너무 예쁩니다. 예. 어, 안 들어와. 안 들어와.
2: 어,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
0: 아, 스님. 스님은 네. 모자가 진짜 잘 어울리세요.
2: 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이거 생전 처음.
0: 아니, 그리고
2: 듣는
0: 스님은
2: 말인데.
0: 스님을

0: 보면 네. 엄청 귀여우신데 거기에 플러스 모자까지 쓰시니까 더 귀여우세요.
1: 아,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제가 한 턱 내야 될 것 같아요.
0: 스님도 네. 스님을 사찰 음식을 알려주신 스승님이 계시죠?
1: 네. 아, 네. 저희 연사 스님이신데 아마 이분께서는 첫 우리가 만났던 분 누구시죠? 첫 명장이로.
0: 아, 선재 스님.
1: 네, 네. 선재 스님 제자이고요. 굉장히 젊으신 분이시죠.
0: 아, 젊으세요?
1: 네.
0: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1: 와, 사찰이 너무 예쁜데요?
0: 그러니까요. 네. 되게 작고.
1: 네, 아담하고.
0: 아담하고.
1: 스님 저기 체마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리로 가시죠.
0: 저분이 스님인가요?
1: 스님!

0: 안녕하세요.
1: 오, 스님. 안녕하세요.
2: 어, 스님.
1: 네.
3: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스님. 오랜만이에요. 네. 스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3: 네, 오늘 셰프님이랑 스님께 해드릴 네. 식재료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 도와주실래요?
2: 예, 네. 이거 열무. 네네. 열무랑 열한 배추예요, 스님?
3: 네, 열무랑 단배추예요.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여기 물김치 담궈가지고 드리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0: 아, 스님 텃밭이 네. 아담한데 엄청 풍성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텃밭에서 기르고 캐서 이렇게 직접 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3: 그렇죠. 네. 근데 저도 네. 이제 출가하고 나서 텃밭을 기르는 그게 참 로망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 작은 텃밭이 생기고 나니까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보고 싶은 거예요.
0: 진짜 좋네요.
3: 계절 맞춰서 요거 지나고 나면은 고추, 상추 네, 이런 거 가지 이런 거를 심게 되죠.
4: 아, 스님이 드실 거 신근이 드실 거
3: 네네 같이.

0: 저기 장독대도 있는데 혹시 장도 혹시 담그시나요?
1: 네, 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올해 두 단지에 두 말 정도 담아봤어요. 여기 고로쇠 간장인데요. 이렇게
2: 와 간장 네. 다 잘 익어가네요. 네. 와
1: 올해 제가 당을 담으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게 됐거든요. 아, 여기는 고로쇠, 저기는 주경 간장.
0: 주경도
2: 주경 간장. 네. 언제 가르세요?
1: 하나는 한 90일쯤에 뜨고 하나는 1년을 묵혔다가 뜨기도 하거든요.
2: 이거 맛보러 오고 싶어요.
1: 아, 스님 언제든지 오세요. 그리고 저 복숭아가 이걸 무렵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0: 7월이나 8월에 와야죠.
1: 네.
0: 간단하게 저기 한번 사찰 한번 소개해 주시면.
1: 아, 네네. 저희 요 함창 관음사는 1919년도에 함창 포교당으로 이게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시내에 있다가 76년도에 도로가 나면서 이쪽으로 이전이 됐어요. 그때 이제 관음사로.
0: 와, 스님 저 1976년생이에요.
2: 와,
0: 그래. 네, 와.
2: 자기 사찰로.
0: 그러니까요. 와, 너무 좋습니다.
1: 네. 네. 이게 좀 저희 그 대웅전에는 법당에는 그 아미타 회상도가

0: 경북 유형 유산으로 돼 있어요.
1: 아, 그러면 네네. 여기가 사찰 중에 굉장히 유래가 있는 사찰이에요.
0: 네, 그렇죠. 아주 오래된 불자님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기운이 에너지가 너무 예뻐요.
0: 고맙습니다.
2: 너무 좋습니다. 너무
1: 오늘 음식 네. 잘 만드실 것 같아요. 네.
2: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제가 공양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1: 스님을 위해서.
0: 아, 그래요?
2: 저도 공양 드리고 스님한테 사찰 음식도
1: 전 저기요. 네.
2: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완성됩니다.
1: 작은 마음이 모여 큰 감동을 전합니다.
0: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화이팅!
1: 화이팅!

0: 오늘은 경윤수님을 위하여 또 공양을 올릴 음식을
1: 맞습니다.
0: 만들어야 되는데
1: 오늘 공양을 준비를 해왔는데 네. 공양을 드리기 전에 네. 목이 좀 출출하지?
0: 예. 근데 이게 있어요.
1: 자, 이거 스님 거. 아이고. 자, 여기.
0: 감사합니다.
1: 재료 본연의 콩의
0: 본연의 맛. 사찰 고정. 음식 같아요.
1: 아, 사찰 음식 같아요?
0: 네. 네.
1: 자, 오늘 공양 음식은
0: 네.
1: 또 프랑스 요리를 또 준비를 해왔고 왔습니다.
0: 아, 예.
1: 하지만 아니, 살짝 변형을 했죠.
0: 아니, 제가 보니까 폼 맞나? 폼이 안 나?
1: 폼 안 나. 네. 폼무 안 나.
0: 폼무 안 나.
1: 네. 아. 원래 프랑스어로 감자가 뽐무드 네. 떼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0: 네.
1: 거기서 이제 떼흐가 땅인데 네. 그건 빼고 앞에 뽐무. 뽐무 안나라는 감자 요리를 그러니까 감자 파이죠.
0: 네.
1: 그걸 약간 사찰식으로 제가 재해석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감자.
0: 네.
1: 감자는 한 1kg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감자를 필러로 까서
0: 네.
1: 이렇게 갈변되지 않게 소금물에 좀 담가놨습니다.
0: 네.
1: 요거를 채칼에
0: 네.
1: 감자랑 네. 감자를 이렇게 겹겹이 싸가지고 네. 만든 음식입니다.
0: 그럼 자. 이 슬라이스 한 것을 튀기지 않고 오븐도 사용 안 하고?
1: 맞습니다.
0: 네.
1: 네. 한번 슬라이스 한 거를 물로 한번 전분기를 네. 날려주고 물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0: 네.
1: 감자 전분을
0: 네.
1: 뿌려주세요. 이게 이제 감자가 서로서로 네. 이렇게 겹겹이 쌓이면서 잘 굳게 하기 위해서
0: 통감자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1: 통감자로 해도 되는데 이 슬라이스를 얇게 해서 이렇게 파이를 만드는 이유는 그 사이사이에 여러 겹이 있어서 식감이 좀 독특해요. 그냥 통으로 먹는 것도 맛있는데 이게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간 상태죠.
0: 예,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1: 네. 그리고 감자의 간을 좀 맛소금을 통해서 살짝
0: 간 소금
1: 해줄 거예요.
0: 네.
1: 소금을 넣으면 이제 수분을 제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자에서 또 수분이 조금씩 올라오겠죠.
0: 네.
1: 그러면서 전분이 녹으면서 이게 조금 끈적끈적한 상태로 감자 전분이 전체적으로 녹게 됩니다. 네. 이제 감자가 소금이 들어가고 전분이 들어가서 조금 끈기가 생겼어요.
0: 네.
1: 그거를 파이트라는 네. 파이만 때 쓰는 틀이에요.
0: 오븐에 들어가는
1: 네네네. 여기다가
0: 이게 좀 다른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사찰에 쓰는 이제 수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1: 이게
0: 번역하면
1: 네.
0: 인연과 조건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1: 네네.
0: 그러니까 그게 그 본 모양이냐 그런 말이 있는데요.
1: 네.
0: 이게 아마 셰프가 이렇게 만드는 음식들이 또 이 모양대로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다른 음식이 창출이 되니까 아마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1: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사찰 음식 하면서 네. 어떻게 변형할까, 어떤 의미를 담을까를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이렇게 수연을 말씀해 주시니까 참 의미가 남다르네요.
0: 예.
1: 네.
0: 또 셰프 이런 생각을 할 줄 몰랐는데요.
1: 하여튼 이렇게 해서 네. 겹겹이
0: 네.
1: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0: 네.
1: 계속 쌓겠습니다.
0: 네.
1: 이렇게 감자 1kg가
0: 네.
1: 이 작아 보이는 틀에 다 들어갔어요. 하여튼 최대한
0: 네.
1: 이 상태에서도 최대한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0: 잘 쪄질 수 있도록 또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시간 정도 감자를 네.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정성이 이만저만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0: 이 감자파에가 정훈 스님.
1: 네, 엄청 좋아하시겠는데요.
0: 감동 드려야 되겠네. 네.
1: 이야. 와, 김이 모록모록 나는 게 끌까요?
0: 아, 뜨거!
1: 어우, 이야. 깜짝 놀랐어요.
0: 자, 안 뜨겁습니다. 자, 네. 들어보겠습니다.
1: 오,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되니? 아, 와. 다 익었구나.
0: 이렇게 네. 조금은 더 단단해졌어요.
1: 네.
0: 이 상태에서
1: 네.
0: 조금 더 세게 뜨거매.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예.
1: 이게 겹겹이 다 붙어야 되는 거고
0: 맞아요. 이게 그
1: 누름
0: 그 베이커리에서 쓰는 네. 파티시에들이 쓰는 누름 돌이거든요. 먹는 건 아니고
1: 먹고 싶어요.
0: 이게 네, 무게가 있어요.
1: 초콜릿
0: 그래서 이 누름 돌을
1: 아장 나겠어요 이빨이.
0: 아 이렇게 두고 세 개를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서 네. 한 3시간 정도. 자, 스님.
1: 예.
0: 3시간.
1: 너무,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0: 꼭 늘렸습니다.
1: 예, 음식이. 금방 떨어지네요.
0: 네. 이렇게 해서.
1: 와, 잘 떨어지는데요?
0: 자, 이렇게 한번 칼로 한 다음에.
1: 네.
0: 자.
1: 와.
0: 와, 빨랐습니다.
1: 와, 이게. 이야. 다 간단해.
0: 간단하게.
1: 예.
0: 겹겹이 쌓여서.
1: 네. 오.
0: 일단 단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단면.
1: 우와. 와, 진짜 멋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기름이 이 안에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0: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1: 예.
0: 기름 온도를 보통 이제 티 온도가 한 170도 정도 되거든요.
1: 예.
0: 근데 요거는 한 180도 온도로 해서 빠르게 튀겨내야지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1: 아.
0: 자,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1: 예. 아우, 이 고소한 향이
0: 네.
1: 너무. 야, 겹겹이 쌓인 이 기름에 감자가 어떻게 변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져.
0: 무한 예쁘죠?
1: 네.
0: 오케이.

0: 준비가 됐으니까 선생님 네. 요거는 네. 엄나무순. 야, 근데 네. 개드립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죠?
1: 아, 이게 진짜 최상을
0: 최상을
1: 예, 지금 나물이 최상이라. 근데 사람들이 잘못 개드립을 센 것을 먹으면 죽어요.
0: 아, 죽어요?
1: 네.
0: 그 정도로 독성이
1: 센 거예요. 살짝 데쳐서 먹어도 이게 배앓이를 해요.
0: 아, 그러면 이거는 네. 조금 아삭한 식감을 살리기보다는 네, 그냥 완전히 익히는 게
1: 제 음식에 50%를 하시면 돼요.
0: 이렇게 게드룹 완성되었고
1: 네.
0: 요거를 갖고 왔어요.
1: 보통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바질 페스토로
0: 맞아요.
1: 바질 그거 같아요.
0: 그쵸, 한번 향 맡아보시죠.
1: 바질 냄새나 한 향도 안 나고.
0: 제가 그래도 이제 두릅 철이니까
1: 네.
0: 지금 준비한 건 게두릅. 요건 참두릅이에요.
1: 아, 참두릅.
0: 네. 제가 먹어보니까 참두릅이 게두릅보다는 조금 씁쓸한 맛이 좀 더 있더라고요. 네. 강한 맛이.
1: 네.
0: 요건 조금 연하고요. 좀 약간 색깔이 다르긴 한데
1: 두릅은 참두릅이라고 보통 말 안 하고 그냥 두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0: 그래서 게두릅에다가 참두릅.

0: 시럽의 씁쓸함을 살짝 입히려고 이렇게 아~ 갈아왔어요. 오일이랑 아~ 네. 참두릅이랑 잣 넣어가지고.
1: 아, 잣까지?
0: 네네. 플리팅 완성하겠습니다.
1: 네. 와, 궁금한데요? 이게 어떤 그림이 나올지.
0: 뭐, 그냥 예쁘게 담아주시면 돼요.
1: 아.
0: 그 다음에 아까 두릅을 페스토를 살짝 넣어가지고 살짝 버무려줄게요.

0: 짜잔.
1: 이렇게 하고 와. 마지막에 네. 감자에 네. 소금 살짝 뿌려서 네.
0: 한 꼬치
1: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스님과 셰프님께서 저에게 맛있는 공양을 준비해 주신다고 해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스님께 또 셰프님께 맛보여 드리고 싶은 통두부 장아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부를 생각보다 좀 크게 잘라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제가 잘라놨는데 이 두부를 기름 두른 팬에 좀 노릇노릇하게 좀 굽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를 노릇하게 굽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두부구이보다 좀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기름기도 조금 닦고 통에 바로 담으시면 돼요. 장아찌라서 간장이 이렇게 좀 담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깊은 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부의 불, 간장을 한번 끓여볼게요. 지금 여기에 채소를 조금 준비하고요. 전통 간장, 그다음 조청. 조청을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재료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스님들이 표고버섯, 뭐 다시마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여기 다시마도 좀 넣어주시고 그다음 표고버섯. 여기 대추를 준비를 했는데 사찰에는 대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양념에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이거 준비할 때 우리 생강을 이렇게 편으로 조금 썰어가지고 넣어주면 굉장히 향이 좋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자, 조청을 좀 이렇게 잘 녹여서 생강의 맛이나 대추 맛, 그리고 표고버섯, 다시마, 이 맛들이 충분히 우러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통두부 장아찌를 드셔보게 하고 싶은 이유가 생각보다 통두부 장아찌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찰의 전통 간장의 짭조름한 맛과 또 두부의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두부 속의 부드러움을 굉장히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렇게 두부 하나 더 달라고 할 정도로 되게 매력적인 그런 조리법이기도 하고 또 음식인 것 같아요. 셰프님이랑 우리 법성스님이 좋아하셔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자, 간장이 이렇게 맛있게 끓여주고 있는데 이때 불을 조금 낮춰서 조금 더 대추나 나무 부재료에 맛이 배어 나오게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간장하고 요걸 이대로 부어주시면 돼요. 두부장아찌가 다 완성이 됐는데 금방 드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요거를 한 2, 3일 정도 숙성시키고 나서 드시면은 굉장히 이제 밥도둑 같은 그런 두부장아찌가 될 것 같습니다. 통두부장아찌 완성입니다.

0: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완성됩니다.
1: 작은 마음 모여 큰 감동을 전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화이팅!
3: 화이팅!
2: 제가 출가한 절에서 처음 맛봤던 사찰 음식에 매력에 폭 빠지게 됐던 그... 들어보셨어요?
4: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2: 아, 그래요?
4: 네.
1: 스트레스 제일 많이 풀고 가는.
2: 셰프님 뭐 스트레스가 있으셨어요?
4: 아, 스트레스는 아니고요.
2: 네. 너무 잘 두드리시는데. 굉장히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비밀 레시피가 하나 더 있어요. 야. 색다른 전병의 모양을 보실 거예요.
4: 야, 기대됩니다. 네.
2: 지혜 한 스푼? 우리가 원래 둥글게 하는 거를 전병으로 다 알고 있지만 네. 이렇게 음식을 하게 된 계기는 살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 스승님을 통해서 사찰 음식을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몸도 건강해지고 전화 받으셔야 되는데 요즘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네, 스님, 경훈입니다.
5: 스님, 안녕하세요. 법송입니다.
2: 부처님과 네네.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음식은 생명이다라는 게 있어요.
6: 음식은 생명.
2: 네. 저는 사찰 음식을 그런 아픔이 있거나 힘든 분들한테는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건강한 음식 드셔야 된다. 건강한 음식. 그러니까 먹어야 치료할 수 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2026년 평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평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 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울산 도순사 주지 해암입니다. 우리 곁에 지혜의 등불로 오신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뜻을 모두가 본래의 부처이고 세상의 주인공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를 보듬는 마음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성불하십시오.
1: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

0: 천원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 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

0: 1200여 년의 세월을 오롯이 품어온 지혜의 사찰 법보종찰 해인사. 이곳 해인사에는 민족의 혼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든 국보 장경판정과 대장경판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고려의 산하가 몽골의 말발굽에 짓밟히던 그 시절, 우리 선조들은 칼 대신 칼날보다 날카로운 정성을 모아 나무판에 한자 한자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 넣었습니다. 16년이란 대역사 끝에 완성된 8만여 개의 경판과 5,200만여 자의 정교한 기록. 200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이름을 올린 이 방대한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인류의 위대한 자산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해인사는 이 숭고한 호국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1961년부터 매년 8만 대장경 정대불사를 봉행해 왔습니다. 머리 위에 경판을 모시고 부처님을 닮아가길 서원하는 이 행렬은 과거 강화도에서 해인사까지 경판을 이고 날랐던 신도들의 뜨거운 신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제66회를 맞이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대장경판을 머리에 이고 모든 재난의 종식과 온 세상의 평안을 간절히 발원합니다.
1: 제66회 해인사 고려 8만 대장경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하신 사부대중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BTN 불교TV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가장 먼저 해인사 청다회가 부처님 전에 육법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육법 공양은 부처님 전에 향, 등, 차, 과일, 꽃, 쌀 등 여섯 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불교의 전통 의식입니다. 여섯 가지 공양물 중 가장 먼저 향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전에 향 공양을 올립니다. 향 한 자락에 맑은 향기를 피워 올리며 이 향 공양이 청정한 서원이 되길 발원합니다. 이어서 등 공양을 올립니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우리 마음속 지혜의 빛도 함께 밝혀지길 발원합니다. 다음은 차 공양입니다. 향긋한 차 한 잔의 고요함에 자비와 평화를 담아 모두의 번뇌를 씻어내길 발원하며 부처님 전에 정성 가득한 마음으로 차 공양을 올립니다. 이어서 과일 공양입니다.

기다림 끝에 알맞게 익은 이 과일처럼 우리의 삶도 인내와 노력으로 깨달음의 열매를 맺길 바라납니다. 다음은 꽃 공양입니다. 짧은 생에도 향기를 나누는 꽃처럼 우리 모두 순간을 귀하게 살아가고자 발언하며 부처님 전에 향기 가득한 꽃 공양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쌀 공양입니다. 한 톨의 쌀은 수많은 인연과 정성으로 맺어진 생명의 결실입니다. 나누는 삶과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겠다는 서원을 담아 쌀 공양을 올렸습니다. 해인사 청담회가 부처님께 지극한 정성으로 여섯 가지 공양물을 모두 올렸습니다. 사부대중께서도 만중생의 스승이신 부처님을 예경하며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양, 헌다, 그리고 헌화의 순서입니다. 먼저 헌양입니다. 해인 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님께서 부처님 전에 향을 올려주시겠습니다. 방장 스님께서 나오셔서 부처님 전에 향을 올려주시겠습니다. 제66회 해인사 고려 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 헌향의 순서입니다. 방장 스님께서 부처님 전에 향을 올리시겠습니다. 이 향 공양이 청정하고 간절한 서원이 돼 부처님께 닿기를 기도하며 해인 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님께서 부처님 전에 향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어서 헌다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계 대화상이시며 해인사 전계사 무관 대종사님께서 부처님 전에 차를 올려주시겠습니다. 해인사 전계사 무관 대종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헌향에 이어 헌다를 이어가겠습니다. 헌다는 법보동찰 해인사 전계사 무관 대종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 맑고 향기로운 찻잔의 고요함처럼 우리 마음에도 맑은 지혜가 머물길 발원하며 해인사 전계사 무관 대종사님께서 차를 올려주시겠습니다. 헌향과 헌다에 이어 헌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헌화입니다. 부처님 전에 꽃을 올려주기 위해서 법보동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헌화는 법보동찰 해인사주지이신 혜일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해인사주지이신 혜일 스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부처님 전에 올린 아름다운 꽃처럼 우리 삶에도 자비와 공덕이 피어나길 바라나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께서 헌화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가야산 해인사 산중 증진 스님, 중앙종회 의원 스님, 말사 스님, 그리고 산내 암자 스님에 이어서 내빈 소개를 겸한 헌화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인 총림 유나 효담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해인 총림 유나 효담 스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부처님 전에 꽃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모셔서 부처님 전에 향기 가득한 꽃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중앙종의 부의장 경암 스님 모시겠습니다. 역시 앞으로 나오셔서 부처님 전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헌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앙종의 의원 진각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부처님 전에 향기 가득한 꽃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앙종회 의원 하감 스님 앞으로 나오셔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헌화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앙종회 의원 향록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법보동찰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께서 제66회 해인사 고려 팔만대장경의 날을 기념하는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해인사 주지이신 혜일 스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0: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대덕 스님들과 사부대중, 내외 기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우리는 제66회 고려 팔만대장경의 날을 맞이하여 이 땅에 이어져온 법보 팔만대장경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3세기 중엽 고려는 몽골의 침입으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이 이태로운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전란 속에서 도탄에 빠져있던 시기에 우리 선조들은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지하여 국난을 극복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그 간절한 염원은 마침내 팔만대장경 판각조승이라는 위대한 불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경판 한 장 한 장에 정성과 불심을 새겨넣은 이 불사로 국난을 극복하였으며 또한 무명을 밝히고 고통을 지혜로 전환하고자 한 위대한 대서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원력 속에서 완성된 팔만대장경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방대한 불교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인의 찬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자연, 기후 환경 등의 현상들, 그리고 인간의 욕심에 의한 전쟁 등의 이유로 인류의 미래는 점점 위협받고 있으며 AI 인공지능의 발전 발달에 의해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팔만대장경에 새겨진 부처님의 가르침과 대장경을 조성하였던 과거의 뜻을 기리며 다시 한번 대장경을 판각 조성을 하여 인류의 안녕과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조성하는 불사에 또 한 분의 공덕주로서 그 정신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길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 올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팔만대장경의 지혜가 등불처럼 밝게 빛나기를 바란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법보동찰 해인사조지 케일스님께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지금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있는 고려 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의 의미를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66회 해인사 고려 팔만대장경의 날을 기념해 대장각판 군신기고문은 합천군수 권한대행 장재혁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장재혁 합천군수 권한대행님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대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합장하여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대중은 함께 불보살님전에 목탁에 맞춰 합장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대장각판 군신기고문. 국왕은 태자와 공과 후와 재상들과 문무백관들과 함께 목욕재계하옵고 허공에 가득 찬 시방의 한량없는 불보살님과 제석천왕과 삼십삼천과 모든 호법 영광께 비옵나이다. 몽골병의

0: 반란은 몹시 가혹하고 그들의 잔인하고 흉포한 본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어리석음과 어두움이 짐승보다 더 심하오니 천하에 가장 소중한 불법이 있는 줄을 어떻게 아오리까? 그리하여 그 더러운 발이 지나가는 곳에 불상과 경전을 불살라 버리오며 부인사에 모셔두었던 대장경판도 마침내 불살라 버리고 말았나이다. 수십 년 공덕이 하루아침에 제가 되어 나라의 큰 보배가 없어졌사오니 모든 불보살림과 여러 천왕의 대자 대비하신 마음이온들 이 일이야 어떻게 참을 수 있겠나이까. 대장경판을 읽게 된 병고는 실로 저희들의 잘못한 소치인지라 후회한들 무엇하오리까. 그러하오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법은 본래부터 이루어지고 무너짐이 있을 것이 아니었고 경법이 담겨 있는 것은 물질적이오니 이룩되고 망가지는 것은 자연한 이치로서 망가지면 다시 만드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옵니다. 처음 대장경을 새기던 연유를 상고하온즉 현종 2년에 거란병이 침입함에 현종께서 남으로 피난하셨으나 거란병이 물러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므로 그때 임금과 신하가 큰 원을 세워서 대장경을 판에 새기기를 서원하여 싸웠더니 그 뒤에 거란병은 곧 스스로 물러갔나이다. 그리하온즉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대장경이요 판각하는 것도 다를 바 없으며 군신이 함께 발원함도 또한 마찬가지이오니 그때의 거란병은 물러갔사온데 오늘의 몽골병인 듯 어찌 물러가지 아니하오리까. 다만 모든 부처님과 여러 하늘이 살핌에 달렸으리라 하나이다. 오늘날 저희의 정성이 그때 군신들의 정성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모든 부처님과 성현과 33천께서 저희들의 기극한 소원을 살피고 신통의 묘력을 내리시사 저 모진 오랑캐로 하여금 더러운 발꿈치를 돌려 멀리 달아나게 하고 다시는 우리의 국경을 침범치 못하게 하여 지이다. 그리하여 전쟁이 쉬어온 나라가 화평하고 모후와 태자의 목숨이 길어 나라의 운이 길이 만세에 태평케 하시오면 저희들이 마땅히 정성을 다하여 불법을 밖으로 두호하오며 부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려 하나이다. 저희들의 간곡한 소원을 굽이 살피옵소서.
1: 네. 합천고수 권한대행이신 장재영님께서 군신기군문을 봉독해 주셨습니다. 몽골 침략의 위기 속에서도 8만 대장경을 새기며 나라를 지킨 고려민들, 군신기군문을 통해 나눈 이 지혜와 서원이 우리 마음속에 모두 새겨지길 바랍니다. 세계기록유산인 8만 대장경의 수호의지와 국난 극복을 기원하기 위해 1961년부터 시작해온 정대불사, 오늘 역시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마련한 특별재단에서 봉찬법요의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봉찬법요의식은 해인총님 연불원장 광해스님, 노전유초스님, 승가대학 성수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됩니다. 집전단의 일례에 따라 사부대중은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러러 생각하오건대 삼보자존께서는 진리의 청정법께서 자비의 구름을 일으키시고 삼천세계에 몸을 놔두시어 84,000의 가르침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시나이다. 진리의 빛줄기로 모든 번뇌를 씻어주고 온갖 방편으로 수많은 무리들을 인도하시며 중생의 바람에 응해주시는 푸르는 소리의 메아리로 화답하고 맑은 못에 달 비추듯 하나이다. 오늘 사바세계 대한민국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산 법보종찰회인사 청정 수월 도량에서 제66회 해인사 고려 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를 맞아 해인총님 대덕들과 전국의 불자님들이 법보종찰회인사 도량에 모여 지극한 정성으로 팔만 대장경을 조성하고 수호하신 선조들의 소중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축소하고자 하나이다. 태자 대비하신 제불보살님이시여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생명을 안락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평화와 상생의 길로 이끌어

욕심을 청량한 가르침으로 꽂으시는 팔만대장경의 가르침

중생의 사나운 분노심을 자비의 가르침으로 가라앉혀 주시는 팔만 대장경의 가르침을 봉참합니다. 일체 중생의 깜깜한 어리석음을 지혜의 가르침으로 일깨워 주시는 팔만 대장경

상계를 평화로서 다 이르면 두려움에 떠는 백성 자비로서 용기 주어 단결과 합심으로 나라를 지켜내신 8만 대장경

위하여 어린 백성 깨우치고 어진 마음 길러내어 지혜롭게 성장시킨 팔만 대장경 유

그러함이 세계의 자랑이라. 우리 민족 문화유산 고이고이 지켜내신 팔만 대장경 수호고

장경은 성교율로 이루어졌나니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 말씀이라 율은 부처님 행동이요 부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 중생이라 하였으니 팔만 대장경은 우리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 대한 가르침이요 이 가르침으로 백성들 마음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 대한민국 행복하게 만만세를 이루어 나무 이고 등나

0: 세계 평화 팔만대장경.
1: 이어서 해인총님 방장 학산 대원대종사님의 법문에 앞서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법가는 소리길 합창단과 모두 함께 부르겠습니다.

대중은 법을 설해 주실 해인총님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님께 선체로 목탁에 맞춰 합장 3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혜인 총림 장경 정대 불사에 참석하신 시외 사부 대중께서는 아시겠습니까? 84,000 무량 법문은 세존 방편 이 중설이라 불행 고통 수지옥 중생 복약 복용하면은 영약 낙이 되리라. 84,000의 무량한 법문은 세존께서 중생을 위해서 방편으로 설하셨으니 불행한 고통의 지옥고를 받는 모든 중생들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안겨주는 묘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장경 정대불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또 참석하지 못한 분을 비롯하여 전 인류가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이 경전을 읽고 사경을 하고 독송을 하며 머리에 이고 기도를 하면 밝은 강명의 길을 찾아서 영원한 행복의 안정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병고로 고통받는 사람이 독경을 하면은 병고가 일체 쾌차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살게 되고 외로운 사람이 이 경을 독송하면은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겁고 화목한 삶을 살게 되며 높은 벼슬을 구하는 사람은 높은 지위로 영전하게 되며 마음이 소인배와 같이 좁아서 대중과 화합하지 못하고 항상 갈등과 시비로 고민하는 사람은 무한대한 큰 마음을 쓰게 됩니다. 혜인사 팔만대장경 부처님 경전을 머리에 이고 외우고 독송하면 작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무한대한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어 만인과 더불어 대강명의 마음, 대자비, 대지혜, 대만족, 대행복의 마음을 걸림없이 쓰게 됩니다. 중생은 재색, 식명수, 욕심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오욕의 불길로 자신의 안정을 태워 버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정과 사회와 세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참상이 중생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맺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생의 불행한 모든 지옥 고통을 치유하는 데는 바로 무상한 무소유 관이 특효약입니다. 모든 중생과 만물은 변천하며 고정되게 머무는 바가 없이 공에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정득하면은 나라고 하는 자체도 없을 뿐이라 소유한다는 생각 또한 공적한 것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되면은 개인적인 그런 편리 독주에서 바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중생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무한대한 대승의 마음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개인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대자유의 마음으로 솟아나게 되며 대강명의 마음, 대자비의 마음, 대지혜의 마음, 대행복의 마음, 대만족의 마음으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은 중생의 각가지 병을 고쳐주는 비방약입니다. 중생의 병이 8만 4천 가지로 무수하여 8만 4천 가지의 중생병을 고치자니 부처님도 거기에 따르는 처방을 내리는 법문을 하다 보니 8만 4천 법문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곳 해인사에 모셔놓은 팔만대장경이 중생의 병을 고치는 약방문이며 비방과 참으로 신묘한 약이라고 여기서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조사의 의록 조사선 열애선 가나선 25유 간법 등이 모두 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예민히 여기시고 설하신 방편의 약입니다. 중생이 누구나 깊은 신심으로 접하고 직접 독송 염송하고 간법과 하도 일념으로 실천에 옮기면 모두 불행한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해인사 장경 정대불사에 참석하신 여러 분은 참으로 복이 많습니다. 이 정대불사의 인연으로 선대 조상 영가도 모두 다 왕생응락할 것이고 여러분도 소원 성취하게 됩니다. 영요불계전체연하면

성이라 일륜형조 삼계외하니 당은 조파 망가문이라 용이 옷 소매를 하무틀지니 열어보이니 전체가 다 나타나고 상황이 행하는 곳에는 여우 발자취가 끊어지네 하나의 둥근 이르리 멀리 삼천 밖을 뛰어나게 비춰주니 집에 당도해서

0: 만 가지 문을 다 비춰주니 모두가 다 여러분이 성취함이로다. 아옥!
1: 이어서 이 뜻깊은 자리를 축하해 주실 분들을 모시고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박완수 경남도지사님을 대신해 박이룽 경남행정부지사님께서 축사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불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혜인 총림 방장 학상대원 대종사님, 법보종찰 회의사 주주 해일스님, 그리고 강의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8만 여장의 경판에 새겨진 글자 하나하나에는 오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엄정한 정신과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8만 대장경은 종교유산을 넘어 규록문화의 정수이자 인류보편의 지혜를 담은 세계적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유산이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세대를 넘어 이어져온 신심과 정성 그리고 묵묵한 실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로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 항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일기념식이 팔만대장에 담긴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밝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66회 해인사 고루 팔만 대장경 기념식을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대중의 마음을 모아 신도를 대표해 해인사 불교대학 동문회 회장 김민성님께서 발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인사 불교대학 동문회 회장 김민성님께서 발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3: 발언문. 상계에 두루하시며 대자 대비로 중생을 이끄시는 부처님, 오늘 불기 2570년 제66회 해인사 고려 8만 대장경의 날을 맞아 가야산 해인사에 모인 저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8만 대장경은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밝히고자 했던 선조들의 서원이자 오늘까지 이어진 지혜와 신심의 결정체입니다. 한 획, 한 글자에 담긴 정성과 염원은 지금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소중한 법보를 수호함은 물론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삶 속에 실천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자 합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바른 마음을 잊지 않고 탐욕과 분별을 내려놓으며 지혜와 자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의 이 발언이 한순간의 다짐에 머무르지 않도록 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 세상의 밝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 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70년 4월 25일 해인사 불교대학 동문회 회장 김민성.
1: 네, 이것으로 제66회 해인사 고려 8만 대장경의 날 기념 행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곤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0: 광주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공축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상주불교사업연합회는 상주시 경제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양평군 불교사업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2026년 양평 관등문화축제를 5월 9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은가은, 정홍일, 윤성, 강성희의 축하 공연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69-3765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전 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 참법 천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 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 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 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혜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통해 여러분들과 불교의 계율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계율이라고 하는 한 단어는 사실 계 그리고 율이라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율이라고 하면 먼저 우리 출가하신 스님들이 승가 안에서 지내실 때 지켜야 하는 룰, 규칙인 것이죠. 한 사회나 집단에서 하나의 규칙이 있을 때 그것을 어기게 되면 그 집단이나 사회에서 처벌을 내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 율에도 똑같이 우리가 발아이나 승잔, 다양한 죄목들이 있어 그것을 어기게 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처벌로 끝나게 됩니다. 반면 계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도덕과 같은 것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윤리도덕.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답게 그리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 이런 것들은 지켜나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윤리도덕일 겁니다. 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수행자, 즉 출가이든 재가이든 그 불교인으로서의 수행자가 그 불교 안에서 수행을 하고 살아감에 있을 때 이런 것은 지켜나가야겠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다짐, 불교적으로는 발언이며 서원인 것이 개인 겁니다. 그래서 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한 존재입니다. 한 개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그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발현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개인 것이죠. 그래서 개를 받았을 때 불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불교인이 됐을 때 지계, 즉 개를 지니며 지키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많은 스님들과 불교 경전에서도 이야기라는 게, 해야 될 바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사회에 같이 어울려 살고, 해야 할 것들을 찾아서 행하며 자신의 역할을 그 사회 속에서 해나가는 것, 그게 바로 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삶의 방식이 조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이 잘못되냐? 내가 나의 삶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사회의 한 존재가 지금은 타인,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그 비교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확인된 자신이 부족하냐, 위냐, 아래냐라는 그러한 우열, 서열을 매겨가는 무언가 잘못된 구조 속으로 스스로를 내던져 그 속에서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새로운 괴로움 속에 스스로를 내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투게더 주제, 바로 비교할 수 없는 그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우리는 한 존재입니다. 한 존재는 불교에서 한 부처라고 할 정도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삶 속에 한 우주가 들어있다라고 말하듯 불교에서도 한 존재 속에 한 법계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우리 하나의 존재라는 표현은 굉장히 숭고하고 존중받아 마땅하며 굉장한 고유의 하나의 존재로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존재가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고, 비교 속에서 타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둬서 끊임없이 이분화시킨 잘라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부처도 중생도 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심불급중생 시삼부차별, 마음과 중생과 부처의 차별이 없다, 즉 마음이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부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찰을 방문하셨을 때, 절을 가셨을 때 맨 처음 통과하는 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이문. 누구도 둘이 아닌 하나의 존재, 다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 사회에서는 극단으로 치달을 정도로 이분화시키고 점차 이분화된 삶 속에서 끝없는 경쟁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삶뿐만 아니라 물건 하나조차도 우리는 계속 비교하고 있죠. 무엇 하나조차도 다 비교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나도, 그대도, 또한 우리도 비교의 대상이죠. 그리고 비교만 하면 되지만 그 비교 속에는 바로 판단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잣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판단. 누가 누구를 판단하죠? 바로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죠. 어떠한 자격으로, 어떤 힘으로, 그냥 내 아르마리로, 내 경험에 빗대어 판단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절대 하지 못하게 하죠. 금강경에도 상이라고 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등장하지만 그 뒤에 붙어있는 상은 바로 쌓냐라고 하는 그런 관념화된 것, 고정관념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에 대해 내가 관념화시키고 개념화시키면 그게 내 세상의 전부인 겁니다. 그리고 그 전부로서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이 사람은 나와 맞고 이건 내가 봤을 때 틀리고. 그래서 제가 투게더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이러한 불교를 보니 예전에 이런 것들은 틀렸던 불교다. 누가 어떤 걸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찌 감히 틀렸다라고 불교를 말할 수 있을까요? 시대에 다를 수도 있고 표현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불교로도 누군가는 깨달았고 그 불교로 누군가는 지금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반대죠.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맞아. 이게 진짜 맞을까요? 본인이 어찌 그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교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파이집 현상공이라 해요. 아집보다 무서운 거를 법집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법을 마음에 두고 함께 지혜로서 실천해야 되는데 이 안에만 가득 채워서 내 법을 머리 위에 짊어지고 세상을 함부로 판단하고 나아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까지도 함부로 판단하는, 그래서 그걸 다시 나와 비교하는 너무 무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 사회 속에서 훨씬 더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 비교와 판단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결국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일 겁니다. 예전에는 뭐 집안, 학력, 재산, 직위 그 정도를 좀 했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런 거 우리 가정조사 하죠.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 손들어. 집에 자동차 있는 사람 손들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끔찍한 일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우리 호구조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제 말을 듣자마자 아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부터 드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비교와 판단의 무서움입니다. 지금이야 지난 시절의 얘기를 하지만 그게 지금 이 시점에 벌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녀분들, 여러분의 손주분들 그 삶을 여러분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세세해졌죠. 옷, 명품들이죠. 차량, 더 커야 됩니다. 물건, 남보다 내게 더 좋아야 되죠. 외모, 훨씬 더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습관, 습관까지도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닝 열풍, 무슨 골프 열풍, 테니스 열풍, 모두가 다 그것만 합니다. 저도 이제 올해부터 다시 마라톤을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제가 대회에 한 번도 안 나갔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은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뛰는 건지 그냥 마라톤, 저는 마라톤을 하면서 이렇게 수행같이 뭔가 느껴지는 바가 많아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욕하거나 견뎌서 이렇게 초월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뛰면서도 다 카메라를 들고 핸드폰을 들고 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또 제가 또 직접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습관까지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도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만 유달리 기록에 집착합니다. 우리가 서브3라고 하는 이 마라톤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풀코스를 3시간 안에 들어오는 건 이거 선수급이어야 되는데 서브3를 못하면은 마라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까지, 저도 지금은 서브3 못하죠. 지금도 못합니다. 그냥 좋아서 뛰는 거 즐길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습관이고 취미이고 삶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워라벨이라고 표현하는 그거인 텐데 하나부터 열까지 비교해야 되고 그 열 속에 나아가 백, 천, 만 나의 것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계속 무언가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비교의 삶 속에 나다운 것이라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나를 찾지 못해서 비교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바꾸고 싶어서 비교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초라해서 그 사람이 부러워서 비교하는 건지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왜 비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서열을 다투기 위해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삶을 서열로 비출 수 있을까요? 저는 성적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원에서 우리 해인사에서 학과물 할 때도 우리 제자들한테 항상 얘기했어요. 여기는 성적을 매기는 곳이 아니다. 1등으로 깨달아서 무엇을 할 거냐? 너에게 맞는 수행을 찾고 너의 앞으로의 승려로서의 출가자로서의 삶 속에 어떤 것으로 이끌어갈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승가대야 강원인 것이지 여기서 서열을 다투고 도반을 앞질러 가려고 하지 말아라. 너가 도반을 앞질러 가서 얻을 것은 과연 무엇이냐? 오히려 더 큰 것을 잃을 것이다. 도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강원에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꼴등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왜 꼴등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반에 10명이 있어서 내가 10등이면 적어도 구등한 도반이 저 덕분에 10등 안 할 수 있던 겁니다. 그게 미덕인 것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하심인 거죠. 그렇다고 진짜로 의도적으로 수행하기 귀찮아서 땡땡이 치다가 꼴등한 거, 그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올려줄 수 있게끔 살아가는 거. 그게 어쩌면 우리가 불교를 통해 생각하는
상구보.

우리 하와중생이 자리이타 자타일시 성불도 입으로만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닌 행으로 실천하는 가장 지혜로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치달듯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지금의 이삶. 결국 비교는 끝없는 비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잠깐 제가 준비해놨는데 비교입니다. 요새는 좀 진부해서 쓰지 않는 편이죠. 남 엄치나 무슨 뭐 남, 요새는 저것도 말한다며 친구 남편 연봉. 오죽하면 뉴스에도 나옵니다. 비교 지옥에 갇혀 산다. 유독 심한 한국의 비교 문화. 옆집 아들은 말이지 라고 하면서 비교하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비교하는 마음 뒤에 숨어 있는 그냥 나의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그냥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숭산 스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Only don't know. 오직 모르는 겁니다. 오직 모를 뿐. 그러면 어떻게 하냐? Only do. 오직 할 뿐입니다. 비교하고 이게 맞나 틀리나 사전에 찾아보는 게 그냥 모른 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한 번쯤 시도해봐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너무 주변의 눈치를 살피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내 옷이 저 사람보다 초라하진 않나? 이차 내릴 때 괜찮나?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살때 안락해서 승차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차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었어요. 사람들 많을 때문 열고 차를 내릴 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본다라는 겁니다. 아, 진짜.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가족들을 태우거나 나의 일을 위한 거나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쓰는 게 차인데 내리는 모습까지 생각해서 차를 산다는 게 너무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차는 누구를 위해 산 겁니까? 내 자존심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산 차죠. 오죽하면 옛날에 광고 중에 현대자동차 중에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참 한참 웃었는데 오랜만에 동창회에 가서 친구를 만났더니 어떻게 지내? 라는 친구의 말에 차키를 삐빅 누르면서 그랜저를 보여줬다. 자꾸 그런 식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그랜저 뭐 너무 좋은 차여서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성공의 상징이라고 옛날에도 얘기를 했죠. 계속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부추기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푸어, 하우스푸어,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무리해서 그거를 하는 삶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무리해야 되죠? 그냥 내 지금 형편에 맞게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삶을 즐길 수 있는 게 어쩌면 삶의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리해서까지, 빚을 내서까지, 대출을 받아서까지 그것을 하는 남만을 위해서, 남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대출의 고통은 누가 갚죠? 내가 갚는 겁니다. 끝없는 비교입니다. 끝없는 비교의 끝에는 끝없는 괴로움만 있을 겁니다. 벌어도 내가 쓸수 없는 겁니다. 왜? 갚아야 되니까. 갚으면서도 또 빚을 내야 될 겁니다. 계속 비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법망경 제35경계 불반월발언계에서는 원을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해 죄로 살펴봤었습니다.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불자들이여 항상 모든 일에 서원을 일으키고 부모와 스승과 산보에 효순해야 한다. 좋은 스승과 도반과 선지식 만나기를 발언하고 항상 자신에게 대승의 경률과 십발치 십장향 십근강 십지를 가르쳐주고 이해하게 하여 여법하게 수행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계율을 굳게 지켜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한순간도 마음에서 떠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어떤 보살이든 이러한 서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이 35경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할때 비교와 보여주는 게 아닌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서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효순해야 된다라고 하죠. 맞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막 그냥 비교와 쫓아가기 바빠서 그냥 한다라고 하면 역순할 것입니다. 역행하는 삶을 살고 역행하는 삶은 우리에게 거대한 피로감만을 줄 겁니다. 무언가를 살때 내가 왜 필요한지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은 단 하나도 없이 그냥 보여주기만 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바라는 일,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 어쩌면 그걸 찾는 여정이 삶이라는 한 단어 속에 들어있는 무거운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살아있어서 삶이 아닙니다. 만들어가고 바뀌어가는 게 삶입니다. 하고 싶은 거, 바라는 거, 되고 싶은 그것은 스스로에게 깊게 물어볼 때 알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자신만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핸드폰을 종종 바꾸실 겁니다. 3년, 길게는 5년 정도면 핸드폰을 꼭 바꾸실 거예요. 왜 바꾸죠? 구형이 됐기 때문이죠. 왜 구형이 될까요? 아, 물론 고장이 나거나 작동이 잘 안 돼서 바꾸는 건 상관없지만 대부분 그렇게 바꾸지 않으실 겁니다. 신제품이 나와서. 그것과 비교하니 이게 형편없어서. 너무나 즐거운 마음에, 기쁜 마음에 돈을 열심히 모아 잘 샀던, 그리고 잘 쓰던 핸드폰인데 어느 순간부터 막 펼치기도 하고 막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더 좋은 걸 갖고 있다 보니 계속 비교하고 이게 초라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거죠. 초라해 보인 겁니다. 나와의 추억, 나와의 사진,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인데 그건 다 사라집니다. 그 순간. 초라하다. 부족하다. 이 하나로 나와 보냈던 시간, 나와 함께했던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만 가득해지게 되는 것이죠. 뭐 전자기기다 보니까 때 되면 바꾸는 건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죠. 신혼 때 또는 정말 필요할 때 또는 여러분의 중요한 순간에 그것을 함께했던 것들을 어느 순간 초라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그 추억은 온데간도 없이 다 사라지고 새 걸로 사서 바꿔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느 순간 쓰레기통, 재활용, 나도 어디다 뒀는지 모를 정도로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바라는 거, 되고 싶은 걸 스스로에게 자문하며 물건이든 삶이든 그것들을 계속 나와 함께 그 삶의 여정 속에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나를 계속 나라고 두는, 불교에서 무아죠. 무아를 찾지 못한 채 고집불통의 나만 둬서 비교와 판단으로 찾고 알고 확인하려 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어느 수준인가? 이거는 좀 좋은 건가? 그리고 자꾸 물어보죠. 이거 어때? 난 어때? 그거 어땠어? 왜 그런 확인을 해야 되죠? 어땠어라고 하는 그런 확인. 그건 못됐어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만족하면 되는데 어땠어? 괜찮지? 네 거는 어때? 왜 어때라고 해서 계속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지금 리모컨이 있는데 이걸 잘 쓰면 됩니다. 더 좋은 브랜드도 있고 훨씬 좋은 것도 있겠죠. 방송국에서 이걸 준비해줘서 쓰고 있는데 이걸 물어볼 이유가 이거 어때요? 뭐 저거 어때요? 가 아니면 그건 못된 겁니다. 못된 게 계속 익숙해지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계속 더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못된 게 됐기 때문에 괴로워지게 되는 거죠. 왜? 악인 곡과 악한 원인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시작은 비교와 판단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순간, 이 하루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루를 비교와 판단으로만 하게 되면 결국엔 신구의가 삼업으로 작동돼 무거운 하루, 남겨지지 않고 부족함만 느끼는 허망한 하루로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여기 유퀴즈라고 해서 유재석 씨가 나온 곳에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행복학자님이 나오신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저도 한번 봤었는데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가장 비호감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좋고 나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투게더 때 항상 하는 얘기죠. 근데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늘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회, 집단주의들은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평가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평가받던 내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훨씬 무서운 겁니다. 사회의 비교는 행복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끊임없이 비교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뭐 하나를 사고 내가 힘들어서 했었어도 더 비싸고 더 좋은 걸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아, 진짜 내 삶은 초라하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왜 그런 비교를 해야 되죠? 행복하기 위해선 이런 걸 갖춰야 해. 저런 건 행복이 아니야. 이 리모컨보다 더 비싼 리모컨이 있어야 투게더를 더 잘할 수 있는 거야. 더 좋은 리모컨으로 눌러야 이게 잘 넘어가. 그런 게 아니야.

SNS를 합니다. 제가 이제 해인사를 나온 뒤로부터는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주변의 불자님들께서 어디서 뭐 하는지를 좀 알려주면 찾아가서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올려두기만 합니다. 댓글도 달아주시고 질문도 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홍보용으로만 쓰는 겁니다.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SNS라는 걸 제가 쭉 보고 있으면 저도 어느 순간 모르게 이렇게 넘겨볼 때가 있는데 와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좋은 거, 너무 행복한 사람,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번 의심이 드는 게 진짜 다들 이럴까? 이 한 장면, 이 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썼을까라는 뭐 그들에 대한 걱정이죠. 저의 연민이 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결핍을 좋아요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인정받을 수 없고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회수가 많거나 좋아요가 많아지면 아 내가 이게 이렇게 지위가 됐구나.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하고 더 비싼 거를 계속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는 인터넷으로 뉴스를 잘 안 봅니다. 오히려 뭐 뉴스위크나 그런 책자를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기사가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심각한 일인가 하고 열어보면 그 얘기는 진짜 온데간데가 없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심지어 불교계 뉴스에도 그렇게 자극적인 뉴스를 쓸 때도 있어서 참 되게 좀 가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뉴스를 이런 표현으로 제목을 달아야 되나라고 하죠. 썸네일이라고 하답니다. 유튜브에서는 이게 처음 화면이 있죠. 한 유튜버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 썸네일이 사람들이 클릭을 하는 데 미치는 영향의 40%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썸네일을 보고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배우나 뭐 좋아하는 어떠한 영화의 내용이 있으면 그걸 보고 아 한 장면을 아니까 아 이거구나 하고 들어가는데 점차 그러다 보니 썸네일이 자극적이고 그 밑에 있는 달려있는 표현들도 미묘한 선을 지키죠. 비속어와 그리고 써서는 안 되는 표현과 정중한 표현을 미세하게 섞으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큰 자극을 그 미세함이 더 큰 자극을 주죠. 대놓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교묘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행복학자라는 분도 이 SNS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침 저희 투게더에서 이 SNS에 대해 앞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 그때 얘기했던 법망경 제33경계 허작무의계의 내용을 다시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불자들이요, 나쁜 마음으로 모든 싸움이나 전쟁을 하는 것이나 겁을 주고 빼앗으려 하는 것을 보아서나 되겠는가? 또한 거문고를 타며 비파를 튕기는 듯 노래하고 춤추며 연주하는 것을 듣지 말라. 윷놀이, 바둑, 장기, 투어 등의 놀이를 즐기지 말라. 어떤 방법으로 기륭이나 운세 등의 점을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도둑의 심부름을 해서는 안 된다. 어느 하나라도 해서는 안 되니 만약 고의로 그러한 일을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즉 허망한 일로 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만큼은 모두에게 가장 평등하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점차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허망하게 그냥 비교와 판단만으로 하고 그 판단 속에서 마치 내가 우월한 거인 양 착각에 빠져 또다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그런 시간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교에서 말하는 아집,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생각만 훨씬 더 강력하고 똘똘 뭉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비교하기에 항상 작고 부족하게 느끼는 겁니다. 판단과 평가하기 때문에 다시 스스로가 거만해지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비교와 판단하는 그 속에 어디에도 자신다운 거, 나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때 되게 유명했던 그 유행어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있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뭔데 날 판단해? 라고 해서 이 래퍼들끼리 대결하는데 나온 건데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너희가 뭔데 나를 판단하냐? 너희도 여기 경쟁하고 있고 너희도 지금 나와 똑같이 살아가는 존재인데 너희가 뭔데 나의 지금 이 삶, 내 지금 이 모습, 내 실력을 함부로 판단하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의 최선이 비교와 판단으로 낮은 것으로 된 그 말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함부로 사람들을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정말 작은 권력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 권력이 어마어마한 힘이라고 생각해서 그 힘으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평가하고 평가 속에 다시 비교해서 혼내기까지 하죠. 그건 정말 최악입니다. 겸손이라고, 겸양이라고는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것이죠. 불교의 최고의 덕목은 자비심입니다. 비심과 자심, 깔로나와 메따라고 설명드린 적 있죠. 보살은 대비심,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마음, 품어줘야 되는 그 마음으로 대자심으로 다시 사랑과 행복으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비교하고 판단하고 내 판단에 그 사람을 부합시키거나 안 맞으면 깎아내리는 그건 정말 못된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남마빠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경책하라.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라. 스스로를 지키고 바른 생각을 지닌다면 수행자여, 그대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비교와 판단으로 다른 사람과 우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스스로 경책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성찰해 그것을 자신으로서 지키고 올바른 방향의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법구경, 법을 설하시는 그말 속에 이처럼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법구경에서 부처님이 깨달으실 때 마왕 파순을 만나며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끝에 열의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나는 지혜를 얻지 못하여 치달려왔다. 집 짓는 자를 찾으면서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다. 집 짓는 자여, 드디어 그대는 드러났구나.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그대의 모든 골재들은 무너졌고 집의 석가래는 해체되었다. 이제 마음은 업의 형성을 멈추었고 가래의 부서짐을 성취하였다. 즉 우리가 비교와 판단해서 증명받으려고 하는 건 어쩌면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집 짓는 자를 찾기 위한 허망한 허우적거림일지도 모릅니다. 그 끝에 무엇이 됐다 하죠?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 뿐이었다. 하나를 극복하고 하나를 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비교가 나타나고 계속 비교, 비교, 비교. 거듭되는 비교의 태어남, 괴로움일 뿐입니다. 집 짓는 자여, 그대는 드러났구나. 나는 이제 나로서 나를 살아가겠다.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한다라고 해서 스스로의 깨달음을 스스로 확철대오 하신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을 잃고 자신을 계속 헤매다 보면 절대로 그 법에 다가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주신 법을 바로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 표현하시며 더 이상의 위가 없는 적절하고도 동등한 깨달음이다 말씀하셨죠. 위 없다. 이 이상으로 비교할 것이 더 이상 없다. 그리고 적절하고 동등하다라는 삼맥과 쌈보디의 이 표현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게 더 뛰어나구나. 이 깨달음이 훨씬 좋아. 이 선정이 훨씬 큰 거야가 아닌 가장 적절하고 동등한. 그래서 모두가 이것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처 될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가문의 사람만이, 이것을 배운 사람만이 깨닫는 게 아닌 누구든지 법에 대한 마음, 신심을 일으켜 부지런히 수행을 닦으면 그 끝에 위없고 적절하고 동등한 깨달음으로 모두가 부처가 될수 있다.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론이며 성불론인 겁니다. 특별한 불성종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바로 불성종자인 깨달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재록에서 수처작주 입처개진. 여러분, 자신이 지금 머무는 곳에 주인으로서, 내 삶으로서 하고 있다면 자신이 있는 모든 곳이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해서 맘대로 해야지 그 뜻이 아닌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순간 이 자리, 투게더의 이곳에는 법장인 제가 주인으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투게더로서 여러분을 전할 수 있는 투게더의 참된 실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곳의 주인이 되셔서 투게더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이 실천하고 오늘 하루 하나라도 행하신다면

그 삶이 계율로서 참된 삶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 됐던 내가 그것의 주인으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틀린 것은 없을 것입니다.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고쳐나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면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그렇게 모든 행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이고 삶일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다만 그 주인공이 영화의 주인공이 아닌 영화 속 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렉터라고도 저도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라면 감독에게 마음에 안 들면 감독이 없애버릴 수도 있죠. 갑자기 이민을 보내든가 극락 왕생을 시킬 수도 있죠. 다 감독 마음이죠.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삶 속의 감독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냐, 바로 그게 탄탄한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인연들을 쌓았냐,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의 조화로운 출연진들이 등장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집으로서 고정불변의 자신이 아닌 연기적인 자신을 발견한 진화를 갖는다면 완벽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감독이 돼서 대흥행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흥행, 바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탄탄한 스토리와 조화로운 출연진, 완벽한 마무리,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꼭 선택하는 조건 중에 하나인 것이죠. 최근에 왕가 사는 남자, 딱 이런 내용이죠. 탄탄한 스토리,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 그리고 조화로운 출연진, 저도 유해진 배우님이 나와서 보러 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해피엔딩이 아닌 그 역사를 그렇게 반증하는 내용으로서 완벽한 마무리가 돼서 그 감독님이 원래 그전까지는 조금 어렵게 영화를 만들었었죠. 부인분이 그 훨씬 더 잘 나가다 보니 되게 힘들어하던 감독님이셨는데 장항준 감독님이라고 이번 영화로 천만 배우가 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여러 TV에도 나오면서 막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를 보고 그게 참된 난 것 같습니다. 행위와 인연과 진화로서 이제 감독으로서 성공하게 된 것이죠. 그 감독의 성공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숫다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되고 그대의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될 것이다. 자꾸 비교를 하다 보면 태어남으로 결국 돌아갑니다. 우리 부모님, 집안, 아 이래서 부족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사냐에 따라 지금과 다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교와 판단은 탓하게 됩니다. 누가 무엇을 탓합니까? 다 나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인데 오히려 덕분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 덕분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고 어제 덕분에 지금을 살 수 있고 그것을 배운 덕분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행위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비교해야 되는 것은 바로 어제의 나인 겁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여 오늘의 나로 살아가 주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행복할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수행하시고 지금 이렇게 투게더를 함께 해주신 이유는 우리 오늘 더 행복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다 일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계신 지금 그 이유도 행복해지기 위한 겁니다. 아, 이 일을 해서 더 불행해지고 싶어. 투게더를 봐서 삶이 더 괴로워지면 좋겠어. 한 번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어쩌면 행복일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선 비교와 판단이 아닌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조금 힘들다면 어제의 나와 비교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끝없는 비교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나는 나로 인해 극복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 내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비교와 판단이 아닌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성찰해 지금을 사유할 수 있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인연.

0: 청년들과 다시금 행복한 시절 2년을 맞이하시기를 발언드리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이 시대 속의 비교와 경쟁, 판단이라는 주제로 투게더에서 그것이 아닌 화합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 오히려 스스로를 성찰하고 사유하자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루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더욱더 많은 인연들과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이 가득히 그리고 행복하게 웃으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발언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2: 네!
3: 대무릎도?
1: 관절 복음!
4: 걸을 때도?
1: 관절 복음!
5: 일할 때도?
1: 관절 복음!
6: 내 어깨도?
1: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7: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8: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9: 관절 복음 정말 좋아요.
8: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10: 관절 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1: 아빠 최고.
12: 관절 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3: 선택하길 잘했어요.
8: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1: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남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026년 5월 9일 송광사와 광화남에서 남은당 현봉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제 및 탑비 제막식을 봉행합니다. 스님의 삶과 수행,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추모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비서, 부도탑 조성, 서적 발간 등 추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등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광원암 061-755-5330번입니다.

0: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1: 상월원각 대조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대한불교 천태종 마읍포교당입니다. 이곳은 한국불교 중흥의 큰 별 상월원각 대조사께서 태어나신 성스러운 곳입니다. 대조사께서는 이곳에서 구도의 길을 나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억조 창생, 구제 중생의 큰 뜻을 품으셨습니다. 마읍 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뜻을 기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선격화 불사를 진행합니다. 마읍 포교당에서는 대조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깨달음과 평화가 가득한 성스러운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마읍 포교당에서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느껴보세요. 삼척 마읍 포교당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나만의 그릇을 핍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우리나라 관음 성지 중 으뜸으로 꼽히는 강화도 낙가산 보문사. 보문사에서는 매년 용의 날을 시작으로 국태민안과 안시민명 성취를 기원하고 선망부모 영가 및 일체 고혼을 천도하는 장엄한 불교의식인 용왕대제를 봉행합니다. 4월 24일 금요일 입제해 49일간 간절한 마음으로 채워가는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봉행되는 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문. 큰 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행해지는 장엄의식, 범패와 방생. 낙가산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

0: 와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0: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네.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0: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의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그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 주는 수술했는데
0: 네, 네, 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요.
0: 네.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 고가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네.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예.
2: 네, 그렇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네.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네.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네.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2: 네.
0: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네.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 네.
0: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세 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0: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관절이든 어깨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간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 수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0: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네.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네? 네. 저기 뭐야 무릎을 네.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이고, 아니 두 번은 네. 다뤄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네.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2: 네.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0: 안 아프고
2: 안 아픈데 네.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여러 번 병원에는 네.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네.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1: 네.
2: 물도 아이고. 빼고
1: 네. 아, 네. 물도
2: 네.
1: 빼고
2: 네.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주사를 맞았어요? 한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달은
1: 네, 한 달.
2: 네.
0: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네.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 아.
0: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네, 네.
0: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 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 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2: 네.
1: 네. 네.
2: 그러지 않아도 아유 네.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예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0: 아예
1: 네 전화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1: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네.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0: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 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2: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1: 네.
2: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2: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2: 50년생이시고.

0: 네네.
1: 네, 저희 김우카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0: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어머님.
0: 네네.
2: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0: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2: 아, 네. 혹시
0: 서서 일을 할 때도
2: 네네.
0: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2: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0: 네네.
2: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0: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2: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0: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2: 네네.
0: 힘들어서.
2: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0: 네.
2: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0: 네네네. 좀 있다가.
2: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0: 네네.
2: 협착증이라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0: 이제 저거를 찍어 보니까.
2: 네.
0: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 그러더라고요. S 따로.
2: 네네네네.
0: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2: 네.
0: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2: 어머님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0: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2: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0: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2: 아, 1년쯤 되셨네요.
0: 네,
2: 어머님
0: 네,
2: 그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0: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2: 네.
0: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2: 네.
0: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3: 네.
0: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 근육을 키워라.
2: 네네네.
0: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2: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0: 네.
2: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4: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2: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1: 네.
2: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0: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1: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아,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오.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1: 아,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오.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1: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예.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1: 네.
3: 67이야.
1: 어허.
2: 60대 후반.
1: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3: 네.
1: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1: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1: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3: 예, 네,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3: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3: 이 꽃,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3: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3: 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1: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2: 네. 시술을요?
1: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1: 예, 5분도 못 걸어요. 예.
2: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1: 예, 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1: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1: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아,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예,
1: 그렇죠.
2: 네. 예,
1: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2: 그러니까요, 네.
1: 예,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1: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예.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1: 예.
0: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1: 예.
0: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1: 예.
0: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1: 예.
0: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1: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1: 예.
0: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1: 예.
0: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1: 예.
0: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1: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아, 수술 없어요.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1: 예.
0: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3: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0: 부천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포천 관등문화축제 및 봉축점등식을 봉행합니다. 문화체험부스, 축하공연, 봉축점등식까지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952-6363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 2570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등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66-331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2570 부산 연등회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빛의 향연, 부산 연등문화제가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송상현 광장을 화려한 전통 등의 불빛으로 밝힙니다. 5월 16일 토요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는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연등 행렬이 펼쳐집니다. 희망과 화합의 등을 밝히는 2570 부산연등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간을 품은 곳 군이. 계절이 흐르고 자연의 빛이 머무는 순간 시간이 쌓이며 일상이 깊어지는 공간. 대구 경북 민군통합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결과 변화가 시작되고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군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양과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

우리나라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 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분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

나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유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

사과하고 발언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부터 이어온 마음 평안의 달 캠페인 성과를 조명하고 임기 중 가장 큰 보람으로 불교 호감도 상승을 꼽았습니다. 도곡대학교가 건학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스님과 정관계 인사, 동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의 등불이었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향한 원력을 모았습니다. 승납 25년 이상으로 조계종 1급 승가고시를 통과한 스님들이 종덕과 정덕, 법계를 품수했습니다. 법계증과 가사를 받아든 스님들은 불패전의 신심으로 정진할 것을 부처님전에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지경 요양병원으로 전환한 지 3주년을 맞은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이 기념법회로 세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은 후원금 1억 원을 약정하며 병원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억불숭유의 시대인 조선에서 진관사가 당대 학자들을 위한 지성의 거점이었다는 걸 밝힌 책이 발간됐습니다. 박혜진 작가의 책 시로짓다 조선에서 당시 불교의 또 다른 역할을 짚어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교에 대한 국민적 호감 상승을 임기 중 가장 보람 있는 일로 꼽으며 부처님 오신 날까지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I를 포교화 전법에 적극 활용하고 선명상 등 불교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해 사회와의 소통을 한층 더 높여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제불교 박람회를 시작으로 국제선명상 대회와 담선법회 등 올해 마음 평안의 달 캠페인의 성과와 방향을 짚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하고 있는 마음 평안의 달 캠페인이 올해는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소통했습니다.
2: 지금 한국불교는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청년들과 소통하는 젊고 활기찬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에 대한 많은 관심은 시대와 호흡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생동감 있는 언어로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1: 진우 스님은 이런 활기찬 기운을 소외된 이웃에게로 이어가겠다며 연등회 등 남은 마음 평안의 달 행사가 불자에게는 자긍심을, 국민에게는 치유의 시간이 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연등행렬에 참여하는 로봇 스님 등을 예로 들며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순 없지만 방편은 될 수 있다며 AI를 교육하고 전법 포교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2: 오히려 인공지능 AI를 이제 포교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참다운 불자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AI가 고통을 없애주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제 그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AI를 우리는 열심히 불교적으로 학습을 시켜줘야 된다.
1: 또 한국불교 수행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체감하고 있다며 이에 호응하는 노력을 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 수행에 입문할 수 있도록 선명상 복음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2: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많이 제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0: 이제 불자 내지는 출가자까지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포교의 일환으로는 선명상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적절하다.
1: 종교를 초월해 선명상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MZ세대를 중심으로 불교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한국 불교에 대한 국민적 호감도가 상승한 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임기 4년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0: 불교 전반적인 것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좀 팽배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으나 그래도 4년 임기 동안 그런 게 보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1: 불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애정이 그 어느 해보다 높은 가운데 오는 16일 연등행렬에는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로봇 등 AI 시대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시도를 더하며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렵고 고리타분하다는 이미지를 벗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시대 변화를 적극 도입하는 불교의 변화. 올해 연등회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1906년 명진학교로 첫 걸음을 뗀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건학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는 동국인이 한자리에 모여 유구한 역사 속 시대의 등불이 된 동국 정신을 되새기고 미래 10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한 현장에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AI로 재탄생한 만해 한용운 선사와 제자 범산 김범린, 미당 서정주 등 동국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120년의 역사를 이어온 후배 동국인들에게 감사와 축하를 전합니다. 동국대가 건학 120주년을 맞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기념식.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과 총무원 부실장 스님, 교내 불교동아리 회장, 전법특임 교수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700여 동국인이 모인 자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학교 발전이 곧 불교 중흥이라는 의미를 담아 발전기금 1억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스님은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을 넘어 사회가 마주한 아픔을 치유하고 상생의 길을 제시하는 정신적 등불이 되주길 기대했습니다.
4: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을 불교적 가치와 융합하는 창의적 혁신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3: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등 종단을 뛰어넘은 스님들의 축원도 이어졌습니다. 정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족의 암흑기, 구국의 정신으로 탄생한 동국대는 단연 민족의 등불이었다며 그 정신을 이어 더 나은 대학으로 성장하길 기대했습니다.
5: 이러한 동국대의 저력이 전쟁과 갈등의 시대에 다시 다가올 100년 민족의 미래를 밝혀주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3: 섭전 박한영 스님 전서 편찬위원장 윤재용 총장은 건학 120년을 맞아 출판한 스님의 전서 10권을 간행위원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120주년을 기념해 코끼리의 상서로운 기상을 표현한 새 엠블럼도 공개했습니다. 돈관 스님과 윤 총장은 새로운 동국 100년을 향해 더 큰 지혜와 실천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6: 청년이 희망이고 교육이 미래이며 불교의 정신은 그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기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을 넘어 세계 속에서 존경받는 대학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7: 동국에서 일어나는 전법의 불길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종립대학교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3: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 전 동국대 이사장 일면대종사, 주호영 국회 부의장,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을 비롯해 동국대 출신 연예인들도 참석해 모교의 120도를 축하했습니다. 확신의 미래 100년을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동국대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이자 세계적인 대학으로 뻗어나가겠다는 원력을 모았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조계종이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 2570년 종덕과 현덕, 중덕과 정덕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습니다. 이 오랜 수행과 정진 끝에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은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 청정한 승가 가풍을 세워가겠다.

0: 있다고 서원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1: 물러남이 없이 정진할 것이오니 재물 보살께 없어는 정려하여 주옵소서.
2: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가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덕과 현덕 법계 품서식의 시작을 부처님께 고합니다. 비구 스님 64명과 비구니 스님 45명이 장괴 합장한 채 종덕과 현덕 법계의 서원을 받듭니다. 종덕을 대표한 해공 스님과 현덕 대표 해심 스님이 법계증을 받고 이어 도심 스님과 덕유 스님이 수행자의 상징인 가사를 전달받습니다. 가사를 이마에 정대한 스님들의 눈빛에는 수행의 무게와 전법의 원력이 설입니다. 오랜 수행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종덕과 현덕 법계를 품수하는 순간입니다.
3: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위대하고 올바른 길임을 선포하며 시방 삼계를 부처님의 도량으로 장음하겠나이다.
2: 조계종이 어제 불기 2570년 1급 승가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며 쌓아온 수행과 헌신의 공덕이 담긴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승가는 자비와 지혜로 중생의 아픔을 보듬는 의지처가 돼야 한다며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진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 부처님의 전법을 바탕으로 청정한 승가 공동체를 구현하고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불교,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불교, 중생의 아픔을 보듬는 자비의 불교를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2: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에서 높은 지위와 권한에는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며 출가 초발심을 잊지 않고 법 등을 밝혀나가길 당부했습니다.
5: 법계를 품서받는 수행자들이여 출가할 때 세웠던 그 서원대로 위로는 생사해탈의 본분사를 해결하고 법 등을 전성함에 불태전의 신심으로 정진해야 할 것이로다.
2: 이날 오후 3급 승가고시를 합격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중덕과 정덕 법계 품서식도 봉행됐습니다. 비구 스님 85명이 중덕 법계를, 비구니 스님 46명이 정덕 법계를 품수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정치와 행정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넓은 지역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책임감이 무겁겠지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큰 장점으로 활용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축원했습니다. 특히 전남에는 송광사, 화엄사, 백양사 등 교구 본사들이 대거 자리 잡고 있다며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에도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민형배 후보는 단점을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행보를 걷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스님들의 전문 요양시설인 아미타불교 요양병원이 개원 3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스님들이 노후에도 수행과 포교의 원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아미타불교 요양병원은 지난 3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기념법회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양육은 기자입니다.
6: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아미타불교요양병원 법당에 청아한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2023년 5월 조계종 직영의료기관으로 첫 발을 뗐던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이 문을 연 지 어느덧 3년. 지난 6일 열린 기념법회에는 의료법인 대표이사 호산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종책특보단장 성화 스님,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해 병원의 세 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호산 스님은 개원 초기 4명에 불과했던 이번 스님이 현재 22명으로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종단 숙원 사업이었던 승가 요양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7: 우리 요양병원이 있음으로 해서 스님들이 몸이 안 좋고 힘들 때는 병원에 와서 입원을 했다가 또 건강을 많이 찾으셔가지고 다시 또 퇴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 요양병원은 늘 우리 종단에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은 병원이었는데 3년 전에 그렇게 개원을 하게 돼서
6: 나눔의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병원 이사이기도 한 지강 스님은 개원 3주년을 축하하며 후원금 1억 원을 약정해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지강 스님은 나홍 선사의 선실을 노래로 읊으며 감동을 더했습니다.
8: 물같이 바람

0: 병원이 한층 더 발전해서 우리 스님들뿐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모든 분들도 함께 혜택을 받는 그러한 병원이 될 것을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1: 지난 3년간 병원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감염병실과 치매 전담병실을 확충하고 친환경 원예치료장을 조성하는 등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였습니다. 또한 조계종 승려복지회와의 협력을 통해 입원 스님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2: 병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는데 공단 승려복지에서 이제 많은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또 어른 스님들이 많이 이 병원에 또 입원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아마 모실 그런 예정입니다.
1: 병원 측은 향후 제2병동 신축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명실상부한 승가복지의 성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출가에서 열반까지 스님들의 건강과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의 원력이 한국 불교 승가복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조계종 고시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승가고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스님들을 표창하며 격려했습니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1급 승가고시 수석 해공 스님과 해신 스님, 3급 수석 자오 스님과 도현 스님, 4급 수석 광조 스님과 선혜 스님에게 표창과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수진 스님은 수행자는 위로 부처님의 법을 구하고 아래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존재라며 수행자가 건강해야 불교가 건강해지고 세상도 건강해진다고 꾸준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수석 합격자 스님들은 출가 본연의 자세를 되새기며 종단의 가치와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농협이 올해도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자비 나눔 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2024년 취임 이후 올해 세 번째 기금 전달에 나선 강호동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이 어제 이영우 공공금융부문장, 정지선 농협불자회장 등 주요 임원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조계종의 자비 나눔 활동에 정성을 보탰습니다. 진우 스님은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 자비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 농협의 사회적 역할에 감사를 표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함께하자고 독려했습니다. 강호동 위원장은 은행 가운데 공익적 가치와 역할이 가장 큰 기관으로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지역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유교 국가로 알려진 조선, 하지만 조선의 지적 토대에는 불교와 시문 전통이 함께 작용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연구가 나와 주목됩니다. 특히 진관사를 중심으로 조선 전기 시문화와 불교계 역할을 재조명한 책, 시로 짓다 조선이.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 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0시

0: 11시에 진행합니다. 평안과 행복을 바로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M 부타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염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 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부처님 생애 하면 누구나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드리는 부따로도 부따 술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오늘 드릴 말씀은 라우라와 관련된 좀 복잡한 이야기.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제 지도 교수님한테 했다가 불교판 다빈치 코드를 만드는 게 아니냐.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를 들었죠.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가 막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복잡합니다. 되게 복잡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이 아들이 있다는 게 좋을까? 아들이 없다는 게 좋을까? 있어도 돼? 그거는 그냥 있는 상황들이 설정값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라우라의 탄생과 관련해서 네 가지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언제 태어났느냐? 라우라 언제 태어났느냐? 그 얘기예요. 출가 전에 태어났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썰입니다. 출가 전에. 그러니까 출가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태어났대. 그래서 저희가 장애물이다 이래가지고 라우라라고 지었대. 라우라고 하는 거는 아수라 왕의 이름이고 인도에서는 아수라가 굉장히 거대하게 큰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아수라가 이렇게 손으로 가린대. 해나 달을 가린대. 아이씨, 짜증나게. 이러면 일식월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라우라가 태어났을 때 일식 아니면 월식, 이클립스가 있었어. 그래서 라우라고 지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적 주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어. 설마 아들 이름을 아무리 출가하려고 했다고 장애물이라고 짓겠냐. 그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런데 이제 절묘하게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스토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 직전에 태어났다. 출가 직전. 그러면 29세에 탄생한 거예요. 부처님이 29세에 출가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남방설에 지금 현재 그냥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남방설에 따르면. 근데 한 가지 또 생각할 수도 있죠. 저때까지 애가 없다고? 부처님은 17세에서 19세에 결혼했어요. 이게 가능한가? 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해볼 수 있죠. 어떤 설정이면 가능하죠? 왕실도 있어요. 조선 왕실에서도 애가 부족한 일들이 벌어졌죠. 여자가 부족하진 않고 애가 부족하죠. 왜? 자꾸 길이를 같은 걸 잡아요. 길이를 잡는데 기린이

임신 주기가 아닌 거야. 29세까지 자식이 없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출가 직전에 태어난 거예요. 출가 직전에 탄생한 거고, 출가 직후에 태어난 건 뭐냐면 임신은 했는데 임신한 상태에 출가했네. 그러니까 내 자식이지. 이두 가지는 내 자식입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응. 아들의 범주를 이제 어디로 놓느냐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6년 뒤에 태어났다가 있어요. 부처님 출가하시고 나서 6년 뒤에 태어났다. 6년 뒤에 태어났다하고 성도 때 탄생했다가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게. 예, 북전에서는 6년 뒤에 성도를 하니까, 출가하고 6년 뒤에 성도를 하니까, 이렇게 같은 얘기라고도 할수 있는데, 6년 뒤에, 내 아들은 내 아들인데 내 아들 아님. 유전적으로는 내 아들 아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게 6년 입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6년 입태설. 6년 입태설은 뭐냐면, 라우라가 전생에 왕이었을 때 어떤 수행자가 찾아왔는데, 대단한 수행자가 왔대. 그런데, 그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그럼 동산에 잠깐만 쉬고 계세요. 제가, 뭐, 이렇게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갑자기, 긴급한 일이 생겼어. 나라에. 그래서 그 회의 참석하다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잊었대. 수행자에 대해서. 그리고, 6일 동안 딴 일을 보다가, 맞다. 내가 그 수행자한테, 동산에 있으라 그랬는데, 그분이 어떻게 계셨는지 가봐라. 그랬더니 6일 동안 굶고 있더래. 그런 수행자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답답한 수행자라고 합니다. 아이고, 참나. 그래서 그 과보를 6일이 6년 동안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대. 그래서 그게 6년 입태설이에요. 아,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다음에 성도 태어났다. 깨달음을 얻을 때 태어났다도 있어요. 그거는 라우라는 부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부처님이 성도 때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일컬어지는 사람이 아난도 그렇습니다. 아난도 부처님이 성도 때 태어났다라고 나와요. 아난도. 아난한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난은 부처님 제자가 아니고 손제자입니다. 아난의 화상은 십력가섭이에요. 그러니까 아난은 손제자예요. 손제자인데 아난학파가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아난이 정통같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한 대를 띄어서 부처님 제자로 붙일 수는 없어. 거기 선생님이 계시니까, 손제자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처님 성도 때 태어난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수가 그 사람에 있어! 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이때 태어나면 안 돼, 아난이. 이때 태어나면,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6년 뒤에 돌아오시잖아. 그러면 아난이 6살에서 7살이 돼야 돼. 그러면 비구로 출가할 수가 없어요. 비구로 출가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이가 안 맞아.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아난은 저거는 상징적인 얘기다라고 할수 있는데, 실제로 라우라는 6살에서 7살이었어요. 부처님 돌아오셨을 때. 예, 네, 부처님 돌아오셨을 때 6살에서 7살이었었어. 그래서 6년 입태설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랬었다면, 라우라의 나이는 12살 이상이 돼야 돼. 12살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아들의 범주를 도대체 어디까지로 놓을 것이냐. 내 피가 들어가야 아들이냐. 내 가족과 같이 있으면 아들이냐. 근데 유목 문화에서는, 꼭내 피가 아니어도 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는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는 꼭내 피여야 내 아들이야. 그래서 양자를 드릴 때,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양자를 드릴 때, 조선시대 때, 아니면 농경 문화에서는, 내가 자식이 없어. 아니, 우리 형이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첫째가 자식이 없어. 아들이 없어.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이 없어. 그럼 둘째의 장남을 입적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런 식으로 입양을 하진 않죠. 그냥 데려와서 하면 내 아들이 되는 거죠. 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농경 문화 룰이고, 하나는 유목 문화 룰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이

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정할 거냐?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징기스칸 얘기 보면, 징기스칸 마누라인 보르테가 적에게 잡혀가서, 갔다가 다시 찾아오니까 1 플러스 1이 돼 있더라. 이게 이자가 붙어서 왔다. 그것도 내 적에 이자가 붙어서 왔다. 그런데, 징기스칸이 아들과 동등하게 취급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완전히 동등한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 농경 문화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아들도 죽이고 여자도 죽여요. 그게 환향년 같은 거죠. 환향년이 뭐냐면 이렇게 전란 때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여자들 환향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왔다. 그러면 그 가족이 그걸 받아줬느냐? 안 받아줬어요. 아마 1 플러스 1이 아닌데도 안 받아줬어. 근데 징기스칸은 받아줘. 그리고 징기스칸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수용적인 거였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지. 그거는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지켜서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라고 해서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 개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옳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단 이런 식의 유목문화적인 흐름들이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만 하더라도 생각이 좀 다르죠. 우리는 그런 거 있었어. 예전에는 그러니까는 무슨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뭐 재혼을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또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재혼을 했는데 여성에게 이제 자식이 있는 경우야. 그렇게 저 재혼을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바보 같은 놈 남의 자식 키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옛날 얘기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부처님 당시는 유목문화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하다니까. 그래서 라우라가 아들은 아들인데 이렇게 되면 진짜에 대한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아들이 아닌 건 아닌데 아들이 긴 것도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 정도? 그런 정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라우라가 지분이 생각보다 불교 안에서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라우라가 부처님 아들이면 상당히 훨씬 더 부각돼야 되거든요. 10대 제자인데 라우라가 뭐 한 사람인지를 아무도 모르네. 라우라의 주특기는 뭡니까? 밀행제일. 그래, 밀행이 뭔데요? 그렇죠. 보살로 치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대세지 보살 느낌이에요. 관세음 보살이 누군지 알아. 지장 보살이 누군지 알아. 문수 보살 알아. 보현 보살 알아. 대세지 보살이 뭐 하시는 분이죠? 유명하신 분이죠. 유명하신 분이죠. 이렇게 딱 그런 느낌. 그래서 라우라의 나이가 이때라는 것은 정확해요. 이것 때문에 이 6년 임태설이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바람에 라우라가 최초 3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거거든요. 최초 3이에요. 아나는 비구로 출가하고 라우라는 3위로 출가해요. 그리고 라우라는 부처님 제자가 아니고 사리불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율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리불에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셔요. 라우라를 네 제자로 들여라 라고 하니까 나에게는 균제삼위라는 삼위가 있는데 삼위를 두 명을 동시에 둬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 부처님한테.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삼위 제도가 라우라 이전에도 있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몰라. 하지만 삼위가 있었네. 네. 최초 삼위면 오케이 해버리면 되나. 근데 토를 달아요. 그 얘기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위가 중요한 거는 삼위는 어린 사람을 얘기해요. 여기서 지금은 견습생을 삼위라고 얘기해. 어린 사람이 아니고 출가한 준회원을 삼위승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43위도 있고 53위도 있어. 삼인데 사갔어. 삼인데 사갔어. 근데 옛날에는 다 나이 삼위예요.

어린 사람을 3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세 미만부터 한 10세 정도까지 아동들을 3위라고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정도까지를 3위 정도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래서 이 나이에 출가를 한다는 게 분명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라우라가 라우라와 관련해서 몇 가지 기록들이 나오는데 아침에 배고픈 걸 못 참는다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한 끼를 먹는데, 승단에서 그 당시에 한 끼를 먹었는데 그게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밥을 먹어요. 한 끼를 먹고 그 나머지는 굶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시에 일어나거든요. 그 당시 승단의 기상시간이 6시입니다. 3시 아니고요. 6시입니다. 부처님은 3때를 주무셨고 9시에 주무셔서 인도의 1시간은 지금의 3시간이에요. 그래서 9시에 주무셔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그래서 9시간이 기본적 수면 시간이에요. 해 뜨면 지고 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게 이제 오류를 범하는 거는 중국은 예전에 1시간이 지금 1시간이 예전에 2시간이잖아. 자축이면 진사오미 신수레니까. 그러니까 9시에 주무셨다고 생각해서 2시간씩 끊으니까 3시에 일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계산 잘못해서 3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 논문으로 썼었어. 저거 내가 찾았거든, 저 기록을. 3시에 꼭 일어나야 되나요? 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저것 때문에 6시에 불도 시도를 했었어요. 6시에 불을. 그랬더니 보살님들 싫어하더라고. 새벽 예물 6시 어때요? 그랬더니 싫어하더라고. 왜냐하면 6시면 밥 채리기가 힘들대. 오히려. 밥 채리기가 힘들대. 딱 이게 일어나서 밥 채리고 어떻게 하는 시간이어서. 그래서 차라리 3시나 4시면 절에 갔다가 와서 일을 할 수 있대.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원래는 이거예요. 이거 다 내가 찾았어. 이거 대당서역계 나온다고. 대당서역계 자은전 이런 데 나온다고. 그리고 이게 맞는 게 한 끼를 먹으면서 수면 시간이 길어지지 않으면 에너지가 부족해서 사람이 못 살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 예.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 먹으니까 자고 나니까 요 시간이 길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쯤 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라우라가 빽빽거리고 울었다라고 하는, 자꾸 찡찡거리는 거죠. 어린애를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하니까 찡찡거리는 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찡찡찡찡거리니까 그때 이제 나오는 게 죽을 먹도록 해라. 그러니까 물 같아야 돼.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나뭇잎으로 긁었을 때 표가 나면 안 된다가 있어. 나뭇잎으로 이 죽을 긁는 거야. 근데 좀 된 죽은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표가 났다가 이렇게 덮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냥 순간에, 네, 순간에 싹 붙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게 정식 부엌이 없어요. 정지라고 하는 건 간이 부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쌀가루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마시는 정도로 그렇게, 네, 그렇게 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기록을 보면 라우라가 어렸던 게 맞는 거예요. 어리지 않았으면 저런 행동을 보이지 않아. 그 당시 사람으로서. 그리고 라우라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라우라가 부처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교만하게 탱자탱자합니다. 근데 나는 그랬을, 꼭 부처님 아들이어서라기보다 그랬을 것 같아. 저 나이쯤에 와가지고 하면 약간 별 생각 없는 거지. 그리고 또 저런 나이대가 에너지가 많거든. 이게 뭡니까? 바꿔 말하면 미운 7살. 한참 뭐 문제를 일으킬 때잖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냐면 라우라야 일로 와라. 와가지고 내가 발을 씻게 물을 좀 떠와라. 그래서 발을 씻어요. 근데 여기서 발을 씻는다는 걸 잘 알아들어야 돼. 왜냐하면 이제 대야에다 물 떠오는데 뭘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신발을 신기 때문에 발을 씻어봐야 그렇게까지 지저분하지 않아. 물론 지저분한데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아. 근데 인도에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의 발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 발을 씻으면

물의 농도가 굉장히 좀 탁할 겁니다. 아, 그냥 생각해봐. 생각해봐. 어? 생각해봐. 그래서 라우라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발 씻은 물을 네가 마실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지저분해진 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 없어요. 이렇게 대답해. 에, 너도 그와 같다. 야, 이거 세다. 세다. 너도 지금 상태가 그래. 너야. 야, 이거 애들한테 교육용으로 적합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라우라가 찡찡대는 행동을 고쳤다더라. 뭐 고쳤는지 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왜 이 나이 때는 잘 안 고쳐졌을 것 같거든. 앞에서 잠깐 조심을 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 같기는 한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라우라가 결국 오온으로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라우라는 안 죽어요. 대표적으로 안 죽는 네 사람이 있거든요. 네 사람 안 죽습니다. 16난이 원래 다 안 죽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안 죽는 사람이 네 분이 있어요. 네 분. 네 분. 그게 빈두르 존자. 빈두르 압니까? 빈두르 파라타라고 하는 16난 중에서 신통서열로 어떻게 보면 신통서열을 보면 비구 스님들 신통서열을 보면 목건년이 1위고요. 목건년이 1위고 2위가 주리반특입니다. 주리반특. 소로 작은 길. 작은 길. 그리고 이제 빈두로가 3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게 이제 사위성에서 벌어졌던 사건인데 사위성 대신병과 관련된 사건인데 거기서 이제 빈두로가 신통이 있는데 거기서 인도의 수행자는 다 신통이 있어요.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대에 아주 좋은 나무 바루를 묶어놓고 여기에 보석을 쫙 넣고 기어 올라가지 말고 가져가면 네 거를 시전합니다. 너 줄게. 그때 아무도 여기를 시도하지 못했는데 빈두로가 이거를 하늘에 떠서 이거를 잡아오죠. 잡아오죠. 그래서 빈두로에 대한 여론이 쫙 올라옵니다. 쫙 올라와. 아, 대단하다. 그런데 외도들이 뭐라고 비판하냐면 부다의 제자들은 저런 기술만 배우는 사람이다. 또 이거를 역공을 해요. 역공을. 역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빈두로를 불러요. 네가 신통을 부렸다면서? 그러니까 예. 왜 부렸니?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불교를 이렇게 조금 저 어떻게 보면 포교하기 위해서 불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너 때문에 지금 여론이 박살이 났어. 지금 쟤네가 댓글 조작하고 난리 났잖아. 역풍이 불잖아. 그래서 빈두로가 억울하게 당합니다. 빈두로가 참 억울하게 뭐라고 당하냐면 너가 한 행동은 잘못됐다. 내가 보면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 신통으로 죽지 말고 부꾸로주에 있으면서 죽지 말고 계속 계속 불법을 지켜라. 이렇게. 그래서 빈두로는 안 죽어요. 빈두로는 안 죽어. 그 죽지 않고 있었던 빈두로가 부꾸로주에 있으면서 배가 고프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부꾸로주 어딘지 아세요? 여기에 이제 수미산이 있으면 동성신주, 서우아주, 남선부주, 부꾸로주예요. 우리가 있는 데가 남선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원할 때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나를 만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뭐 100년도 더 지나서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니까 나 라우라야. 뭐 이러면서 했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그래서 라우라는 안 죽대. 마치 중국 도교의 여동빈 같은 캐릭터입니다. 천둥권법을 쓰는 여동빈 각 시대마다 나옵니다. 시대마다 이렇게 한번 나오고 한번 나오고 한번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신선인데 당나라 때 사람인데 그 뒤로도 계속 나와요. 뭐 모르겠어요. 나한테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라우라는 안 죽는 거고, 그러니까 잘게 계속 하는데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라우라가 약간 특이한, 굉장히 좀 특이한 캐릭터긴 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라우라와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자, 라우라를 부처님 아들로 볼 거냐, 아나들로 볼 거냐? 이게 지금 되게 재밌는 문제고, 이게 나중까지 영향을 미쳐요. 나중까지 영향을 미쳐요. 자, 전에 얘기했었던 거고, 전에 얘기했었던 거, 여기에 라우라도 강제 출가입니다. 라우라도 강제 출가입니다. 난타 강제 출가고, 라우라 강제 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부처님이고, 요게 라우라, 아니, 야쇼다라. 요 앞에 라우라. 라우라 지금 키워보면, 요 라우라. 요 라우라. 아잔타 석굴에 있는. 그래서 당신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세요. 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 아들로 인정해주세요.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재산을 물려달라니까, 그러면 강제 출가. 이렇게 해서 강제 출가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리불에 의해서 강제 출가가 되는 거고, 그때, 야쇼다라로 충격을 받고, 정반왕도 충격을 받고,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조그만 애로서 손자인데, 얼마나 좋았겠어. 유목문화에서는 다 손자입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정반왕과 대애도가, 이모가 한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어린애를 출가시킬 때는 꼭 부모의 동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조항이 나옵니다. 이것도 뭘알수 있냐면, 라우라가 어렸구나. 라우라 어렸다. 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배경이, 인지할 수 있는 방증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라우라. 보여요, 라우라? 라우라 요렇게 있네. 곱슬머리네. 라우라 곱슬머리구나. 그래서 야쇼다라가 이제 데려가는 거죠. 그랬더니 아빠 이러면서 그래서 재산을 상속해 달라니까 내 재산은 출가야 이러면서 출가시켰다라고 하는 그거고, 라우라가 아들이면서 아들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부처님은 자식을 낳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니냐? 라고 상대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왜 부처님이 29살까지 자식이 없을까? 요 문제하고, 부처님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 문제. 그게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논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두 논점은 진짜 오랫동안, 불교를 끌고 왔었던, 어떻게 보면, 상대 종교 입장에서는 계속 씹는 논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또 다른 제자들, 아나율, 그 다음에 가전연수보리는 뭐 그렇게까지 별로 할 거는 없고, 저번에 잠깐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아나율 이야기 조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이제 확장되는, 불교가 확장되는, 그래서 사위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들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타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스님입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달라서 큰 스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증폭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상에게 어떻게 널리 알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역을 다니는 어떠한 법문을 하시고 말을 타고 다니고, 실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말을 타고 법문하러 다니는 그런 스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스님들과 비교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BTN, 불교TV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ARS

0: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후원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한국불교, 그 다음에 미래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한국불교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맑히고 행복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침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0: 상주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공축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상주불교 사암연합회는 상주시 경제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인천 연등축제 드론 라이트쇼를 5월 9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봉행합니다. 전통 문화체험부터 드론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05-5365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양평군 불교 사암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2026년 양평 관등 문화축제를 5월 9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은가은, 정홍일, 윤성, 강성희의 축하 공연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9369-3765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고개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당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3: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만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네에 두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의 세월을 보면 노후 전쟁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지구촌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평화를 통한 행복, 부처님이 가르친

세계 1화 하나인 세상은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서로 등지고 공격하며 미워하는 세상은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화합과 협력으로 행복한 하나인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 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후자 불성한 내가 불성했다. 이놈이가 어르신 때문에 내가 불성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 근무도입 양어대하고 근무란 건 사잘 근무라 합니다. 사잘한 것은 철이 금빛 같은 것이 되는 말이야. 그 황금빛을 가진 그 사자가 뛰어서 야호대 여호 여호물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랬어요. 와 진심이 불순이 있다 이랬는데 사자가 여호물에 뛰어들었다 하네. 구자 불성 무한히 걔가 또 불순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 어찌하냐면은 야호도의 사자구조다. 여호가 말이야, 그와 반대로 여호가 사자굴로 들어갔다 그 말이야. 남선부지에, 이 우리 남선부지 말이야, 우리 산면 남선부지 아니야? 남선부지에 양일이 병조하고 해가 두 해가 뜨가 있다 그 말이야, 같이 두 해가 뜨가 있고 부굴단월에 일인이 유견이라. 부굴따는 이제 부끄러워질 만합니다. 그 부굴따는 부끄러워지겠으면 어쩌면 1인 6개여 한 사람이 우찌 경사가 있더라 이것이라. 아주 대단히 많은데 참 좋은 일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마갈에 음신하고 저 마갈타구 해서 부처님이 아주 눈물 콱콱 잠가줬다고 말이야. 그러한 동시에 비아에 두구라. 비아리 성에서 유마거사가 입을 꽉 끄면서 다물어 뺐어. 다물어 뺐는데, 천자만홍이 지하치냐, 천자만홍. 결국 말하면은, 이제 꽃이 피가 있고, 자지색이 천가지나 되고, 또 푸른빛이 만가지나 된다고 말이야. 아주 우뿌란 꽃이 많이 피가 있더라. 지하치냐, 그는 어느 곳에 만들면 그런 꽃이 많이 피가 있느냐, 이게. 그런데, 인득일상 허접비라 한 쌍은 말이야 허접 나비가 날아다니는데 그 남은 있더라 이것입니다. 백정이 상당 백정 스님이 항상 상당해서 법문을 한대 유일 노인이 청백이라 한 노인이 들어가 있고 대중과 같이 이제 법문을 듣거든. 그래 이제 추중 상거 대중이 이제 허들이나 치면 법문도 다 이제 장가하고 있는데 일일이는 불가야. 하루만 되면 가다 놓고 서가 있거든. 자기 혼자 남아있다고 말이야. 그 백장신 묻기를 말할 뿐이면 입자 하인고, 그 서가 있는 사람은 그 웬 살이냐, 이것이요. 대중이 다 떠났구나. 자기도 없으니, 가르치지 말고. 왜그 무슨 이유로 서가 있냐, 이것입니다. 그래, 노인 말하기 말하려면 노가분 나는, 가석불씨에 정만에 서가모니 불구에 가석불만에 과거 지역으로 가석불씨에 그때부터 징조차산이라 내가 이 산에서 장 살고 있습니다. 이 학인이 문하다 어떤 사람이 이제 학인이 묻기를 뭐라고 물었냐면 대수행인도 활락인가야 뭐 크게 우찌 수행을 내가 했고 공부가 참 깊이 들어갔다 그 말이야. 그런 사람도 인과에 떨어지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게 물으니 걔네, 걔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은, 불락인간이다. 인과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걔 이제 그말 한마디 하고, 다리에 야호신다. 내가 그 뒤부터는 아주 오랫생 동안 갔다가, 야호몽을 받아야 했고, 짐승몽을 갖다 빛나지 못했다. 그 말이요. 걔 이제 보통을 볼것 같으면은, 불락인간

누구 말하자면은 인과 잘못했겠어. 인과 그 이제 참으로 수행하는 아예 공부 집중하면 인과 필요 없다는 말이야. 그런 과보로서 진진이 되겠다. 야호가 요가 되겠다. 꼴자 비상계를 볼 때는 그리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야호 몸을 받아들일 때 이 버사지 근데 말이야. 청화상은 대일전하서 신이 묻은지 그 날 위해서 법문을 갖다 하나 해달라 하자. 뭐라고 해야 이 내가 야호 몸을 바꾼 쪽에 벗어났는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백장신 담문하다만 응하라. 그럼 네가 내한테 물어라 이거지요. 그때 그 종이 뭐라고 물었냐면은 대수행인도 크게 수행한 사람도 활락인가야 뭐야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이러니까는 불매인과라 인과에 매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노인이 없나요 천지 저기 되어라 노인이 만드는 그 법문을 듣고 딱 철저했단 말이야. 그러고 예사원만 이제 예배를 하면서 참 어떻게 예? 사리를 해요. 말하게 되면은 목에비 탈야오 신입니다. 목에비 만드는 법을 신 말씀 듣고 야오 신입한테 벗어났습니다. 이런데 이것이 운행한 백장신의 그 저기 야오 법문입니다. 야오 법문인데 제니케로 봐서는 500생 전에는 말입니다. 예, 불라인과라는 거, 인과에 떨어진, 발무인과 했기 때문에, 예, 인과에 발무인과 했기 때문에, 예, 야호, 진진문을 받았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500생 후에서는 불매인과라는 법문을 말하기는, 인과에 매하지 않고, 인과 그대로 수응한다는 그 뜻이거든. 이런 건 인과에 자유한다, 가는 말이에요. 수응한다는 이제 그 뜻인데, 불매인과라는 그 법문에 의해가지고, 자유 확실히 됐다. 이게 이제 법문으로 골단계, 피상적인 관찰보다도 아니요, 지분뜻이 있어서 이 법문을 갖다가 확실히 말이야 바로 깨치기만 하면은 뭐 천칠백 호암뿐 아니라 모든 불조 참 가장 깊은 그 이제 비밀을 갖다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사량복타로서는 도저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어디 증해야지 유증해야 양자의 맥막조되어다 자설 치울 때는 말이지 너무 틈이 더욱 크게 치우지 말라 하죠. 꿈 자주 키우면 만든 조그마한 때가 뭐 쟤를 지휘빼지는가. 우체에서 만든 다크드룩 만든 그들은 나쁘지 말라 이리 말하는 말이야. 양자에 맞게 하라 말이야. 자세를 키울 때는 만든 다크로 나쁘지 말라고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대료의 주가 되느냐. 다크 날래면 다크 나면 자식이 도둑질을 말이야. 집안 도둑질을 한단 말이야. 도둑님이 되어진다 이 말이야. 에? 도둑님이 돼가지고 집안에 가상을 갖다 당진하고 남다람을 시행하지 못할 사람이 되니까, 기본 자세로 든지, 너무니 그거로 다 키우지 말아야지야. 쟤네들 보는 근본은 가죠. 도종님이 된다. 여기 있습니다. 이 도종님이 된다는 말이야. 이 뜻을 갖다가 바로 알면은 그 야호와 부모 뜻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 고인들은 이 법문에 대해서 어떻게 인자 평을 했냐, 이것이야. 그걸 우리한테 참고들 한번 봐야 되거든. 봐야 되는데. 영화 망선사가 니가 이제 죄송 있습니다. 죄송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백장 당전에 뵀냐고 하니 말이지. 백장 시 묻은지 그 방 앞에, 어? 야호! 야호 묻은지 그 이제 그 법문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 어쩌냐면은, 자라장의 살진조로다. 자라장. 자라락 한 것은 아주 자지색 비단이야. 자지색 비단, 비단 이기는 이제 자라락 한 건 아주 저게 제일 비단 중에 제일 좋은 최고급 비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최고급 그 비단 장막에다 갖다 뭘 해야 되냐면 살 진주요. 가장 고배인 말이에요. 진주 구슬을 갖다 하고 비단구에다가 아주 많이 허치 놨더라 이것이라. 그 백장 야호와의 무신관계 있건데 좋은 최고급 비단구에다 갖다가 산호 구슬을 갖다 허치 딱 하느냐 이것이라. 이제 이것을 알아서 이제 앞에 법문을 할 수 있습니다. 수가 별관 지당에 어떤지 말하지 별관 별장이라고 말이야. 별장 그 연못 못 속에서 일대 연예인 수상보 한대 연예인은 그냥 쌍쌍으로 놀거든. 원예인 원양새가 쌍쌍한단 말이야. 쌍쌍으로 원예인만 원양새가 떠가 있고 만든 거 있더라 이것이라.

그게 지금 안 되면은 일상원행 일상부 일단 원앙 한상원행이 무루해서 떠가 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자라장리의 좋은 비단의 수신을 가졌다 하는 뜻을 갖다가 아주 노골적으로 말한 소리인데 표현한 소리인데 이것이지 대장야호의 근본 뜻입니다. 불란인 바로 대대가고 야호가 되었고 불매란 법물 두고 깨치는 게 말이지. 그럼 운항세가 무슨 관계 있겠어? 여기에서 실제로 만들면 근본적으로 통해가 있습니다. 그뭐 별이 좋다 이말 아니에요. 그럼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야. 어느 곳에 있냐면은 도호는 무홀라고 이전에 도호신이라 한 유명한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사람 보고 만든 춤을 췄어요. 홀을 들고 만든 춤을 보는 연기를 치거든. 무홀라고 석고는 장군이라 석고스님이라 칸이 마조신 제자님 말이에요. 그 스님 어째 사람 몸을 활로 갈고 활에다 저기 살로 매가지고 쏴 죽이려 한단 말이야. 그 정반대입니다. 한 스님은 사람이 못 같으면은 호를 두고 춤을 좋다고 춤을 벌물을 치는데 속고 치는 사람은 보면은 활에다 살로 매가지고 쏴 죽이려고 버추고만 서거든. 그러니까 이 뜻이 또 그 기성과 그 야호에 대한 근본 뜻이에요. 그러고 도서 열선사라는 말이야. 유명한 그 인지동에 담당 무주선남이 때문에 열선사인데 그 신이 또 소환이 있어요. 어떻게 소환했냐면은 만장홍현이 200공하니 천진난 만지라 되는 참 바오가 말이야. 바오가 깊은 만대미는 허공을 갖다 의지가 있단 말이야. 아주 바오가 크고 높으더라 이 말이다. 그런 일견이면은 인간의 유로 불능태라 인간의 길은 분명히 다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길은 다 우리 사통팔달로 통해야 있지만은 이 바오에는 만인 길이 못 통한다고 말이오. 원칸 높아놓은 길은 이절벽 어떤 길이 통할 수 있는가 못 통하더라고 말이다. 그런데 장래 일편 음무에 하야 한 조각 말이오. 구름이 그건 거르침이 없어. 구름은 저 아무리 높아도 저 바우에를 좌우로 만지면 허공으로 장 떠다니는 거 아니야? 한쪽아 구름은 말이지. 왔다 갔다 지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야. 구름은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원 종형 질삽핑이로다. 어떤지 저게 패고 말고 말이야. 구름이 이제 뭉치있다가 흩어졌다 한다 이 말이야. 종형이요. 가로 세로 말이야. 이것은 자유자재해지 논다 이 말입니다. 구름이. 구름이 자기 마음대로 말이지. 예? 이쪽이 폐해졌다가, 뭉치졌다가, 동으로 갔다가, 서울 갔다가, 아주 자유자재히 구름이 논단 말이야. 놀되 어떤 식으로 노냐면은 아주 바람같이 아주 빨리 말이지. 논다, 이거. 아주 빠른 속도로 자유자재히 놀더라. 그럼, 뭐, 바오, 큰 바오 소송도 하고, 이 구름 노는 거다 무슨 관계에 있어서 야호하고 말이지. 그렇지만 내용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골수를 갖다가 표현한 거라요. 표현합니다. 그럼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나? 또내 한마디 또 해야 되거든. 해야 되는데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면은 이저 나구가 제기한 호디 말이지. 이저 저 어떤 진흙 속에 어떤 꾸꾸부리는 그 돼지 말이야. 돼지는 어떤 저 진흙 속에 하고 징그리 있어 그안안 살아. 그럼 돼지하고 도야지하고 말이야. 그러냐고 나구여 아주 무디가 돼서 만든 만신체에 대한 아주 배기 싫은 개라고 말이야 개. 개가 제게 아니라 같이 말한데 눈을 막 떠빈다 이 말이야. 눈을 떠비는데 삼세 제불도 총불이라 삼세 부처님도 말이야 이것은 모르더라 이 말이야. 이것은 몰라. 그러고 도서 불안 원선사라고 그 이제 그, 어제 보면 생길 때 3부를 한 달입니다. 3부를 한 달인데, 그 스님이 또, 이거 또, 좋은 개성합니다. 이걸 또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수인년 성화 불위가, 취해서 잔다고 말이요. 취해서 한숨 뜨고,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 한숨 자거든. 또, 이제, 깨가 또 잔다고 말이요. 취해서도 자고, 깨 묻은지 말하자면, 이제, 깨서 자고, 아마 깰베기면 상깰베기 모양이지. 시민생화 불기가 쉬어서 자고 깨서 눕고 말이지. 불기가요, 자기 집에 돌아올 줄 몰라. 아주 위험한.

따라가고 신유랑 겨춘해라. 한몸만 있는 유랑해 이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저 천리 말리 말리 고향 밖에 가서 떠들었더라 이것이라. 자기 고향 아주 집이고 저 이중에 유부주하야 저 조사 위에 만든 머물지 않거든.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부처도 싫다 조사도 싫다. 부처가 그 무엇이냐 말이야. 부처가 천상천하에 참말로 만든 무역불로 가장 우측 높은 사람이지만은 말이지 천하 천상천하에 가장 높은 사람이 나는 부처를 저 밑에 내려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야. 그게 이제 부처와 조사를 내려보고 부처와 조사만 위에 주하지 않고 말이지. 그게 뭐냐면은 야래 이거 숙노하로다. 밤에는 저 이구이 말이야. 노화 속에 노화꽃이 하나 이렇게 피가 있는데 거기서 자더라 이것이야. 이 무슨 소식이야? 이제 이 소식이 또그 백장 야호의 말이지. 야호와의 이제 그 소식을 전해주라요. 그게 이 소식이 어느 곳에 있냐면 또내 한마디 하겠어 하겠는데 만상 삼라는 철혼륜이라 삼란만상 말이야. 진 시방 세계가 다 한번 되면 무시를 만들면 곤륜 곤리는 둥글둥글 하여 없이 곤고치 돼가 말이야. 모서리 없다 이 말입니다. 모서리 없어 전치가 말이야. 시방 쑥이 벗기가 바짝 큰 무시 둥글인데 무시 둥글이라도 그냥 뭐가 난 것도 아니고 둥글둥글 하이 만드니 뭐가 없지 말이야. 모서리 없고 뭐 지운 데도 없고 아주 말하자면은 둥글더라 이것이다. 그런데 양기노자가 말이지 삼척계로다 양기씨 무슨 지금 노자라는 것은 발이 세여 다리가 세더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인 시방 세계 같은 데한 쇠뭉치로 둥글둥글한 쇠뭉치로 되어 있는데 예? 양심이 타고 되는 그 노쇠는 말이야 노쇠는 발이 세 딸인 줄만 알면은 예? 앞에 계손과 그 야호와 야호 그 소식을 알수 있다는 것이야. 이것은 이제 실제로 자기가 깨쳐야 되죠. 내가 지금 그 계손 소개한 게 말짱 보면 다 이제 내 표현이 달라가 있거든. 달라가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근본적으로 완전히 통해가 있는 것입니다. 대신 이제 또 얘기했던 법문한 게 있거든. 대종호선사가 말이야. 종호선사가 어떻게 법문한 게냐면 불라여 불매여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고 또 매하지 아니한다 이리 말했거든. 그것은 어땠냐면은 반명견 환 반해로다. 반튼 밝은데 반튼 어둡다 그 말이오. 그건 무슨 소리야? 그럼 떨어지지 않은 거는 어둡다고 말이고, 매하지 않는 거는 또 밝다 이 말인가? 그 표현이 아닙니다. 예? 반민겐방해야. 예? 저기 반해란 말이야. 반튼 밝은데 반튼 어둡더라. 불랑여 불매야? 그런 불매여 말이지. 또, 매하지 않냐고 또 떨어지지 않는다. 이랬다. 예? 앞에는 불락불매고 뒤에는 이게 불매불락이야. 매하지 아니하고 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 이유 때문에 양두공색색이라 양두 두 머리에 만들면 공해서 아주 좋은 만들면 형할래 형할 수 없더라 이 말이야. 여기 이것은 불매라 한 것도 찾아볼 수 없고 불례이라도 찾아볼 수 없더라 이 말이야. 앞에 말은 불락불매인데 방푼 받고 말이야. 방푼 얻었다. 뒤에 말은 만들면은 불매불례인데 매하지 않냐고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데 결국은 이제 그 집이 스스한 소리요. 그런 느낌이면 양두공세세죠. 양두가 불례니 불매니 불례니 불매니 잡는 말. 그 양두가 비어가지고 말이에요. 색색해서 만들면은 도저히 만든 형안에 해를 준단 말이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오백상경계안에 계야오를 말이지. 500상이나 어떻게만 되면 야호 몸에 떨지 않고 여기 새끼를 갖다가 여기면 여기 만추어다 짓고 막아요. 고요히 쉴데없이 말이지. 쉴데없이 부질없이 자꾸 그요 새끼를 불러 산다 이 말이야. 말라고 요 새끼를 불러 산냐 이게. 그래도 하길래 소리를 한번 160도 찔러끼를 놓고 자중이 여주 강남계진이 강남계진을 이 우리 자중이 어떻게 대중에 참 만듭니다. 강남 저 강남에 사는 사람이 있다가 말이다. 하필 중년에 창자하냐 하필 만든 수뚜리미 앞에서 좌우 좌우라는 건 어떤 새는 그 노래를 잘 부린 새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노래 곡조 좋은 곡조를 갖다 좌우 곡이라 하기다 이랍니다. 꽤 참말로 한잔 묵고 노래를 부를 때는 아주 좋은 노래를 갖다가 이제
그 저기 자.

자원 노래라고 이렇게 말하는지도. 어? 이 좌중에, 우리 좌중에 실제 이제 강남, 그건 이제 좌우세라는 것은 강남에 살아요. 강남에. 국제에는 그 같이 그 세가 없습니다. 이 좌중에 실제로 보면은 그 강남계 있는데 말이요. 그거 다 우리가 다 아는 소식이다. 그 말을 들고 말하자면. 근데 실제 없이 만들면 또 와, 그 줄줄이 놓고 노래는 뭐 한다? 무슨 노래를 부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 그것도 한번 또 뒤로씩 봐야 되거든. 일경 처현 황금구라 말이야. 황신, 황금구라. 한, 뭔지 뿌리 말이야. 한 뿌리, 이, 풀. 그거 어찌 됐냐면은, 무름 황금으로 만든 뭔지 부처님 몸이 턱 나타나 있단 말이야. 이것은 불구에 말이야. 불구에 황금구가 나타났다. 이 말이 아니다. 예, 풀이 웃든지, 예, 한 뿌리가, 풀이 좋은 풀이 나가 있는데, 그 후에 부처님 웃든지 뭐 나타나야지.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 나면 안 된다고 말이요. 일경초, 어? 일경초 이대로가 황금구라. 이 말입니다. 일경초에는 황금구야. 일경 한 뿌리, 뿌리, 풀이 말이에요. 여기 만드는, 예, 결국만 황금 붙여 말이요. 내로 만드는 자 표현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런데, 도기 말리 충사해로다. 거꾸로 뭐를 타냐면은, 말이 철이 맞으나, 그 호공을 찔려 높이, 높이 나는 말이야. 학을 탔더라, 이것이야. 학을 탔어. 왜, 우디 저게, 일경초 이대로, 황금 우튼지 저기 부처님 나타났는데, 예? 나타났는데, 학은 타고 만다, 호공을 올라간다, 하냐 말이다. 그것이, 이 대신인자 법문입니다. 그 원, 근본 뜻이고, 야호와의 근본 뜻이다. 옥천 임선사라고 또 인기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신이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이 신도 야호에 대한 또 법문하고 있어. 학인이 묻기는 뭐냐 하면은, 불락인관대인 신마야 다 야호신고. 인과에 떨어지지 않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째서 야호신에 떨어진냐 말이오. 어? 인과 안 떨어질 것 같으면 야호 안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인과 안 떨어진 것 같은데, 어째서 야호, 여기에, 야호신이 만드면 떨어진다, 이것이라. 우리 영인과 안 떨어질 것 같으면 야호신은 안 받아들인대. 그래서 그 시인 하신 말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여산 오로벤이라, 여산, 여산이라 하는 것은 중국에서 유명한 명산이야, 명산에. 그러니까 오로벤은 아주 참 좋은 보물이가 있어. 어? 여산에 만든 참 천한 명산, 여산 위에 있는 말이야. 가장 제일 좋은, 제일 개치 좋은 오로벤이다. 아니, 저게, 불락인과 야호신에 떨어진데 여기 무신광대 있다고 예산 오로봉을 말하냐, 그치? 그러면, 그 불마의 인관대 말이야. 위 신마에 다 야호신고. 인과 매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으니, 그렇게 했는데, 왜 야호신을 벗어났냐, 죠 인과 마하지 않는다, 그때 뭐, 야호가 되든지, 뭐, 사림이 되든지, 뭐, 사자가 되든지, 뭐, 저게, 뭐, 새가 되든지, 무신광이냐, 말이야. 자유적인 놀긴데, 왜 해필 만들면은 구하게 야호신을 벗어났다고 막 그런 소리 하냐, 이게야. 그래야 이제 그 시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남학 삼생변이라, 남학의 남쪽에, 남학 여기에 일하는 유명한 또 이제 참 신선사는 그런 산이 있거든. 이런 큰 짓도 많이 살았지만. 그래서 삼생전이라는 또 요 좋은 곳이 있죠. 그 남학의 삼생전이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불락인과 때 인과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야오신 여호몽을 받았다는 거는, 네, 여산의 오로병이고, 어? 여산의 오로병이고, 또 불매 인과에 만드면은 야호신을 벗었다 가는 것은 말이지 남학 삼생장이다 이라 이건 영어 보면 동문서대지등 그 문과하고 관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말 그대로 듣니 참말로 적절하게 대답한 참 유명한 법문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지어 말이지 불락 불매가 말이 시동갑에가 그는 불락이니 불매일 텐데 이것이 그러면 같느냐 다르냐 이것이야. 그다 물어볼 일이거든. 그게 이제 그 스님 말씀인 거라 했냐면은, 이 천장님이 비긴 하니로다. 하늘을 비긴 말이야. 어? 하늘을 의지한 옷이지. 아주 참 높다. 큰 칼이야 말이야. 큰 말이지. 긴 칼이 말이야. 비긴 아니야. 사람을 어떻게 찔라고 만들면 어떻게 그 빛이 무서운 동시에, 아, 참 차다고 말이야. 응? 뭐, 당장 와서 막 사람 갖다 어떻게 막 목을 벨듯이. 이 그리 칼이 무서운 칼이 앞에 들 서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법문에 대해서 아주 통계인데 또 이제 하나 또 더 소개하겠어요.
황룡진선사라고, 황룡진서라 황룡파의 유명한 사진선사를 유명히 있습니다.

스님이 원래 수자라고 고제보현성사한테 지지한 게 말이에요. 그 얘기 이걸 물었어요. 야호이 남아생고. 그 요새 그참 총림에서 그 백장 야호 법문이 참말로 만드면 아주 참 최고 법문에서 많이 만드는 우리한테 그래야 되는데 그 스님은 갖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름을 봤어요. 우리에게 그 원래 수자가 하는 말씀 뭐라 했냐면은 정관은 철제되며 단뇌는 말이야. 단뇌는 꼭지끄지 달다 그 말이야. 단뇌는 어떻게 단뇌는 뇌가 단에서 다잘 익어 놓으면 전체 뭐 뇌만 단 것이 아니라 왜 꼭지끄지 전부가 다 달다 그 말이야. 고관은 연금가로다 만들면은 아주 쓴뇌 아주 쉬운 뇌는 저 뿌리끄지 전체 다 쉬워 그만. 그런 결국은 이 표현이 뭐였냐면은 단 거는 절치적으로 철두철미하게 달고 또 쉬운 거는 말이야 철두철미하게 전체적으로 많이 씻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또 내가 한말 하겠어요. 해시는 불귀의 야맹주라. 바다에 어떤 사는 귀신은 말이야. 귀신은 야맹주를 갖다 귀에 귀에 야한다고 말이야. 야맹주란 것은 이제 이전에 그 참으로 좋은 원자 그 구신 보배 가운데도 가장 제일 저게 귀한 보배인데, 예? 그건 어쩌냐면은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말이요. 그대로 구신을 그 갖다 놓으면 그 광명이 비치가 있고 흔하니 말이요. 창빛이 난다고 말이요. 그래서 야맹주라고 하는 거야. 밤에도 장기 환해, 밝은 구신이다 이 말이다. 그거 천하의 보물 아니야? 그렇지만은 그 바다의 귀신은 그리 천하 보물 말이야. 야명주도 말이야. 귀액이 아니야 있는 말이야. 그가 있고 뭐 예술자한테 얘기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어쩌냐면은 만수 찰나에 닿는 채로다. 어떻게 한줌 어떻게 그 야명주를 갖다가 꽉 붙인 웅기가 있고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 앞에 말이지. 한줌확 꺼내주더라 이것이라. 그러니까 그 야명주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는 참 많이 있단 말이야. 많이 쓰다 있고 그뭐 굳이 뭐 보배 될 것도 없거든. 그래서 이제 뭐 손에 뭐 쥐는 대로 말이야. 한 주먹 쥐가 이 사람도 한 주먹 쥐고 저 사람도 한 주먹 쥐고 전부 다 헛쳐서 만들면 지금 내 삐더라 이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야맹주라는 거 어째서 야맹주라 하는지 그 앞에 본문에서 통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뭐, 내고 철판은 아니잖아. 이건 내 말이에요. 우리 이제 대중 말이야. 우리 대중이야. 자 야호하가 말인데 이 야호 말하자면은 백장 야호는 그 법문은 무엇이냐면은 불조 신수요 부처와 조소와 만님이 신수라고 말이야 아주 골수법문이다 이것이요 골수법문이야 그런 동시에 지식의 민맥이란 안맥이란 말이야 선지식의 안목이다 그 말이야 선지식의 안목을 갖다가 여기서 실제로 볼수 있는 마침 이 백장 야호라는 것은 참으로 공안 중에도 가장 말하자면 지포고 말이지 아주 무서운 공안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정신 건강권이요 그 이유뿐이라 정이 그것은 건강권 건강권이라는 것은 만들면 어쩐지 건강이란 아주 도저히 건강이라는 것은 부술 수 없는 걸 많이도 그걸 저게 태를 매가 이 말이지 그 사람을 가다 놓는단 말이요 예를 들어 맞으면 그런 놈은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자. 이 건강권이라는 것은 내용에 있어서는 보통 사람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처와 조사도 벗어나지 못한 걸 갖다 표현할 때 건강권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요. 그런 동시에 율곡보이요. 율곡보이라는 것은 밤송이다 이 말이야. 밤송이는 누구든지 만든 이걸 갖다 먹을래. 그 밤송이는 입을 못 대거든. 입을 대면 전부 튀어나왔는데 누가 그 입을 어떻게 대야겠어. 그러니까 이것은 또 그냥 조그만 소소한 밤송이를 갖다 비한 것이 아니라 말이야. 이 법문은 부처와 조사도 입을 댈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아주 무서운 법문이야. 그래서 불씨 초근정 아니면 아주 말하자면은 초란 말이야. 모든 우친 참말로 모든 사람을 초란 그런 우친지 정한 바른 눈을 갖다가 갖추지 못하면 그 말이라. 보통 우친지 뭐좀뭐 깨치다 가면 안 된다 이것이야. 참말로 우친지 몇백 년 우친지 저기 몇십 년에 동안에도 말이야. 자주 볼수 없는 그런 아주 숙중한 말이야. 그런 큰 대안목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 말이다. 극란식나야. 도저히 이것은 말하자면은 식나할 수 없어. 이 법문을 갖다 이해 못한다 입니다. 못한다 이것이요. 본격 우뚱이 무신.

계속 뭐 꽃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고 이렇다 하잖아. 그냥 그막 무슨 보통 무슨 소설 이게 아니다 이것이야. 실제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철두철미하지 자성을 깨쳐야 되지 구경가를 성취해야지는 모르는 그런 아주 깊은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야야 회도체는 말이야 만약 이 법문을 알고 되면은 신유군생이 어쩐지 동시성불이라 신유군생이 말이야 시방세계 어떤 모든 중생들이 같이 한날 한시에 성불한다 이긴다 만약 이 법문을 갖다가 한 사람이라도 분명히 알 같으니 말이야 분명히 알 같으면 시방세계 중생이 성불을 알래 알수 없습니다. 그런 동시에 야야 불리에는 만약 이 법문을 모른다 이것이요 모를 것 같으면은 삼세제불이 제일 지옥이야. 삼세 모든 지옥의 부처님 말이요. 다 어떻게 지옥에 안 떨어질라 안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야? 이 법문이 무슨 법문인데 이 법문을 갖다가 바로 알것 같으면은 시방 세계 중생이 다 한날 한시에 성불을 하고 이 법문을 갖다가 모를 것 같으면은 삼세제불이 다 어떻게 같이 말이야. 지옥이 떨어 지옥이 저게 부채가 어떻게 지옥에 떨어지면은 시방 세계 중생의 통 한날 한시에 어떻게 성불을 하냐고 말이요. 이것을 알아서만은 이제 실제로 백장야환을 알수 있단 말이요. 그러면 차도하라. 한마디를 해보라. 이것이요. 자, 일락세지 필경락지 신마차오. 이 우천동 출신 이 법문이 말이에요. 근본 뜻이 필경 어느 곳에 있냐. 이것입니다. 부현 청두소하고 부자가 되어서 말이야. 재산이 참 많다. 이것이라. 그럼 어쩌냐면은 가족이 천인 만인 되더라 해도 외로 적다고 말이오. 엄청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도 많이 있거든. 냉상공 같은 일 어쩐지 천하가 어쩐지 저게 임금 아들로 크느라 바쁜데 말이오. 남보다 쉽게지 4천이 5천이라고 말이오. 그렇지만은 그 사람 맞으면은 식구가 많은 것이 아니야. 부염 청구소하고 어쩐지 재산이 많. 물 같으면은 안 되면은 식구가 없으니 많이 한물이 많더라 해도 말이요. 적다고 자꾸 안 되면 이제 원망을 한다고 말이요. 와, 안 되면 식구가 좀안 많아지는 안 많아지는 말이요. 이렇게 하고 빈만 일신나라다. 가난할 것 같으면은 재산이 안 걷던 것도 짝거리 없다고 말이요. 그런 것도 어쩌냐면은 한몸 있는 것도 한 몸띠 하나 이것도 많다고 말이요. 실질 안 그래요? 재산이 많을 것 때문에, 뭐, 천명 아니라 만 명이라든 미리도 만지면 자꾸 재산이 남아있겠네. 남아있겠네. 자꾸 재산, 저기, 식구 적은 걸 갖다 한탄하고. 딱 그래도 없는 사람이 만지면 지, 저, 한때라도 못 먹는데 말이오. 며칠을 죽고 있는 사람이 지한 몸이 이것도 만지면 너무, 지 식구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걸 또 한탄한다 그 말이야. 정반대 아니야? 근데 백성 야호하에 막, 야호하에. 재산 많은 사람은 식구 적은 걸 갖다가 천이나 많이 있는 식구 적은 걸 갖다가 한탄하고 재산 넘치면 안 되면 가난한 사람은 한 몸, 이것도 많다고 또 원망을 한단 말이요. 이 무슨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런 소리 하냐고 말이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 법문은 말이요. 총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부인 청구도 하고, 또한번더 하겠는데 재산이 많은 큰 부자는 식구가 천명만 명 되는 이걸 갖다가 적다고 말이지 자꾸 불평을 해 불평을 하고 빛난 일진다라 아주 가난한 애가 이 말이야 짝거리 없는 이런 사람들은 한몸띠 이것도 저 풀지를 못하거든 그랬는데 한몸띠 있는 이것도 식구가 너무 많다고 또 이제 원망을 하더라 이렇습니다.

일념불생이요. 모든 망생이 다 떨어져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아니한다. 그 말이라. 전후재단 하니 앞뒤 다 끊어져 버려. 전재후지가 앉아 끊어져 버린다고 말이야. 전후재라는 것은 망생이 상속되기 때문에 앞뒤 있지만은 말이야. 망생이 다 끊어지면은 앞뒤로 갔다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안이 어찌하냐면은 동정무관이요. 움직일 때나 고요하게 있을 때나 말이요. 동기의 새가 없다.

말이요. 동기에 이래하다 그 말이야. 그런 동시에 오매항일이라. 동경만 이래할 뿐 아니라 자나 깨나 말이야. 꿈꿀 때나 또 재미 꽉 들으실 때나 보통 이제 일상생활 때나 언제든지 여유해서 말이야. 똑같아서 거기서 간격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나라적 세세물과 파르다. 그러면 어쩐지 참 깨끗하고 깨끗해서 말이야. 즉, 흥무당도 깨끗해서, 그것은 어떻게, 뭐, 무슨 모양을 할래, 모양을 할래, 할 수도 없고, 표현을 도저히 만들면 할 수 없다. 그 말이야. 그것은 일체 명상과 언설이 떨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경법인가? 아니다. 가석 사료부득 가리라. 에스카다 말이여, 분명히 죽긴 죽었는데 살아나지 못했다. 이런 경계를 공부를 하다가 이런 경계를 당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살아나야 되지 말이지. 살아나지 않고 이것이 구기인 줄 알고 여기에서 주에 있으면은 영원토록 공부를 성취 못한다 이 말이여. 호련, 어떻게 돼? 호련이 어찌 되냐면은 흔해 살수야, 저, 우천이 만지면 천지를 만질 때는 절벽에서 말이야. 손을 뭐 놔둡다 그 말이요. 손을 놔두면 저 절벽에서 손을 놔두면 어찌 되냐면, 그거 떨어져 죽는 것이거든. 그래가지고, 절루갱상이 말이야. 죽었다가 다시 이제 아주 크게 살아납니다. 다시 나니까, 네. 극만세 말이야. 어디 억천만겹이 닿도록 불혼매도 일단 대광명이 말이요. 억천만겹이 닿도록 절대로 매하지 않은 큰 광명이 휘천탁지하고 하늘을 비추고 붙으니 딸 비추다 그 말이요. 그런 동시에 요거 등급이라.

0: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음!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음!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음!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2026년 평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평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엽업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026년 5월 9일 송광사와 광화남에서 남은당 현봉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제 및 탑비 제막식을 봉행합니다. 스님의 삶과 수행,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추모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비서, 부도탑 조성, 서적 발간 등 추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등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광화남 061-755-5330번입니다.
2: 나만의 그릇을 핍다. 나만의 봄을 담다. 따뜻한 봄날, 흙을 빚고 차향을 느끼는 문경 찻사발 축제. K-드라마의 산실, 문경 세제 오픈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 화려한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전시, 체험, 이벤트까지.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문경 찻사발 축제에서 당신의 봄을 직접 빚어보세요.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순례 절로 가는 길은 5월 26일에,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5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중국 지장도량 구화산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황산순례가 7월 5일에, 대한불교조계종 가사명장 무상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웅강석굴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 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 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천년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0: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 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신조어 중 노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비관하는 말로 쓰인다고 하죠. 사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늘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부딪혀 살다 보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해서 꼭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할 때가 있죠. 하지만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인생을 살아가기가 좀 더 수월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손자병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우리 인생의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 보일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손자는 역으로 바위로 계란치듯 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쉽게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바위로 계란치듯 쉽게 이기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했죠. 그런데 사실 말이 쉽지. 최소의 노력을 들여 최대 성과를 발휘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 저는 한 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지렛대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렛대야말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렛대의 원리는 지금도 우리 주변 곳곳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위와 시소, 병따개, 손수레까지 많은 것들이 지렛대 원리를 따르는 것이죠. 손자병법에서 제시된 방법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는 지렛대 원리에서 지렛목에 해당합니다. 바로 목표, 수단, 방법, 시간, 장소, 심리인데요. 전략의 6요소, 그 첫 번째는 목표입니다. 이때 목표는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것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이 해도 해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지금 상황이 너무나 불리하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묵묵히 실패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그럴 땐 과감히 목표를 바꾸면 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목표를 적절히 수정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한번 세운 목표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상향 혹은 하향 조정하게 되면 경쟁의 판은 확대되거나 축소되며 변화하게 됩니다. 또 그 변화의 틈 사이로 나를 둘러싼 상황을 유리하게 바꿀 묘안이 떠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수단입니다. 경쟁하는 수단을 바꿔서 내게 유리한 판을 만드는 건데요. 역사를 통해 전쟁을 분석해 보면 바로 이 수단을 바꿔서 승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신무기를 적용해 유리한 판을 끌어낸 것이죠. 창과 활을 쓰던 전쟁의 판에서 신무기인 소총을 사용함으로써 전쟁에 승리한 군대가 그 예이죠. 경영계에서도 새로운 수단을 통해 성공의 발판을 마련한 기업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민 배달 앱, 배달의 민족으로 유명한 우한 형제들입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은 그 이름 그대로 배달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앱이 개발되기 전까지 우리가 배달 음식을 어떻게 주문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가게에 직접 전화해서 일일이 주소를 말하고 메뉴를 주문한 후 나중에 음식을 받은 후에 결제를 해야 했습니다. 배달을 시킬 때마다 가게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전단지를 일일이 찾아야 하고 매번 집 주소를 불러줘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야만 했었죠. 주변에 흔히 널려 있던 전화번호와 전단지에 신기술을 입힘으로써 새로운 수단을 개발한 건데요. 바로 이를 통해 배달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죠. 이후 배달의 민족은 국민 앱으로 성장해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스타트업이 약 4조 원의 기업 가치를 지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배달 앱이라는 새로운 수단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적절한 시기에 수단만 잘 바꿔도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의 세 번째 요소, 방법입니다. 전략에 있어서 방법적인 요소는 싸우는 방법이나 전술을 뜻합니다. 이를 지뢰목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이제까지 적이 전혀 생각

생각하지 못한 개념이나 전술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웅진그룹인데요. 웅진그룹은 처음엔 출판산업으로 시작해 1990년부터 정수기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정수기 시장은 약 300여 개의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레드오션이었는데요. 웅진그룹이 뒤늦게 웅진코웨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후발주자로 뛰어든 것이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웅진코웨이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브랜드 파워를 자랑했는데요. 곧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정수기 판매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실업자가 속출하기 시작하면서 100만 원 넘었던 고가 정수기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이때 웅진그룹은 고심을 거듭하다 새로운 전략을 짜게 됩니다. 바로 판매 방식을 바꾼 건데요. 고가의 정수기를 구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고객들에게 렌탈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 겁니다. 웅진이 9년 동안 판매했던 정수기 숫자가 몇 대였을까요? 약 40만 대가량이었다는데요.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20만 대를 IMF가 터진 후 불과 1년 반 만에 팔았을 정도라고 하죠. 렌탈 방식 판매가 폭발적인 수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경영 전략에 있어서 방법적인 요소만 적절히 바꿔서 지렛대로 활용해도 보다 쉽게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왜 나는 안 될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완전히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적 요소, 바로 장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공간은 저마다 특성을 갖는데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크고 작은 영향을 받습니다. 장소만 잘 바꿔도 경쟁의 판을 내게 유리한 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손자 역시 공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장소를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예를 들어 내가 힘이 강할 때 전장이 넓고 트인 지역, 내가 약할 땐 험하거나 좁은 지역이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또 손자는 나는 승제 이때 적은 사지로 몰아야 쉽게 이긴다고 했습니다. 손자가 말한 생지란 동식물이 살 수 있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게 유리한 장소를 말하며 사지는 머무를수록 동식물이 살지 못하고 내게도 불리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학생에게 있어서 도서관이나 학교는 생지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점점 발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공부가 방해되는 지역은 사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지를 활용해 유리한 판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략의 다섯 번째 요소는 다름 아닌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로 이루어져 있고 하루 단위는 낮과 밤의 변화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사람의 컨디션도 바뀌고 체력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이치죠. 손자 또한 적국을 상대할 때는 내가 유리한 시간에 싸워서 적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기업이나 개인 역시 어떤 전략이나 계획을 세울 때 무엇보다 시간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주변에도 흔히 시간의 요소를 지렛대 삼은 기업들을 볼 수 있죠. 바로 남들보다 빠른 로켓 배송 서비스로 시장을 평정한 쿠팡이나 남들이 배달하지 않는 시간에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를 시작해 시장을 선도한 마켓컬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모두 시간이라는 전략적인 요소를 지뢰목으로 잘 사용한 케이스라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여섯 번째 요소는 심리입니다. 심리가 편안할 때는
보다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는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손자도 전쟁을 할 때 심리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놀란 병사는 총을 떨어뜨린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전쟁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적의 병사들의 사기를 흔들고 적 장수의 심리를 흔들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심리적으로 공황이 발생한 부대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침착하고 이성적이라면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보다 전투적으로 싸울 확률이 높죠. 그래서 우리는 적의 심리를 흔들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실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승산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략 6요소를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게 수단과 방법을 고안한 다음 시간과 장소, 심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실전에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략 6요소를 지렛대로 사용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전쟁이나 기업 경영, 개인의 업무 전략 수립 시 문제 사항에 봉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전략 6요소 중 한두 개 요소만 바꾸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고정된 틀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니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6요소 중 한두 요소만 바꿔도 문제가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한두 개의 요소가 실제로 최소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내게끔 하는 지뢰목이 되는 것입니다. 후지필름과 코닥의 사례도 그런 사례 중 하나라 할 수 있죠. 후지필름은 코닥과 함께 필름 시장을 주름잡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필름 카메라는 시대의 유물로 전락했고 필름을 판매하던 후지필름과 코닥 역시 매출 하락의 위기를 겪게 됐는데요. 변화의 파도 속에서 코닥은 실패하고 후지필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목표라는 지뢰목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후지필름은 1980년부터 필름 카메라가 사양 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자 목표를 바꾸기로 합니다. 경쟁사 코닥을 타도하겠다는 기존 목표에서 필름 산업에서 탈피하자는 것으로 목표를 전면 수정한 것이죠. 실제로 후지필름은 그동안 필름 산업을 하며 축적해온 화학 물질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얇은 막을 균질하게 여러 겹 쌓아 올려야 하는 필름 제조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산업에 접목하기 시작했는데요. 필름 산업과 전혀 무관할 것 같은 LCD 패널롱 편광판, 화학합성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제약 산업을 전개하는가 하면 화장품 산업에도 뛰어들었는데요. 필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색되기 마련이죠. 필름이 변색되면 최초의 필름과 같은 사진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후지필름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실시했고 그덕에 항산화 물질에 대한 핵심 기술과 능력을 보유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것을 노화를 막는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한 겁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기존 필름 산업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후지필름은 목표 수정에 이어 방법을 바꾸는 지렛대를 이용해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반면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를 가장 먼저 만들어 놓고도 시장의 변화를 무시했습니다. 한 번 큰 성공을 거둔 기업이라도 늘 전략 6요소를 염두에 두고 이를 지렛대 삼아 새로운 성공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렛대 원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강점이 있는 반면 약점이 있습니다. 나에겐 부족하지만 상대방에게는 넘치는 것이 있기 마련이죠.
또 나는 하기

싫지만 상대방은 좋아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상대방의 장점을 지렛대 삼아 어떤 일을 도모한다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렛대 원리의 범위를 더 넓혀보면 부부 사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전혀 싸우지 않고 사는 부부가 있을까요? 전혀 다르게 살아왔던 두 남녀가 함께 만나 살다 보면 이래저래 가끔 싸우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는 것보다 싸운 후에 잘 화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사과로 배우자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집에서 사과를 해도 안 통한다면 장소를 바꿔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새로운 장소에서 분위기가 급반전될 수 있겠죠. 혹은 사과하는 수단을 바꿔 평소처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손편지로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해로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요? 전략의 6요소 중 한두 가지 요소만 바꿔도 사과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가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방법은 생각만큼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목표, 수단, 방법, 시간, 장소, 심리 등을 바꾸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이길 수 있고 또 쉽게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여섯 가지 요소 중에서 한두 가지만 변화시킨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그 전략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가성비를 높여서 보다 쉽게 성공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2: 제가 입덕을 한 지 이제 2달째인데요. 랜덤 재생을 하면 성균학교 학원원 말고는 나오질 않아요 지금.
3: 난 너희 둘 다 가지고 싶어.
4: 너희 둘 다 내 거다.
5: 대패 좀 주세요. 좀 짜증나.
1: 아 근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6: 손빈아 부 아버님께서 가수 장려 이후에 폭소.
4: 아 네. 공부.
1: 공부. 오.
4: 항상 너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무조건 가지고 가고 속도보다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단다. 아, 그 방향 멋있다. 틀리지 않은 방향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파이팅.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예선원에서 법화 칠보탑불사 원만회양과 전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예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나와 남에게 좋은 일인지 깊이 생각하여 진실되고 기쁨 주는 일일 때는 용감히 행동하라.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부터 이어온 마음 평안의 달 캠페인 성과를 조명하고 임기 중 가장 큰 보람으로 불교 호감도 상승을 꼽았습니다. 동국대학교가 건학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스님과 정관계 인사, 동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의 등불이었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향한 원력을 모았습니다. 승납 25년 이상으로 조계종 1급 승가고시를 통과한 스님들이 종덕과 정덕, 법계를 품수했습니다. 법계증과 가사를 받아든 스님들은 불패전의 신심으로 정진할 것을 부처님 전에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지경 요양병원으로 전환한 지 3주년을 맞은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이 기념법회로 새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칠장사주지 지강스님은 후원금 1억 원을 약정하며 병원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억불숭유의 시대인 조선에서 진관사가 당대 학자들을 위한 지성의 거점이었다는 걸 밝힌 책이 발간됐습니다. 박혜진 작가의 책 시로짓다 조선에서 당시 불교의 또 다른 역할을 짚어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교에 대한 국민적 호감 상승을 임기 중 가장 보람 있는 일로 꼽으며 부처님 오신 날까지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I를 포교화 전법에 적극 활용하고 선명상 등 불교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해 사회와의 소통을 한층 더 높여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제불교박람회를 시작으로 국제선명상대회와 담선법회 등 올해 마음 평안의 달 캠페인의 성과와 방향을 짚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하고 있는 마음 평안의 달 캠페인이 올해는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소통했습니다.
2: 지금 한국불교는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청년들과 소통하는 젊고 활기찬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에 대한 많은 관심은 시대와 호흡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생동감 있는 언어로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1: 진우 스님은 이런 활기찬 기운을 소외된 이웃에게로 이어가겠다며 연등회 등 남은 마음 평안의 달 행사가 불자에게는 자긍심을, 국민에게는 치유의 시간이 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연등행렬에 참여하는 로봇 스님 등을 예로 들며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순 없지만 방편은 될 수 있다며 AI를 교육하고 전법 포교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2: 오히려 인공지능 AI를 이제 포교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참다운 불자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AI가 고통을 없애주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제 그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AI를 우리는 열심히 불교적으로 학습을 시켜줘야 된다.
1: 또 한국불교 수행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체감하고 있다며 이에 호응하는 노력을 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 수행에 입문할 수 있도록 선명상 복음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2: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많이 제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불자 내지는 출가자까지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포교의 일환으로는 선명상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적절하다.
1: 종교를 초월해 선명상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MZ세대를 중심으로 불교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한국불교에 대한 국민적 호감도가 상승한 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임기 4년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2: 불교 전반적인 것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좀 팽배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으나 그래도 4년 임기 동안 그런 게 보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1: 불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애정이 그 어느 해보다 높은 가운데 오는 16일 연등 행렬에는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로봇 등 AI 시대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시도를 더하며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렵고 고리타분하다는 이미지를 벗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시대 변화를 적극 도입하는 불교의 변화. 올해 연등회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1906년 명진학교로 첫 걸음을 뗀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건학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는 동국인이 한자리에 모여 유구한 역사 속 시대의 등불이 된 동국 정신을 되새기고 미래 10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한 현장에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AI로 재탄생한 만의 한용운 선사와 제자

0: 범산 김범린, 밀양 서정주 등 동국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120년의 역사를 이어온 후배 동국인들에게 감사와 축하를 전합니다. 동국대가 건학 120주년을 맞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기념식.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과 총무원 부실장 스님, 교내 불교 동아리 회장, 전법 특임 교수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700여 동국인이 모인 자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학교 발전이 곧 불교 증흥이라는 의미를 담아 발전기금 1억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스님은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을 넘어 사회가 마주한 아픔을 치유하고 상생의 길을 제시하는 정신적 등불이 되주길 기대했습니다.
1: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을 불교적 가치와 융합하는 창의적 혁신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0: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등 종단을 뛰어넘은 스님들의 축원도 이어졌습니다. 정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족의 암흑기, 구국의 정신으로 탄생한 동국대는 단연 민족의 등불이었다며 그 정신을 이어 더 나은 대학으로 성장하길 기대했습니다.
2: 이러한 동국대의 저력이 전쟁과 갈등의 시대에 다시 다가올 100년 민족의 미래를 밝혀주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0: 섭전 박한영 스님 전서 편찬위원장 윤재용 총장은 건학 120년을 맞아 출판한 스님의 전서 10권을 간행위원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120주년을 기념해 코끼리의 상서로운 기상을 표현한 새 엠블럼도 공개했습니다. 돈관 스님과 윤 총장은 새로운 동국 100년을 향해 더 큰 지혜와 실천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3: 청년이 희망이고 교육이 미래이며 불교의 정신은 그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기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사학을 넘어 세계 속에서 존경받는 대학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4: 동국에서 일어나는 전법의 불길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종립대학교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0: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 전 동국대 이사장 일면대종사, 주호영 국회 부의장,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을 비롯해 동국대 출신 연예인들도 참석해 모교의 120도를 축하했습니다. 확신의 미래 100년을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동국대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사학이자 세계적인 대학으로 뻗어나가겠다는 원력을 모았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5: 조계종이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 2570년 종덕과 현덕, 중덕과 정덕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습니다. 이 오랜 수행과 정진 끝에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은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 청정한 승가 가풍을 세워가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6: 물러남이 없이 정진할 것이오니 개불보살 께 없으는 정명하여 주옵소서.
7: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가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덕과 현덕 법계 품서식의 시작을 부처님께 고합니다. 비구 스님 64명과 비구니 스님 45명이 장괴 합장한 채 종덕과 현덕 법계의 서원을 받듭니다. 종덕을 대표한 해공 스님과 현덕 대표 해심 스님이 법계증을 받고 이어 도심 스님과 덕유 스님이 수행자의 상징인 가사를 전달받습니다. 가사를 이마에 정대한 스님들의 눈빛에는 수행의 무게와 전법의 원력이 설입니다. 오랜 수행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종덕과 현덕 법계를 품수하는 순간입니다.
8: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위대하고 올바른 길임을 선포하며 시방 삼계를 부처님의 도량으로 장음하겠나이다.
7: 조계종이 어제 불기 2570년 1급 승가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며 쌓아온 수행과 헌신의 공덕이 담긴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승가는 자비와 지혜로 중생의 아픔을 보듬는 의지처가 돼야 한다며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진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9: 부처님의 전법을 바탕으로 청정한 승가 공동체를 구현하고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불교,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불교, 중생의 아픔을 보듬는 자비의 불교를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0: 종정예하 중봉성파대종사는 법계위원장 법산대종사가 대독한 법어에서 높은 지위와 권한에는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며 출가 초발심을 잊지 않고 법 등을 밝혀나가길 당부했습니다.
1: 법계를 품서받는 수행자들이여 출가할 때 세웠던 그 서원대로 위로는 생사해탈의 본분사를 해결하고 법 등을 전성함에 불태전의 신심으로 정진해야 할 것이로다.
0: 이날 오후 3급 승가고시를 합격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중덕과 정덕 법계 품서식도 봉행됐습니다. 비구 스님 85명이 중덕 법계를, 비구니 스님 46명이 정덕 법계를 품수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정치와 행정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넓은 지역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책임감이 무겁겠지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큰 장점으로 활용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축원했습니다. 특히 전남에는 송광사, 화엄사, 백양사 등 교구 본사들이 대거 자리 잡고 있다며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에도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민형배 후보는 단점을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행보를 걷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스님들의 전문 요양시설인 아미타불교 요양병원이 개원 3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스님들이 노후에도 수행과 포교의 원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아미타불교 요양병원은 지난 3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기념법회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양육은 기자입니다.
3: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아미타불교 요양병원 법당에 청아한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2023년 5월 조계종 직영의료기관으로 첫 발을 뗐던 아미타불교 요양병원이 문을 연 지 어느덧 3년. 지난 6일 열린 기념법회에는 의료법인 대표이사 호산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종책특보단장 성화 스님,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해 병원의 세 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호산 스님은 개원 초기 4명에 불과했던 이번 스님이 현재 22명으로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종단 숙원 사업이었던 승가 요양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4: 우리 요양병원이 있음으로 해서 스님들이 몸이 안 좋고 힘들 때는 병원에 와서 입원을 했다가 또 건강을 많이 찾으셔가지고 다시 또 퇴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 요양병원은 늘 우리 종단에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은 병원이었는데 3년 전에 그렇게 개원을 하게 돼서
3: 나눔의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병원 이사이기도 한 지강 스님은 개원 3주년을 축하하며 후원금 1억 원을 약정해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지강 스님은 나홍선사의 선실을 노래로 읊으며 감동을 더했습니다.
5: 물같이 바라

0: 병원이 한층 더 발전해서 우리 스님들뿐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모든 분들도 함께 혜택을 받는 그러한 병원이 될 것을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1: 지난 3년간 병원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감염병실과 치매 전담병실을 확충하고 친환경 원예치료장을 조성하는 등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였습니다. 또한 조계종 승려복지회와의 협력을 통해 입원 스님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2: 병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는데 공단 승려복지에서 이제 많은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또 어른 스님들이 많이 이 병원에 또 입원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아마 모실 그런 예정입니다.
1: 병원 측은 향후 제2병동 신축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명실상부한 승가복지의 성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출가에서 열반까지 스님들의 건강과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의 원력이 한국 불교 승가복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조계종 고시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승가고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스님들을 표창하며 격려했습니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0: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1급 승가고시 수석 해공스님과 해신스님, 3급 수석 자오스님과 도현스님, 4급 수석 광조스님과 선혜스님에게 표창과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수진스님은 수행자는 위로 부처님의 법을 구하고 아래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존재라며 수행자가 건강해야 불교가 건강해지고 세상도 건강해진다고 꾸준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수석 합격자 스님들은 출가 본연의 자세를 되새기며 종단의 가치와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농협이 올해도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자비 나눔 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2024년 취임 이후 올해 세 번째 기금 전달에 나선 강호동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이 어제 이영우 공공금융부문장, 정지선 농협불자회장 등 주요 임원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조계종의 자비 나눔 활동에 정성을 보탰습니다. 진우 스님은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 자비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 농협의 사회적 역할에 감사를 표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함께하자고 독려했습니다. 강호동 위원장은 은행 가운데 공익적 가치와 역할이 가장 큰 기관으로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지역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유교국가로 알려진 조선, 하지만 조선의 지적 토대에는 불교와 시문 전통이 함께 작용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연구가 나와 주목됩니다. 특히 진관사를 중심으로 조선 전기 시문화와 불교계 역할을 재조명한 책 시로짓다 조선이 출간됐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1: 조선을 흔히 숭유역불의 유교국가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조선 사회에서 시와 문장은 과거 시험과 정책, 외교 문서 등을 좌우하는 통치의 언어였고 이런 문화 속 국가 운영과 지식체계에 불교 지성 역시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신미대사의 생애와 활동을 추적하며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 역할 가능성을 꾸준히 연구해온 박혜진 작가가 펴낸 책 시로짓다 조선입니다. 특히 책은 조선 전기 진관사가 단순한 수행 공간을 넘어 문장과 사유가 축적된 지성의 거점이었다고 밝힙니다.
2: 유불 통섭이었고 그리고 훈민정음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 가장 중심에 선 절이 진관사였고 문장으로 나라를 빛낸다라고 하는 것이 세종의 메인 프로젝트의 타이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수한 인재들이 양성이 됐고
1: 세종은 젊은 학자들이 학문에 전념하도록 사가독서 제도를 시행했는데 집현전 학자들이 머물며 공부한 곳 중 하나가 진관사입니다. 당시 박팽년과 성삼문을 비롯한 집현전 학자들은 진관사에서 독서와 연구는 물론 시문 교류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저자는 또 조선 초기 고승인 천봉 만우대사와 이람 학전대사의 행적을 복원해 스님들이 당대 문인들과 교류하며 시문 활동을 펼쳤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2: 당대의 최고의 문장가들과 천재들로 팀을 꾸려가지고 진관사의 사가 독서를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진관사에서 주지로 있었던 분이 이람 학전이셨고
1: 그 과정에서 두 스님이 억불정책 속 밀려난 존재가 아닌 당대 유학자들과 교류하며 시문을 남긴 명문장가였다는 점도 주목합니다. 이를 통해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역시 성리학자들과 스님들이 함께 작동한 결과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책은 동시에 과제도 제시합니다. 사찰에 축적된 시문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학술 연구, 지역 사찰 간 시향 네트워크 복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훈민정음 580주년을 맞는 올해, 책은 조선을 유교국가라는 시선에서 벗어나 시문과 불교지성이 함께한 문명으로 다시 읽어보려고 시도합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빛거울 광주의 관문 KTX 송정역 광장에 정림사지 5층석탑 형상에 봉축 장엄 등이 자비광명의 불을 밝혔습니다. 지난 6일 광주불교연합회장 소훈스님, 광산구불교협의회장 도재스님을 비롯한 사암스님과 지자체 관계자, 신행단체, 시민, 불자 등이 동참한 가운데 송정역 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이 봉행됐습니다. 광산구불교협의회장 도재스님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혜와 자비의 빛을 밝혀 광산구민의 화합과 안정을 기원했습니다. 삐뚜루 풍물단의 길놀이로 시작된 점등식은 보은사와 빛골 포교원 합창단의 찬불과 광주 전광고 힙합댄스 동아리 공연 등으로 흥겨운 무대를 펼쳤습니다. 천태종 울산 전광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혜의 등불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봉축점등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전광사는 지난 5일 대불보전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자 등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전광사 주지 경혜 스님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스스로 불성을 깨닫고 부처가 될 수 있음을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라며 탐진치 삼독을 멀리할 때 비로소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광사는 점등식을 시작으로 철야정진 법회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이어갑니다. 동해지방경찰청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기념 법회를 봉행하고 경승위원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동해청 4층 경승실에서 열린 법회에는 경승실장 삼화서주지 임법스님과 김인창 청장을 비롯한 대중이 참석해 동해바다 수호와 해양경찰관들의 안녕을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동해청은 이날 강릉 노규사주지 성인스님과 월정사 사회국장 지철스님을 경승위원으로 재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경승실장 임법스님은 동해바다 수호의 노고가 큰 해양경찰관들을 격려하며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축원했습니다. 김인창 청장은 스님들께서 해경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해양 영토 주권과 해상 안전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국대가 개교 120주년을 맞아 중국 항저우 불학원과 함께 불교 문화 교류 특별전 제4회 불법 동원을 개최했습니다. 불법 동원은 불교의 가르침이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로 양국을 대표하는 불교 미술 교육기관의 성과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시에선 독창성, 창의성이 드러나는 동국대 불교 미술 전공생들의 작품과 전통 화법을 고수한 항저우 불학원 소속 작가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시는 오는 11일까지 동국대 문화관 지하 1층 갤러리 동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을 업고 거대한 수미산을 수천 번 돌아도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만큼 부모님의 큰 사랑에 우리가 해야 할 보답은 어쩌면 사랑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오늘 그 진심을 전하는 따뜻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5월 8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포천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포천 관등문화축제 및 봉축점등식을 봉행합니다. 문화체험부스, 축하공연, 봉축점등식까지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2952-6363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0: 02705-5365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 2570년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열립니다. 태화강 연등축제와 국제사찰 전통음식 문화축제를 비롯해 명상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66-331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3: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3: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부처님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비구니 연습생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친근하고 쉽게 전달하는 불화 작가 개소영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기분이 연습세. 우리 개소영 작가님.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저는 유튜브에서 비군 연습생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불화 작가 개소영입니다. 현재는 동국대학교에서 석박통학 과정 수료 후 박사 논문을 쓰고 있고요. 지금 조교로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0: 야, 반갑습니다. 우리 비군의 연습생. 네. 개소영 작가님. 지금 나눌 대화가 많아요. 저 또 궁금한 게 몇 개 있거든요.
1: 그러게요.
0: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또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네. 직접 또 준비하셨습니다.

0: 하셨다고 해서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소영 작가님의 인생 키워드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비구니 연습생. 사실 제가 저게 제일 궁금해요. 아, 비구니 연습생 무슨 뜻이에요?
1: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0: 아, 큰 의미가 없다고요?
1: 큰 의미 없습니다.
0: 그래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1: 제가 대학생 때부터 썼었던 닉네임인데, 불교미술학과의 학생들은 진짜로 자기가 수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런데 매 학기마다 과제 전시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한 학기 동안 밤을 새고 막 밥을 굶어가면서 열심히 그렸던 불화들이 과제 전이 끝나면은 오갈 데가 없어져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뭔가 좀 패배감을 좀 느끼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일반 회화였으면 포트폴리오로도 쓸수 있는데, 우리는 불교 미술이라는 분야에 있으니까 하나의 연습작으로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전좀 무력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진짜로 신심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내 그림이 이렇게 매 학기 버려지는데, 내 그림이 더 좋은 가치를 가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의미를 가지려면은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 그러면 작가에게 수행자의 자아를 부여를 하자. 그래서 자조적으로 지은 닉네임이 비구니 연습생이에요. 출가를 할순 없으니까.
0: 아, 저는 비구니
1: 네.
0: 연습생에서 앞으로 비구니 되실 건가 보다.
1: 아, 출가를 할 만큼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것 같아요.
0: 그럼 아직 비구니 스님이 될 마음은 없지만
1: 네.
0: 비구니 스님이 어떤 연습하는 마음으로
1: 네.
0: 어떤 수행자의 마음으로
1: 그쵸.
0: 살아가겠다는 뜻이네요.
1: 예.
0: 야, 그러면 우리 비구니 연습생 더 정확한 뜻은 수행자로 살아가는 불화 작가 개소영님?
1: 네,
0: 이렇게 이해하면
1: 맞습니다.
0: 될까요?
1: 예.
0: 아유, 멋있습니다. 예, 머리 길은 수행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1: 네.
0: 예. 그럼 우리 불화 작가 개소영님, 비구니 연습생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많은 불자분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비구니 연습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1: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학부 때부터 꼈었던 닉네임이니까 그냥 익숙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할줄 아는 게 불교미술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불교미술 관련 유튜브를 해야겠다라는 마음 먹은 순간부터 정말 그 자연스럽게, 그래, 내 채널은 비구니 연습생이다, 결정이 된 거였어요.
0: 유튜브를 시작하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된 이유 자체가 그냥?
1: 아, 뭐, 사실 그것도 진짜 그냥이에요. 네,
0: 그냥.
1: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을 들어온 후, 첫 해가 지난 후에 만들어진 채널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고, 논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과제를 하는데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유 시간이 남더라고요. 하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시점이.
0: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개소영 작가님 아닙니까? 그래서 개소영 작가님의 유튜브 비구니 연습생의 방향은, 핵심은 난이도, 더 쉽게 말하면 불교를 쉽고 친근하게 전하는 바로 눈높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1: 네.
0: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튜브 비구니 연습생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1: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최대한 좀더 대중문화와 호흡하는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물론 제가 지금은 불교계에 있는 행사들이랑 불교계에서 뭔가 이끌어가는 인물들을 인터뷰하는 주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불교가 워낙 대중 안에 스며들고 있잖아요. 약간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루면서, 대중성의 콘텐츠도 다루면서, 대중과 불교를 섞어버리는, 예, 그런 작업을 하고 싶어요.
0: 이야,
1: 예.
0: 너무
1: 예.
0: 좋다. 딱딱한 불교가 아니라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
1: 네, 그냥 삶에 좀 침습하고 싶어요. 은밀하게. 네.
0: 그것도 재미있겠다. 네. 불교 인간극장.

0: 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불교가 또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인연을 맺어주는 것도 정말 좋을 것
1: 네.
0: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 개소영 작가님의 유튜브 비구니 연습생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와.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팔상도. 팔상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이 세상에서 떠나실 때까지 여덟 폭의 그림으로 표현한 게 팔상도잖아요. 오, 왜 팔상도가 두 번째 키워드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 팔상도가 개인적으로 불화 작가로서 꿈의 불화기는 합니다.
0: 오.
1: 아시겠지만 죽기 전에 팔상도는 한번 그려보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다들 갖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근데 이거는 어른이 되어서의 이야기고 처음으로 제가 인생에서 봤었던 불화, 이게 불화구나라고 인식을 했던 불화는 팔상도였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굉장한 불자셨는데요. 그래서 가족 여행을 간다던가 어딘가에 놀러 갈때 불교 박물관을 갔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천에 있는 한 불교 박물관을 갔었고 그 주변에 있는 사찰에 갔었는데 그 사찰 벽에 팔상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법주사 팔상도잖아요. 근데 제가 봤던 건 실외에 있었거든요.
0: 실외에.
1: 예. 뭐 자세히는
0: 무슨 산지는 기억 안
1: 네,
0: 나고.
1: 너무 옛날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아, 부처는 누군가 옆구리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저런 데에서 수도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걸 열반이라고 하는구나. 그런 거를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부처님은 뭔가 나랑 다른 존재구나.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이 보고 거기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0: 오, 거기서 재미를
1: 네,
0: 느꼈어요.
1: 왜냐면 그림 보려면 여기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게 뭔가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예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0: 도는 게 좋았다 그러시니까
1: 네.
0: 순간 전생에 햄스터였나?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놀랍네요. 그 어린 나이에 거기 팔상도를 보고 팔상도의 그 그림을 보면서 돌면서 재미를 느낀 거예요.
1: 좀 재밌었어요.
0: 그때 불교에 대한 어떤 믿음이랄까? 인연이 더 깊어졌다고 볼수 있겠네요.
1: 그쵸. 그 당시에 가졌던 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너무 어렸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뭔가 시작이 된것 같아요.
0: 씨앗이
1: 네,
0: 심어졌네요.
1: 돌면서.
0: 비구니 연습생의 씨앗이 팔상도를 통해서 출연하게 된 거네요. 그러면 지금 불화 작가 개소영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그 불화 작가로서의 길을 걷게 된 어떤 구체적인 결정적인 이유가 또 궁금해요.
1: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0: 생각을 안 해봤어요?
1: 네, 어쩌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저는 제가 서양학과에 들어갔다거나 동양학과에 들어갔었어도 불교 미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동양화 전공하신 분들이나 서양화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들 부처님의 형상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동국대학교 불교미술학과에 대학원에 시집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0: 그래요?
1: 네.
0: 와, 의외네요.
1: 그쵸. 원래는 1년에 한 2명 정도? 한 학기에 한명 그런 식으로 들어왔었었는데 지금은 엄청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여기저기에서 오시는데 그거 보면서 나는 서양화나 뭐 다른 걸 했어도 결국 이걸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불심을 투철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0: 시대의
1: 네.
0: 흐름이. 야.
1: 뭔가 창작을 위해서는 불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 시대가 온것 같아요.
0: 그래요?
1: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0: 그러면 불화 작가로서 이것이 불화의 매력입니다. 딱 짚어주신다면요?
1: 불화의 매력은 확실하게 있죠. 네.
0: 궁금합니다.
1: 한도 끝도 없는 게 불화의 매력입니다.
0: 한도 끝도 없어요?
1: 네.
0: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도 끝도 없으면. 좀
1: 일단,
0: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1: 불화는 제대로 그리고자 하면은 한

0: 끝도 없어요.
1: 아, 무궁무진하다.
0: 네. 야. 재료부터 시작해서 묘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무리할 때 선을 뜨는 그것까지도 완성이라고 마음 먹기까지의 기간이 엄청나게 길고 야.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걸 해야 돼요.
1: 불안은 네. 수행이네요.
0: 정말 수행이에요.
1: 수행이구나. 네,
0: 끝이 없습니다.
1: 그 예전에 큰 스님들께서 불화를 직접 그리셨잖아요. 금어라고 불렀죠.
0: 네.
1: 야, 수행이네요, 불화가. 야. 불화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불화 작가 개소영님께 여쭤보니까 무궁무진.
0: 네.
1: 쉽게 말하면 한도 끝도 없다.
0: 네.
1: 야. 근데 이게 우리 사홍서원이라고 있잖아요. 불교의 핵심 사홍서원도 중생이 끝이 없지만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가 끝없지만 반드시 끊겠습니다. 법문이 끝이 없지만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가 위가 없지만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하잖아요. 사홍서원도 한도 끝도 없거든요. 불화의 매력은 한도 끝도 없다. 어떻게 보면 막 무량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깊은 어떤 허공과 같은 경지를 또 보여주는 게 불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 불화 작가 개소영님이 직접 그린 불화를 또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이야! 아,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0: 엄청나죠?
1: 이야, 이거 진짜 엄청난데? 아니, 제가 이거 지금 초대 손님 모시고 칭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0: 아, 진짜요?
1: 이야, 진짜 대단하다. 네. 이걸 본인이 직접 그린 겁니까?
0: 네, 제.
1: 야,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저 좌측에 있는 지장보살 시황도는.
1: 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불보살님 중에 한 분이 다 좋아하지만 지장보살님.
0: 어머, 저도요.
1: 지옥에 있는 네.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0: 네.
1: 야, 그래서 저는 도장 찍을 때에도 지장 찍어요. 웃자고 한 말입니다. 예. 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 그렸다. 아,
0: 제가 대학생 때 동국대학교 불교미술 전공의 졸업작품으로 그린 불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졸업작품을 할 때는 너 1년 동안 뭐 그릴 거야? 뭐 그릴 건지 모범 갖고 와 라고 해서 교수님께 들고 가거든요. 저도 그때 다른 친구들처럼 굉장히 화려한 불화들을 많이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저희 교수님께서 제 성격을 아시니까 소영아 너 이거 하면 절대 완성 못한다. 좀 다른 것을 해봐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1: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네. 정도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가 보네, 불화 중에서도.
0: 이전에 다 들어가셨던 작업들이 좀 많이 화려한 그림들이었어요. 진짜 한도 끝도 없는 것들을 들고 갔어요. 왜냐하면 4학년이 되면은 고민이 진짜 많아져요. 불화 작가를 내가 계속 할 것이냐, 취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아예 다른 곳을 갈 것이냐. 그래서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제 인생 마지막 불화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원 없이 해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건 기록에 남는 거니까. 그래서 갖고 갔는데 다 속된 말로 빠꾸를 먹었죠, 교수님께.
1: 안 돼, 이렇게.
0: 네, 너 이거 완성 못 해.
1: 미안하네.
0: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그래, 내가 사학교 다니면서 이렇게나 고생했는데 지옥 가면은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1: 억울하죠.
0: 그래서 약간 접근법을 달리 해야 되겠다.
1: 아~
0: 네, 지장보살님을 그려야겠다 해서 지장보살님 도상을 찾다가 이 쌍계사 지장보살 시황도를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저 그림 포인트가 나무 결 문양이랑 저 파란색 색감이 중심에서 은은하게 계속 군데군데 보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아, 저거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겠다. 저런 색감적인 것이나 묘사적인 거. 그래서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 들고 갔는데 교수님도 오케이 해주셔서 1년 동안 열심히 그린 불화입니다.
1: 1년 동안?
0: 네.
1: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우리 개소영 작가님이 약간 우스갯소리예요. 물론 지옥에 떨어질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지옥에 떨어져도 영순이로 지장보살님이 구제해 주실 것 같아요.
0: 그럴 것 같아요.
1: 이야, 이거 약간 사심이 깃든 안정빵 불화인 네. 것 같은데요. 내가 지장보살 시황도 그렸는데 지옥에 떨어질 일은 없겠지. 지옥에 떨어져도 나 구제는 해주시겠지.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1: 네. 아, 진심.

0: 마지막으로 수위 찬탄드립니다. 너무 잘 그리셨네요.
1: 네.
0: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 불화 작가로서 개서영님은 불화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요소가 있습니까?
1: 전 전통 불화를 그리고 현대 불화도 그리거든요. 전통 불화를 그릴 때는 좀 집착적으로 재료나 도상에 집중을 해요. 그게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전통 불화라는 것의 존재 가치와 의의가 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학원에 와서는 현대 불화 작업도 하고 있는데, 현대 불화 작업을 할 때는 최대한 재료도 내가 안 써봤던 걸 써보고, 도상도 뭐 파괴를 한다고 하는 건좀 그렇지만, 좀 최대한 다르게 뭔가 흘려서 해보자. 좀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해보자 라는 걸 중요시 여깁니다.
0: 첫 번째 키워드에서는 제가 유튜버 비구니 연습생 개소영님 응원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 이번 두 번째 키워드에서는 또 진심으로, 뭐 항상 진심이었지만 진심으로 불화 작가 개소영님 앞으로도 멋진 작품 응원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우리 직접 그린 저 지장보살 시황들을 보면서 눈이 시원해진 느낌이
1: 아유,
0: 들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신 우리 불자님들도 다들 감탄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볼까요? 아, 또 제가 제일 거시기 하는 초성 퀴즈가 나왔네요. 나를 비읍, 티읍, 기읍, 한 불교. 저걸 제가 맞춰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거의 틀려요.
1: 아, 그러세요?
0: 거의 틀리는데,
1: 거의 쉬워
0: 저 이거,
1: 보이는데?
0: 아, 나 이거 알것 같아요. 딱 답이 나왔어요. 우리 작가님을 보니까 막 열정이 타오르는 것 같아요. 열정을 활활 태우는 나를 불타게 한 불교. 맞습니까?
1: 이렇게 창의적으로 답변해주는 줄.
0: 또 틀렸어. 아, 이 활활 불타오르는 열정. 나를 불타게 한 불교 아닙니까? 하얗게
1: 아닙니다.
0: 불타게 하는 불교 아닙니까?
1: 되게 소극적인
0: 아,
1: 답변이었는데요.
0: 그래요?
1: 예.
0: 자, 그러면 오늘도 틀린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개소영 작가님,
1: 예.
0: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1: 예, 나를 버티게 한 불교.
0: 버티게 한 불교?
1: 예.
0: 굉장히 세 보이는데.
1: 아, 그런가요?
0: 예. 굉장히 힘있고,
1: 네.
0: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데. 왜? 나를 버티게 한 불교.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1: 일단 기본적으로 번뇌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0: 번뇌가 많아요?
1: 네,
0: 아까 아무 생각 없다고 해가지고
1: 네.
0: 번뇌가 적을 줄
1: 그
0: 알았는데.
1: 생각을 많이 좀 죽인 거죠.
0: 아, 번뇌가 많았다.
1: 네, 그거를 좀 많이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말이 아닐 수도 있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뭐 보살을 만나면 보살을 죽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도 뭔가 내 안에서 반짝인다고 생각했던 것들, 뭔가 갖고 싶었던 것들을 죽이는 과정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0: 오,
1: 좀 내려놓는 과정.
0: 그렇죠. 놓아버림.
1: 네,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불교였고, 또 아까 졸업 작품도 저도 사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망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그렇게까지야.
1: 그런 게좀 걱정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0: 오,
1: 근데
0: 근데 말 끊어서 미안한데.
1: 네.
0: 지옥에 떨어질까 무서워하는 거 보면 진짜 수행자다.
1: 그래요?
0: 예. 하여튼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
1: 네, 어쨌든 제 지장보살 시황도를 그리고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장보살 시황도 저렇게 열심히 그러는데 설마 지옥을 보내시겠어? 특별 대우를 받겠지. 뭐 이런 마음이 있고,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 있으면은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서 뭔가 그냥 좀 지워버리고 좀 흘려보내게 해줄 수 있는 게 불교였던 것 같고, 불화를 그리는 과정에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0: 그러면 나를 버티게 한 불교.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청년들을 상대로 수많은 청년들에게 가장 호감도가 높은 종교,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압도적으로 불교가 청년들에게 호감도가 높은 불교 1위, 종교 1위가 불교가 되었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중간중간마다, 아, 지금 불교가 대세입니다. 뭐
1: 네.
0: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불교가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수 있는, 지금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매력이 무엇일까?

0: 젊은 청년 입장에서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어요.
1: 사실 많은 리포트나 그 저널에서 보면은 뭐 자율성이다, 뭐 강요하지 않는다, 그런 거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저는 불교가 가지는 이미지적인 요소들이 인터넷으로 많이 흘러들어와서 일단 접근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청년들의 관심도 올라갔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생각보다 좋은 얘기를 잘못 들어요.
0: 좋은 얘기를 잘못 들어요?
1: 네, 왜냐면 뭔가 청년들 입장에서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아, 뭔가 MZ 세대라서 그런가, 뭐, 악착같이 하지는 못하네. 약간,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해도 뭔가 불합격. 되게 좋은 얘기를
0: 좀
1: 너무,
0: 세상이 빡빡하죠?
1: 좀 빡빡한 것
0: 빡빡해,
1: 같아.
0: 네.
1: 물론 뭐, 요즘에 살기 편하다고는 하지만 막상 애들 정서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좋은 얘기를 이렇게 많이 못 듣고 살거든요, 애들이. 근데
0: 한국인들이 칭찬에 또 인색하대요.
1: 그런 것 같아요.
0: 너무 승부욕이
1: 네.
0: 강하고, 예.
1: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는 좀 사람들은 뭔가 되게 곱게 자라는 그런. 제가 지금 대학교에서 조교로 지내면서 보는 제 시각이에요. 애들이 생각보다 칭찬을 들을 그런 게 별로 없어요.
0: 칭찬 드릴 기회가 없구나.
1: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절에 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말을 또 해주잖아요. 또
0: 그렇죠.
1: 불교에서 해주는 메시지 자체가 일단 긍정적인 메시지잖아요.
0: 그렇죠. 네가 부처다. 막
1: 네, 넌
0: 이러면서.
1: 부처고 넌 뭐든 할수 있고 잘안 돼도 뭐 수행정진하면 돼. 이런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 전달하는 스피커들의 그런 모습과 그런 얼굴 표정과 그런 것들이 너무 편안해 보여서 그런 걸 보고서 젊은 애들도 아, 나도 좀 저렇게 편안해지고 싶다. 좀 그런 욕망이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결국엔 스피커들의 그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힐링하러 오는 거군요.
1: 요즘 애들은 불교를 문화로 접근을 하잖아요.
0: 이야,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불교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편안한 모습, 그 자체가 젊은 청년들에게 포교가 될수 있겠네요.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러면 우리 작가님 나이 또래의 친구들은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1: 사실 뭔가 실제로 이거를 내가 믿어야 되는 종교로 인식하진 않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0: 그런 얘기 들었어요.
1: 네.
0: 그 하나의 문화로서
1: 네.
0: 다가간다고.
1: 그 문화이자 뭔가 내가 힘들 때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
0: 그 저는 이렇게
1: 네.
0: 얘기해요. 젊은 청년들이 불교를 꼭 종교로 믿지 않아도 좋다. 재미로 와도 좋고, 문화로 다가와도 좋다. 그냥 절에 한 번이라도 와서 부처님하고 인연 맺은 것만으로도 참으로 훌륭합니다. 와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 그렇게 하니까 되게 마음 편하게 접근을 하는 것도
0: 예,
1: 있는 것
0: 편하게 해줘야죠.
1: 같아요. 네.
0: 몸에 비빔밥이라도 한번 해줘야죠. 와준
1: 맞습니다.
0: 것만도 고맙다, 청년들아. 그리고 이 청년들이 불교를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또 젊은 포교를 하고 있는 바로 선봉 주자 중에 한 분이 우리 개소영 작가님이잖아요. 예,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예, 참으로
1: 고맙습니다.
0: 훌륭하십니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앞으로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번 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 불교를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거는 이 불교라는 이국에서 이역만리에서 왔었던 그 부처님의 법을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막 병에 걸려가면서 고생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알고 있게 하는 그 사람들의 노력과 마음이 너무 갑자기 벅차오를 때가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어떤 정신성의 계승이라는 것이 가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그 힘든 시절에. 그런 걸 보면서.
0: 이 소중한 가르침이
1: 네.
0: 26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앞에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희생과
1: 네.
0: 은혜가 있었을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 네.
0: 저도 자주 느끼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저 얼굴이 포동포동해 보인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이게 너무 가슴이 벅차서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얼굴을 부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시죠? 그 느낌.
1: 네. 너무 잘 알아요.
0: 진짜 우리 아마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음으로 찐하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0: 그래서 앞으로 더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1: 그런 걸 보면서 확실히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불교를 이어오고 불화를 그려내는 사람들, 불화를 의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찰에 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0: 아, 사람에 대해서?
1: 네. 예. 그래서 모든 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선사들의 삶과
0: 아, 네. 큰 스님들의 삶?
1: 네. 예. 그들의 사고.
0: 어떤 삶을 살았고 네. 그들의 정신은 무엇이었나? 네.
1: 그들은 멋있네요.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는가?
0: 아, 왜 저렇게까지 해요? 네.
1: 왜 저렇게 당나라가서 막 병에 이렇게 걸려와가지고 그러면서도 네. 부처님 법을 전달하러 돌아오잖아요, 신라로. 네. 대단하다.
0: 그 큰 네. 스님들의 그 구도의 모습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싶다는 그 마음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감동이에요. 맞죠?
1: 네.
0: 감동을 느끼신 거예요.
1: 네.
0: 그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젊은 청년불자가 활활 타오르는 불심의 열정을 갖고 있다는 거에 오늘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감동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1: 아유,
0: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너무 즐겁고 재밌었는데 또 시간이 이만큼 지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소영 작가님, 가피란 무엇인가요?
1: 네, 저에게 가피란 액체입니다.
0: 액체?
1: 네.
0: 오, 너무 독특하다. 액체?
1: 네. 네.
0: 아니, 액취! 이거요? 너무 무리수였습니다. 액체. 네. 왜 액체입니까?
1: 저는 가피라는 단어를 공부를 할 때 되게 많이 보거든요. 수륙제를 할 때 사용하는 불화인 감로도가 있잖아요. 초기에 그려진 감로도를 보면은 그 수륙제 현장에서 물과 못해 있는 무주 고원들을 성불시키기 위해서 부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를 이렇게 착 감로로서
0: 감로수
1: 네
0: 물방울로
1: 네 중생에게 바로에서 전달하는 그 스님이 계세요. 저렇게 보면은 그
0: 물을 튕기는 물을 네. 뿌려주는
1: 네 그 감로를 네. 이렇게 착 튕겨주는 저 보면 그래서 손가락에 보면은 네. 뭐 쌀알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저거를 보면서 아 저렇게 스님들이 의식을 할 때 그냥 경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중생 맞춤형으로 다가가서 가피를 이렇게 착 감로를 이렇게 착
0: 감로수를
1: 네.
0: 그거 맞으면 샤랄랄라
1: 네. 이제 뭐 가는 거죠.
0: 급락 가는 거네요.
1: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에게 가피란 액체다.
0: 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뿌려주는 감로수
1: 네.
0: 그래서 액체라고 하셨군요.
1: 네.
0: 개소영 작가님 말한 그 액체의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비심입니다.
1: 맞습니다.
0: 물을 뿌렸지만 물방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생을 향한 자비심. 개소영 작가님에게 질문한 가피란 무엇입니까? 액체입니다. 그 액체는 바로 자비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1: 네.
0: 자비심이 가득한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다들 우리 개소영 작가님의 오늘 이야기를 듣고 아주 흐뭇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을 겁니다. 앞으로도 더 아름답고 더 멋진 모습 응원하면서 다음에 또 좋은 인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오늘 많이 많이 재밌으셨죠? 우리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060-800-7000번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0: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한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각사에서는 국가의 안녕과 경찰 가족을 위한 봉축 대법회를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합니다.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522-8131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8번입니다.

유럽의 화학자들이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발견된 화학 물질이 몇 종류가 있는가를 한번 카운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화학물은 무기물하고 유기물로 나눠줘요. 유기물은 카본을 포함한 탄소가 들어가 있는 물질이요. 그래서 탄소야말로 생명의 물질이요. 산소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 당시 학자들이 연구했던 유기물의 종류가 몇 가지였나 하면 100종류 정도밖에 없었어요. 100개, 100종류. 우리가 쓰는 유기물, 화학자들이 만들어낸 유기물의 개수가 몇 개쯤 될까요? 1억 가지가 넘습니다.

이걸 이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수십 년이 걸린 사건입니다.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 분자식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니히비 벨러가 있고 그 다음에 디마의 요 니히비의 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케쿨로고 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요 사람을 따라와야 돼요. 게르 하르트라는 사람이에요. 자, 독일 사람이겠죠. 이 게르 하르트가 뭘 했는가를 보여주면 이렇게 쓰는 게 기적 같다는 걸 여러분들 알게 될 겁니다. 게르 하르트가 그때 당시 이게 언제냐면 1853년에 게르 하르트가 유형론 이론을 펼치면서 이 유형론이 시작은 듀마였습니다. 듀마 유형론. 이 과정이 이제 이런 화학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1813년 그 다음이 1820년에 요거 하나만 지표로 아시면 아 이게 이런 상황을 알 거예요. 이때 화학자들이 수백 명의 화학자들이 유럽에 유럽밖에 없었죠. 뭐 과학이 유럽밖에 없으니까요. 유럽의 화학자들이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발견된 화학 물질이 몇 종류가 있는 걸 한번 카운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화학물은 무기물하고 유기물로 나눠줘요. 우리 중학교 배웠죠. 유기물은 카본을 포함한 탄소가 들어가 있는 물질이요. 그래서 탄소야말로 생명의 물질이요. 산소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탄소가 생명입니다. 산소가 생명이 아닙니다. 탄소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유기물이란 말은 바로 뭐냐면 생물이란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탄소가 들어가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무기물은 뭐냐 하면 무기물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기물은 그냥 암석입니다. 광물입니다. 돌가루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 1820년에 밝혀진 광물이 몇 종류냐 그런 질문이 되죠. 무기물이 얼마냐 하면 1000종류쯤 됐어요. 1000가지. 자, 무기물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런 걸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게 모여갖고 모여서 이거 하고 플러스 산소를 딱 붙이면 이게 광물이 돼버립니다. 수업이 제가 강의했죠? 이게 광물이 되니까 광물이 대략 생명하고 관계없는 이때 무기란 말은 생명하고 관계없는 자연에 있는 물질이 몇 개냐? 1000개 정도 있대요. 그러면 생명하고 관계 있는 건 몇 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겠죠. 뭐 예를 들면 뭐 피부에 있을 때 나는 각질, 그 다음에 방구끼에 있을 때 나오는 기체, 또 생명관계 있잖아요. 넙지도 않은 메탄, 그 다음에 온갖 기름 종류, 들기름, 참기름, 오일기름 모든 게 유기물이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몇 종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한 만 종류 안 되겠어? 옛날부터 올리브 팔았고 뭐 온갖 있잖아. 포도주 하면 뭐 있고 술찌꺼기에도 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나무 떼면 뭐 많이 나오잖아. 그거 다 유기물이잖아. 식물에서 나왔으니까. 그럼 거의 수만 종이 되지.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 학자들이 연구했던 유기물의 종류가 몇 가지였나 하면 100종류 정도밖에 없었어요. 100개. 100종류. 지금 우리

우리가 쓰는 유기물, 화학자들이 만들어낸 유기물의 개수가 몇 개쯤 될까요? 이제 우리 PD님만 계세요, 보세요. 몇 가지 될 것 같아요? 유기물, 생명에 관련되는 물질, 유기물이 몇 가지냐? 몇 가지냐 하면요? 1억 가지가 넘습니다. 지금은, 그때는 100개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억 개가 넘습니다. 1억 종류가 넘습니다. 1억 개니까 종류죠, 종류. 1억 종류가 넘습니다. 1억 종이 넘습니다. 1억 개. 그럼 반드시 해야 돼요. 뭐,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플라스틱부터 비닐, 그 다음에 석유에서 나오는 게 수만 종류가 돼요. 약품 생각해보세요. 전부 다 그 카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야, 약품. 지구상에서는 우리 의약품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 말고 전부 다 합성한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많아진 걸 뭐라 그러냐면, 합성화학이라 그래요. 합성화합물입니다. 이걸 그냥 대규모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석유, 나프타라든지 뭐 에틸렌이라든지 테플론이라든지 들어보셨죠? 모든 우리 생활 주변에 쓰는 물질들이 그게 저 뭡니까? 뭐 화재 나면 뭐 다 스티로폼이든 다 타잖아요. 그럼 까만재가 남잖아요. 타고 까만재가 남는 모든 물질을 유기물이라 부릅니다. 그 종류가 1억 종류가 넘습니다. 그게 대부분 합성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요거밖에 없었으니까. 자, 그게 그 흐름을 이해하셔야 현대 우리가 물질 문명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이 게르하르트라는 사람이 요때만 해도 수백 가지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53년. 이제 이때 되면 이제 수천 종류가 생겼겠죠. 그럼 게르하르트는 수천 종류가 넘는 유기물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가를 처음으로 착상해 본 사람이요. 요 계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이 사람이 했는 뒤마하고 이 게르하르트가 어떻게 세계에 있는 이 많은 물질을 분류를 했나 하면 이 유형론입니다. 이 유형론이 모든 유기분자는, 유기물 분자는 요 네 가지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되게. 첫 번째 뭐냐면, 요렇게, 기호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소하고 수소. 기호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소하고 수소인데 요렇게 잘 그려야 돼요. 요렇게 해갖고 요거에 O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려줄게. 수소하고 수소인데 대괄호 요렇게 있죠. 요 O가 있는 형태. 세 번째는 어떠냐면 수소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요렇게 묶여져 있는 형태. 그 다음에는 어떤 형태가 있나 하면 질소하고 아니. 수소하고 수소가 있는데 요게 질소로 묶여 있는 형태. 수천 종류의 유기분자는 요 네 형태에서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유형론입니다. 자,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왜 그래야 되냐 보세요. 요렇게 된 걸 뭐라 그랬어요? 이거 말고 우리가 지금 알죠.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이걸 H2로 적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수소죠. 이걸 수소형이라 불렀어요. 그다음에 이게 뭐 되죠? 이게 물형이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H2O 쓰면 물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겠어요? 이건 HCl이 되잖아요. 이거는 염산형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감자 먹겠죠. 분자식을 쓰면 NH3이죠. 이게 암모니아형이에요. 그래서 유기분자 수천 종류도 넘는 유기분자를 요 네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이 수천 종류를 만드는 방식은 이렇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한번 보세요. 요거다가 요렇게 해보면 돼요. 여기서 수소형에서 염산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 분자를 진짜 묘한 개념입니다. 요 분자를 띄내고 대신 여기다가 염소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형이 되잖아요. 요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형론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걸 어디로 바뀌느냐 하면 이제 이 캘쿨러가 1800 리비가 원래 그 계리사학 괴리사학하고 리비를 만나게 해준 사람이 훔볼트입니다. 그리고 이 리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리비 제자가 지금 두 사람 이야기했죠.
네

제자 중에 이제 켈쿨로 제자가 반투호퍼. 이 사람이 1901년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연도를 대충 기억하죠? 이 말 왜 사느냐 하면 이 사람이 연구하는 그 공식이 바로 삼투압입니다. 삼투압이야말로 생명현상의 가장 중요한 작용이잖아요. 삼투압을 해갖고 노벨상 받고 그보다 많은 연구를 했는데 네, 이 사람이 또 주장한 게 뭐냐면 이 사람 제자잖아요. 그럼 켈쿨로는 이 카본이 있다면 이게 평면에 있다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켈쿨로예요. 그런데 반투호퍼는 이게 입체 구조를 갖는다는 거예요. 입체 구조. 같은 평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하는 바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편히 이런 분자식을 쓸 수 있는 이걸 기적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과정이 거의 100년 걸렸습니다. 어떻게 걸렸나 하면 케플러가 1854년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어쩌면 산소는 파리 두 개일 거다. 그 다음에 수소는 파리 한 개일 거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질소는 파리 세 개일 거다. 이런 개념까지 왔어요. 84년에. 이것도 좀 복잡합니다. 갈라져. 그 다음에 4년 동안 더 고민을 합니다. 1858년에. 예, 1858년에 가장 위대한 도약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분자 중에 원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카본이잖아요. 카본. 카본이 8이 몇 개인가? 다시 말하면 몇 개의 원자나 라디칼하고 결합할 수 있는가? 이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유기물 분자가 이제 수천 개 이상 막 생기니까 이걸 분류를 해야 되는데

결합할 수 있는가? 이걸 1858년까지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케쿨로가 그게 파리 네 개일 거라는 생각을 최초로 한 사람입니다. 이 연도를 기억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쓰는 겁니다. 혁명이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1860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카를 스루에 학회가 열립니다. 이때, 이 역사적으로 화학에서, 이게 화학이 통일해야 됩니다. 요 회의를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때 140명의 화학자가 모입니다. 유럽에. 140명이 모여갖고 뭘 했냐면,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860년도까지도 뭘 몰랐냐면, 1860년도까지도 뭘 몰랐냐면, 인류는 분자와 원자를 혼용했었습니다. 구별 못했습니다. 혼용했었습니다. 네, 구분 불가, 구별 못했습니다. 네. 과학사에서 이만큼 중요한 얘기가 없습니다. 분자, 원자 지금 우리가 편하게 쓰잖아요. 초등학생도 안 헷갈리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때 유럽의 학자들이 분자하고 원자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 분자라는 개념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 1811년에 분자라는 개념을 지구에서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보가드로. 1811년에 분자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원자라는 개념은 대략 1800년 초에 달토니. 이 원자라는 개념은 달토니 다시 만들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분자라는 개념을 부르짖어도 이게 원자하고 분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몰랐어요. 1850년까지. 지금은 이게 다 원자하고 이게 분자잖아요. 그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카를 스루에 헤이, 이게 지명입니다. 이게 화학사에서 항상 나오는, 예, 화학, 바로, 예, 이어서 바로 원자량이란 개념하고, 다시 한번 원자하고 분자란 개념을 분리합니다. 명확히 합니다. 자, 그때 이 카를 스루어 학회에서 이 회의를 주관한 사람이 케쿨로입니다. 케쿨로고, 또 이 회의에서 명연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카니자로라는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카니자로가 이 학회에서, 그 학회가 140명 엄청 모였는데, 카니자로가 뒷부분에 이제 자기가 딱 나와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보가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이 뭐냐면, 이 카니자로 주장이 다시 말하면 게르하르트 이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니자로 조금 어렵습니다. 결론 말하면 지금까지 유럽에서는 이 모든 이 전체를 장악했던 사람이 예를 들면 베르셀리우스 체계인데 여거에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아보가드로 숫자냐, 그 분자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화학 전체를 재편성해야 된다. 간단히 합니다. 그리고 이 카니자로의 강의를 들었던 젊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러시아에서 온 바로 멘델레예프입니다. 멘델레예프가 바로 1869년에 주기율표를 만들어버리죠. 다 아시죠? 이 흐름을, 큰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포도당 이 분자식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지난한 과정을 겪어서 유럽에서 100년 동안 1860년도까지도 분자하고 원자를 구분 못 했다는 거예요. 전문학자들이. 그래서 이 케쿨로가 썼는 그 자료를 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 케쿨로가 이런 한탄을 합니다. 자기가 썼는 1861년에 우리 초산, 식초입니다. 초산.
식초산에 식초의 분자식이

학자마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19개인가 16개인가 다른 종류의 분자식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문이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종식시킨 회의가 칼을 수루하고 이 학회가 1860년이고 마무리해 드릴게요. 거기서 2년 후에 1862년에 바로 런던 만국 박람회가 일어납니다. 이때 메인이 바로 예, 타르에서 나온 바로 화학, 그 다음에 그 모버, 염색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사적 배경을 철저히 조금이라도 지금 뭐 좀 시간 있으면 이걸 제가 과학사만 한 두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빠뜨리고 이걸 계속 설명을 하면 이거는 당연히 쓰는 거예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거의 200년 지난 지금 이걸 보면 여기서 이 분자식 자체가 엄청난 많은 정보를 산수 계산하지 그냥 쭉쭉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제가 전자공학을 했는데 이쪽 분자식을 좋아해갖고 이쪽으로 오면서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면서 분자식만 알면 화학을 거의 90% 장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자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핵심이 예, 케쿨로라는 사람이 카본이 8이 4개라는 걸 1858년 했고 케쿨로는 또 뭐죠? 그 유명한 이 벤젠 고리를 육각형을 했던 게 바로 케쿨로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게 이중결합, 공명. 바로 공명현상을 이 사람이 선언하면서부터 화학이 완전히 한 단계 도약을 해버리죠. 예. 예,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우리 세포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늙어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세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산소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른바 대사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걸 제가 강의를 쭉 해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전체를 이 과정은 단계가 얼추 해당작용 10단계, TC사이클 러프하게 한 10단계, 그 다음에 전자전달 시스템, 그 다음에 오탄당 인산회로, 예, 이런 백본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전부 다 그 어떤 분자가 단백질하고 인택션 하는 과정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해당작용의 10개 분자, TC사이클의 한 8개 분자, 그 다음에 오탄당 인산회로의 한 5개 정도 분자, 뭐 이거에도 얼추 한 20개 정도 분자가 되잖아요. 이 분자하고 누가 작용을 하느냐 하면 거대한 단백질. 이 거대한 단백질을 뭐라 부르냐면 효소라 부릅니다. 그럼 질량차가 얼마쯤 되느냐 하면 지금 이야기했던 뭐 글루코스라든지 피루브산이라든지 뭐 아세틸코엔자임이라든지 이런 분자들은 수소 원자로 따져보면 대략 한 뭐 한 200개 미만입니다. 질량이. 수소 원자에 한 200개 정도 오다. 근데 이 단백질은 그거에 적어도 100배 이상, 대략 150배에서 많게는 한 1000배까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전체적인 그 스케일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세포 내에 일어나는 모든 작용을 부를 때 뭐라 부르느냐 하면 대사작용이라 그래요. 대사작용은 또 다르게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산화하는 반응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떤 분자하고 단백질하고 충돌하는 과정이에요. 어떤 분자는 뭐냐 하면 지금 이야기했던 해당작용의 10개 분자, TCA사이클의 8개 분자,

이런 분자들이요. 그러니까 분자 크기가 요만하다면 부딪히는 이 효소는 크기가 이만하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주먹만한 게 와서 이 몸체만한 거, 예. 그리고 100배 이상, 150배에서 뭐 한 1000배까지 되는 거대한 덩어리하고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해서 약자로 씁니다. 이제, 글루코스. 그러면 GLUCOSE. 여섯 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수백 번 반복이 되니까네. 생화학자들이 글루코스를 안 적고 GLC 약자로 적습니다. 그 다음 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자로 적습니다. G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G에 글루코스에 인산이 붙었다 하면 G6P 글루코스가 카본이 6개니까 6번째 카본에 인산이 붙었다 했을 때 G6P라고 부르죠. 그래서 외자를 쓴다는 거. 글루코스도 첫 번째 축약했고 세자 GLC라 적었다가 그것도 번거로우니까 G란 한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모든 한 20개 분자를 외자로 알파벳 한자로 표시하고 단백질도 효소도 가능한 축약해서 써서 가능한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가장 출발점은 어디냐 하면 해당 작용. 해당 글루코스를 분해하는 거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아니고. 그래서 글루코스를 분해하는 단계가 한 10단계 됩니다. 그럼 글루코스는 6탄당이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약자를 어떻게 적느냐 요새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글루코스니까 제가 G라 적겠습니다. G 글루코스. 그 다음에 글루코스에서 인산이 붙었는 요 단계도 그냥 G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요 순서가 있을까요? 요걸 먼저 적었을까요? 요거하고 다르다는 걸 알겠죠? 굳이 다르게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요 G는 뭐냐면 요 글루코스에 인산이 붙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자로 쓰기, 쓰면서 번거로워서 전부 다 한 자로 쓰는 거예요. 요것도 G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과당이라 부르는 프룩투스. 프룩투스 6포스파이드인데 그것도 그냥 F라 적는 거예요. 예. 예, 거의 한 6배 이상 압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오케이. 요거는 과당. 여러분들, 사과나, 그 배나, 이렇게 과일에 많은 당, 그게 과당이고, 요걸 약자로 F라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인산이 원래 하나인데, 인산이 하나 더 두 개 붙어갖고, 두 개라는 그 라틴 말이 뭐냐면, 비스란 말 씁니다. 조금 어려운다는데, 그래서 그걸 B라 적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뭐냐면 카본이 6개인 카본이 6개 그대로 붙었는 글루코스에서 카본이 6개인 그대로 갖고 있는 당입니다. 그 6탄당이라고 부르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6탄당인데 여기서 톡 하고 쪼개집니다. 6개가 몇 개 몇 개 쪼개지느냐 하면 3개하고 3개로 작게 돼요. 첫 번째 3개가 뭐냐면 디아세톤 디하이드록실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파이드라는 카본 3개로 되어 있는 분자입니다. 그걸 D라 적겠습니다. 그럼 6개, 카본이 6개가 3개 쪼개졌으니까 첫 토막은 D라 적고 나머지 3개 카본은 G라고 적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카본이 6개고 여기서부터는 3개 잘라진 거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거의 비슷해요. 금방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백으로, 이렇게 하는 거. 화살표조차,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 B입니다. 오이. 여기 아주 묘미입니다. 이제 암기를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쓰면 요 자리에 오면 다시 B를 쓰면 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는 나중에 따로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그건 이전 강의에 제가 수도 없이 반복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B가 뭐냐 하면, 요도 B, 요 B도 두 개란 말이에요. 뭐가 두 개냐 하면, 인산이 두 개 붙었다는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근데 요거하고 요 B 차이는 이 B는 카본이 6개 있다는 거예요. 요 B는 카본이 3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B는 뭐냐면 인산이 두 개, 비스 두 개 붙었다는 말이에요. 됐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3 포스포 글리세라드. 3PG라는 분자입니다. 해당 작용의 분자입니다. 3PG

요 3이란 말은 인산이 카본, 세 번째 카본에 붙었다. 그 말이요. 이건 카본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2PG. 2란 말은 뭐냐 하면 세 번째 인산이 붙었는 걸 위치를 이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2PG. 이렇게 적습니다. 2PG.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 하면, 포스퍼 에놀 피루브레이터라고 좀 어려운 분자가 있어요. 이것도 카본이 세 개예요. 예. 네. 어쨌든 그 바뀌어진 분자가 또 와요. 그 다음에 이 P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오는 분자가 뭐냐 하면 이것도 P예요. 이게 바로 피루브산이에요. 네. 자, 얼마나 간단합니까? 네, 이전 강의 기억나시죠? 근데 요거는 그걸 한 6분의 1로 딱 축약해갖고 이니셜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 과정을 지금 요거 한 10단계를 뭐라 부르냐 하면 해당작용이라 불러요. 당을 분해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러면 요 과정을 해당작용이라 부르고, 이때 요거 등장하는 효소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요 각각 요 물질이 이 분자가 이 분자로 바뀔 때 하는 요 작동해주는 머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효소라 불러요. 그 효소는 이 분자보다 적어도 150배 이상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쭉 적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딱딱 넘어갈 때 효소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 효소를 정하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첫 번째 효소가 헥사키나제라는 효소예요. HK, 헥사키나제. 헥사키나제. 네. 두 번째 효소가 뭐냐 하면, 요 넘어가는 효소가 포스포 프루트소, 포스포 글루코스 이스모라제라는 효소예요. 네. 요 세 번째 넘어가는, 요 단계 넘어가는 효소가 뭐냐 하면, 포스포 프루트스 키나제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요 B에서 요게 6탄당이 딱 쪼개질 때 들어가는 효소가 예, 굉장히 유명한 알돌라제라는 효소인데 제가 약자로 ALE라고 적겠습니다. 알돌라제요.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요 D하고 요 G를 왔다 갔다 서로 변환시켜주는 효소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트리오스 포스파이드 이소무라제라 불러요. IPT라는 효소예요. 그 다음에 요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포스파이드 요 G라는 요 분자를 B로 바꿔주는 이 효소가 뭐냐 하면 GAPT라 적겠습니다. 요 정하기는 DH까지 적어야 돼요. 근데 복잡하잖아요. 무조건 추격할 수 있는 데까지 추격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는 GAP, 요 G라는 요 분자가 정한 이름이 GAP입니다. 뭐냐면 글리세라드, 알데하이드, 포스파이드라는 분자예요. 그거에서 디하이드로게나제라는 그 약자를 내가 D라 적은 거예요. 수소를 띠낸다는 거예요. 전자 두 개하고 양성자 하나를 띠내는 과정이에요. 그걸 대학교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요리 가는 걸 뭐라 그러냐 하면 글리세라드, 포스포 글리세라드 키나제라 그래요. 요거는 인산을 붙여주는 거예요. 인산을 붙여주거나 띄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인산을 붙여줬다 띄줬다는 말은 뭐냐 하면 ATP가 들어가서 ATP로 바뀌거나 그 반대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 포스포 글리세라드 무타제라는 거예요. 무타제란 말은 뭐냐 하면 요 인산이 붙었는 인산의 위치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3번 카본에 붙어있는 인산을 2번 카본으로 바꿔주는 그 자리 옮김 효소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게 2PG에서 포스포인 피루브로 바뀌어질 때 들어간 효소를 에놀라제라 불러요. 에놀라제. 그건 산소 이중결합이 있고 N-O-L이란 말은 그 N이란 말은 이중결합이란 말이고 O-L이란 말은 뭐죠? 알코올, 술이란 말입니다. 알코올하고 그 술에 OH기가 들어있습니다. 알코올에 그 OH하고 산소 이중결합이 있을 때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효소를 에놀라제라 불러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 피 이름이 요걸 알면 요 이름을 알 수 있어. 포스포에놀피루부테. 다시 한번. 포스포에놀피루브레이트. 이때 에놀이란 말이 들어가요. 그 에놀, 여기서 에놀이를 작용을 해갖고 만들어진 분자이기 때문에 이 분자 속에는 에놀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포스포에놀피루브레이트. 포스포란 거는 PO3이가 이온이요. 그 다음에 에놀. 에놀은 카본하고 산소 이중결합이 있고 또 옆에는 OH기가 있다.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P는 뭐냐 하면 포스페이트. 자, 요 분자 이름이 뭐냐면 포스포, 에놀, 피루브레이트.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는 요 분자가 뭐냐 하면 요 분자가 피루부산입니다. 요 피루부산으로 같은 P인데 약자를 딱 축약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요거하고 다르다는 거요. 요거는 PEP라는 분자고 요거는 피루부산이라는 분자예요. 그래서 이 넘어가는 데는 뭐냐 하면 피루부산, 예. 피루브레이트 키나제 타입 M.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 M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근육. 근육이라 할 때 머슬이란 말 쓰잖아요. 거기서 온 겁니다. 자, 이제,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셔야 돼요. 요게 해당 작용입니다. 그러면 분자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분자예요. 덤으로 하나 있고 효소가 몇 개요? 효소가 예, 효소도 열 개 들어갔죠. 효소가 열 개 들어간 거예요. 저 그래서 뭘 하는데? 우리가 전신을 보면 예, 밥을 먹고 고구마, 감자를 먹었을 때 우리가 소장에서 흡수해갖고 세포 속에 들어가서 맨 첫 단계로 이 열 단계를 통과한다. 이걸 해당 작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생명작용이 가장 백본 구조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호흡을 하고 호흡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을 불태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소각로입니다. 용광로입니다.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이 마지막 불태우는데 저 불태울 때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호흡한 산소가 이 세포질에서 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온다.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동물은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먹는 거는 뭐냐면 주로 탄수화물이라 부르잖아요. 삼겹살, 탄수화물 이런 거 먹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어서는 단백질 이게 아니고 먹는데 가장 핵심은 우리가 먹는 녹말입니다. 그 녹말은 누가 만들었죠? 고구마, 감자, 벼, 보리, 밀 모든 거잖아요. 우리 인류는 다섯 개의 그 식물한테 평생 매달려 있잖아요. 돼지고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 소고기를 많이 먹어도 힘이 곧장 나지 않잖아요. 한참 시간 지나서 힘이 나는데 설탕이나 당근을 먹으면 예, 뭐 30분 내로 힘이 나잖아요. 그럼 탄수화물이라는 고구마, 감자 그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식물이 만들었죠. 그 식물이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광합성이라고 불러요.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아마 이분께서는 우리가 만났던 분 누구시죠? 첫 명장이로.
2: 선제 스님.
1: 네, 선제 스님 제자이고요.
3: 수행과 사찰 음식을 따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행을 완성해주는 최고의 조건?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거든요.
4: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막 이렇게 오, 진짜 재밌는데요. 이렇게 인상을 해가면서.
2: 진짜 궁금한 게 사찰 음식에서 이렇게 뭔가 재료를 때려서 하는 조리법이 있는 건가요?
3: 아주 즐겁게 이렇게 두드리는 재미를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 깊이가 남다르고.
4: 네. 정말 남다라요.
3: 먹는 즐거움?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수확했던 열무도 들어있으니까 네.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가에서 채공을 살면 지혜가 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 번의 배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18번에 걸친 항암을 하고 저는 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했던 음식이 사절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동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나상도
4: 남궁진의
3: 그럼 열전.
5: 제가 입덕을 한 지가 이제 2달째 됐고 랜덤 재생을 하면 홍기나도 허버벅 말고는 나오질 않아요 지금.
6: 난 너희 둘 다 가지고 싶어.
7: 너희 둘 다 내 거다.
6: 대패 좀 주세요. 좀 짜는 게.
4: 아 근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8: 손비나 부 아버님께서 가수 장녀 이후에 폭소.
7: 아 네. 공부.
4: 공부. 어.
7: 항상 너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무조건 가지고 가고 속도보다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단다. 아, 그 방향 멋있다. 틀리지 않은 방향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파이팅.

그러니 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약구유인등문시경

그 아소공양 지불공도백군불급이 천만억군대지 산수비여소 불능급 수불의 약선남다선유유말사

세상에서 어리석은 중생은 욕심에 탐착한다. 능히 이 어리석음을 여의는 자는 빠르게 열반을 얻으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남에게 베푼다. 탐내는 마음이 없어 자기가 지은 공덕을 이웃에게 돌린다. 그런 보시가 보시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나니 살아서 그 복을 얻고 죽어서 천상의 복을 누리게 되리라.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 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소중한 나.
1: 우아한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불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연기법 다 들어보셨습니까?
3: 네.
0: 아, 대답을 네, 못 들어봤는데 거짓말하신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연기법이라고 했는데 쉬운 말로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다 인연의 흐름이다. 네. 불교의 이제 유명한 개송 중에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네. 모든 것이 인연의 소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모든 게 다 인연법입니다.
2: 네.
0: 뭐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뭐 남편이나 아내, 여러분들 형제 자매, 여러분들 자식,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인연의 소치라는 것입니다.
2: 네.
0: 근데 살다 보면 좋은 인연도 있고, 예, 그렇죠. 그지 같은 인연도 있고요. 예, 나쁜 인연도 있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나쁜 인연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2: 좋은 인연.
0: 근데 왜 눈동자만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예, 아닌가요? 예, 저의 착각이죠. 예, 다 좋은 인연들만 많으셨구나. 예,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다는 증거일까요? 그렇죠. 복과 선업, 공덕을 많이 지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살아가면서 좋지 못한 인연을 많이 만났다면 그만큼 전생에 복을 많이 짓지 못했다. 선업을 많이 짓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다 인연의 흐름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 마음이 그게 돼야 안 돼요.
2: 안 돼요.
0: 예, 그게 집착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2: 맞아요.
0: 예. 그러니까 막 좋은 게 있으면 막 움켜쥐고 싶고,
2: 네.
0: 예, 막 싫은 사람이 오면 막 맞고 싶고,
2: 예,
0: 그렇잖아요.
2: 네.
0: 예, 또 좋은 게 막 떠나려고 하면 어떻게든 못 가게 하고 싶고, 잡고 싶고, 또 싫은 인연이 갈려 그러면 막 굿이라도 해주고 싶고,
2: 예?
0: 어서 가라, 어서 가라 이렇게. 예, 근데 예, 그 불교에는 그런 집착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2: 네.
0: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착이야말로 우리 중생들의 삶에 그런 어떤 괴로움과 또 장애를 가져다주는 가장 그 중요한 그런 업보, 업장이 바로 집착이다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근데 이 집착만 딱 내려놓으면 편하다는 걸 아는데 다 아시죠?
2: 네.
0: 집착만 딱 놓아버리면 편하다는 걸 아는데 잘 놓아져요? 안 놓아져요? 안 놓아지죠. 다 놓았으면 벌써 도인 됐죠. 네, 안 놓아지니까 중생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집착의 마음이 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에 일본에 백은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백은 화상. 이라는 그런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그 일본의 송림사라는 절에 머무르고 계실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백은 스님이 참선을 너무 아주 깊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그런 큰 스님이신데 그 송림사라는 절 밑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그 두부 장수를 하는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부 장사를 하는 그런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딸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아주 그 나이가 어린 처녀였는데 덜컥 애를 가져버린 거예요. 애를 가졌어. 어떻게 애를 가졌지 처녀가? 그 하늘 봤는데 그 뚝 떨어졌나? 그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에? 뭐 2년 전년 썩을려나 이러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딸이 그 처녀가 애를 가졌어요. 누구 자식이냐 난리가 났는데 아버지가 그 서슬이 퍼렇게 눈에 살기가 있는 걸 보고는 처녀가 이제 무서움이 느껴져서 이 딸이 아이고 이거 사실대로 말했다간 나도 죽고 애 아빠도 죽고 내 뱃속에 있는 애까지 죽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무언고 하니 아버지가 평소에 그 송림사 그 절에 백은 스님을 세상에서 제일 존경했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제일 존경하는 스님을 죽이게 하겠냐 싶어서 저기 위에 백

최근 쓰는 앱니다 이런 거예요. 아 쓰면 뭔제야? 아니 스님은 쓰면 절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애가 생겨버렸네. 백은 스님 예? 앱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백화 뒤집어져서 이제 딸을 데리고 그 아버지가 백은 스님을 찾아갑니다. 스님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 딸이 처녀인데 애를 가졌답니다. 근데 이 애 아빠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스님이랍니다. 사실입니까?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아니? 뭔 소리요? 나 손도 못 잡아봤다. 뭐 이렇게 할 텐데 백은 스님 이제 수행을 해도 너무 깊이 가셨나 봐. 뭐라고 하시냐면 아 그렇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간 이게 아버지가 아 그렇습니까? 라는 얘기를 듣고 변명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고 아 그렇습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이게 이 내 딸에 있는 이 뱃속의 애가 스님 애가 맞습니까? 예? 맞는 겁니까? 하니까 또 유스님이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야 아버지가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 막 그 앞에서 이제 삿대질하고 욕을 하면서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이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소문이 쫙 퍼지잖아요. 들었어? 들었어? 어, 백은 스님이 거기 두부장수 딸을 건드렸대. 애래. 어떻게 어떻게 큰 스님 줄 알았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어머 대박 대박 막 대박 사건 막 이런.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 아니다 오해다 이럴 텐데 그 사람들이 못 믿어서 아니다 우리 백은 스님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평소에 스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도들이 또 절에 올라가서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두부장수 딸이 애를 가졌다는데 스님 그 스님 애라는데 사실입니까? 그 스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런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신도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때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이제 딸이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내 아이를 낳았대요. 딸이 사내 아이를 낳아서 그 두부장수 이제 아저씨가 이제 그 사내의 그 아기를 데리고 그 다시 절에 올라가서 스님한테 이렇게 안겨주면서 스님 애니까 스님이 먹여 살리십시오. 예? 이제 스님 아들이니까 스님이 먹여 살리고 스님이 키우십시오 이런 거예요. 우리 같은 기가 막히잖아요. 네. 이게 뭐 그 우리 같은 뭐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자고. 유전자 검사 해보면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백은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애를 데려대. 예.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애인데 어떡해요? 그냥 이제 집집을 돌면서 젖먹이를 하면서 이제 키운 거예요. 그냥 젖먹이를 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든 뒤에서 욕을 하든 애를 잘 키웠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대요. 딱 1년이 지나니까 1년 되니까 이제 돌이잖아요. 1년이 지나니까 그 두부장수 딸 애 엄마가 그 모성애와 그 죄책감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냥 괴로워하다가 아버지 찾아가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사실 그 애는 이웃집 응시점에 남자애입니다. 스님한테 제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아 이제 와서? 아 이제 와서? 그 아버지는 이제 놀라고 그래서 이제 불이 났기 절에 올라가서 스님 앞에서 석고대제를 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우리 어리석은 여식 때문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스님을 제가 뒤에서 욕을 하고 더럽혔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스님이 이렇게 애를 안고 있다가 거기에 이제 애 할아버지 되는 택이죠. 스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스님이 이렇게 애 안고 있다고 또 보면서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데려가라고 예, 그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아 모든 게 인연 때문에 왔고 인연이 닿으면 다시 가고 모든 것이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다. 그 인연법의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신 게 바로 그 일본의 백은 화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절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게 그냥 큰 스님의 이야기니까 야 정말 이 세상에 최고 가는 수행자 모든 집착이 떨어지신 큰 스님이다 라고 우리가 감탄하는 거지 지금 눈으로 보면 호구야 호구. 아 세상에 이런 호구가 어딨어. 에? 누가 나 때렸어.
내가 당신 때렸는데

당신 어떡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막 사기쳐도, 아, 그렇습니까? 누가 나를 음모를, 모해를 해도, 아, 그렇습니까? 야, 정말. 근데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서로가 서로 이렇게 모든 집착을 놓아버리고 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와 같이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나의 인연임을 알고 내 마음에 그 집착심을 놓아버리고 인연의 흐름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완벽한 마음의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게 모두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했을 때 이 업의 인연을 두 글자로 줄여서 업연이라고 합니다. 업의 인연, 업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들, 그 내 앞에서 나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다 업연의 존재들입니다. 괜히 만난 존재가 없어요. 우연으로 만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나에게 두 가지 목적으로 나와 인연을 맺는 것이다. 은혜를 갖기 위해서 왔거나 왼수를 갖기 위해서 왔거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두 가지 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으러 만났거나 왼수 때문에 만났거나.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인연들이 은혜로 만난 인연이 더 많은지, 왼수로 만난 인연이 더 많은지, 좋은 인연이 더 많은지, 나쁜 인연이 더 많은지, 정말 참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 자꾸 닦아야 된다. 지금 닦고 끊임없이 선업을 짓고 끊임없이 공덕을 짓는 것만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젊은 남자가 머리를 깎고 출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수행을 했대요. 열심히 이제 수행을 했는데 이제 이 젊은 남자가 이제 큰 스님이 됩니다. 이제 큰 스님이 되셔가지고 하루는 이제 어느 절에서 사원에서 이렇게 수행을 마치시고 난 뒤에 그 신도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이렇게 스님에게 승복하고 뭐 꿀이라든가 이렇게 시중물을 올렸습니다. 그 스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아, 이걸 왜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도가 하는 얘기가 스님 원래 저희 절에서는 스님이 이렇게 수행을 3개월 동안 마치시고 나면 이렇게 공양물을 올리는 게 저희 사원의 예법입니다. 예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스님이 저는 이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까 신도가 아니 왜요? 저희가 정성으로 가져왔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큰 스님이 저는 옆에서 시중드는 제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받아봤자 짐만 될 뿐입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 신도가 아니 옆에서 시중들 제자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신도가 불심이 엄청 깊었나 봐요. 제가 7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그러면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들이 더럽게 속삭였나 봐요. 여러분들 같으면 7살, 아들 7살인데 절에 보낼 수 있겠어요? 예, 없어요? 예, 불심이 없구나. 불심이 없어, 불심이.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그 7살짜리 아들을 머리를 깎고 이제 출가를 시키게 되는데 큰 스님이 머리를 깎이기 전에 간단하게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법을 가르쳐줬답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살짜리 아이한테 머리를 깎아주기 전에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이 윗바사나 수행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삭도 있죠. 스님들 이렇게 삭발할 때 쓰는 날카로운 면도칼을 삭도라고 합니다. 삭도를 물에 이렇게 묻혀서 그 삭도가 면도칼이 머리를 딱 깎는 순간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몇 살짜리가? 7살짜리가. 그 전생에 많이 닦은 아이예요. 예, 전생에 많이 닦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딱 깎는 순간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다가 깨달음을 얻으면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인 아라한이 됩니다. 7살짜리가 아라한이 된 거예요. 동자승이. 근데 스승님은 이 아이가 아라한이 됐는 줄 몰라요.

알아요. 이제 자기가 스승님은 이제 아직 깨달음을 못 얻었거든요. 그 스승보다 먼저 깨달은 거예요, 제자가. 하여튼 이제 동자승으로 만들어놨는데, 또 이제 아라한이고 전생에 닦은 것도 많으니까 얼마나 총명하겠어요. 7살짜리가 마치 27살짜리 청년 마냥 스승을 옆에서 너무나 시봉을 잘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한 보름 정도가 지난 뒤에 그 큰 스님이 동자승에게, 자, 네가 이제 출가를 했으니까 부처님께 직접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부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부처님께 인사드리러 우리가 여행을 떠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자승을 데리고 이렇게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길을 가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어느 마을에 그 조그만 사원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쉬게 됩니다. 이제 스승은 침대에서 이렇게 쉬고 눈을 감고 이렇게 잠에 들었고, 7살짜리 동자승은 이미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네. 스승이 자고 있는데 옆에서 딱 가부좌를 들고 참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살짜리가. 또 징그럽지 않아요, 7살짜리가? 네, 이제 그 전생이 많이 닦은 거예요. 네, 이제 또 아라한이잖아요. 네. 7살짜리인데 이제 거룩한 성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밤새워서 명상을 들었는데, 이제 새벽닭이 울립니다. 꼬끼오 하고 새벽닭이 울리니까 스승이 이제 누워있다가, 아, 새벽이 됐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자승, 이제 당신의 제자인 동자승이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동자승을 깨워서 어서 아침에 할 일을 하도록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부채로 동자승을 깨우려고 이렇게 부채로 동자승을 툭툭 쳤어요. 툭툭 쳤는데 실수로 이렇게 동자승이 앉아 있었잖아요. 이렇게 스승님이 걔는 침대 옆에서 이렇게 참선하면서 앉아 있는데, 스승이 부채로 누워있는 동자승을 깨운다고 부채를 이렇게 돌리다가 부채자루가 앉아있는 동자승 눈을 콱 찔러버립니다. 그 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동자승이. 자, 그런데 우리 같으면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예? 순간 제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거룩한 성자의 경지에 이르렀잖아요. 내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아프다고 하면 우리 스승님의 마음이 번민해질 것이다. 차라리 나 혼자 참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그 손을 하나 싹 가리고, 예, 스승님 저 일어났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밖에 나가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욕실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한 손을 가린 상태에서, 아, 대단하죠? 그러더니 스승님께 드릴, 우리는 이제 아침에 양치질할 때 칫솔로 하잖아요. 칫솔로 하는데 그 당시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나무 있죠? 그 버들까지나 그 이렇게 부드러운 나무를 이렇게 칼질을 해가지고 그걸로 양치질을 했답니다. 그 스승님이 양치질할 수 있도록 양치질할 나무와 그 물컵을 이렇게 갖다 드는데, 한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한 손으로 이렇게 건네드렸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눈에 이제 눈이 뻥 뚫려버렸으니까. 그 스승이 한 손으로 이렇게 쑥 주는 동자승을 보고, 너 어디서 이런 버릇을 배웠냐? 스승한테 이렇게 물건을 드릴 때는 두 손으로 공손히 드려야지. 네가 이래가지고 네가 부처님의 법을 배울 수 있겠냐? 어디서 이렇게 못된 버릇을 배웠냐? 이러니까 이제 그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자승이. 스승님, 당연히 스님께 두 손으로 드려야 되는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만 제가 눈을 심하게 다쳐가지고 한 손으로 눈을 가리고 한 손으로 물건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손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그 스승이 그때서 좀 느낌이 이상해서, 너 눈이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니? 넘어졌니? 물어보니까 이제 제자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자는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예? 스님이 찔렀잖아! 이러면서. 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예, 자초지종 얘기하면서, 아, 제가 스승님께서 저를 깨우려고 부채로 이렇게 깨우려다가 그만 자루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이 그제서 놀래가지고, 내가 그것도 모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걸 어떡하냐 이걸 어떡하냐고 스승님 막 사죄를 하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니 애야, 어떡하면 좋니. 그때 야, 7살짜리 이 아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이러지 마십시오. 스승님이 제 얘기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스승님, 이거는 스승님 탓도 아니고 저의 탓도 아니고 오직 업일 뿐입니다. 그냥 업일 뿐입니다.
스승님 탓도 아니고 제 탓도 아닙니다. 그냥

0: 업일 뿐입니다. 업의 인연일 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게 이제 스승님이 어쨌거나 이제 마음을 안정을 하고 이제 눈이 하나 남은 이제 동자승을 데리고 가는데 이제 미안하니까 짐을 다 누가 들었겠어요? 큰 스님이 다 들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책에 나와요. 미안해가지고 짐을 본인이 다 지고 이렇게 7살짜리 아라한을 데리고 부처님을 드디어 이제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당도합니다. 그 부처님께 다 삼배를 올린 뒤에 부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죠. 근데 아시면서 일부러 그래 오는 사이에 별일 없었냐, 몸은 건강하고 공양은 뭐 하였느냐 이렇게 안부를 물으니까 그 큰 스님, 그 스승님이 부처님께 예 오면서 이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 동자승과 겪었던 그 이야기를 부처님께 다 드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크게 칭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번뇌가 사라진 수행자는 화를 내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평온하다 라고 하는 유명한 개송을 남기시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물론 그 큰 스님께서 그 동자승의 눈을 찔러가지고 동자승의 눈 하나가 실명됐지만 사실 일부러 한 건 아니죠.
1: 네.
0: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살면서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서 내가 다치게 됐을 때 그게 상대방이 나한테 일부러 한 게 아니란 걸 알면서도 사실 기분은 어때요?
1: 나빠요.
0: 예, 열받죠. 네. 상하죠. 예, 속상하죠. 예, 그게 중생의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누군가에 대한 속상함이나 누군가에 대한 어떤 스스로 느껴지는 마음의 고통이나 괴로움도 불교적인 눈으로 깊이 바라보면 사실 그 사람 탓도 아니고 사실 내 탓도 아니고 그럴 만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업의 인연이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 업의 인연이 뿌리는 결국 누가 지은 업일까요? 사실은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겠죠. 그 업의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상담 같은 걸 제가 많이 받잖아요. 상담을 많이 받게 되면 상담 중에 가장 많은 이제 상담 내용이 주된 내용이 일단 가정생활이에요. 가정생활이고 그럼 뭐 이제 뭐 남편 때문에 괴롭다, 자식 때문에 괴롭다. 이제 남편이 맨날 술 마시고 자기 괴롭히면 얼마나 짜증나요? 짜증나죠. 예, 짜증나잖아요. 남편이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때 저 인간 해봤자 누구 마음만 더 불어올라올까요? 내 마음만 더 불어올라요. 만약에 내가 화를 내고 따지고 싸워서 속이 시원하면 싸워도 돼요. 근데 싸워도 안 변한 사람은 안 변해요. 오히려 내 속만 더 상하거든요. 이럴 때 제일 좋은 게 서로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깔끔하게 헤어지는 것도 좋아요. 네? 아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응? 깔끔하게 헤어지는 것도. 네? 왜? 왜 갑자기 분위기 왜 이러죠? 네? 설마 이제 스님이니까 아예 끝까지 그냥 끝까지 업이다 생각하고 살아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야. 네. 왜 그래? 한 번뿐인 인생 쿨하게 살아요. 네? 네? 자 이제 끝까지 들어보세요. 헤어지는 것도 좋은데 제가 소나무에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전생의 업보가 너무 두꺼우면 헤어지고 싶어도 못 헤어진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냥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냥 너 나 살아보니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스치듯 안녕? 우연히 길에서 보더라도 아는 척하지 말자. 너와 나의 추억 그냥 마음에만 가다듬자. 뭐 이렇게 깔끔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전생에 업의 인연이 지저분하면 그것도 안 돼요. 죽는 날까지 그 인연이 쉽게 안 풀립니다. 이게 업의 고통이에요. 이게 번뇌의 고통이고. 동감하시죠?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제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얘기가 남편이 미치도록 나를 힘들게 하며 너무너무 괴로우면 헤어져라. 그냥 대부분이 헤어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면서 저마다의 사연이 있어요. 뭐 애 때문에라도 안 되고 뭐 재산 문제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하여튼 저마다 쉽게 헤어질 수 없는 사연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친 듯이 헤어지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스님

0: 그런데 나왔으면 또 저 인간 어떻게 사나 걱정돼요. 야 왜? 왜? 본인 얘기예요? 왜? 왜? 엄청 그러시네. 이거 듣는 나도 답답해요. 왜? 듣는 나도 미치겠어. 어, 뭐야 한 30분 동안 얘기 들어주다가 힘들면 힘들면 헤어지세요 하니까 근데 쓰니 헤어질렀더니 저 인간이 나라도 거두니까 밥 새끼라도 먹이지 나왔으면 어떻게 살까 걱정돼서 못 헤어지겠어. 어, 어쩌라고. 이게 어업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전생에 끈끈하게 묶여있으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생에 내가 빚졌다 생각하고 이번 생에 빚을 갚으면서 살아라. 예. 자식도 똑같아요. 어느 불자님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남편을 일찍 잃고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키웠대요.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키웠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직장을 얻고 아주 잘 나가게 됐대요. 그 어머니의 이제 노력의 빚을 바란 거죠. 근데 아들이 이제 여자를 사귀어서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이제 맞이했는데 그 하나뿐이 없는 자기의 모든 걸 쏟은 아들이 며느리만 그 며느리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내가 이럴려고 쟤를 키웠나.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 새끼 키워봤자 그냥 지 여자라고 마누라만 저렇게 챙기고 험한 마음이 생기다가 우울증이 걸려버리신 거예요. 자 그럴 때에도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꼬박꼬박 용돈도 많이 주고 하거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내가 전생에 저 아들한테 빚진 게 있어서 이번 생에 그 빚을 잘 갚고 우리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의 길을 걷는구나. 이번 생에 아들한테 빚을 잘 내가 갚았으니까 이젠 내 길은 내가 또 닦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하잖아요.
1: 네.
0: 그 눈만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 새끼 나쁜 새끼 소새끼 네? 내 새끼 아니야 내 새끼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거 뭐 우울증거리고 약 먹어도 낫지도 않고 그 분노와 그 서러움 때문에 그게 바로 집착이라는 거죠.
1: 네.
0: 그것만 놓아버리면 편한데
1: 네.
0: 예 근데 사람 마음이 그게 쉽게 돼야 안 돼요.
1: 안 돼요.
0: 그러니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닦아야 돼요.
1: 네.
0: 그래서 자꾸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내 마음을 닦으면서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 이 업의 인연을 잘 닦아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알겠죠?
1: 네.
0: 예. 그래서 금방 자식 얘기도 했지만 옛날 중국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라서 소나무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어느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딸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예쁜 딸, 내 딸, 내 딸, 예쁜 딸 하면서 항상 이렇게 안고 살았는데 어느 날 딸한테, 그 갓난아기한테 딸아, 딸아, 너는 전생에 나랑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예쁜 내 딸로 태어났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이렇게 자다가 눈을 번쩍 뜨면서 엄마가 내가 전생에 엄마 신녀였는데 엄마가 나한테 동전 두닙을 주기로 한 게 있는데 안 줘가지고 내가 그거 받으러 태어난 거야? 이러는 거예요. 무슨 공포 영화야? 그 엄마가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면 내가 동전 두닙을 주면 너 갈 거야? 아니 받았으니까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애기 이마 위에다가 동전 두닙을 올려놨대요. 그러니까 애기가 응애 응애 몇 번 울더니 갑자기 숨이 딱 끊겨버렸답니다. 네. 그렇죠. 아니 이제 이걸 무섭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아 이렇게 우리 업의 인연이 예? 아, 왜 이래 예? 이 속에 숨겨진 교훈과 예? 이 속에서 우리가 아 업보의 인연이 이와 같이 아주 정확하구나 이런 걸 받아들여야죠. 예? 아,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죠. 예?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이 이 업의 인연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동전 두닙이라는 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식이나 특히 자식일수록 나에게 빚받으러 오는 존재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자꾸 퍼주잖아요. 남의 자식이 봐요. 그게 퍼져요 못 퍼져요?
1: 못 퍼.
0: 내 자식이니까 퍼주잖아요. 그만큼 내 자식한테 전생에 빚진 게 많아서 내 자식으로 태어난 거거든. 네? 지겹죠? 네? 내가 하고 싶은 말, 아 지겹다. 예, 예, 예. 뭐 집안에 우환 있으세요? 예, 굉장히 격정적으로 이제 몰입.

0: 파시네. 예. 그래요.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저분은 감정 표현이 좀 솔직하신 거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말 못한 사연 하나가 있어요. 그 말 못할 사연 하나하나가 사실은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의 인연이다. 내가 이번 생에 풀어야 할 빚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업도,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업도,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했을 때, 또 부처님 당시에 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분 중에 시왈리 존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름이 시왈리라는 스님이신데, 이 시왈리 스님이 별명이 복덕 제일이에요. 복덕 제일. 복이 많기로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분은 당신이 그냥 마음으로 원하는 일이 있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풀리는 분이에요. 좋죠. 네, 되게 좋아하시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이 많다, 복이 적다라는 표현 쓰죠. 네. 어머어머, 너는 복이 많다, 너 좋겠다. 아이고, 엄마 나 왜 이렇게 복이 없나 봐, 나 왜 이렇게 복이 없지,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1: 네.
0: 복이 많다, 복이 없다의 이제 기준이 내가 원하는 일을 쉽게 빨리 얻을수록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1: 아.
0: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더디게 혹은 안 이루어질수록 그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 그것도 묘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 복은 있어요.
2: 네.
0: 어머, 너 어쩜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너 학원 어디 다녀? 난 그냥 교과서만 봐. 좀 재수 없죠.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1: 네.
0: 그 공부 복이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렇게 공부 복은 있는데 학교 복이 없는 경우가 있어. 시험만 봤다면 이상하게 자기가 가고 싶은 명문대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런 형이 한 분 있었는데 공부는 엄청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학교복이 좀 없으셨던 분 있고, 또 학교복은 있는데 제복이 없어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사업했는데 쫄딱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사람마다 저마다 틀려요. 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공부도 못해, 뭐 학교도 뭐 겨우 뭐 턱걸이로 저기 지방에 있는 이름도 좀 이상한 그런 학교에 겨우 들어가. 그러니까 집에서 막 반상회 하면 어머 어머 철이 엄마 철이 이번에 학교 어디 갔어? 철이가 누구예요? 엄마가 이제 창피하니까 철이가 뭐지? 어? 저는 순이에요. 순이 엄마예요. 예. 제 앞에서 철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부끄러워하던 아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학교 졸업하고 대인관계 좋고 사회생활 잘해서 그 하는 장사마다 잘 돼서 나중에는 집안의 자랑거리가 된다거나.
1: 네.
0: 그 사람 복은 몰라요. 네. 저마다 복이 다 다릅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처음에 어렸을 때 효자였던 애가 나중에 속 다 뒤집어 놓는 경우도 있고.
2: 네.
0: 예, 어렸을 때 이거 사람으로나 이거 살까? 이거 어디 가서 이거 사람 대우나 받을까 싶은 애가 나중에 정말 효자가 돼가지고 그 부모님 잘 모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 자기 복이죠. 저마다 각자 자기 복이 다 다른데 시왈리 존자는 어떤 복은 있고 어떤 복은 없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바라는 게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졌어요. 바라는 게 있어서 저절로 이루어지니까 그냥 바라는 게 없어. 모든 게 완벽하니까. 그분이 바로 시왈리 존자였습니다. 근데 시왈리 존자가 딱 한 가지 유일하게 고통을 받았던 때가 있었대요. 그게 언제냐? 전설에 의하면 엄마 뱃속에서 7년 7개월을 있었대요. 보통 몇 개월 있죠?
1: 10개월.
0: 10개월이잖아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7년 7개월을 있었대요. 7년 7개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젊은 스님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야, 시왈리 존자는 그렇게 복덕이 제일이고 훌륭하신 분인데 도대체 전생에 어떤 어변이 있어서 엄마 뱃속에서 7년 7개월 동안 자궁 속에서 고통을 받으셨을까? 막 이런 대화를 하는 걸 듣고는 이제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이야기를 딱 듣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아, 이들에게 이 인과 업보에 대해서 가르쳐야겠구나. 제자들이 대화하는 방에 딱 들어가서 제자들아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냐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예, 시왈리 스님이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저렇게 복이 많으신지, 저렇게 복이 많은 분이 또 전생에 어떤 어변이 있어서 어머니 모태 자궁 안에서 7년 7개월을 계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니까

0: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게 누가 지은 업보이다? 그 시월리스님, 자기 자신이 지은 업보이다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 한량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훨씬 이전에 윗바시 부처님 시대의 일이에요. 어느 부처님이요?
1: 윗바시. 예,
0: 윗바시 부처님 시대 때 그 윗바시라는 부처님께서 6만 8천 명의 스님을 데리고 어느 이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그 윗바시 부처님과 6만 8천 명의 스님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진귀한 공양을 올립니다. 그 음식을 올리면서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봐라, 내가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음식을 공양 올린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부럽지? 예? 나 엄청 복 많이 짓지? 이렇게 이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시민들이 그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왕처럼 할 수는 없고 대신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으면 왕 정도의 공양을 올릴 수가 있다. 그 우리들이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자. 그래서 그 시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윗바시 부처님과 스님들께 또 공양을 올려요. 공양을 올리면서 어마어마한 공양을 올리면서 왕에게 자랑합니다. 봐봐, 우리도 이만큼 한다? 부럽지? 그러니까 왕이 이제 오기가 나가지고 서로 경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6번의 경쟁이 붙었대요. 누가 공양을 더 잘 올리나. 그러니까 살은 누가 쪄요? 스님들이 지겠죠? 그거. 야, 오늘은 또 뭐야? 이러면서. 예. 자, 어쨌거나. 그렇게 6번의 이제 경쟁이 이제 시합이 열리게 됐는데, 6번째가 지난 뒤에 시민들이 마지막 공양을 준비하게 됩니다. 왕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공양을 준비하자. 그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는데 신선한 꿀이 없는 거예요. 야, 꿀만 있으면 완벽한데 신선한 꿀을 좀 구해와라.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막 꿀을 구하다가 그때 어느 시골 사람이 벌집에 그 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벌집에 신선한 꿀이 담겨져 있는 벌집을 나뭇가지에서 띄게 됩니다. 그래서 아싸, 오늘 이거 신선한 꿀을 얻었네 하다가 꿀을 구하는 사람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딱 보고 그 시골 사람한테 이거 꿀 팔 겁니까? 아니, 이거 안 팔 건데요? 에이, 그러지 말고 내가 한 량 줄 테니까 파십시오. 그래서 이게 한 입짜리인데 한 입짜리를 한 량에 달는 거 보면 이 사람 돈이 좀 있나 보다. 좋아, 쇼부를 봐야겠다. 이제 그래서 딜을 한 거예요. 두 냥 주세요. 아싸, 두 냥 줄게. 아이, 싫었어요. 마음 편했어. 3냥 주세요. 아싸, 3냥 줄게. 아니야. 마음 편했어. 10냥 주세요. 우리 같으면 한 대 쳤을 거야. 결국 천 냥에 팝니다. 한 입짜리를. 천 냥에 딱 팔았을 때 꿀에 판 시골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한 입이면 살 수 있는 걸 왜 천 냥에 삽니까? 그렇게 꿀이 좋습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먹을 거면 그 돈에 사겠냐. 부처님과 6만 8천 명의 스님들께 공양 올릴 때 쓸 신선한 재료다. 우리가 복을 짓기 위해서 사는 거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시골 사람이 저는 천 냥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걸 그냥 공짜로 올릴 테니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는 그 공양의 보시공덕을 저도 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그냥 제가 복짓는 마음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꿀, 그 신선한 꿀이 담긴 벌집을 공양 올리게 됩니다. 그 시골 사람이 그 꿀을 공양한 공덕에 의해서 하늘 세계에서 온갖 쾌락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늘 세계의 복이 다하고 난 뒤에 왕으로 태어났답니다. 왕으로 태어났을 때 왕으로 태어나서 마음을 잘 못 썼나 봐요. 자기의 영토를 넓히겠다는 야욕이 있어서 전쟁을 벌였는데 상대방 나라에서 항복을 안 하니까 성을 둘러싸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을 7년 7개월 동안 가뒀답니다. 7년 7개월 동안 가두다가 성 안에 식량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 나라의 성의 사람들이 항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대가로 그 왕은 죽어서 다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나서 지옥의 업장이 다 소멸된 뒤에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시왈리스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0: 왕이었을 때 사람들을 7년 7개 동안 성에 있는 사람들을 가뒀던 업보로 어머니 뱃속에서 7년 7개 동안 머물러서 고통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머나먼 과거 전생에 윗밭이 부처님에게 천냥을 받을 수 있었던 꿀을 그 천냥을 포기하고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꿀을 보시한 공덕으로 이번 생에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는 복덕제일이 되었다라는 가르침이 경전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좋은 거면 좋은 거대로, 나쁜 거면 나쁜 거대로 다 누가 지은 업보다?
1: 내가
0: 지은 업보다. 그러니 이 이번 생에, 다음 생에, 다다음 생에 항상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싶다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닦고 수행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자,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이 업의 인연을 잘 닦아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입을 항상 단속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고 좋지 않은 말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입으로 인해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론 멸문의 화를 자초하기도 한다. 항상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수행자가 입을 단속하지 못하면 도를 얻기 어렵다.

원망 속에 있으면서도 원망하지 말고, 근심 속에 있으면서도 근심하지 말고, 욕심 속에 있으면서도 욕심을 내지 말라.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십향품 후반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그 장소와 해수와 내용에 대해서 7처 9회 39품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이 십향품이 쓰러진 장소는 도솔천궁이고 해수로는 다섯 번째, 제5회에서 십향품을 본론으로 화엄법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십향, 열 가지 회향은 보살의 52위 수행계의 가운데에서 십주, 십행, 십향의 3현의 가운데에 가장 마지막에 해당이 됩니다. 십향까지 3현의를 넘어가게 되면 다음 단계인 십지성인, 성인의 지위에 해당하는 십지품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주, 십행, 십향, 십지까지 모두 묶어서 사면 십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사론에서는 성인, 성자의 성에 대해서 해유이종, 유루무루, 지혜는 번뇌가 남아있는 유루해와 번뇌가 전무한, 번뇌를 초월한 무루해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무루해 입이 성명이라, 오직 무루해에만 성인, 성자라고 하는 명칭이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성인의 지위에 가깝기는 하지만 아직 견도, 그러니까 모든 견옥을 벗어나서 진리를 보는 단계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 보살을 성인 현자라고 하고, 또한 견도 이상의 경지를 성인 성자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견도라고 하는 것은 도의 자체를 본다는 뜻으로 생각의 이치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일념, 곧 한 생각을 깨침으로써 더 깊은 이해에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견도, 견성, 견성오도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면이는 이러한 30단계의 현자의 자리, 그 지위로 견도의 성스럽고 거룩한 자리인 보살 십지로 올라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면 십성에 해당하는 십주와 십행, 십향과 십주의 법회는 천상에서 봉행되었습니다. 십주는 도리천궁에서, 십행은 야마천궁에서, 십향은 도설천궁에서, 십지는 타와 자재천에서 봉행이 되었는데, 현인의 성자의 성인의 자리는 그만큼 높고 참으로 비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통도사에서 봉행하고 있는 하움살림법회가 다른 사찰에서의 법회에서는 체험하지 못하는 현재의 다른 특별한 감동, 또 감화를 주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성의 자리인 천상과 통도사 도량이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시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꼭 드실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이러한 시피향품은 입법계품에 이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화엄경의 80권 가운데의 입법계품은 21권을, 시피향품은 10권 반이나 되는 긴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80권 가운데 그 내용이 10권이 넘는다는 것은 적어도 전체 내용 가운데에서 12 내지 13%의 분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양은 회소향대라고 하여서 적은 수행을 돌려서 큰 수행으로 향하게 한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회자 향타라고 하여서 자신의 공덕과 자신의 이익,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재능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린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비 큰 스님께서는 이에 덧붙여서 회향일법 총섭재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향이라는 하나의 법이 모든 수행과 모든 공덕과 행동을 전부 총괄하고 포섭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들이 공부를 하거나 법문을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보살의 모든 수행과 공덕은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하느냐 하면은 해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양으로 완성되는 것이 공덕의 시작이고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무비 큰 스님께서는 화엄행자 모두에게 일체를 널리 해양할 것을 당부하시면서 보살로서 우리가 수행하고 우리들이 존재하는 이유, 그러한 목적이 바로 해양이 있음을 강조하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십신과 십주, 십행의 단계를 밟으면서 우리들이 닦은 수행의 공덕과 결과를 아낌없이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해양을 함으로써 현자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성인의 경지에 등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지껏 살아왔던 또 행해왔던 수행과 공덕을 회향하고 또 온전히 회향을 해야만 마침내 성인의 단계인 십지에 올라서게 되고 그 이후에는

성부를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자에서 성인으로, 또한 향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자에 머물거나 현자에 만족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향상이 아닌 것입니다. 현자에서 성인으로 향상을 판가름하고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회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 수행계의 향상 일로, 깨달음에 이르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오직 하나뿐인 외길, 향상 일로라는 것입니다. 현자와 성인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등각과 묘각의 깨달음이라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매진하는 것이 보살의 향상 일로인 것이고, 이런 향상하는 그 한 길 가운데에서 십회향품에서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회향을 해야만 보살을 따르고 실제로 수순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십지에 이르고 이제 정각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십회향품이 화엄경 전체에서 열 건 반에 해당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십회향 가운데에서 오늘 제일 처음 거론하는 여섯 번째 수순 경고 일체 성근 회향, 경고한 일체 성근을 수순하는 회향을 거의 3분의 1, 10건 가운데에서 3건 반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기에 오늘 오전 법문에서는 수순 경고 일체 성근 회향을 집중을 해서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은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십회향품 가운데에서 여섯 번째 회향은 수순 경고 일체 성근 회향인 것입니다. 앞에서는 수순 경고 일체 회향의 기본 정신을 설명하고 있고, 그 뒤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60종류의 보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60종류의 보시 가운데에서 오늘날 장기이식이라든지 장기기증에 관련된 보시를 설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설명과 사례는 참으로 불교의 장기기증에 대한 올바른 지침과 근거로 삼을 만한 내용이 이 회향품에 온전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수성경고 일체 성근회향의 기본 정신은 무엇이냐면은 평등보시, 그리고 섭심보시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평등보시에 대해서는 기중 중생의 종종 복전이 혹종 원례하고 혹종 근례하며, 그 가운데 어떤 중생인 각가지 복전들이 혹은 먼 것으로부터 오거나 혹은 가까운 데서 오거나 혹연 혹우와 혹호 혹추와 혹은 어진 사람이거나 혹은 어리석거나 혹은 좋게 잘 차려 입었거나 혹은 누추하거나 양남 양녀와 인녀 비인의, 혹은 남자이거나 혹 여자거나 사람답거나 사람답지 못하거나 심행이 부동하고 소구가 강리라도 개등 시여하여 실력 만족이니라. 마음과 행동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원하는 바가 각자 다르다고 할지라도 평등하게 전부 베풀어 줘서 모두 만족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평등한 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전은 중생인 것입니다. 콩밭에서 콩을 거두고 배추밭에서 배추를 수확

하는 것이 우리들의 분명한 일입니다. 복의 밭에서는 복을 거두고 복을 수확하기에 복전이고 보살에게 복전은 무엇보다도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중생이 구하고 중생이 청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것을 베풀어 주어서 만족하게 함으로써 보살은 실제 복을 수확하고 복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복전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손이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우리들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복의 씨앗을 잘 거둬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달라고 하거나 요구하는 중생이 있다면 아낌없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베풀어주는 것, 그것이 무소유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말라고 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하는 집착이 없기에 무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착이 없고 또한 걸림이 없고 아깝다는 마음이 없는 무소유에서 보살의 진정한 섭심보시, 평등보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마음이 다릅니다. 또 행동 또한 다 다릅니다. 필요한 것 또한 각자 다릅니다. 요구하고 있는 것 또한 각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노소, 부귀빈천, 지위고하, 어떤 조건, 어떤 처지를 막론하고 거기에 따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말이죠. 무조건 그들 각자의 마음에 맞춰주고 행동을 수용하면서 구하는 것을 베풀어주는 평등한 보시라야 진정한 수순 경고 일체 성건 해양의 정신에 입각하는 해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순 경고 일체 성건 해양의 두 번째 기본 정신은 섭심보시가 되는 것이죠. 보살 마살이 여시시시에 발선 섭심하여 실이 해양하나니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보시할 때 이 보시는 평등하게 보시할 때를 말합니다.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모두에게 섭심으로서 해양해야 한다. 섭심은 마음을 잘 거둔다는 것,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봉행불교 상섭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행하려면 항상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잘 단속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보시를 하면서 남자나 여자, 현명하거나 어리석거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멋지거나 못나거나 사람다운 사람, 사람답지 못한 이런 사람 등으로 분별하고 있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마음을 온전히 거두고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 섭심이고 구분하지 않는 마음이 섭심이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마음이 섭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온전히 섭심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으며 섭심다운 마음가짐으로 우리들이 주위의 사람들하고 나눔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평등하기 위해서 먼저 섭심을 하고 섭심을 하게 되니까 평등이 실현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등, 이러한 섭심이 수순경고 일체 성근해양의 기본 정신이며 인연입니다. 이렇게 섭심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현자 현인의 지혜, 스스로 내가 올라서게 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아유 앞으로 어째 될까? 내가 앞으로 죽으면 딱 어째 될까? 도대체 답이 없다 이런 생각만 하는 여기에서 수선경고 일제 성건 회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바로 답을 찾게 되고 극락정토가 바로 눈앞에 장엄하게 펼쳐져서 극락세계에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이제 올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우주상보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주상보시는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베풀어 줬다 이렇게 하는 자만심, 아상이 없는 온전하고 순수한 자비심으로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베풀었다는 생각이 있는 보시는 진정한 보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의식은 무엇보다도 집착을 남기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보시가 될 수가 없기에 허공처럼 맑은 마음으로 보시하는 우주상 보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면이 십주, 십행, 십회왕 보살 마살의 경지에서는 우주상 보시를 초월해서 나의 것, 내가 가진 것을 원하고 구하고 있는 상대에게 보시하고 베풀면서 그러한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는 수선경고 일체 성근 회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아니라 이제는 보살 중에서도 높은 사면의 경지에 오른 보살 마살인 것입니다. 바로 중생에게 회향하는 보시로 보시를 완성하고 보시를 종결하기에 보살 마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시한 공덕을 중생에게 회향하는 회향보시가 수선경고 일체 성근회향의 중심이고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보시하는 것이 수선경고 일체 공덕회향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설명은 전부 낱낱이 살펴볼 수 없게 요점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묘식. 최상의 고급 음식을 보시한다는 것이죠. 이 음식을 보시하면서 원 일체 중생이 덕 지혜식하여 단락 법비 출리 지식하나니 쉬 보살 마살이 보시식시에 성근회향이니라. 원컨대 모든 중생들이 지혜의 음식을 얻어서 다만 불법에 기뻐하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음식을 즐기기를 염원하나니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음식을 보시할 때 성근으로 회향하는 것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 귀한 음식, 고급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 음식을 보시하는 기회를 계기로 장차 모든 중생들이 제의를 성취하는 음식을 먹고서 불법에 환희하면서 번뇌에서 벗어나는 음식을 즐기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음료 보시는 마실 것을 보시하게 되면서 원 일체 중생이 음법 미수하여 단세 가례하고 상구 불지하나니 시 보살 마살의 보시 음시에 성근 회향이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들이 법의 맛의 물을 마시고서 세상의 가래, 목마른 듯 갈구하는 애착,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끊어내고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염원하는 이것이 보살 마살이 음료를 보시할 때 성근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중생에게 감옷을 제공하는 보살 마살은 보잘것없는 이 한 자리 감옷이지만 이런 감요수가 인연이 되고 씨앗이 되어서 장차 모든 중생들이 세간의 가래를 끌어내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끌어내게 하고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들이 음료를 보시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참으로 보살다운 우리들이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승보시, 술에야 탈 것을 보시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동할 때 활용하는 교통수단을 보시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일체 중생이 계덕구족 일체에 지성하여 원컨대 일체 중생들이 모두 일체 지혜의 성을 구족함을 얻어서 성어 대성과 출생무량제의 보살성이니 시 보살마살의 시 거성시에 성근해양이니라. 대성과 한량없는 모든 보살들을 출생하는 성에 올라타기를 염원하는 이것이 보살마살이 수레와 탈 것을 보시할 때 성근으로 해양하는 것이다. 다음은 의복보시로서 옷을 베풀고 보시하면서 원일체 중생이 성취 재불 제일지락하고 원컨대 일체 중생들이 모든 부처님의 제일가는 즐거움을 성취하고 덕채청정 일체 종지하나니 시 보살 마살의 보시의시에 성근해양이니라. 가장 청정한 온갖지에 일체 종지를 말하죠. 일체 종지 얻기를 염원하는 이것이 보살 마설이 옷을 보시할 때의 성근을 해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는 사람은 그 한 사람입니다만 옷을 베푸는 나의 공덕은 모든 중생에게 파급되고 또 그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담아서 보시하는 것이 중생에게 해양하는 보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체 중생들이 모든 부처님이 첫 번째로 삼는 즐거움을 성취하고 최고로 훌륭한 일체 종지를 정득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하는 참으로 옷 하나를 보시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원대한 소망을 담아서 베풀어 주는 것이 보살 마살이 보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양이 크거나 비싸거나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한 보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종 명화 보시, 가지가지 이름 있는 꽃들을 보시하면서 원 일체 중생이 계덕 여불하여 견자 환희하고 원컨대 일체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과 같이 되어서 보는 사람마다 환희하고 지혜 일광으로 파우치함하고 견선지식하여 구족성취 일체 성근하나니 지혜의 광명으로, 그러니까 지혜의 태양 광명으로 어리석음과 어둠을 깨부수고 선지식을 칭견하여서 일체 성근을 구족하여 성취하기를 염원하느니 시 보살 마살의 보시 화시에 성근 해양이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이 꽃을 보시할 때 성근 해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음식, 음료, 의복, 술에 꽃에 이어서 화만, 머리에 올리는 꽃장식, 몸에 바르는 향, 평상과 방사, 주처, 탕약과 일체 거룩과 보배로 장엄한 수레와 법상인 사자자와
햇빛을 가리는

복의 일산, 그리고 깃발인 방번, 정종 진보, 각가지 징계한 보석과 몸을 단장하는 장흥구, 보관과 머리의 구슬, 개중주라고 하는 개중주를 보시하는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선건해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참으로 아, 이런 보시를 가능하게 하는가 싶은 옥중 중생 구출 보시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초를 당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은 사기 소유 일체 제보와 처자 근속과 겁이 자신하여 레옥중에 굽히 중생한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보물과 처자 근속은 물론 극히하는 자기 자신까지도 다 버려서 감옥에 갇혀있는 저 중생을 구제한다. 또한 기구 도기하여서는 영덕 아는 연후에 시 무상 법보하여 불교 중에 심 무태전이니라. 이미 구제하고 제도하고 나서는 하여금 편안하게 해준 다음에 무상 법보로서 보시하여서 불교 가운데에 마음의 물러남이 없게 한다는 이 말씀 자체가 옥중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는 보시가 마무리됩니다. 사람들을 구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부처님의 그 위대한 가르침으로 깨우치게 하고 불교 안에서 마음의 물러남이 없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허물과 그 잘못은 우리가 구출해낼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들어가기도 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범죄자도 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보살이 자신의 몸을 버려서 죽음을 대신하는 보시, 사신 대명 보시로서 더 한 걸음 진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약겸피의 장피 살해하고 불사신명하여 소속 기고하면 칙 불명위 주 보살십니다. 내가 만약 저 사람이 장차 살해당할 것을 보고서 나의 몸과 목숨을 버려서 그 고통을 내가 구제하거나 대신해서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살심에 머무는 것이라고 이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일체 중생이 도무에차여 상념구호 재중생하나니 시보살마살이 자사신명하여 구피인명재옥수시에 성건해양함이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 이르러서 항상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호하기를 염원한 이것이 보살 마살이 자신의 몸과 목숨을 버려서 저 형벌이 닥친 모든 감옥의 죄수들을 구제하는 때에 성건해양이니라. 감옥에 갇힌 중생을 구제하고 또한 사형수의 죄를 대신해서 목숨을 보시하는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해양한 다음에는 눈과 코, 귀와 치아, 혀와 머리, 수족과 수혈, 골수와 심장, 창자라든지 신장, 간, 폐 이런 장기는 물론 지절, 팔, 다리, 뼈, 피부와 수족지, 손가락이나 발가락, 손톱까지도 신체의 모든 부분을 필요한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그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해양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수혈 보시는 헌혈에 해당하고 골수 보수는 골수 이식,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를 기증하는 것이고 심장과 창자, 신장, 간, 폐, 흡파를 보시하는 것은 각각 심장이식이나 신장이식, 간이식, 폐이식 등을 위해서 기증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뼈와 연골의 지절과 피부, 손톱 등을 보시하는 인체 조직을 기증하는 것이 피부는 화상환자에게 이식하고 뼈와 연골은 골육종 환자에게 이식합니다. 한 사람이 인체 조직 기증으로 최대 100여 명의 환자에게 이식을 할 수 있으니까 장기 기증보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인체 조직 기증인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와 인체 조직 기증까지를 총망라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담고 있는 수선경고 일체 중생 해양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기증과 그 보시를 통해서 일체 중생을 살리고 일체 중생의 건강과 안전을 염원하는 것이 보살 마하살의 보시이고 견고한 일체 공덕을 수순하는 해양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을 전부 살펴는 볼 수 없고 안보시, 눈을 보시하는 것, 요즘으로 이해하자면 각막 기증에 해당하는 설명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 일체 중생이 구족, 청정, 무예안하여 계덕, 구경, 열에 심력하나니 원컨대 일체 중생들이 청정하고 장애가 없는 눈을 구족해서 구경에는 마침내는 모두가 다 열의 심력을 증득하기를 염원하느니 시위의 보살 마하설이 보시 안시에 성건 해양이니라. 이것이 보살 마하설이 눈을 보시하는 때에 성건 해양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위법 망구, 불법을 위해서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투신 화갱보시. 이 말씀은 불구덩이에 몸을 던진다면 법을 보시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듣자마자 환히 용역하면서 그대로 자기의 몸을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투신 화갱보시라는 겁니다. 구법 수거보시다, 정법을 구하기 위해서 한량없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 이런 등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이러한 모든 성근해양의 전체적인 결론으로 보살 마하살이 수제 중생이 일체 소수하여 보살 마하살이 모든 중생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맞추고 따라서 이 여시 등 아성지물로 이위 급시하여 이와 같은 등등의 아성지만큼의 물건들을 공급하여 보시하는 것은 위령 불법으로 상속 부단하고 불법으로 하여금 항상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부단 일체 재불 종성이며 수구 신뢰하고 상건 해양 일체 지도하나니라. 모든 부처님의 종자와 성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을 따라서 다 주면서 항상 부지런히 일체 지혜의 도에 해양하는 것이다. 2차 성건으로 위욕 이익 일체 중생고며 이러한 성건으로서 일체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위욕 안락 일체 중생고로 해양하며 일체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에 해양을 하는 것이고 위령 일체 중생으로 실덕 현 선심고로 해양하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어질고 착한 마음을 얻게 하려는 까닭에 해양하며
위령 일체 중생으로

시립 마하연거로 회양하나니라.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대성 마하연에 들어가게 하려는 까닭에 회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필요로 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다 맞춰서 보시하는 것은 불법이 상속 부단 세세생생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부처가 되는 종자인 불성이 면밀히 이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중생에게 보시하고 또 보시한 성근과 공덕을 일체 지혜의 도에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중생에게 보시한 성근을 통해서 일체 중생들이 이익과 안락을 구조하고 또한 일체 중생들을 대성의 법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 곧 해양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 마하살의 궁극적인 완전한 보시는 보시한 공덕을 일체 중생에 성근해양하는 것이고 구경에는 일체 중생들을 귀의 불법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게 하고 심불태전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따르는 마음이 영원히 물러남이 없어서 구경성불 마침내 부처를 이루고 보살행과 해양보시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수순경고 일체 성근해양을 설명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에서 해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천명하고 있는데 영도세간하여 지어 피안하기에 고명해양이며 영원히 세간을 건너서 저 언덕에 이르기 때문에 해양이라고 이름하고 도 은어도 하여 지어 피안하기에 고명해양이며 은어도를 건너서 저 언덕 은의 도가 끊어진 자리 은으로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자리에 이르기 때문에 해양이라고 이름하며 영리 의처하여 지어 피안하기에 고명해양이며 영원히 의지하는 곳을 떠나서 저 언덕에 이르기 때문에 해양이라고 이름하며 영사 제치하여 지어 피안하기에 고명해양이며 영원히 모든 취착, 취하려고 하는 집착을 버려서 저 언덕에 이르기 때문에 해양이라고 이름하며 영출세법하여 지어 피안하기에 고명해양이니라. 영원히 세상의 법을 벗어나서 저 언덕에 이르기 때문에 해양이라고 이름 하나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였다는 겁니다. 세상을 건너서 전덕에 이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초월한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여태껏 살아왔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보다 더 출세간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해양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매달렸던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모두를 위해서 세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출세간의 삶이고 또 세상을 초월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체 중생들이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보시하고 일체 중생들을 불법으로 이끌고 불법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는 것이 보살 마하살의 해양보시를 본받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도단 심행처멸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멎는 진저자성의 자리에 경지에 들어간 것이 해양이라는 것입니다. 형탈건진이고 최로진상 육권과 육진을 벗어나서 신체가 진상을 드러내는 것, 건진을 멀리 벗어나서 참되고 항상한 우리의 진여불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해양인 것입니다. 영원히 모든 취하려는 갖고자 하는 집착을 버려서 피안에 이르렀다는 것은 집착을 버린 그 자리가 바로 해탈이고 해탈에 이르는 것이 곧 해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양을 해탈의 수준으로

해탈의 경지로 단언한 뒤에는 금강당 보살이 경관 일체 성근을 수순하는 해양, 수순 경고 일체 성근 해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개송으로 찬타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법회를 마치는 것이 해양이고 기도를 끝내는 마침표가 해양이 아닙니다. 오로지 일체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는 것이 해양입니다. 일체 중생들을 불법으로 이끌고 물러남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해양입니다. 언어와 개념으로 담아낼 수 없고 마음의 작용까지 멈춘 자리가 해양입니다. 집착을 모두 벗어난 해탈의 경지가 곧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본보기로 삼고 따라야 하는 보시와 해양의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십지의 성자로 올라서는 향상일로에서 현자인 보살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갖추고 닦아야 하는 보시와 해양의 경지가 이와 같이 높고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오전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

오로지 입을 지켜라. 망령되게 남을 증거하여 죄업에 들어가게 하지 말며 남의 나쁜 말을 전하지 말며 말로 서로 다투어 남의 뜻을 상하게 하지 말며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지 말며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악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히므로 피차가 다 해로운 것이다. 그러나 착한 말을 닦아 익히면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워서 피차가 다 이로운 것이다.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자기를 위험한 곳에서 구출하라. 진흙에 빠진 코끼리가 자신을 끌어내듯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자, 안녕하세요. 부처님 생애 하면 누구나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드리는 부따로도 부따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오늘 드릴 말씀은 라우라와 관련된 좀 복잡한 이야기.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제 지도 교수님한테 했다가 불교판 다빈치 코드를 만드는 게 아니냐.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를 들었죠.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가 막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복잡합니다. 되게 복잡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부처님이 아들이 있다는 게 좋을까? 아들이 없다는 게 좋을까? 있어도 돼? 그거는 그냥 있는 상황들이 설정값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라우라의 탄생과 관련해서 네 가지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언제 태어났느냐? 라우라 언제 태어났느냐? 그 얘기예요. 출가 전에 태어났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썰입니다. 출가 전에. 그러니까 출가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태어났대. 그래서 저희가 장애물이다 이래가지고 라우라라고 지었대. 라우라고 하는 거는 아수라 왕의 이름이고 인도에서는 아수라가 굉장히 거대하게 큰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아수라가 이렇게 손으로 가린대. 해나 달을 가린대. 아이씨, 짜증나게. 이러면 일식월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라우라가 태어났을 때 일식 아니면 월식, 이클립스가 있었어. 그래서 라우라고 지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적 주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설마 아들 이름을 아무리 출가하려고 했다고 장애물이라고 짓겠냐. 그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런데 이제 절묘하게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스토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 직전에 태어났다. 출가 직전. 그러면 29세에 탄생한 거예요. 부처님이 29세에 출가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남방설에 지금 현재 그냥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남방설에 따르면. 근데 한 가지 또 생각할 수도 있죠. 저때까지 애가 없다고? 부처님은 17세에서 19세에 결혼했어요. 이게 가능한가? 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해볼 수 있죠. 어떤 설정이면 가능하죠? 왕실도 있어요. 조선 왕실에서도 애가 부족한 일들이 벌어졌죠. 여자가 부족하진 않고 애가 부족하죠. 왜? 자꾸 기릴 같은 걸 잡아요. 기릴을 잡는데 기릴이 임신 주기가 아닌 거야. 29세까지 자식이

없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출가 직전에 태어난 거예요. 출가 직전에 탄생한 거고, 출가 직후에 태어난 건 뭐냐면 임신은 했는데 임신한 상태에 출가했네. 그러니까 내 자식이지. 이 두 가지는 내 자식입니다. 내 아들. 내 아들. 네. 아들의 범주를 이제 어디로 놓느냐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6년 뒤에 태어났다가 있어요. 부처님 출가하시고 나서 6년 뒤에 태어났다. 6년 뒤에 태어났다 하고 성도 때 탄생했다가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게 예, 북전에서는 6년 뒤에 성도를 하니까 출가하고 6년 뒤에 성도를 하니까 이렇게 같은 얘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6년 뒤에 내 아들은 내 아들인데 내 아들 아님, 유전적으로는 내 아들 아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게 6년 입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6년 입태설. 6년 입태설은 뭐냐면 라우라가 전생에 왕이었을 때 어떤 수행자가 찾아왔는데 대단한 수행자가 왔대. 그런데 그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그럼 동산에 잠깐만 쉬고 계세요. 제가 뭐 이렇게 공양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긴급한 일이 생겼어 나라에. 그래서 그 회의 참석하다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잊었대. 수행자에 대해서. 그리고 6일 동안 딴 일을 보다가 맞다. 내가 그 수행자한테 동산에 있으라 그랬는데 그분이 어떻게 계셨는지 가봐라. 그랬더니 6일 동안 굶고 있더래. 그런 수행자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답답한 수행자라고 합니다. 아이고 참나. 그래서 그 과보를 6일이 6년 동안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대. 그래서 그게 6년 입태설이에요. 아,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성도 때 태어났다. 깨달음을 얻을 때 태어났다도 있어요. 그거는 라우라는 부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부처님이 성도 때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일컬어지는 사람이 아난도 그렇습니다. 아난도 부처님이 성도 때 태어났다라고 나와요. 아난도. 아난한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난은 부처님 제자가 아니고 손제자입니다. 아난의 화상은 심력가섭이에요. 그러니까 아난은 손제자예요. 손제자인데 아난학파가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아난이 정통같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한 대를 띄어서 부처님 제자로 붙일 수는 없어. 거기 선생님이 계시니까, 손제자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처님 성도 때 태어난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수가 그 사람에 있어 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이때 태어나면 안 돼, 아난이. 이때 태어나면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6년 뒤에 돌아오시잖아. 그러면 아난이 6살에서 7살이 돼야 돼. 그러면 비구로 출가할 수가 없어요. 비구로 출가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이가 안 맞아.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아난은 저거는 상징적인 얘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라우라는 6살에서 7살이었어요. 부처님 돌아오셨을 때. 예, 네, 부처님 돌아오셨을 때 6살에서 7살이었었어. 그래서 6년 입태설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랬었다면 라우라의 나이는 12살 이상이 돼야 돼요. 12살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아들의 범주를 도대체 어디까지로 놓을 것이냐. 내 피가 들어가야 아들이냐. 내 가족과 같이 있으면 아들이냐. 근데 유목문화에서는 꼭 내 피가 아니어도 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는 농경문화였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는 꼭 내 피여야 내 아들이야. 그래서 양자를 드릴 때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양자를 드릴 때 조선시대 때 아니면 농경문화에서는 내가 자식이 없어. 아니, 우리 형이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첫째가 자식이 없어. 아들이 없어.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이 없어. 그럼 둘째의 장남을 입적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런 식으로 입양을 하진 않죠. 그냥 데려와서 하면 내 아들이 되는 거죠. 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농경문화 룰이고 하나는 유목문화 룰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정할 거냐.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징기스칸 얘기 보면

징기스칸 마누라인 보르테가 적에게 잡혀가서 갔다가 다시 찾아오니까 1 플러스 1이 돼 있더라. 이게 이자가 붙어서 왔다. 그것도 내 적에 이자가 붙어서 왔다. 그런데 징기스칸이 아들과 동등하게 취급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완전히 동등한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 농경 문화에서는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여자들, 환향,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왔다. 그러면 그 가족이 그걸 받아줬느냐? 안 받아줬어요. 아마 완 플러스 완이 아닌데도 안 받아줬어. 근데 징기스칸은 받아줘. 그리고 징기스칸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수용적인 거였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지. 그거는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지켜서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라고 해서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 개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옳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단 이런 식의 유목문화적인 흐름들이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는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만 하더라도 생각이 좀 다르죠. 우리는 그런 거 있었어. 예전에는, 그러니까는 무슨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뭐 재혼을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또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재혼을 했는데 여성에게 이제 자식이 있는 경우야. 그렇게 저 재혼을,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바보 같은 놈, 남의 자식 키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옛날 얘기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부처님 당시는 유목문화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하다니까. 그래서, 라우라가 아들은 아들인데, 이렇게 되면, 진짜에 대한, 요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아들이 아닌 건 아닌데, 아들이 긴 것도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 정도? 그런 정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라우라가 지분이 생각보다 불교 안에서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라우라가 부처님 아들이면, 상당히 훨씬 더 부각돼야 되거든요. 10대 제자인데 라우라가 뭐한 사람인지를 아무도 모르네. 라우라의 주특기는 뭡니까? 밀행제일. 그래, 밀행이 뭔데요? 그렇죠. 보살로 치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대세지 보살 느낌이에요. 관세음 보살이 누군지 알아? 지장 보살이 누군지 알아? 문수 보살 알아? 보현 보살 알아? 대세지 보살이 뭐 하시는 분이죠? 유명하신 분이죠. 유명하신 분이죠. 이렇게 딱 그런 느낌. 그래서 라우라의 나이가 이때라는 것은 정확해요. 이것 때문에 이 육년임체설이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바람에 라우라가 최초 3위라는 타이틀을 얻는 거거든요. 최초 3위예요. 아나는 빅으로 출가하고 라우라는 3위로 출가해요. 그리고 라우라는 부처님 제자가 아니고 사리불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율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리불에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셔요. 라우라를 네 제자로 들여라 라고 하니까, 나에게는 균제삼위라는 삼위가 있는데, 삼위를 두 명을 동시에 둬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 부처님한테.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삼위 제도가 라우라 이전에도 있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몰라. 하지만 삼위가 있었네. 최초 삼위면 오케이 해버리면 되나? 근데 토를 달아요. 그 얘기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위가 중요한 거는, 3위는 어린 사람을 얘기해요, 여기서. 지금은 견습생을 3위라고 얘기해요. 어린 사람이 아니고 출가한 준회원을 3위승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43위도 있고 53위도 있어. 3위인데 사갔어. 3위인데 사갔어. 근데 옛날에는 다 나이 3위예요. 어린 사람을 3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의 한 10세 미만부터 한 10세 정도까지 아동들을 3위라고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정도까지를 3위 정도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래서 이 나이에 출가를 한다는 게 분명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라우라와 관련해서 몇 가지 기록들이 나오는데, 아침에 배고픈 걸못 참는다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한 끼를 먹는데, 승단에서 그 당시에 한 끼를 먹었는데, 그게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밥을 먹어요. 한 끼를 먹고 그 나머지는 굶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시에 일어나거든요. 그 당시 승단의 기상시간이 6시입니다. 3시 아니고요. 6시입니다. 부처님은 3대를 주무셨고 9시에 주무셔서 인도의 1시간은 지금의 3시간이에요. 그래서 9시에 주무셔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그래서 9시간이 기본적 수면 시간이에요. 해 뜨면 지고 해 예, 그러니까 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게 이제 오류를 범하는 거는 중국은 예전에 1시간이 지금 1시간이 예전에 2시간이잖아. 자축인명진사오미 신우수레니까. 그러니까 9시에 주무셨다고 생각해서 2시간씩 끊으니까 3시에 일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계산 잘못해서 3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 논문으로 썼었어. 저거 내가 찾았거든, 저 기록을. 3시에 꼭 일어나야 되나요? 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저것 때문에 6시에 불도 시도를 했었어요. 6시에 불을. 그랬더니 보살님들 싫어하더라고. 새벽녘을 6시 어때요? 그랬더니 싫어하더라고. 왜냐하면 6시면 밥 차리기가 힘들대. 오히려. 밥 차리기가 힘들대. 딱 이게 일어나서 밥 차리고 어떻게 하는 시간이어서 그래서 차라리 3시나 4시면 절에 갔다가 와서 일을 할수 있대. 아니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원래는 이거예요. 이거 다 내가 찾았어. 이거 대당서역계 나온다고. 대당서역계 자은전 이런 데 나온다고. 그리고 이게 맞는 게한 끼를 먹으면서 수면 시간이 길어지지 않으면 에너지가 부족해서 사람이 못 살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서 여기 먹으니까 자고 나니까 요 시간이 길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쯤 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라우라가 빽빽거리고 울었다라고 하는 자꾸 찡찡거리는 거죠. 어린애를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하니까 찡찡거리는 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찡찡찡찡거리니까 그때 이제 나오는 게 죽을 먹도록 해라. 그러니까 물 같아야 돼.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나뭇잎으로 긁었을 때 표가 나면 안 된다가 있어. 나뭇잎으로 이 죽을 긁는 거야. 근데 좀된 죽은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표가 났다가 이렇게 덮어지잖아.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냥 순간에. 네, 순간에 싹 붙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게, 정식 부엌이 없어요. 정지라고 하는 건 간이 부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쌀가루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마시는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 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기록을 보면 라우라가 어렸던 게 맞는 거예요. 어리지 않았으면 저런 행동을 보이지 않아. 그 당시 사람으로서. 그리고 라우라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라우라가 부처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교만하게 탱자탱자합니다. 근데 나는 그랬을 꼭 부처님 아들이어서라기보다 그랬을 것 같아. 저 나이쯤에 와가지고 하면 약간 별 생각 없는 거지. 하고 또 저런 나이대가 에너지가 많거든. 이게 뭡니까? 바꿔 말하면 미운 7살. 한참 뭐 문제를 일으킬 때잖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냐면 라우라야 일로 와라 와가지고 내가 발을 씻게 물을 좀 떠와라 그래서 발을 씻어요. 근데 여기서 발을 씻는다는 걸잘 알아들어야 돼. 왜냐하면 이제 대야에다 물 떠오는데 뭘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신발을 신기 때문에 발을 씻어봐야 그렇게까지 지저분하지 않아. 물론 지저분한데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아. 근데 인도에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의 발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 발을 씻으면 물의 농도가 굉장히 좀 탁할 겁니다. 아, 그냥 생각해봐. 생각해봐. 그래서 라우라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발 씻은 물을 네가 마실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지저분해진 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 없어요. 이렇게 대답해. 너도 그와 같다. 야, 이거 세다. 세다. 너도 지금 상태가 그래. 너야. 야, 이거 애들한테 교육용으로 적합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라우라가 찡찡대는 행동을 고쳤다더라.
뭐 9천 원이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왜이 나이 때는 잘안 고쳐졌을 것 같거든. 앞에서 잠깐 조심을 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 같기는 한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라우라가 결국 오온으로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라우라는 안 죽어요. 대표적으로 안 죽는 네 사람이 있거든요. 네 사람 안 죽습니다. 16난이 원래 다안 죽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안 죽는 사람이 네 분이 있어요. 네 분, 네 분. 그게 빈두르존자. 빈두르 압니까? 빈두르 파라타라고 하는 16난 중에서 신통서열로 어떻게 보면 신통서열을 보면 비구 스님들 신통서열을 보면 목건전이 1위고요. 목건전이 1위고 2위가 주리반트입니다. 주리반트. 소로, 작은 길. 작은 길. 그리고 이제 빈두로가 3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게 이제 사위성에서 벌어졌던 사건인데, 사위성 대신병과 관련된 사건인데, 거기서 이제 빈두로가 신통이 있는데, 거기서 인도의 수행자는 다 신통이 있어요.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대에 아주 좋은 나무 바루를 묶어놓고, 여기에 보석을 쫙 넣고, 기어 올라가지 말고 가져가면 네 거를 시전합니다. 너 줄게. 그때 아무도 여기를 시도하지 못했는데 빈두로가 이거를 하늘에 떠서 이거를 잡아오죠. 잡아오죠. 그래서 빈두로에 대한 여론이 쫙 올라옵니다. 쫙 올라와요. 아, 대단하다. 그런데 외도들이 뭐라고 비판하냐면 부다의 제자들은 저런 기술만 배우는 사람이다. 또 이거를 역공을 해요. 역공을. 역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빈두로를 불러요. 네가 신통을 부렸다면서? 그러니까 예. 왜 부렸니?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불교를 이렇게 조금 저 어떻게 보면 포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너 때문에 지금 여론이 박살이 났어. 지금 쟤네가 댓글 조작하고 난리 났잖아. 역풍이 불잖아. 그래서 빈두로가 억울하게 당합니다. 빈두로가 참 억울하게 뭐라고 당하냐면, 너가 한 행동은 잘못됐다. 내가 보기엔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 신통으로 죽지 말고, 북구로주에 있으면서 죽지 말고, 계속 불법을 지켜라. 이렇게. 그래서 빈두르는 안 죽어요. 빈두르는 안 죽어. 그 죽지 않고 있었던 빈두르가 북구로주에 있으면서 배가 고프대. 이해는 잘안 되는데. 북구로주 어딘지 아세요? 여기 이제 수미산이 있으면 동성신주, 서우아주, 남선부주, 북구로주예요. 우리가 있는 데가 남선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원할 때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이래 남선부주. 북구로주는 사실은 이상세계거든. 천년을 살고 요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좋은 복지들이 다 갖춰져 있어. 그래서 북구로주를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북구로주에 태어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왜? 너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 복지가 너무 잘 되면 노력하지 않는데. 예, 그 얘기를 해. 근데 저기서 배고플 일은 없는데, 빈두루가 저쪽에서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심심했는가 봐. 그래서 위진남북도 시대 때 보면 도안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양반 꿈에 나타나서 눈썹이 허옇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나한테 공양을 하면 내가 반드시 감응하겠다. 이렇게. 예. 근데 도안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대. 근데 나중에 그때만 해도 불교 경전이 막 이제 들어오고 있던 시절이에요. 막 번역되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빈두르였어. 그래서 빈두르 신앙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더라. 그리고 그 빈두르 신앙이 우리나라로 오면서 약간 변형되는 게 나반존자라더라. 뭐 이렇게 독성 나반존자라더라.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빈두로 파라타라고 하는 사람

0: 안 죽어. 그 다음에 가서 반죽 씁니다. 마하 가서 피팔라라고 제가 이름 얘기해줬었잖아요. 피팔라 나무 밑에서 태어나서 피팔라하다. 그 전전전전 시간쯤에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저 마하 가서 안 죽죠. 개족산에 들어가서 부처님 미륵 부처님에게 가사 전달해야 되죠. 바톤 타치 하려고 지금 선정에 들어있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뒤에 개족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륵 부처님이 오시면 그 가사를 주는 거고, 그 가사가 이모인 대도한테 받은 가사예요. 대도한테 받은 거예요. 내가 그거 다 알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가사 나오고 이러면 내가 다 진품 이거 검사하고 이럴 거야. 그때 그 가사가 되게 좋은 가사입니다. 그거 보면 부처님이 뭐라고, 그게 금난 가사인데, 촤 해갖고 엄청나게 공이 들어간 가사인가 봐. 그래갖고 이제 이모가 다그 가사를 주거든, 부처님한테 다. 부처님 가사 중에서 최고의 가사는 그 가사하고, 지박하한테 받은 가사. 엄청나게 좋은 거 있어요. 이두 개가 최고거든. 가지고 가사를 딱 보니까 가사에서 막 빛이 나는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그 가사를 딱 대도한테 받아가지고 이모한테 받아서 딱 이렇게 딱 수하니까, 그 가사가 빛을 잃더라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 명품은 안에서 나오는 거지. 연장빨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명품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이런 거 진짜 되게 궁금해요. 이게 누구 가사를 주라고 한 건지 내가 그래서 이런 걸다 찾았다니까. 되게 재밌어요. 이런 걸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아구들을 맞추잖아. 그러면 요 재미가 생각보다 아주 쏠쏠합니다. 물론 이제 못 찾는 사람은 머리 터집니다. 그리고 또 누구냐면 라울 안 죽습니다. 그리고 안 죽은 사람이 한명더 있는데 왜네 명이냐? 사진법을 썼기 때문에 네 명인데 저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군도바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제자인데 안 죽습니다. 저네 사람은 안 죽어요. 그리고 대당서역기나 이런 데 보면, 현장, 저 자은전이나 이런 데 보면, 라후라를 만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뭐, 100년도 더 지나서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니까, 나 라후라야. 뭐, 이러면서 했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그래서 라후라는 안 죽는데. 마치 중국 도교의 여동빈 같은 캐릭터입니다. 천둥관법을 쓰는 여동빈, 각 시대마다 나옵니다. 시대마다 이렇게 한번 나오고, 한번 나오고, 한번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신선인데, 당나라 때 사람인데, 그 뒤로도 계속 나와요. 뭐 모르겠어요. 나한테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라우라는 안 죽는 거고, 그러니까 잘게 계속 하는데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라우라가 약간 특이한, 굉장히 좀 특이한 캐릭터긴 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라우라와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자, 라우라를 부처님 아들로 볼 거냐, 아나들로 볼 거냐? 이게 지금 되게 재밌는 문제고, 이게 나중까지 영향을 미쳐요. 나중까지 영향을 미쳐요. 자, 전에 얘기했었던 거고, 전에 얘기했었던 거고, 여기에 라우라도 강제 출가입니다. 라우라도 강제 출가입니다. 난타 강제 출가고, 라우라 강제 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부처님이고, 요게 라우라, 아니, 야쇼다라, 요 앞에 라우라. 라우라 지금 키워보면, 요 라우라. 라우라, 아잔타 석굴에 있는. 그래서 당신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세요. 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 아들로 인정해 주세요.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재산을 물려달라니까 그러면 강제 출가. 이렇게 해서 강제 출가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리불에 의해서 강제 출가가 되는 거고, 그때 야쇼다라로 충격을 받고 정반왕도 충격을 받고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조그만 애로서 손자인데 얼마나 좋았겠어. 유목문화에서는 다 손자입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정반왕과 대도가 이모가 한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어린애를 출가시킬 때는 꼭 부모의 동의를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조항이 나옵니다. 이것도 뭘알수 있냐면 라우라가 어렸구나. 라우라 어렸다. 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배경이 인지할 수 있는 방증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라우라. 보여요, 여기 라우라? 라우라 이렇게 있네. 곱슬머리네. 라우라 곱슬머리구나. 그래서 야쇼다라가 이제 데려가는 거죠. 그랬더니 아빠 이러면서 그래서 재산을 상속해달라니까 내 재산은 출가야 이러면서 출가시켰다라고 하는 그거고 라우라가 아들이면서 아들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부처님은 자식을 낳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상대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왜 부처님이 29살까지 자식이 없을까? 요 문제하고 부처님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 문제. 그게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논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두 논점은 진짜 오랫동안 불교를 끌고 왔었던 어떻게 보면 상대 종교 입장에서는 계속 씹는 논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또 다른 제자들 아나율 그 다음에 가전연수보리는 뭐 그렇게까지 별로 할 거는 없고 저번에 잠깐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아나율 이야기 조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이제 확장되는 불교가 확장되는 그래서 사위국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이야기들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타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스님입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달라서 큰 스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증폭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상에게 어떻게 널리 알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역을 다니는 어떠한 법문을 하시고 말을 타고 다니고, 실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말을 타고 법문하러 다니는 그런 스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스님들과 비교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BTN, 불교TV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ARS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후원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한국 불교, 그 다음에 미래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한국 불교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밝히고 행복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침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언쟁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라. 옳고 그름을 가려 승부를 내려고 한다면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다. 언쟁과 다툼을 참으로 이기고자 한다면 오직 참고 침묵하라. 침묵의 빛을 안으로 거둬라. 침묵하면 항상 이기기 마련이다.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말라. 수행하지 않은 범부는 육체적인 괴로움을 겪게 되면 근심하고 상심하며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며 광란한다. 결국 그는 이중으로 고통의 느낌을 겪고 있는 것이다. 즉,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모두 겪는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화살에 찔리고 연이어 두 번째 화살에 또다시 찔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두 화살 때문에 오는 괴로움을 모두 다 겪는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여러분은 흔히 기도명당하며 어디가 떠오르세요? 팔공산 갓바위? 남해 보리암? BTN 신규 프로그램 문강스님의 한국학 에세이에서 문강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2: 천문과 지리를 잘 봐서 선택을 하면 사람의 에너지를 변화시켜준다. 그러면 그 변화되는 에너지가 변하면 Change your luck, 당신의 운을 변화시켜줄 수가 있다.
1: 사람의 에너지를 변하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기도명당과도 관련돼 있지 않을까요?
3: 그래서 알아본 연말연초 한 가지 기도는 무조건 이루어준다는 우리나라 기도명당 TOP5 알아봤습니다. 영험한 기도 노량 5위. 바로 선운사의 도소람입니다. 백제 위덕왕 때 창건된 천년 넘은 사찰인데요. 호남 5대 사찰 중 하나로 유명한 곳이죠. 게다가 이곳은 미륵불과 지장보살을 함께 모신 세계에서도 단 하나뿐인 성지인데요. 도소람의 역사는 무려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승 검단 선사가 미륵신앙을 기반으로 이곳에 터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도소람은 미륵불의 도래를 기다리며 중생의 염원과 기도를 모으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운사에서 도소람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냥 걷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신라진흥왕과 관련된 석굴, 진흥굴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은 왕위를 내려놓고 불교에 귀의했던 진흥왕이 여생을 보낸 곳이라고 하죠. 불교에 대한 진흥왕의 깊은 염원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죠? 도소람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극락보전이 반겨줍니다. 여기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본존불로 모시고 양옆으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극락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처럼 이곳에 들어서면 뭔가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죠. 조금 더 올라가면 도소람의 하이라이트, 바로 마애불이 등장합니다. 높이 13m, 폭 3m, 거대한 크기의 마애 열의 좌상인데요.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마애불로도 유명합니다. 예전엔 이 마애불을 미륵불이라고 부르며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기도 했다고 하죠. 극락으로 가는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소람에서 내원궁으로 향하는 계단이 또 있는데요. 이 계단을 따라가다 보면 업장을 소멸한다는 108계단과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친견하듯 걸어야 한다는 53계단을 지나가게 돼요. 조금 힘들기는 해도 이곳에 닿으면 지장보살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꼭 한번 가볼만 하죠. 그리고 도소람 마애불 뒤쪽으로 가면 소원을 빌며 쌓은 수많은 돌탑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도 이곳에 오시면 돌 하나 올리며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겠죠? 미륵불의 도래와 지장보살의 자비가 깃든 도소람. 천년 넘게 사람들의 염원을 품어온 이곳에서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 영험한 기도 도량 4위. 동해 바다 위에 붉은 연꽃이 피어난 듯한 곳. 바로 양양 낙산사의 홍...

0: 전함입니다. 이곳은 바닷바람과 거센 파도 속에서도 1300년 동안 꿋꿋이 자리 잡은 관음기도의 성지죠. 낙산사는 신라 문무왕 11년,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깃든 원통전과 홍련암이 특히 유명합니다. 많은 불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러 이곳에 찾곤 하는데요. 홍련암의 또 다른 이름인 보타굴. 전설에 따르면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스님이 홍련암에서 관음기도를 시작한 지 13일 만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관세음보살을 챙겨냈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가 정말 신비롭죠? 그래서일까요? 홍련암은 단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기도처로 유명합니다. 법당 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보이는 관음굴도 꼭 한번 보셔야 할 신성한 장소입니다. 낙산사 관음전에는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16m에 달하는 거대한 해수관음상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요. 이 해수관음상은 낙산사의 상징이자 보기 드문 수작으로 평가받는 명물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죠. 홍련암에서 멀리 바라보면 낙산사의 또 다른 명소, 의상대가 보입니다. 의상대는 1925년에 의상대사를 기리며 세워진 정자로 스님이 참선하던 자리인데요. 관동 팔경의 하나로 손꼽히며 동해 제일의 해맞이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더 특별하게 만든 이야기가 있는데요. 2005년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 홍련암은 불길을 피했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덕분이라며 홍련암을 더 신비롭고 영험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음보살을 향한 기도의 성지로서 수많은 불자들이 마음의 안식을 찾으러 오는 수행도량, 낙산사 홍련암. 여러분도 홍련암을 방문해 간절한 소원을 빌고 관음보살님의 따뜻한 가피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영험한 기도도량 3위, 낙가산 보문사입니다. 삼국시대에 창건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인 이곳, 강화도에서 약 1.5km 떨어진 작은 섬 성모도. 이 섬의 중심에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한다는 보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문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회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중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한 뒤 그 영험한 기운에 이끌려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보문이라는 이름도 관세음보살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곳은 불자들의 기도처로 널리 사랑받는 곳입니다. 보문사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웅장한 마애불인데요. 높이 9.2m, 너비 3.3m의 이 마애불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는 영험한 기도 장소입니다. 마애불 아래에는 신비로운 바위굴, 석실이 있는데요. 이곳엔 관세음보살상과 삼존상, 19분의 나한상이 모셔져 있어요. 신통굴이라고 불리는 이 석실은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찾는 성지라고 하죠. 여기엔 흥미로운 전설도 있습니다. 신라시대 성모도에 살던 한 어부가 바다에서 22개의 돌을 건져 올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노스님이 나타나 그 돌상은 귀한 불상이니 명산에 모시라고 일러주셨죠. 어부는 노스님의 말대로 돌을 수레에 싣고 낙가산으로 향했습니다. 수레가 멈춘 곳에 신비로운 바위굴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불상을 봉안한 어부는 이후 큰 부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바위굴이 바로 보문사의 석실로 지금도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신통굴이라고 불립니다. 1500년의 역사를 품은 낙가산 보문사,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와 영험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도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0: 영험한 기도도량 2위, 바로 오대산 상원사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불자들의 기도로 가득 찬 신성한 장소로 문수보살님이 상주하는 문수성지로 유명한 사찰이죠. 상원사는 신라시대부터 문수보살의 성지로서 오랜 세월 그 빛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웅전 대신 문수보살님을 모신 문수전이 상원사의 주불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상원사에는 조선 세조와 관련된 전설이

0: 전에 내려옵니다. 전설에 따르면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세조가 오대산 계곡에서 우연히 동자승을 만났고 그 동자승의 도움으로 몸이 나았다고 합니다. 세조는 그 동자가 문수보살의 화연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문수보살님께 깊이 감사드렸다고 하죠. 이후 세조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문수동자의 모습을 그려 좌상을 만들고 자신의 딸 부부에게 봉안하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상원사는 문수보살을 주존불로 모신 국내 유일한 사찰이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단순히 이야기로만 남는 게 아닙니다. 1984년 문수동자 좌상을 도금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복장 유물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유물은 바로 세조의 어의로 알려진 피로 얼룩진 비단저고리였습니다. 정말로 세조가 이곳에서 문수보살의 가피를 받았던 걸까요? 문수보살님이 상주한다는 상원사는 오늘날에도 지혜를 기원하는 많은 불자들이 찾는 기도의 성지입니다. 특히 자식의 학업을 기원하는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지혜와 영험함의 상징, 오대산 상원사. 여러분도 이곳에서 문수보살님의 가피를 느껴보며 간절한 소원을 빌어보는 건 어떨까요?
1: 영험한 기도도량 1위는 바로 남해금산의 보리암입니다. 이곳은 바다와 산이 만나는 신비로운 장소인데요. 마음을 치유하고 간절한 소원을 비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지입니다. 해발 681m,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주변을 둘러싼 금산의 위용 덕분에 이곳에 서면 꼭 하늘에 닿은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반짝이는 은빛모래 해변을 지나 금산에 도착하면 한국의 3대 기도도량으로 손꼽히는 보리암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리암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신비로운 쌍옥문이라는 바위굴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곳은 보리암의 일주문 역할을 하는 관문으로 사방이 뚫려 있어 빛으로 가득 찬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마치 돌배를 타고 세속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죠. 쌍옥문을 지나 위로 오르면 정말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장엄한 불국정토와 함께 바위 절벽 위에 자리한 보리암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는 1년 365일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하신다고 믿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러 이곳을 찾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 싶거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보리암에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드려보세요. 풍랑처럼 일어나는 번뇌와 고통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속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보리암 관세음보살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온 이곳에서 여러분도 진심을 담아 소원을 빌어보세요. 그 마음이 치유되고 평온을 찾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도명당 탑5 어떠셨나요? 연말 연초를 맞아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0: 이곳들을 직접 방문해 여러분만의 소중한 기도를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당의 기운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만나 더 큰 힘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순례 절로 가는 길은 5월 26일에,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5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중국 지장도량 구화산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황산순례가 7월 5일에, 대한불교조계종 가사명장 무상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웅강석굴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반갑습니다. 오늘 법문의 주제를 사람이 화합하고 세상이 화합하는 5월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고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들 불자님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경축일이자 이제 불교 최대의 기념일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부처님 오신 날이 들어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에 종단에서는 아마 그 4월과 5월을 불교의 달, 또한 마음 평안의 달, 그리고 이제 그런 캠페인으로 담선법회, 봉축법회, 봉축닭 점등식, 이런 불교 박람회, 연등회, 또 재등행렬 이런 등등의 이제 그 종단 행사를 통해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대내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그 평안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대승불교의 핵심이기도 한 그 상구보리 하와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면서 제도하는 자리와 이타의 두 가지 측면을 이렇게 이제 조화롭게 실천함으로 하여서 자기의 완성인 깨달음, 또 지혜로서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를 구족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확대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게 된 그 유래가 있습니다. 그 유래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이게 라고 하는 사슴이라는 시로 유명한 노천명 시인이 푸른 오리라는 그 시에서 계절의 여왕 5월이라고 하는 노래를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산과 들의 모든 산천은 지푸른 녹음으로 울창하고 붉은 장미가 활짝 피어나는 5월이 마치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한 여왕의 자태와 다르지 않다는 의미에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한 것처럼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이날, 또 성년의 날, 그리고 또 서성의 날, 이런 가족과 서성의 중요함을 새기고 감사함을 전하고 있는 기념일이 모두 5월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자 5월은 감사의 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챙겨야 할 일들이 무엇보다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가 이제 가벼운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걱정의 달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계절의 여왕, 이 말씀도 좋고 가정의 달도 물론 중요하고 좋지만 우리 불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을 해서 연등으로 마음을 빛내고 세상을 밝히는 불교 최대의 경축일이자 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것으로서 그 생각으로만이라도 설레이고 행복하고 기쁜 5월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5월을 이런 부처님 오신 날을 몇 번이나 맞이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스스로를 돌아보면 참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레고 또한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5월이라고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지금 끊이지 않는 전쟁과 그로 인해서 죽고 다치고 있는 무고한 생명들로 해서 어쩌면 참으로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 사실 솔직한 심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나 그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혹은 IS 과격 분자들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줄 알고 여기 있었는데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인 강대국에서 서슴치 않고 전쟁을 시작하고 사람의 목숨을 쉽게 가볍게 여기고 있는 이런 자태는 그것이 아무리 적군의 수장이나 원수라고 할지라도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은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모든 국가와 80억 인류에게 치명적인 혼돈과 어려움과 곤란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어찌 보면은 3차 대전을 발발하는 어리석은 처신이라고 비난을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과 혼란에 점철된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고 풀어가는 해법이자 그 대안으로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에서는 올해 불기에는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의 슬로건 그 자체가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이렇게 하는 표를 확정한 것 자체가 화합하는 세상의 실현을 평안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선명상의 실천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심청정, 국토청정,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청정하고 또한 일심이 화합하면 세계 화합이라 한 마음 한 마음이 화합을 해야 온 세계의 화합이 이루어져서 전쟁과 다툼과 핍박과 위험이 없는 참으로 깨끗한 정토 청정한 세상은 청정하고 평안한 마음과 마음이 조화롭게 화합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화합한다는 것은 전쟁도 다툼도 살상도 위협도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구현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선명상의 편안한 마음과 이 세상의 화합은 어떤 관련이 있고 과연 어떤 효과와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것 같으면 먼저 성명상이라고 하는 이 조계종단이 주력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요 정책으로 명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특별하게 선명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상은

현대 사회에서 정신적 안정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무엇보다도 정서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에 집중하고 마음을 가라앉혀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마음 챙김, 내면 관찰, 호흡 조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신과 몸을 하나로 연결하고 스트레스와 분리된 그 상태에서 현재 자각을 높이는 훈련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눈을 감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조율하는 행위를 명상이라고 하죠. 이러한 명상을 통해서 교감신경 활성을 억제하고 무엇보다도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우리가 지니고 있는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명상 수행은 집중력이 높아지고 주의력과 기억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명상은 명상의 묘물이지 아니하고 명상에 우선해서 선정을 강조하고 중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상이란 단어 앞에 참선과 선정의 선을 먼저 붙인 것이 바로 참선과 선정의 전통과 그러한 특색을 중시하고 주목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정은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계정의 사막으로 불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실천하고 배워야 하는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 항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율과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성취하고 지혜를 증득하는 목적은 오직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출연하신 그 목적도 역시 사바세계의 중생들 구제하고 제도하려고 하는 일대사 인연에 의한 것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일대사 인연에 의한 것과 동일하다. 명상은 단순하게 자기 자신의 정신적 안정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반면에 선명상, 이 선명상은 선정의 명상,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또한 동일하게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구경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의 선명상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고 강조하신 그 가르침의 나름대로의 실천법이 선명상에 오롯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선명상이라야 세상의 대화합이 구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명상은 불교의 명상법이기에 불교의 이념이고 불교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인연과 연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서로 의지하고 또한 인연으로 맺어져 있고 그러한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으로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기에 내가 없으면 너도 없고 내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한 기쁨이 생기면 슬픔 또한 생겨나게 되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도 생긴다는 인연과 연기를 전제로 우리들이 명상을 할 것 같으면 적군도 없고 전쟁도 없고 승패도 없고 살상도 없는 대화합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부처님 오신 날 불기 1570년의 슬로건 자체가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초파의 표어로 우리가 이제 담았다는 겁니다. 이제 서로서로 참으로 공격하고 살상하는 이 지구촌의 갈등, 이 갈등으로 야기된 처참한 현실에서 비롯된 고의자 이 말씀은 진정한 호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조선 개국 공신 문희공 유창이란 이 분께 말씀하신 그 네 가지 화합을 이렇게 들어서 비유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조선 개국 공신이 문희공 유창이 표현한 하늘의 화합, 천화라고 하죠. 땅의 화합, 지화, 사람들의 화합, 인화, 그리고 가족들의 화합, 가화, 이 네 가지로 화합을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화기 천하일이라고 해서 화합하고 화목하는 것이 천하에 제일 가는 기운이라고 하면서 천하 풍 우순, 하늘이 화합하게 되면은 바람과 비가 순조로워지고 지와 오곡풍이라면 땅이 화합하면 오곡 백과가 풍년이 들게 되고 인화 백왁 백왁업이라고 해서 사람이 화합을 해야 모든 사업이 왕성할 수가 있게 되고 가화 만사 흥이라고 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면은 그 집안의 모든 일이 뜻대로 원대로 이루어진다고 후손에게 강조하고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사람이 화합해야 모든 사업이 왕성해진다고 하는 인화 백왕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몇 사람 때문에 현재 석유를 실은 선박이 운항을 못하게 되고 거의 여파로 100가지, 만가지 사업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80억 인류 전체의 일상이 무너지고 위협받는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닐 한 장, 휴지 한 장도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극피하는 19세기나 18세기의 삶으로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의식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곧 하늘이 화합한다는 천하는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비가 내려야 할 때 비가 오고 또한 바람이 불어야 할 때 맞춰서 바람이 불고 햇볕이 창창해야 할 때 그 화창한 날씨가 되는 것이 바로 하늘이 화합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극단적으로 폭우와 태풍과 이상기온 또 가뭄과 홍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이 화합하지 못해서 어찌 보면 하늘의 불화로 빚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시점을 꼭 맞춰서 시기적절하게 비가 오거나 또 햇빛이 찬란하고 바람이 불어주는 것은 하늘의 조화라고 할 수 있죠. 하늘이 세상과 화합해야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이 공간적인 화합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곡과 백과의 나무, 꽃과 이런 모든 잡초까지 땅에 의지하고 땅이 잘 화합해줘야 온전하게 자라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대지의 화합, 그 지화가 되는 것입니다. 땅과 화합하지 못하고 땅이 화합해 주지 않는다면 흉년과 흉작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게 됩니다. 인화는 사람들끼리 화합을 말합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

성씨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어쩌면 또 종교가 다른 여러 사람들이 그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백천가지 모든 직업과 하는 사업이 막힘이 없고 두루두루 잘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린다. 나름대로 경기가 좋아진다. 호황이다.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모두 여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고 있는 이날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 갈등, 인종차별, 남성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 갑질, 노사 분규,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가 사람들이 화합하지 못하는 불화의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불화는 결국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불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불화는 불황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가정의 흥망성쇠는 가족의 화목, 가화에 있다는 것이죠. 잘 되는 집, 근심 걱정 없는 집, 날로 날로 살림살이가 넉넉하게 여유로워지는 그러한 집들은 가정, 이 가족 구성원들이 정답고 화목하고 뜻이 맞는 집일수록 그렇게 화목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불화, 고부갈등,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가정과 가족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 그리고 화합하는 가족이라야 모든 일, 만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살림살이도 윤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스님들은 전통적으로 육화합, 여섯 가지의 화합으로 성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화합하는 방법이 있고 방안이 육화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가에서 화합을 얼마나 중대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파화합성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파화합성으로서 이 성가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화합을 위협하는 행위는 사바라이제, 음행, 살생, 투도, 대망호와 똑같이 성가의 구성원으로서 추방되고 영원히 성가로 복귀할 수 없는 차별을 받는 것으로, 차별 아니고 처벌을 받는 것으로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합하기에 성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성가라고 하기에 화합해야 하는, 성가와 화합은 분리될 수가 없는 원칙이고 그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성가에 전성되고 있는 이러한 여섯 가지 육화합을, 첫째 신화동준, 신화동주, 구화무쟁, 의화동사, 개화동수, 견화동해, 이화동균으로 여섯 가지, 그리고 신화경, 구화경, 의화경, 개화경, 견화경, 이화경, 이런 여섯 가지 육화경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몸으로 화합하여 함께 거주한다는 신화동주, 이 신화동주는 대중처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머무는 것이 곧 몸으로 실천하는 화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으로 화합하면서 다툼이 없다는 구화무쟁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또한 상대를 비난하는 말, 악하고 거친 말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항상 따뜻하고 점잖고 또 예의를 갖춘 말로서 대화하면서 말로서 일어나는 다툼을 하지 않는 것이 곧 입으로 화합하는 구화무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으로 화합하여서 함께 섬긴다고 하는 의화 동사, 마음으로 화합하여서 함께 섬길 수 있는 의화 동사는 나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지위에 그 관계없이 대중스님들이 서로 서로를 모시고 섬긴다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를 모시는 마음, 서로를 섬기는 마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곧 생각으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화 동사라고 하는 것이죠. 계율로서 이제 화합하면서 함께 수행한다는 계화 동수는 만인의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과 같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똑같은 계율을 똑같이 지키고 실천하면서 함께 수행을 해야 성가 공동체가 청정하게 온전하게 유지되고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다고 예의로 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사유로 특별한 대우와 편법이 적용이 된다면 계율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함께 수행할 자격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 다른 견해를 화합하면서 함께 화해한다는 견화동해는 이 견화동해는 각자 다른 소견, 다른 의견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그 생각을 충분히 검토하는 조율과 조정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화해하면서 대중과 성가의 안정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견화동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익에도 화합해서 함께 균일하게 나눈다는 이화동규는 보시받은 공약물, 그러한 수익을 모든 대중이 똑같이 평등하게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체의 평화와 공동체의 화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평등하게 배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섯 종류의 화합을 몸으로 공경하여 화합하는 신화경, 입으로 공경하면서 화합하는 구화경, 마음으로 공경하면서 화합하는 의화경, 계율로서 화합을 해서 공경하는 개화경, 이견,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공경하면서 화해하는 견화경, 이익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화합으로 공경하는 이화경으로 이제 화합은 공손하고 공경하는, 그러니까 공경을 원칙으로 이루어지고 실행되는 것입니다. 화합은 화합 자체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손하고 마음속 깊이 공경하는 것이 우러나오는 그 자체를 원칙으로 이루어지고 실행이 되어질 때 화합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가의 화합은 그 천하와 지하와 인하, 가와 가운데에서 인하, 사람들이 화합을 이루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기도 하고 대안으로 검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화동주, 몸으로 화합해서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굳이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거나 숨기지 아니하고 투명하게 살아가자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감추고 숨기는 것에서 서로를 믿지 않는 불신이 생기게 되고 불신은 불화와 불행을 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화합을 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믿고 신뢰가 형성이 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투명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화합하는 근간이고 기반으로 작용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하무쟁, 입으로 화합하여서 다툼이 없어야 한다는 것, 자비로운 말, 격려하고 응원하고 칭찬하고 찬탄하자는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의 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지은 복을 다 까먹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말은 비수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합니다. 가깝고 친한 사이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조심하는 것 자체가 입으로 화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입이 화합을 하지 못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말을 거칠게 함부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이 되는 자비로 말만 한다면 언제 어디에서나 당연히 저절로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의화 동사, 마음으로 화합해서 함께 섬기고 모신다는 것,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모시는 마음으로, 스승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자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신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역시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중요하고 또한 자존감을 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탄생계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 말씀 자체가 하늘이 하늘 아래 삼계에서 우리들을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도 모든 중생들이 우주 법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해서 서로서로 존중하고 서로 공경하면서 발들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계화무쟁, 계율로 화합을 하여서 다툼이 없게 한다는 것, 사회와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법률과 도덕을 잘 준수하면서 윤리와 질서가 유지되어야만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평화가 유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과 도덕을 어기고서도 어지럽힌 경우 지위과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평등한 처벌과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의 적용이 불평등할 때 사회의 불만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또 무권 유죄, 유권 무죄,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으면 처벌을 받고 돈이 많거나 권력이 높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사회는 법의 불평등한 그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법으로 인한 반목과 불화가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견화동의, 각자 다른 의견에 대해서 함께 화해하라는 것, 서로 의견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때 민주적인 토론과 그러한 민주적인 합의를 통해서 화해하고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하 동교는 이게 대해서 똑같이 분배함으로 하여서 화합한다는 것, 이 말씀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 빈부격차를 없애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 모두가 풍요로운 사회,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그런 복지사회, 복지국가가 곧 이하 동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냥 무상복지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만은 증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만은 결국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하 동균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아니하고 우리 각자 구성원에게 평등하고 당연하게 돌아가야 하는 그런

그 이익이 권력자나 특정인에게만 편중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 여섯 가지 화합을 사회적으로 확대한다면 숨기거나 이제 감추는 것 없이 투명하게 공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복을 심는 말로 대화를 하고 내가 소중한 만큼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공경하면서 법률과 도덕을 또 윤리를 실천하는 동시에 법에 의한 처벌을 평등하게 적용하고 자기의 의견만 고집하지 아니하고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수용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남들보다 더 차지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누리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양보하면서 살아간다면 티끌만한 갈등도 없이 화합하는 이상적인 세상, 정토가 구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것도 산채를 푸르고 아름답게 수놓은 초록과 이 초목과 꽃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모여진 결과 그 화려함이 마치 여왕처럼 극치를 이루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로서로 어울리고 모이면서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뽐내거나 과시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조화와 전체적인 앙상블을 보여주기에 여왕이란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로 5월을 기념하고 있는 것도 가정과 가족의 화목과 화합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특별하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되새기자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구제하시려는 그런 원력으로 우리에게 오신 날, 엄력 4월 초파일이 다가오는 5월을 이제 맞이하면서 오늘 법회의 주제로서 사람이 화합하고 세상이 화합하는 정토를 구현하라는 부처님이 강곡하신 가르침을 따르고 우리들은 모두 수순을 해서 부디 다툼이 없는 사회, 전쟁이 없는 세상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섯 가지로 화합하는 사람들의 방도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참된 수행자는 이 대지를 정복하고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다. 진실한 수행자만이 진리의 말씀을 엮을 수 있다. 솜씨 있는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이.

애착이 있으면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고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면 더욱더 애착하는 마음이 커진다. 좋고 나쁨을 가림과 애착하는 것은 서로 고리가 되어 더욱 얽히고 깊어진다. 그러므로 애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하라.

0: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트로트 듣기 딱 좋은 시간. BTN 라디오 울림 저녁 7시. 월요일 6회 상쾌 통쾌한 생활 밀착 라디오쇼.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 열전. 화요일

가장 따뜻하고 달빛처럼 잔잔한 위로를 전하는 라디오. 별빛 달빛 배아현입니다. 수요일, 공감과 소통이 가득한 달콤한 데이트. 성리와 데이트 시즌2. 목요일, 트롯 야생마와 함께하는 불타는 목요일.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금요일, 지친 당신의 저녁을 보랏빛 설렘으로 물들일 시간. 정서주의 보랏빛 편지. 지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힐링타임. 저녁 7시 BTN 라디오 울림과 함께하세요.

부처님은 안 그래도 복잡한 인간 세상에 종교를 한 개 더 만들려고 50년이 아니에요. 그분이 가르친 게 어떻게 다른 종교들하고 차별성을 띄고 있을까?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천하 견문독의 장재영,
2: 마리나,
1: 김종국 교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 교수님 마리나 오랜만이잖아요. 잘 다녀왔어요, 여행?
2: 네, 저도 여기 분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0: 우리도 궁금했어. 아, 더 이뻐졌어요, 그쵸? 근데 이거 선물 이런 거 없어요? 기프트.
2: 아, 선물 잠시.
0: 아, 역시 센스가 있어.
2: 여기.
0: 네.
2: 여기죠. 제가 선물 아닌가요?
0: 네. 아, 마리나가 러시아 다녀오더니 사람 웃기는 재주를 생겼네. 좋아요. 예, 괜찮아. 예, 아유, 재밌어요. 자, 그러잖아. 자, 여기 뒤를 좀 보십시오. 야, 이 숲길 어떤 숲길인지 아십니까? 걷기 좋은 숲길. 바로 강원도 월정사 전나무 숲길인데요. 아, 어때요? 너무 좋죠?
2: 네, 빛터지 팍팍 터져요. 진짜. 나무들이 너무 맛있어요.
0: 맛있어. 공기도 맛있죠.
1: 이곳에 있는 숲길 나무들은 수령이 80년 이상 된 전나무들로 1800여 그루가 이렇게 쭉 나열돼 있어요.
0: 자, 교수님, 오늘 우리가 또 설화를 찾으러 가는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0: 짜잔,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 근데 이거 옷걸이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이거 옷걸이. 지금 힌트 주시는 거예요?
1: 뭐하는 거예요?
2: 몰라, 이거 힌트래. 오늘 찾으러 갈 거. 좋습니다. 교수님이 힌트를 준 이것 옷걸이가 관련된 그것으로 저희가 지금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외쳐주세요. 자, 선언을 찾으러 그곳으로 출발! 가시죠. 가시죠.
3: 어디예요 이거? 궁금한데?
0: 이쪽에 있어요.
2: 재밌나 봐요 교수님.

0: 저 언제까지 걸어야 돼요?
1: 나와 갑니다.
0: 힘들어 죽겠네. 어? 이거 상원사 가는 길인데요?
1: 맞아요. 오대산 상원사.
2: 오. 어디 써 있어요? 이 바위에다가?
0: 어, 저 써 있잖아. 한자로 오대산 상원사.
2: 아, 한자로?
0: 자, 그럼 올라가시죠. 네. 자, 그런데 상원사랑 옷걸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1: 추가 힌트를 드리면
0: 네.
1: 그냥 평범한 옷걸이는 아니에요.
0: 평범한 옷걸이가 아니다.
1: 임금님의 옷걸이.
0: 임금님 옷걸이? 네, 그 옷걸이에 뭐 금테라도 둘렀나? 뭐 용 모양인가?
1: 한번 찾아보세요.
0: 뭐지?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1: 아, 임금님 옷걸이니까 좀 특이하겠죠?
2: 저기는 뭐예요? 그
0: 어?
2: 버섯처럼 생긴
0: 그러니까, 잠깐만. 것 같은데. 이 버섯같이 생긴 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저기 생긴 게 약간 옷걸이처럼 생기지 않았어? 혹시 교수님 주신 힌트의 정답이 이겁니까?
1: 네, 맞습니다. 이걸 관대걸이라고 하는데
0: 오, 찾았어,
1: 임금님의 옷걸이에요.
0: 필시 이런 곳에 이게 설화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느낌 빡 오지 않아요, 마리나?
2: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0: 그죠? 왜냐면 너 눈치챘니? 마리나? 여기 뭐 적혀있어요. 안내문이 있는데
1: 다 있죠.
2: 설명서 있어요.
0: 어, 유명한 명서라고.
2: 설화 다 있어요. 다 서 있어요.
3: 네. 좋습니다.
0: 저희가 설화를 또 안 들을 수 없잖아요.
1: 그죠?
0: 예. 자, 저 설화 좀 들려주세요.
1: 이 오대산 상원산
0: 네.
1: 두 캐릭터에 주목하면
0: 네.
1: 이야기를 재밌게 풀 수 있어요.
0: 두 캐릭터.
1: 한 분은 네. 문수보살.
0: 문수보살이요.
1: 또 다른 한 분은 조선 7대 임금 세조대왕.
0: 세조대왕.
1: 두 분의 얽힌 이야기로 풀어가는 겁니다.
0: 네.
1: 이 관대거리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0: 네.
1: 세조대왕 익히 아시죠?
0: 네, 알죠.
1: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0: 그렇죠.
1: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야망이 큰 사람이 돼서 자기 형님 문종대왕이 병으로 일찍 죽자
0: 네.
1: 어린 조카 단종이 왕위에 올랐잖아요. 근데 야망이 크고 하니까 왕이들 찬탈하죠.
0: 네.
1: 우리가 그걸 계유정난이라고 이야기해요.
0: 네.
1: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는데
4: 어느 날 세조의 꿈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의 혼백이 나타나 세조에게 침을 뱉고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꿈에서 침을 맞은 자리마다 종기가 생기더니 점점 온몸으로 퍼지며 증상이 악화됐습니다. 어떤 명약을 써도 병이 낫지 않던 세조는 불공도 드리고 요양도 할 겸 오대산 상원사로 향했는데 도중에 맑은 계곡물을 보자 신하를 물리고 목욕을 즐겼습니다. 세조는 마침 숲에서 놀고 있던 동자에게 등을 닦아달라 하고 어디 가서 임금의 옥체를 씻었다고 말하지 말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에 동자는 대왕도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챙겨냈다 말하지 말라 하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세조가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동자는 사라졌고 몸에 난 종기는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1: 왕이 황궁해가지고
0: 네.
1: 자기가 그 직접 만났던 문수 동사상을
0: 네.
1: 기억해서 화공을 불러서 그대로 그리게 했죠.
0: 네.
1: 그래서 그 화공을 그린 문수 동사상을 네. 이곳 상원사에 보관하도록
0: 합니다. 아, 그렇군요. 바람이 있다면 우리 앞에 그 문수보살님이 딱 하니 나타나셨으면 좋겠네요.
1: 상원사에 올라가시면
0: 네.
1: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2: 그럼 빨리 갑시다.
0: 갑시다. 그럽시다.
1: 올라가시죠.
0: 빨리 갑시다. 아이고.
1: 아, 좋네요.
0: 날씨도 괜찮아요.
1: 날씨도 좋고
0: 그런
1: 오늘 날씨 오늘 촬영하기 딱 좋은 날이네요. 정말.
0: 그렇게 막 춥지도 않고. 어제 걱정했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4: 월정사와 이웃하고 있는 상원사는 705년 신라의 효명과 보천 두 왕자가 오대산 깊숙한 곳에 창건한 사찰입니다. 상원사는 한국전쟁 때 오대산에 있는 사찰 중 유일하게 소실되지 않고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명찰입니다.
0: 자, 인사드려요. 와, 상원사 너무 좋네. 그림입니다, 그림. 와, 예. 자, 많이 일로 와보세요.

0: 교수님, 보통 그 사찰의 큰 법당은 대웅전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상원사의 큰 법당은 문수전이네요.
2: 왜 문수전인가요?
1: 문수보살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문수전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이 오대산 상원사에 보관돼 모셔져 있는 문수보살 문수동자상은
0: 네.
1: 세조의 두 번째 딸 의숙공주하고 그 부마가 정현조라는 사람이에요.
0: 네.
1: 두 내외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0: 네.
1: 기여도를 드리기 위해서 문수동자상을 만들어서 봉안을 하고
0: 네.
1: 또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0: 네.
1: 1466년에 봉안을 했다고 이야기가 되는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자 점점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1: 예.
0: 네 가시죠.
2: 아 근데 거기 그 석상이 이게 석상인가요?
0: 잠시만요. 특이하게 생겼다. 어? 이거 개보다는 고양이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한데 이거 뭐지 이게?
1: 흔히 고양이상이라고 하죠.
0: 아 고양이상이요?
1: 네.
0: 오,
2: 그러면 고양이 세워지는 이유 뭐예요?
1: 세조대왕이 왕위를 찬탈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죽였죠. 죽이고 이제 불심으로서 그걸 뭔가 좀 씻기 위해서 상원사를 중창을 하고 했는데
0: 네?
1: 직접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상원사를 중창을 하고 낙성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0: 네.
3: 상원사 낙성식에 참석한 세조가 법당에 들어서려는데 어디선가 고양이가 나타나 골룡포자락을 물고 놓지 않아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양이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세조는 법당을 수색하라 어명을 내렸죠. 법당을 샅샅이 살펴보니 불단 아래에서 왕을 시해하려고 숨어있던 자객 3명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세조는 목숨을 구해준 고양이의 은덕을 기렸고 고양이 석상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 그 고양이가 너무 고마워서 고양이를 위해서
0: 네.
1: 이 강릉에 아주 비옥한 땅 500섬지기를 고양이를 위해서 내렸어요. 그래서 그걸 묘전, 고양이 묘자의 밭전자 묘전이라 해가지고
0: 네.
1: 해마다 고양이를 위해서 제사를 받들도록 했죠.
0: 와, 뭐야. 고양이가 나보다 땅이 많아. 제사도 지내줘. 저보다 훨씬 난데요. 근데 교수님, 근데 아무리 봐도 고양이 같지 않고 약간 사자 느낌이에요. 이게 형태가 오래돼서 알아볼 수는 없는데 그치? 빨리 봐봐. 그치? 이거 진짜
2: 네.
0: 고양이 같지 않아요? 아니, 사자 같지 않아요?
1: 네. 실상은 이게 사자상일 겁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중국 전체 문헌에 보면
0: 네.
1: 사찰의 법제에 법당 앞에 사자 암수 한 마리씩을 이렇게 배치하는 구두가 있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실제로 사자를 보지 못한 우리나라에는 숲속에 사자가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마 경전에서 책에서 본 그대로 사자의 형상을 읽고서
0: 네.
1: 그 석공들이 이렇게 다듬는 과정에서 모양이 조금 변질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기 있는 저 고양이 저 느낌을 보면은 이 사자처럼 목이 덥수룩하잖아요.
4: 숲사자 같죠.
0: 그렇죠. 옛날 사람이라도 그 고양이를 저렇게 만들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1: 글로 배워서 그런 거예요.
0: 아, 글로 직접 보지 않고 글로 배웠기 때문에
1: 네네.
0: 그렇군요.
1: 네.
0: 그러면 세조를 구한 고양이의 그 이야기는 그냥 전설인 건가요?
1: 그 이 석상을 보고 고양이를 닮아 놓으니까 이 절에 또 세조대왕 이야기가 깃들어 있고 하니까
0: 네.
1: 아마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만들어낸 전설이겠죠.
0: 네, 전설은 전설일 뿐 오해하지 맙시다. 자, 그럼 다 같이 우리 문수전으로 참배 드리러 갈까요?
1: 네, 그러시죠.
0: 가시죠.
1: 네. 네.

0: 문수 동자상이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1: 그렇죠.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진 거니까 조선 초에 만들어진, 그래서 국보로 지정돼 있어요.
2: 네.
1: 그런데 이 상원사에는 네. 그보다 훨씬

0: 훨씬 더 오래된 또 다른 국보가 한 점 있죠.
1: 오래된 국보가 있다.
2: 네.
1: 우리나라를 전체로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2: 네.
1: 저도 알 것 같은데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가실까요?
2: 네.
1: 네, 가시죠.
3: 그런데 종이 왜 유리에 갇혀 있어요?
1: 아, 그거 말이지.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교수님? 저 뒤에 있는 거는 진품이고 그 옆을 보면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 저걸 보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러시아에도 이런 오래된 종이 있을까요?
3: 네, 우리도 유명한 종이 있는데 왕종이라고 해요.
1: 왕종?
3: 왕종.
2: 왕.
1: 왕종.
2: 크다고 와. 소리겠죠?
1: 그거 엄청 크겠네요.
3: 네.
1: 얼마나 커요? 표현할 수 있어요? 얼마나 큰데?
3: 저 직접 못 봐서 잘 모르겠어요. 네.
1: 뒤에 있는 이 종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오래된 종이죠. 네,
0: 현존하는 종 중에 가장 오래된 겁니다.
1: 네.
0: 이 종은 좀 작아 보이는데 높이가 167cm,
1: 네.
0: 지름이 91cm 되는데 신라 성덕왕 때
1: 네.
0: 제조가 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어디에 보관되는지 몰랐는데 조선시대까지 안동 그 문루에 걸려있던 종을
1: 네.
0: 이 세조대왕께서 상원사를 이렇게 중창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아들인 예종 임금 때
1: 네.
0: 일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에서 아주 특색 있는 부분이
1: 네.
0: 그 주악 비천상이에요.
1: 주악 비천상.
0: 네, 저 옆에 보면 두 선녀가
1: 네.
0: 생황과 공우라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늘을 나는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 자체가 아주 손끝의 이 조각이나 이런 게 아주 섬세하고 정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종이라고 종소리도 네. 아름답고
1: 그래서 그렇군요.
0: 국보로 지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1: 교수님 마리나가 전공을 또 발레를 했거든요.
0: 그래요?
1: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 발레로 주악비천상의 어떤 그런 형태와 그런 연주하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자, 발레로 하늘로 날아오는 듯한 그런 느낌. 자, 발레로 표현 한번 해주세요. 발레를 언제 배운 거예요?
3: 옛날에 전 인생.
1: 괜히 봤어요. 그렇죠. 아니 뭐 화낼 줄 알았더니 이게 뭡니까? 다른 거 한번 해주세요. 자, 발레가. 자, 발레로 표현해 주세요. 주악 비천상 시작.
3: 하늘로 날아가는.
1: 그런 표현. 하늘로 날아가는 표현.
0: 하늘을 나는 형상처럼.
1: 자, 레디 액션.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은 아닌데
3: 보여주세요 그러면 보여주세요.
1: 아니 이 정도는 돼요? 이 정도는 아니 죄송합니다 사촌에 이러면 안 되겠지만
3: 그거는 선수 같아요. 그거 뛰어나는
1: 하들
2: 선수. 하들 선수 같다고?
1: 내가 마리나보다 낫어. 뒤에 계신 부자님도 다 인정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나저나
0: 네.
1: 이 상원사가 세조와 관련된 그런 설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데 제 생각인데 아직도 세조와 관련된 설화가 또 있을 법하거든요.
0: 그렇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상원사는 세조 주 캐릭터라고 이야기했는데
1: 네.
0: 세조가 문수동자를 친결한 이야기 하나
1: 네.
0: 그다음 세조와 고양이 이야기 하나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세조대왕이 이 상원사를 자주 오신 것 같아요.
1: 네.
0: 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1: 네.
0: 그런데 이제 그때 또 한 편의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이야기 들려줄까 말까?
1: 들려주셔야죠. 사람 간질간질하게 그냥
3: 빨리 들어주세요. 예.
0: 세조대왕이 이곳 상원사에 와가지고
1: 네.
0: 여러 사부 대중들하고 모여 앉아가지고 이걸 중창에 대해 이 절의 중창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1: 네.
0: 마침 공양 시간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들렸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제 다들 바쁘게 공양 준비를 하죠.
4: 점심 공양을 알리는 목탁이 울리고. 사부대중이 공양 채비를 하는데 그때 맨 말석에 앉아있던 어린 삼위승이 바루를 들더니 세조를 보며 이거사 공양하시오라며 불쑥 말을 던졌습니다. 대중은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정작 세조는 껄껄 웃는 게 아니겠어요. 세조는 삼위승에게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라며 삼품직과 붉은 천을 감은 허리띠, 홍전대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1: 이야, 혹시 그분이 누구세요? 혹시? 너무 궁금해요.
0: 그래서 민간에,
1: 네.
0: 민간에서는 이제 그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귀하게 되라고
1: 네.
0: 붉은 허리띠를 채우는
1: 네.
0: 그런 풍습이 생겼다고도 합니다.
1: 여기 그렇습니까?
0: 네.
1: 정말 재밌네요. 야 왕한테 이거 사
0: 와우, 이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5: 이 거사, 오, 이 시선을 가지고.

0: 치니까 아, 이거사 아,
1: 그렇게 얘기한 거죠.
2: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죠. 큰일 날 일인데.
1: 그 호기에 네. 아주 감복을 해서 아마 세조대왕은 네. 한 몇 년 전에 칭견했던 문수동자를 생각한 것 같아요. 아. 문수동자의 또 다른 현신으로 네. 저렇게 나타났나 보다 생각을 해서 아주 크게 높이 사서 네. 그렇게 관직을 내리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 이 상원사는 제가 듣기로는 또 방한암 선사랑 또 무슨 관계가 있다고
1: 들었어요. 근래 왔은 이야기인데 네. 그 이야기는 6.25 때 네. 한국전쟁 시기 때 이절 네. 상원사의 주지가 속성이 방시에 한암선사 방한암선사께서 주지로 계셨는데 네. 이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우리 연합군이 밀고 올라갔다가 네. 중국군이 개입을 하면서 후퇴를 하죠.
2: 네.
1: 내려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오대산이 산세가 깊으니까 네. 중국군이나 인민군의 근거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네. 정부에서 이제 오대산에 있는 모든 사찰을 다 소각해라, 불살라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2: 불질러라. 네.

0: 스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어서 법당에서 나오십시오.
1: 불을 놓으시오. 상비의 명에 따라 불을 놓으시오. 나는 부처님 제자로 법당을 지킬 것이오.

0: 그 방아남 선사의 이 이야기가 고등학교, 저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었었는데, 살신성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수필이 한 편 실려 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유명한 이런 매력이 깃든 사찰입니다.
1: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안 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2: 아, 이제 그만하시고. 네. 마무리 합시다. 아,
3: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수부산의 성지 오대산. 자, 거기에 방아남 선사까지. 아, 이곳 오대산 상원사는요, 작고 아담하지만 정말 많은 전설과 정말 많은 설화들이 공존하는 곳 같습니다.
0: 꽃 피는 봄날이나 아주 단풍이 예쁘게 든 가을날 이 상원사 찾아가지고 문수보살의 가호도 받고 방아남 선사였던 살신성인 정신도 한번 깨우쳐보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아유, 그럼요.
2: 저도 오랜만에 왔다니 기분이 새로웠어요. 네. 다음 주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3: 네, 저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화교 문록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말 재미있는 설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쁘게 해드릴게요. 자, 인사드릴까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5: 악업도 씻어주는 문수보살의 가피와 소신공양도 불사하는 위엄이 깃든 도량.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상원사는 혼탁한 심신을 정화하기에 더 없는 도량이 아닐까요?

내가 죽음을 싫어하는 것처럼 세상에 생명을 지닌 모든 것들은 모두 죽음을 싫어한다.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남의 생명은 빼앗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살생하지 않을 때라야 불멸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늘 사랑을 베풀고 노여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언제나 장수를 누리고 편히 잠들어 악몽을 꾸지 않을 것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숨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다시니 세상 욕락 저버리고 불타처럼 수행하며 어려운 일 능히 참아 조사처럼 정진하라.

불제자라. 호희요시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일하나 배운 것과 실천행위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줘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위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물으더라. 오늘 하루 나쁜 짓은 많이 해도 내일 미루면서 착한 일은 전혀 없네.

평생은 의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부고의 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부모가 안 계신 아이, 자식이 없는 노인, 죄를 짓고 갇힌 사람, 병든 사람 등 갖가지 고난으로 괴로움에 처한 중생을 보면 마침내 잠시라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안 온케 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가까이 가려면 오직 마음의 자비심을 가지는 것이 근본이다. 자비심을 가지게 되면 끝없는 선행을 베풀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이 모든 선행의 근본이냐 묻는다면 자비심이라고 대답하라. 자비심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선행은 진실한 생각에서 나온다. 진실한 생각은 곧 자비심이며 자비심은 곧 부처님의 마음이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 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3: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2: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미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그지요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있어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

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것은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 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요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여호와의 칼로 찌르는 뜻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미음 시방세계 무불연 고령 동생인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급 필경 무부

대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 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소라세계제가 가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이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지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제보당 많이 승강불 열 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하

제주의 개송춘 제주는 모든 공덕고고이여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직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누군가 남몰래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가만히 손을 잡아주세요. 많이 아파하고 걱정했던 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차가운 내 손을 누군가가 따뜻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슴을 보듬어주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머리를 쓰다듬어주세요.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은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속에 있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느끼는 건 돈이나 물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

0: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 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0: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욕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

0: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 보살님께 사례었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철룡야차와 건달바, 아스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

0: 와 찬동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물려마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 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총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군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0: 안녕하십니까. 울산 노수사 주지 해암입니다. 우리 곁에 지혜의 등불로 오신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뜻을 모두가 본래의 부처이고 세상의 주인공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를 보듬는 마음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성불하십시오.
1: 소원이 담겼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차와 선의 역사를 강조하며 쌍계사가 한국 차문화 본산으로 선양되도록 종단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쌍계사가 차의 본고장으로 그리고 차의 모든 것을 쌍계사가 정의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차문화 대축제가 거국적으로 그리고 이제 범종단적으로 국가적인 그러한 차문화 행사로 이어져야 된다.
1: 쌍계사 회주 영담 스님은 차문화 대축전이 한국 차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하동군은 물론 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3: 금년이 차나무 최초로 심은 1198주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후면은 1200주년이 되는데 2년 후에는 좀 더 큰 그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 차문화 대축전은 내일까지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시대별 다도 시연과 함께 담액 전수식도 열려 한국 차문화의 법통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과 시로 차의 정치를 담아내는 청소년 차 디카시 공모전과 다문화 가족이 어우러지는 K어울림 축제는 세대와 국경을 넘어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됩니다. 지리산을 물들인 천년의 차양은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잇는 가교가 되어 우리 사회를 더욱 맑고 향기롭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4: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불을 밝히는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바로 시흥 진덕사가 운영하는 자비의 손길인데요. 어버이날인 어젠 평소보다 더 푸짐하고 맛있는 상차림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주지 종암 스님과 봉사자들이 두 팔 걷어붙인 나눔의 현장, 박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먹음직스러운 한우 갈비탕과 노릇노릇한 각종 전, 정성이 듬뿍 들어간 잡채까지. 평소에도 매일같이 이어온 무료 공양이지만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더 푸짐한 상차림이 마련됐습니다.
6: 네, 식당제보다 더 나아요.
5: 올해로 100세를 맞는 할머니도 무료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한 모습으로 맛있게 식사를 이어가는 할머니의 스님 자랑이 이어집니다.
6: 스님이 참 좋으신 양반이고 이렇게 다 여러분들을
5: 맛있는 냄새와 함께 어르신들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이곳은 시흥 진덕사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자비의 손길입니다. 2024년 11월 문을 연 이후 설과 추석 같은 명절은 물론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어르신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7: 능목역의 인근 노인들한테 이 진덕사에서 이런 자비를 베푸는 것은 참 훌륭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0: 이거 뭐 인근 노인들은 참 즐겨 이용하고 있죠.
1: 진덕사주지 종암스님은 매일 새벽 직접 시장을 찾아 식재료를 고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이어서 더 꼼꼼하게 살피고 신선한 재료만을 고집합니다.
2: 너무 늦게 시작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런 행동이야말로 정말 말로 짓는 포교가 아니고 진정한 포교가 되지 않을까. 어버이날 조금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 건강이나 또 기분상으로나 더 좋지 않을까.
1: 스님의 이런 진심에 신도들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꾸준히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 또 보시다시피 너무나 맛있게 잘 드시니까 저희도 흐뭇하고 항상 좋은 마음으로 또 우리도 부처님 또 말씀대로 또 자비를 갖고 하니까.
1: 명절이 더 외로운 사람들도 있어 하루도 멈추면 안 된다는 스님의 원력으로 365일 지역 어르신들의 집이자 쉼터로 돌아가고 있는 진덕사 자비의 손길. 어버이날을 맞아 정성으로 차려낸 갈비탕 한 그릇은 외로운 이웃들의 마음속에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온기를 채워주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자비의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가수와 배우, 탤런트 등 불자 연예인들이 함께 문화 포교를 하는 단체, 조계종 연예인 전법단이 있습니다. 불교 대학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사찰 노래 자랑으로 포교의 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연예인 전법단의 상반기 활동과 하반기 계획을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지난해 서울 화계사 불교대학에 단체로 입학해 무늬만 불자가 아닌 성숙한 불자로 거듭난 조계종 연예인전법단 소속 연예인들. 지난달 밀양 용궁사에서 열린 포교 역량 결집대회에선 전국 사찰 노래자랑을 통해 불자 연예인들의 폭넓은 활동력을 선보였습니다. 가수와 배우, 탤런트 등 다양한 불자 연예인이 있다는 걸 알린 자리였는데 하반기 강원과 경북권을 주 무대로 추가적인 사찰 노래자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 밀양 용궁사에서만큼 사찰 노래자랑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후반기에도 두 군데 정도 더 사찰 노래자랑을 기획하고 있고요.
5: 연예인 전법단은 조계종 산하 다양한 포교, 복지단체와의 협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불교대학 등 연예인들의 공연을 요청하는 곳을 찾아가 재능기부로 문화공연의 장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생명나눔실천본부와 관련 업무 협약 체결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찰 노래자랑이 사찰을 찾은 대중과 호흡하는 자리라면 종단 산하단체와의 협업은 청소년과 노인 등 분야별 계층 포교에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우리 연예인들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불자들이 힘들고 외로울 적에 또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5: 서울 종로에 있는 연예인전법단 사무실에선 스님과 함께하는 정기적인 불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제1기 불교대학 심화반과 제2기 불교대학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다음 달엔 충청권 사찰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연말엔 직접 불교 국가를 찾아가 동자승을 위한 나눔도 구상 중입니다. 올 초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NGO인 로터스월드를 통해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동자승에게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직접적인 만남으로 서로의 불심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6: 하반기에는 저희 전법단이 직접 그쪽으로 스리랑카든 뭐 태국이든 이런 데를 직접 가서 직접 나눠주고 싶어요.
5: 연예인 전법단은 최근 고문의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도신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오심스님을 고문으로 구미 대둔사주지 서원스님을 지도법사로 추대하며 조직 내실을 한층 더 다졌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4: 조선 태조 이성계가 신덕 왕후를 기리며 세운 왕실 원찰 흥천사에서 제5회 기신제가 봉행됐습니다. 600년 전 왕실의 기제사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제례를 넘어 선대의 넋을 기리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자리였는데요. 현장에 양육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 서울 삼각산 기슭에 자리 잡은 조선 최초 왕실 사찰 흥천사. 33번의 타종으로 기신제에 서막이 오르고 태평소와 나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취타대를 선두로 실현 행렬이 극락보전 앞마당을 가로지릅니다.

0: 가마와 도량 위패, 신도들이든 10개의 깃대가 뒤를 이으며 왕실의례의 화려함을 재현했습니다.
1: 오늘 기신제를 맞아 향을 사르고 등을 밝히며 도량을 장엄하오니 불보살님께서는 강림하시어 저희 발언을 살펴주시옵소서.
0: 무량수전으로 자리를 옮긴 대중은 대령과 관욕의식을 통해 영가를 정례로 맞이했습니다. 이어진 회주스님의 법문은 기신제에 담긴 효의 가치와 왕실 사찰의 역사적 책무를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2: 실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절이 흥천사입니다. 돌아가시니까 그 명복을 빌려고 지은 절이 흥천사입니다. 정확한 자리는 아니지만 덕수궁 그 근처라고 그래요. 태조가 경복궁에서 보는 거기에 절을 지어서 명복을 빌었어요. 그게 이제 흥천사의 시작입니다.
0: 신중 작법과 상단 권공 순서에서는 스님들의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바라춤과 나비춤, 법보무가 시연되며 왕실 사찰의 높은 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주지 강밀 스님은 추건을 통해 흥천사 기신제를 복원함으로써 이곳이 효의 근본 도량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발언한다며 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3: 천방부모조 상님들과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께서는

0: 현화장생에 극락정토에 황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의식은 시식을 거쳐 봉송회향과 소지로 내시관여 대장정을 원만히 회향했습니다. 왕실 사찰의 자부심으로 600년의 시간을 이어온 흥천사. 흥천사만의 기신제를 통해 명실상부한 왕실 원찰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독보적인 전통문화 계승사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역임한 해암당 성관대종사 탄신 106주년 달해제가 원당암 달마선언에서 봉행됐습니다. 어제 달해제에는 원당암 감원 성법스님, 연수사 현조스님, 무상정사 무사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과 사부대중이 참석해 해암스님의 구도정신을 기렸습니다. 성법스님은 은사스님의 공부하다 죽으라란 가르침을 받들어 부단히 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공부하다 죽는 것이 가장 수지 맞는 일이라며 평생 정진으로 일관했던 해암스님의 가르침과 정신은 후학들에게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천태종 마산 사막사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만 4천여 등으로 도량을 창엄했습니다. 지난 5일 대불보전에서 종의회 의장 화산스님, 김해 해성사 주지 영재스님, 정우영 신도회장 등 처녀 사부대중이 봉축점등법회를 봉행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주지 충광스님은 오늘 점등식은 마음속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밝히는 자리라며 일심을 잘 유지하도록 정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막사는 점등식에서 마산 회원 노인복지관과 마산 여자중학교에 각각 1,000만 원과 25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으며 지역민에게 쌀과 라면, 금일봉을 전달하는 등 자비 나눔을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충남도청과 충남경찰청 불자회가 봉축 점등식으로 도민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충남도청 불자회가 지난 7일 본관 1층에서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임택빈 도청 불자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도신스님은 도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가 가장 고귀한 보살 행위라고 봉축사를 전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화합과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자고 축사했습니다. 충남경찰청 불자회도 같은 날 충남경찰청 1층에서 경승실장 도신스님, 김호중 충남경찰청장과 경찰 불자회 회원 등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지역의 안녕과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제천불교 사암연합회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으로 봉축 분위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지난달 25일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 봉행된 점등식에는 태고종 호법원장 구산 스님을 비롯해 연합회 고문 해봉 스님과 금강사 주지 해명 스님, 송화사 주지 보성 스님 등 연합회 회원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제천불교 사암연합회 회장 지행 스님은 연등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걷어내고 자비와 지혜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라며 오늘 밝힌 연등이 제천의 희망이 되고 우리 사회를 밝히는 큰 빛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제천불교 사암연합회는 오는 16일 오후 4시 30분 제천문화회관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 상임고문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수계법회로 2,100여 장병의 군생활을 격려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문사 수계법회에는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내원정사 주지 지일 스님, 원호사 주지 정관 스님, 국청사 주지 성광 스님을 비롯해 호국연무사 주지 해총 스님, 육군훈련소 금강회장 이우진 대령 등이 참석했습니다. 수계법사로 수진 스님은 오늘 받은 5개의 율법에 따라 불법승 삼보에 귀의해 참된 불자가 되길 당부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군복무를 축원했습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호국연무사의 수계법회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하며 군포교 후원에 앞장섰습니다. 5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교 편향 논란 이후 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전주시의 행정 소식, 그리고 국경을 넘어 부처님 품 안에서 하나가 된 이주민들의 특별한 축제 현장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최근 전주시가 종교 편향 논란을 넘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이전과는 달라진 행보를 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3월 전동성당과 예수상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운 홍보물로 인해 종교 편향 도시란 비판을 받으며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요. 최근엔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하며 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게시된 홍보물엔 봉축 기원탑 점등식부터 연등 거리 행진까지 상세히 일정이 담겼으며 전주시가 공식 SNS에 연등회 소식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 홈페이지의 축제 소개란은 정작 국가 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가 누락돼 있는 등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는 지적인데요. 단순한 SNS 홍보를 넘어 시 행정 전반에서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역 불교계는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강원도 영월 조계종 열애마을에서 캄보디아 최대 명절 쫄츠남 축제가 열려 이주민과 지역 주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지난달 25일 봉행된 행사에는 캄보디아 스님들과 주한대사, 이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상저부 불교 전통에 따라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의례를 함께했는데요. 모래탑 기도와 부처님 행렬, 전통놀이가 어우러진 이번 축제는 한국의 봄날 속에서 캄보디아의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열애마을 회주 성관 스님은 로터스월드의 20년 활동을 소개하며 이주 근로자들의 원만한 성취를 기원했고 쿠언폭 럿다낙 주한대사도 한국 불교계의 환대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자비의 가치를 공유한 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가 진정한 다문화 상생 공동체로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야말로 봄 기운이 완연한 주말인데요. 이번 주말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처님, 그리고 또 부모님과 가족과 따뜻한 정,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5월 9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가 오는 5월 16일에 진행됩니다. 제등 행렬은 오후 7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시작해 탑동광장에서 회향합니다. 또한 5월 16일까지 봉축등도 아름답게 전시돼 있습니다. 연등 행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상주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봉축 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상주불교 사암연합회는 상주시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0: 찬란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싸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싸 나모따싸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싸 나모따싸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싸 소키오뚜 시청하는 부모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사리, 강음성 부근 나띠까 마을에서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에게 법경의 법문을 설하는데 그 법경의 법문을 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불교도들이 아침 저녁 예불하는 예불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불보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는 법보 예배에 대해서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온 우주를 무대로 자기 스스로 시나리오를 쓰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주인공이 돼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고 여유롭게 사는 것 그리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 동시에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대해서도 헌신하면서 사는 것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좀 더 당당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자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경영하자 수행을 통해서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행복하게 살자 동시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중생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도 헌신하자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대승

초기 대성의 핵심 경전인 금강경에서 그대로 이전을 받죠. 그래서 금강경 3장 대성 정종분, 대성이란 뭔가에 보면 모든 중생들이 수행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 대성이다. 이렇게 금강경 대성 정종분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죠. 대성을 정의를 합니다. 근데 그 정의는 대성이 독립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불교 창립 선언문인 전법 선언을 발표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따와서 개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수행으로 선진국 사람들의 욕망지수, 분노지수, 편견지수를 1%만 낮추어도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수행으로 탐진치 삼독심을 1%만 낮추어도 인류의 평등지수, 평화지수, 공존지수는 1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 법이나 제도적으로 불평등하고 폭력지향적이라면 당연히 참여해서 제거시켜야 되지만 우리 마음공간 속에 있는 욕망이나 분노나 편견은 이게 법이나 제도를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니 이거는 오로지 각자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탐진치 삼독심을 수행을 통해서 제거할 때만이 가능해진다. 그러니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는 것이 욕망지수를 낮추고 분노지수를 낮추고 편견지수를 낮추고 모든 존재들이 어울려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 운동 또는 수행 운동은 훌륭한 시민운동이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존재에 내재한 실제와 존재에 드러난 고유한 특성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출발점을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고 마음 공간을 맑히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할 때 사용한 바로 그 수행 기술. 부처님이 45년 동안 평생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바로 그 수행의 이론과 기술. 팔정도 수행 체계를 통해서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고 동시에 마음 에너지를 보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사띠 수행 팔정도 수행 체계, 특히 사띠 수행으로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고 마음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자.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또 다른 핵심이었습니다. 법경의 법문 중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을 특징 짓는 요소를 여섯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가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보고 알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로는 지금 여기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것. 네 번째는 누구든지 초청해서 스스로 경험해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다섯 번째로는 수행으로 자유와 행복으로 인도한다는 것. 여섯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스스로 자각할 수 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여섯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불교는 부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보리수활에서 BCE 531년 음력 4월 보름 일주일이 지나서 초저녁에 온 우주를 향해서 대선언을 합니다. 그게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난 다음 일주일 뒤에 처음으로 법문을 하시는데 그 법문을 듣는 분들이 온 우주예요. 허공을 향해서 법문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12연기였습니다. 12연기를 역간 순간 하시고 그 유명한 오도송을 읊죠.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어떤 포연을 하셨느냐 하면 세존이 우루웰라 내란자나 강변 보리수 아래서 처음으로 서성 없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노라 하고 선언을 합니다. 부처님은 불교와 수행을 창안하고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할 때 서성 없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그 원행이 되는 빨리 3장의 첫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팔만대장경의 첫 장을 딱 넘기니 첫 줄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설하는 모든 것은 나는 서성 없이 내 스스로 깨달았어.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불교와 수행은 내가 창안한 거야 하고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있죠. 우리가 법문을 절에 가서 많이 어른 스님들을 통해서 듣는데 법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른 스님들이나 법사들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법문을 할 때는 자기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급적이면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경전에 있는 대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 좀 자유롭게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수행은 자기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급적이면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고 수행은 자기의 경지를 대중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수행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법문

수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수행은 중국의 선사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남방의 수행자들까지 너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이죠. 깊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가 자견현정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스스로 경험할 수 있고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과학적이나 비논리적이나 신비적이지 않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직접적이다 하죠. 과학의 제일 덕목이 뭐냐면 경험이지 않습니까? 과학은 경험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학은 추상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과학의 출발은 우리가 경험한 걸 가지고 주장을 하고 실행을 하고 검증을 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는 걸 갖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게 부처님이 철저하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험성이었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누구든지 와서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깨달았다라는 말은 모르는 걸 알게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흔히 깨달음이라는 것은 모르던 사실을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됐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과학자들 보고 포인을 해보라고 하면 발견했다 이라겠지.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모르는 걸 알게 되면 깨달았다라고 하겠지만 그걸 과학자들 보고 과학의 언어로 한번 포인해 보세요. 그러면 발견했다 이리 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부처님 이리 할 때 이걸 순수한 한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부처님이라는 말은 한글하고 고대 인도어를 결합을 시켜놓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 하는데 이게 부처님이 사용하던 언어 빨리어로 부터 붓다였었는데 이게 하문어로 엄사를 해서 불타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걸 훈민정음을 창안하고 석보상절과 같은 하문어로 된 불교 경전을 한글화 작업을 할 때 부터 이렇게 했던 거죠. 이게 오늘날 현대 발음으로 부처로 바뀌었고 존칭전미어 님을 보태서 부처님 이리 했는데 그래서 깨달음 분 이렇게 하지만 과학자들 보고 포엔을 해보라고 하면 발견자 이렇게 하겠죠. 그냥 부처님은 처음부터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포엔을 하면 철저하게 과학자적 입장에서 마음을 우리의 삶을 관리하자 이렇게 출발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즉시성입니다. 즉시현정 이렇게 포엔을 하는데 부처님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가법이죠. 저희 연사스님이 법문을 할 때 보면은 늘 콩심은 대 콩나고 파심은 대 판난다 이런 포엔을 많이 하는데 어쨌건 인가법이 부처님 가르침의 중요한 덕목이고 또 이 인가성은 과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 인가성이 지금 여기 검증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야기가 되면
정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간과 공간을 확장을 시켜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속 강조했던 게 지금 여기. 그런데 만약에 이걸 과거 전생으로 미대 내생으로 점차 확장을 시켜버리면 선명했던 해답이 흐려져 버리게 되죠. 출가하기 전에 어려서 아버지 어머니 싸울 때 보면 어린 우리가 봐도 처음에는 싸울 걸 갖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 맞아 서너 마디 하고 말면 되겠더마. 우리 모친이 좀 독특했어. 뭐 어제 어떻고 뭐 작년에 어떻고 해서 쭉 가다 보면은 그 딱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선볼 때까지 쫙 올라가면 아버지 뭐 에이 크고 담배 한 대 태우시고 나가버리면 끝나버리죠. 그러면 처음에 다툴 때는 분명히 다툴 만한 걸 가지고 다투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게 자꾸 이게 확장이 되다 보면 이게 시간과 공간이 확장이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뭘 갖고 다투는지도 모르고 다툼만 남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법을 이야기할 적에 태어난 이후 검증 가능한 이 생에서의 삶을 가지고 논한다면 충분할 텐데 이걸 과거 전생이나 미래 내생으로까지 확장을 시켜버리면 실체는 없어져 버리고 주장만 남게 되죠.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찬찬히 보면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옛날 중국 선사들은 돌아가시고 나서 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간단했지 않습니까? 기다려봐 내가 죽고 나서 이야기해 줄게. 요즘 저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윤회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별로 윤회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기다려 보이소. 내가 죽고 나서 이메일로 보내줄게요. 그쪽 상황이 어떤지. 저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럼 부처님 같은 경우에 here and now라고 합니까? 여기 지금 그래서 현재성을 계속 강조했던 것.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이었죠. 부처님 가르침의 네 번째 특징은 누구든지 초청해서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듯이 불교와 수행의 개방성과 당당함 그리고 자신감의 발로였을 겁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이 있었으면 누구든지 와서 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당신이 스스로 경험하고 말씀해 보세요 하고 그 개방성과 당당함과 자신감이 불교는 그 DNA가 지금까지 불교도들에게는 남아가지고 있죠. 간혹 전문가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일수록 그 자존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노출을 시킵니까? 아니면 손에 딱 움켜쥐고 있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신당동 떡볶이집 할머니도 레시피를 며느리한테 안 가르쳐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2600년 전에 이미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난 이후 나는 손에 웅크지고 있지 않아. 나는 손바닥을 활짝 펴고 내가 경험했던 모든 레시피를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놨어. 그러니 이걸 갖고 가서 짜장면을 만드시든 비빔밥을 만드시든 알아서 써보세요 하고 부처님은 당당하게 당신이 갖고 있던 모든 노하우를 개방을 시켜버렸고 그 노하우 부처님이 개방시킨 노하우를 나중에 문자로 기록을 해놓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 대장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팔만 대장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 마음 관리 매뉴얼이거나 아니면은 수행 매뉴얼이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의 안목이 부족해서 그 매뉴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부처님은 처음부터서 모든 걸 당당하게 개방을 했습니다. 이게 법보예찬에서 네 번째 덕목 누구든지 초청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혹시 리차드 스톨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을 하시는 분이죠. 제가 언젠가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쿠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큼 쇼킹했습니다. 이분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역량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었던가 봐요. 컴퓨터 문화가 도입이 되고 나서 두 가지 흐름이 있었죠. 하나의 흐름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는 내 거야. 그러니 여기에 카피라이트를 지정을 하고 지적 소유권을 독점을 해서 돈을 벌자 하는 흐름이 있었고 요 흐름을 잘 타고 나갔던 1세대들이 MS를 만들었거나 애플을 만들었던 분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했던 또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그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내게 아니야. 왜 그러느냐 하면 내 이전에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놨고 내가 연구소에서 연구를 할 때 청소부들이 와서 청소를 해줘서 내 시간을 절약해줬고 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밥을 해줘서 내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었고 또 연구소의 경영자들이 경영을 잘 해줘서 자금을 잘 지원을 해줘서 내가 연구를 할 수 있었으니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어째 내 거일 수가 있노?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럼 생산이 사회적으로 됐다면 소유도 사회적으로 해야지. 이게 인과법이지 않나? 생산은 사회적으로 했는데 소유를 사적으로 하는 것이 불평등의 출발점이다.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을 하고 오픈 소스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카피라이트를 지정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또 그 많은 돈을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기부도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사회적으로 다시 돌려줘야 된다 하고는 아주 저렴하게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공개를 시키는 오픈소스 운동을 하고 있죠. 지금 아마 AI 쪽 많은 것도 한 흐름은 카피라이트를 지정을 하는 쪽으로도 가고 또 한 흐름은
오픈소스 운동을 하면서 카피라이트를 지정하셨습니다.

하지 않는 쪽으로도 가죠. 아마 큰 흐름은 후자가 대세이기도 할 겁니다. 부처님이 수행을 창안했을 때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수행을 갖고 밥벌이하지 않겠어. 요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마인드풀니스는 명상을 대중화시키는 데에는 엄청난 기여를 했고 공헌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죠. 상업화가 됐으니까 대중화에 성공을 했겠죠. 그런데 부처님의 관점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수행을 가지고 내 생계를 유지하지 않겠어. 참으로 멋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는 내향성이라고 하는데 수행을 통해서 자유와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다. 나의 가르침은 수행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유와 행복으로 인도시켜 주겠노라. 우리가 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때 가장 즐겨 듣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를 의미하는 해탈이고 또 한 단어는 행복을 의미하는 열반입니다. 주로 어른 스님들은 하문투로 설명을 하니까 자유와 해탈을, 자유와 행복을 해탈과 열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부처님 같은 경우는 자유와 행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혹시 살아가다 보면은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까? 옆 사람하고 좀 다투고 나면 나는 한 번 다투고 나면 3일 동안 말 안 해.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행을 하고 나서 다툼이 없기야 하겠습니까? 나만은 수행을 하기 전에는 다툼은 3일 동안 낑낑댔는데 수행을 하고 나서는 두서너 시간 낑낑대고 나면 벗어날 수 있다면 3일 동안 다툼에 속박됐던 상과 수행을 통해서 30분만 속박되는 삶은 그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탐진치 삼독에 속박되는 것만큼 고통지수가 증가하고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큼 행복지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부처님 아예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버리죠. 자유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런데 그 중심에 수행이 있다. 물리적인 속박은 물리적인 자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속박은 수행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 속박의 질에 따라서 속박의 성질에 따라서 벗어나는 도구가 달라야 된다.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불교는 해탈 운동이죠. 자유 운동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행복에 초점을 맞춰버리죠. 그런데 부처님은 행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오히려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면 행복은 결과적으로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행복에 초점 맞출 필요 없어. 그럼 우리 불교를 배울 때 고진멸도 사성제예습의 첫 번째 주제도 고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괴롭다가 아니고 살아가는데 괴로움이 문제가 된다. 행복하지 않아도 좋아. 괴롭지만 않다면 인생은 살아볼 만해.

그러니까 괴로움을 제거하자는 거지. 괴로움을 제거해서 행복으로 가자는 거였지. 아, 행복 자체가 아, 목적이 돼서는 곤란하다.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흔히 행복은 구조가 있죠. 행복의 조건이 있고 행복한 느낌이 있고, 행복의 조건은 대체적으로 물질적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존재하고 객관적이고 개척 계량이 가능하고 비교가 가능하죠. 아파트 평수 얼마?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내 통장의 잔고 얼마? 간단하게 나오죠. 이거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 겁니다 하고 교통이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쭉 선전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전부 행복의 조건이죠. 아무리 좀 아파트에 살더라도 그 사는 순간의 느낌이 불편하면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니 행복의 조건을 갖추어가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걸 소홀하게 달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행복한 느낌을 좋게 만들어가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행복의 느낌은 아, 심리적이고 내부에 있고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비교가 까다롭습니다. 저래가 어찌 사노 싶은데 본인은 행복해 죽겠다는데 저 정도면은 넉넉하지 않습니까 해도 불편하다는데, 이거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루에 최소한 8시간 정도 노동을 합니까? 무던히 노동을 하죠. 그런데 행복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갖고는 20분도 투자를 안 한다 카이요. 그 행복의 조건을 갖춘 난, 갖추어 나가는 그거는 우리가 이 사회에서 너무나 잘 갖추어져 있고, 행복한 느낌을 갖추어 나가는 것은 수행도량에서, 수행을 통해서 마음 공간을 밝히고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고 마음 에너지를 빵빵하게 충전을 하면, 채우면 느낌이 훨씬 좋아진다. 이게 부처님이 가장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지자각정.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경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 부처님이 처음 수행을 하겠다고 부처님이 처음 대중들에게 수행을 지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도 당신이 법문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법을 설하겠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불교는 특히 부처님은 철저하게 당신이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와 넬로 이해 못 시키노가 아니고, 왜 나를 이해 못 시킵니까가 아니고, 이해를 하고 따라오세요.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이 나디카 마을에서 아난다 존자에게 한 법경의 법문 가운데 법보 예배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행자들, 스님들의 모임인 성보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부따빠라였습니다.
다음 시간.

0: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0: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1: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0: 평등과 평화,
1: 평화,

아도 화상이 구미 일선군에 도착하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구미시에 자리한 도리사는 417년 고구려의 승려 아도 화상이 신라인의 마음에 불심을 심기 위해 처음 세운 초전 법륜의 성지입니다. 외래 문물에 배타적이던 신라 사회, 불교 박해를 피해 신분을 숨기고 불법을 전하던 아도 화상은 한겨울에도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활짝 핀 신비로운 터에 절을 짓고 도리사라 이름했습니다. 신라 최초의 가람인 동시에 아도 화상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하는 정멸보궁 도리사. 1600여 년 역사를 이어온 전법과 원력의 도량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구미 도리사는 교통이 편리해 전국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서문에서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회양과 전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혜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0: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사암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여법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026년 5월 9일 송광사와 광화남에서 남은당 현봉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제 및 탑비 제막식을 봉행합니다. 스님의 삶과 수행, 자비와 지혜를 기리는 추모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비서, 부도탑 조성, 서적 발간 등 추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등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광원암 061-755-5330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위패를 영구위패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천년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마라톤의 전설 황영조. 도전은 계속된다. 201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경기 대회.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34개 다양한 종목. 35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 저 황영조와 함께 뛰시다. 201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경기대 화이팅!

또한 지방의 일체 세계에 계시는 일체 제불의 소가설법이야. 부처님의 가피로 법을 말하는 보살의 몸에 비추었다. 보살의 몸에 비추었다. 여기서 이제 모든 대중들에게 법문을 설하는 보살이잖아요, 그죠? 설하는 사람과 법문을 듣는 사람과 설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모두 누구의 가피를?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야 비로소 설할 수가 있고,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비로소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몸으로 이렇게 가피를 받는다.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먹구름이 지금 저렇게 끼가 있는데, 저녁 놓을 때 이렇게 지나 보면 먹구름이 막 이렇게 해저물 때 끼가 있을 때 해가 넘어가면은 항원이 먹구름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가스름하게 돼가 찬란하잖아요. 그게 구름 색깔이요, 햇빛 색깔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생각하죠. 시커먼 중생도 부처님의 이런 환경을 읽으면 좀 찬란해지겠구나. 오색찬란. 목청 거사 보세요. 시커먼 돼가지고 환경이 얼마나 좋아져 버리는. 의아리 꽃을 갖다가 아래에 쟀는데 꽃도 피기 전에 꽃몽오리도 없는 걸 갖다 놨는데.

됐는데 지금 한 2주나 이렇게 됐잖아요. 3주나 됐는데 꽃이 피가지고 으아리 으아리 꽃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으아리가 그래도 통꽃이 돼요. 통꽃 비스무리한 으아리가 작은 줄기에서 피는 이렇게 꽃이 이만한데 지금 한 그거 피고 나면 이제 자갈 피고 이렇게 되겠대. 모람 피고 그죠? 모람보다는 조금 세력이 약한데 그래도 그 가는 줄기에서 으아리 꽃이 너무 이쁘게 피가 있어요. 자, 작사 이에 이런 일을 마치고는 상허공 중에 저 높은 허공 위에서 성대광명망 대이주라 큰 건물 광명 건물로 된 그물이라면은 그물 코가 그물이라면은 한 개를 가지고 코 하나를 가지고 그물이라 하지 않는다죠. 그 종경력 뭐 일어났죠. 비록 새가 그물 한 코에 걸리기는 하지만 그물 한 코 가지고는 새를 원래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을 끼릴 때 물만 가지고 국을 끼린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내 인생 하나 살아가는데 오늘도 아마 모르긴 해도 100명, 1000명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 발짝 움직이고 이렇게 마이크로 말도 하고 이 스펀지 만드는 사람도 있고 요 케이블 만드는 사람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럼 완전 조합이라. 조합을 다른 말에는 생멸 인연이라고 그래요. 인연. 거기에 대해 인연 공격에 대해서 고마움을 못 느끼면은 아주 암한스러운 사람이라. 자, 큰 대강명, 그래, 우리가 강명운대 주변 벗게 하는 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다? 아, 함경 가지고 우리 예불문을 만들었구나. 강명운대라고 그거 있죠? 성대 빼고 강명, 운망 빼고 강명운대? 그거 나왔잖아요, 그죠? 강명 건물로 된 대가 되어 머물렀다. 자, 그때의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실력여시라. 시방의 모든 부처님도 그렇게 모두 또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고 억만년이 가도 이 불법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 부처님만 했으면 괜찮겠는데 시방 일체 제불이 똑같이 어디에? 종미간에서 출청정강명하시니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들립니까? 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 한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봐. 예? 그럼 뭐가 잘났단 말이에요? 아, 잘난 것도 없다 이 말이죠. 일반화 오류를 범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다 똑같은 귀한 사람이구나. 그 강명이 명호 건속 작업, 그 강명이 그 이름과 건속이 하는 일이 또 이름도 똑같고 건속도 똑같고 실동 어차라 모두 이와 같았고 이런 데면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래요? 입만 띄면 거짓말 안 해요. 저는 울컥하네 그런 대목에서. 이런데 우리는 불만이 많아가 내 인생은 왜 이래 쪼그라드노 어떠노 그렇잖아요. 아니다, 니 똑같아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많은 위로가 되잖아요. 니가 뭐가 못났어, 그대로 훌륭해. 저 선생님 원래 성격이 안 좋아서 그래. 지 떴는 거는 스님의 몫이고 잘난 거는 자기 몫이고. 예? 막 위로받는 거잖아요. 또 우역조차사바세계 부처님과 이 사바세계 부처님과 하장세계품에 제13층에 계시는 부처님이 누구죠? 비로자나 부처님이죠. 비로자나 부처님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사바세계 부처님과 대중과 또 금강장 보살의 몸과 사자자에 다 비춰주고 이 사바세계를 어떻게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우리가 가피를 받는다 이 말 아니에요. 상허공 중에 그 위에 허공에서 성대강명운대하거나 큰 강명의 건물의 대가 되어서 여일신이라. 좀 태양처럼. 태양이 저거 저기 정전대법 왜 하겠노?

태양이 정전될 확률은 조금 있는데 우리 마음이 정전될 확률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아니고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지내니까 참 안타깝기는 하죠. 그 생각은 깜빡깜빡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절대 없는 것이라서 꺼지고 싶어도 꺼질 수가 없는 것이라. 있는 것이라 꺼지지 없는 것이 꺼지지는 않거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또한 이 강명 운대 운망대 중에서 그 운망 법문이라고 해서 저기 또 입법개풍 가면 나오죠. 운망 법문이라고. 강대 중에 강명대 속에서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강명 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는 거지.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불무등등여 허공하시며 부처님께서는 무등등한 허공과 같다. 이 세상에 허공하고 견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부처님이 어떤 번뇌장이라든지 소지장, 번뇌라고 하는 거는 육염심이라 그래요. 뭐 육염심 뭡니까? 집상응념, 부단상응념, 집상응념, 부단상응념, 그 다음 뭐죠? 분별지상응념, 현색불상응념, 그 다음에 능견심불상응념, 근본업불상응념. 큰일하는 건 아니지. 그리 소지장이라 하는 것은 무명 업장이 업상을 얘기하는 거고 이 번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섯 가지 육염심 오염된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를 허공이 어떤 번뇌나 캄캄한 게 없이 툭 터져가지고 없어져 버린 이런 상태를 무등등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 무등등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등등할 게 없다 이거. 동등하고 평등할 게 없대. 1등보다 더 앞에 1등이 뭐예요? 무등, 무등. 무등이요. 1등, 2등, 3등보다 더 좋은 게 무등이라. 심령 무량 성공덕이다. 힘이 수성하다. 힘이 수성한 사람은 예, 삿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아주 못된 야가 빠진 사람들의 원수나 내가 이렇게 눈길이 삿대고 귀가 삿대고 처음에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싸우면 눈싸움이라 하거든. 말로 싸우면은 말싸움이라 하거든. 그 치고받고 싸우면은 몸싸움이라 하잖아요. 그 스님들은 이제 번뇌하고 싸운 데서 시념, 실험 한다 하잖아요. 실험. 시념. 때때로 시간을 내가지고 생각하고 싸우거든. 생각하고 싸우거든. 그걸 실험, 실험한다지. 실험, 실험. 실험. 우리 삿바닥고 하는 실험 있잖아요. 그 시, 한문으로 시념이라고 그래요. 때시자 생각, 염자. 뭐, 겨룰시자도 쓰기도 하지만 때시자 생각. 하루 종일 생각하고 이제 싸움을 하거든. 그러니까 눈싸움 하는 것도 말싸움 하는 것도 몸싸움 하는 것도 그거 다 이제 하수들이 싸우는 것이고 진짜 싸움은 이제 생각을 잡아버려야 되거든. 생각을 잡는다는 것은 아집을 잡으러 가는 거야. 아집. 분별지 상응념을 잡아야 되거든. 그걸 장물 압이거든. 도둑놈 잡는 일은 그래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수행은 어디에 어려움이 있느냐. 이 도둑놈 여섯 마리 도둑놈 안이비설신 이 말초신경이 있다. 이 말초신경 두드려 잡는 건 별거 아니다. 일단 말초신경도 잡아야 돼. 행동대장도 잡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눈, 코, 입, 귀가 어디에 다 훔친 거 저장하고 못된 걸 다 지시를 받고 하느냐. 장물압이 몸통이 있어요. 보이스피싱 그 수거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거책 잡는 일도 중요하긴 하나 몸통이 있다. 예?
몸통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아상이라고 하고 아만이라고 하고

아집이라고 아겐이라는데 이건 잡기가 힘들어요. 심력과 한량 없는 훌륭한 공덕이라. 그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나 깨나 함경 죽으나 사나 함경 오나 가나 함경 안전하 서나. 그래 참 존경합니다. 존경해. 심력이 무량 성공덕이다. 힘이 있어야 뭐 어디 제압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중생제도의 길을 출가할 때부터 나서질 않았습니다. 중생제압이라고나 할까? 인간 최성 세중상이라. 인간 세상에서 최고로 최성의 변지시라. 가장 수성하시다. 세중상이라. 세상의 어뜸이라. 석사자법.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앞전에는 그쪽에 뭐 비루자나 나왔지만 석사자 누굽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에요. 석사자법이 가급 필요다. 부처님의 불법으로서 저에게 그에게 가피를 한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과 동등하고 힘이 아주 수성하고 그리고 인간 가운데 가장 최성 사 공덕도 수성하고 인간 가운데 우두머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종성도 수성하다. 아까 교리 행가로 돌아가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면 교라고 하는 거는 선취, 악취가 아니고 선도. 좋은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뭘 한다? 일단 법문을 교 가르침을 듣는다. 그걸 갖다가 이제 병아리처럼 익히려고 하는 사람, 습종인, 종자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 습종, 습 습관적인 불처님의 종자를 생성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잘 뜻을 밥 먹듯이 야무지게 꼭꼭 씹는다. 깊이 사유를 한다. 그걸 실천하고 싶은 사람은 성종인이라 그래. 실천한다는 것은 대추 씨앗이 됐든 뭐 나락이 됐든 옥수수가 됐든 야무지게 살구 안에 또 살구 씨앗이 핵심이 익어가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걸 성종인이라 그래요. 근본 종자가 익었다. 쭉쟁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 지금 환경하면서도 무조건 아까 우리 했던 거 보현행음품 있잖아요. 아 보현행음품 노래 좋잖아요. 보현행음품으로 가는 게 완전히 계속 그 습종인에서 성종으로 습종에서 종자를 병아리처럼 키워가는 거에서 나중에 어미닭이 돼가지고 알을 다시 놓을 수 있을 만큼 성종, 뿌리 성자, 성품 성자, 성종인이 돼가는 거죠. 성종인은 실천을 하게 돼가 있어요. 그러다면 해행이라 잘 이해하고 응용하는 사람은 교리 행가 중에 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정덕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일로 보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취. 착할 선자 나아갈 진짜 선취 습종 성종 해행 해행 발심이 되면은 나중에 증발심이 되거든. 신성취가 되고 해행이 되고 증이 되고 이렇게 신해행 증. 아, 경전은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엄지손가락이 있으면 새끼손가락 역할이 다 달라요. 아이고 큰 혈관이 있어 모세혈관이 다 다르듯이 다제 자리에서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속눈썹이 맨날 머리카락만큼 길어보면 어떻게 되겠노? 에? 속눈썹이 자기 포지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앞니가 할 일이 있고 송곳니가 할 앞니가 할 역할이 다 따로 돼가 있어요. 불자야. 마땅히 당성 제불력이라. 마땅히 모든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이 법을 문차 법왕, 이 법왕의 가장 좋은 법장, 최성장을 열고 수승한 장을 열고 이 십지 법문이다 이 말이죠. 제지에 한이지 이구지 발광지 이미지 난성지 현년지 원행지 부동지 선행지 법은지 이열 가지 지혜의 넓은 지혜의 성묘행.
열 가지 여러 지혜의 넓은 지혜의 미묘한 형을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자세히

자세히 말하라. 여기서 이제 뜻의 창구가 성취가 되고 글자의 창구가 성취가 되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문수선은 이렇게 앉아 있는 걸 이거 화장이라 하거든. 화장, 연화장, 화장 있잖아요. 그 일찍 옛날 분들은 아셨던가 봐. 그 하암사에, 지리산 하암사에 가면은 하암사 그 보재료에다가 글을 갖다가 펴내가지고 화장 이리 딱 두 자 써놨거든. 꽃의 창고, 뜻의 창고는 어장, 건강장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사람도 되게 등계 많은 사람은 인장이라 봐야 돼, 인장. 불장이라, 불장. 열애장이라 하잖아요, 그죠? 인장. 응. 배비장은 하초장 아이가. 욕하고 싶으면 신발장. 그 다음에 만약에 선서 역소 가면은 부처님의, 선서가 부처님이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가피하시면은 당덕, 마땅히 기필코 필덕 정덕을 할 것이다. 법보, 법보가 그 마음에 다 들어간다. 부처님 84,000 경쟁이, 부처님이 가피하시면 유마의 방처럼 아무리 비좁아 터진 소갈딱지라도 그게 부처님의 함경이 들어가네. 참 신기하네. 재지 무구 차재만하야. 재지의 무구, 때꾸정 벗으면 차례차례 원만함을 이룬다. 한이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연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까지. 예? 역구 열의 십종력이라 열의 열 가지 힘을 구족하게 된다. 처음에 달걀인 줄 알았더니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중딱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수주 해수 급파 중이라도, 비록 해수 급파 중에 있게 된다 하더라도, 감, 법, 수, 차법하면, 이 법을 들을 수, 감, 감수 차법 필덕문이어니와, 그 어떤 고해 헤매고 풍파 속에 파란만장한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펄펄 끓는 인생살이 속에 죽을 고생하라고 허덕거리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법을 얻어들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 감수 차법 필덕문이라 법문이 반드시 들을 수 있다. 근데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탱자탱자 놀더라도 법문이 들릴 리가 없다. 기후 생의 불신자는, 요번에 그거 보낸 거 있죠? 그거 줄 거야지. 생의 불신. 의심내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영부덕문이라. 요즘 문자 메시지 보낼 때 제가 그거 한 구절씩 보내지요. 생이 불신이 여기서 나온 말이라. 그 문자 메시지를 하나하나 보내드릴 때 그거 나중에 쭉 종합해보면 십지 법문이 쭉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 아무 구절이나 뽑아대는 게 아니고 야무지게 요거 딱 요 가시 박혔을 때 딱 가시 딱 저 전자가지고 딱 뽑아내야지. 가시는 이어박혔는데 이 손가락 뽑으면 왜노? 자다가 봉창 두드리고 나무다리 끌고 막 그러면 안 된대. 안 들리는 사람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의심이 많아서 그렇대. 의심이 많은 건 쪽잽이라. 여우 쪽잽이 의심이 많잖아. 여우가 의심이 많아가 나중에 꼬랑지가 그 물에 얼어붙어 본다 이랬는데. 여우는 물 건들하다 밑에 물소리 들리면 안 건넌다대. 뒤돌아보고 또 한번 가보고 물소리 안 들려야 이제 건넌다래. 쪼맨 겨울을 건너갈 때 여우 있잖아요. 그게 꼬랑지가 길어가지고 그러다가 그 나중에 물소리 든다고 가만 기울이겠다가 꼬랑지가 얼어가지고 그 얼어 얼 때까지 기다렸다 지 꼬랑지 얼어버렸다. 여우 꼬랑지. 여도 여우 꼬랑지 얼은 사람 많다 이가. 의심내고 믿지 않는 그런 무리는 영원히 이런 이치를 듣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익이 있고, 유신지익이요 무신지손이라. 믿음이 없으면은 손해밖에 없다. 그 손해 본 줄도 모른다. 여우가 지 꼬랑지가 얼어붙는 줄도 모른다. 물러 오는 것만.

0: 생각하지.
1: 자, 말하라 여러 가지 지혜의 길을 강설 제지 성지도와 이 십지 법문에 그런 수수한 지혜의 길과 바람이랜가. 십지 법문은 십바라밀입니다. 입주 전전에 차 수섭이라. 듣고 나서 제대로 거주하면서 머무르면서 차례차례대로 수섭한다, 닦는다. 종행 경계 법지생이라. 행의 경계로부터, 종행 경계로부터, 실천하는 수행의 경계로부터 뭐가 생기는가? 법지가, 법에 대한 지혜가 생겨난다. 그래서 이익한다. 누구를?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함이니라. 드디어 이제 금강장 보살이 법문을 설하십니다. 이 시에 금강장 보살이 관찰 시방하고 시방을 관찰하고 용영 대중으로 하여금 정정신고로 청정한 믿음을 더욱 정장시키고자 하는 까닭으로 개송을 설하였습니다. 열애의 대선도 큰 부처님의 도, 신선의 도, 미묘 난가지로다. 아주 미묘하고 알수 없다. 비념 이재념이라. 생각할 것도 아니고, 염 이재념이라. 생각할 것도 아니고, 생각 여의어가지고, 모든 염을 이재념이라. 생각이 아니라, 또 말로 할 수도 없죠, 그죠? 말로도 할수 없고, 생각으로도 미칠 수 없는 불가사의하다 이 말이죠. 구견의 난가득이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는 걸 구해도 불가득이다. 볼 수가 없다. 무생여 무멸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우리가 반야심경에 불생불멸이 만만한 게 아니거든. 불생불멸이 바로 부처님이거든. 이 십지 법문이라. 이 진여법은 생각을 얻기 때문에 생멸법이 아니라 불생불멸이라. 아니 안 생겼는데 없어질 게 어디 있어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무궁무진한 거죠. 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지도 않는다. 성품이 어떠냐? 우리 심성은 심은 정, 너무너무 허공처럼 맑고 깨끗해서 항적연이라. 진공이다. 정멸이다. 항적연이라. 성품이 항상 깨끗하고 고요해. 근데 왜 자꾸 말로 떠드냐 이 말이야. 이구 떼꾸정물 다 떠나가지고 세 속에 그냥 오욕 탐진치가 싹 벗겨져가지고 총혜인이라, 총명한 사람이라야 지혜롭고 아주 이 총자는 기발글 총자예요. 명자는 총명하다 할때 명자는 눈박을 명자, 기발글 총자. 눈기가 아니고 모든 것이 그냥 영리한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라. 예? 대표적으로 눈기가 밝다 이러지만은 그 눈싸움이나 하고 귀싸움이나 하고 남인데 들을 줄 모르면 귀싸움 하는 거지. 귀, 몸싸움이나 하고 말싸움이나 하고. 지지부분하게 자성본공적이라 심본적 망본공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제 성품은 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부터 공적하다, 본래 없다. 그래놓고 낱낱이 설명하는 거예요. 무위영무진이로다. 법성원융 무이상이라. 네가 있고 내가 있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무진이라 다 하지도 않으니. 무진이란 말은 무멸이란 말 뒤에 나와야 맞는 말이에요. 무생, 무멸. 안 없어지니까 어때요? 무진 다할수 없잖아요. 그죠? 다할수 없으니까 무궁, 무진, 무량, 무변한 것이라. 해탈어 제치로다. 여러 가지 육도 윤회에서, 천당 같다, 지옥 같다 하는 그런 꼬라지를 갖다 해탈해서 다 벗어나고, 열반 평등주로다. 열반과 평등하게 머물러 있다. 생멸에 살면서도 열반처럼 산다. 생사 열반 상공하로다. 비초 비중후라. 처음이나 중간도 끝도 아니고 본래 없는데 중간이 어디 있고 뭐가 있어야 처음 있고 중간도 있고 끝도 있지. 비언사 소설이라. 아까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비념 일어났잖아요. 예? 말로서는 다 설명할 수 없다. 사소설이라. 설하는 말을 갖다가 다 사양해서 떠나가 있다. 언사로서는 비언사라. 비언사소설이라. 말로서는 다 설명할 수 없나니 출가의 참새로다. 과거, 현재, 미래를. 없는 것이 시간이 어디 있고, 없는 것이 공간이 어디 있겠느냐. 그 모양이 여허공이로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다. 환경 얘기하면 어때요? 신불망치 과거법이요. 역불탐착 미래사요, 불어현